0: 다윗이라고 얘기를 해주셨고요.
1: 아마 다윗이 몰표를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0: 네.
1: 여러분이 좋아하는 성경 인물은 누구인가요? 13번째 오시는 분에게 바로 선물 드리도록 할게요. 샵0933 단문 50원 문자입니다. 시작.

0: 오늘도 샬롬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땅에서 시작된 모든 계획, 그라운드 플랜에서 미스트와 라이트 쿠션을, S&P 인터내셔널에서 영국 넘버원 프리미엄 티, 테틀리 차 세트를,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은 김, 예맛에서 김 부각 세트를, 건강한 삶을 기도하는 제스파에서 마사지기를 드립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매일 한 권씩 개관하고, 그 중에 한 장은 큐티하고 한 절은 암송하는 특별한 성경 공부 큐티 프로그램. 여름 시즌 끝나고 이번 주 월요일부터 다시 성경 순서대로 돌아보고 있습니다. 월요일에 룻기, 어제 엊그제까지 사무엘 상하권 살펴봤어요. 자, 오늘 김영근 목사님과 함께합니다. 전국에 이런 방송은 없습니다. 성경 66권을 매일 한 권씩 개관하고 공부하는 이런 특별한 성경 공부 큐티 프로그램, 오직 부산 극동방송에서만 만나실 수 있습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96.7MHz로 들으실 수 있고요. 애플리케이션 통하시면 전국 어디에서나 청취 가능합니다. 극동방송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고 왼쪽 상단에 부산 FM을 선택해주세요. 순복음 금정교회 김영근 목사님과 두 달 만에 해웁니다. 아, 목사님 오랜만에 오셨는데요.
1: 네.
0: 하나도 안 어색하시고 좋습니다.
1: 네.
0: 제가 좀 어색해서.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께 드린 이야기 미션 있죠.
1: 네.
0: 제일 좋아하는 성경 인물 이야기. 성경 속에 참 많은 인물들이 등장하는데요.
1: 네.
0: 그래서 성경이 참 재밌는 책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목사님.
1: 그렇습니다.
0: 네, 그렇죠.
1: 네, 하나님 말씀은 언제나 읽어도 새롭고 또 거기에 등장하는 성경 인물들은 남이 아니라

0: 내 자신일 수 있기 때문에 영적인 대입이 되고 성장할 수 있는 통로가 되죠.
1: 와, 명언이에요. 밑줄 짝. 남이 아니라 내 얘기 같다.
0: 네.
1: 아, 정말 이 인물 볼 때는 막 이 인물에 몰입해서 막 대입돼서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이렇게 보게 되잖아요.
0: 그렇습니다.
1: 문자 메시지로 여러분이 좋아하는 성경 인물 이야기 샵0933 단문 50원 문자 메시지로 보내시고요. 애플리케이션 메시지 창을 통해서는 무료로 채팅 참여 가능합니다. 5위 류고님이 오셨어요.
0: 네, 베드로를 보면 저를 보는 것 같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잘할 수 있다고 자신만만했지만 예수님 말씀대로 닭이 울기 전에 나를 세 번 부인하리라. 그렇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은과 금은 없으나 내게 있는 것으로 면허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면허니 일어나 걸으라 라고 하는 주님의 사도가 된 모습을 보고 저는 베드로를 가장 좋아합니다 라고
1: 네.
0: 5265 우리 성도님 보내주셨네요.
1: 와, 정말 목사님 딱 말씀하신 대로 성경 인물을 보면서 내 얘기 같다. 베드로에 이렇게 몰입해서 우리 5265님이 아, 예쁜 사연 남겨주셨습니다. 6387님은요.
0: 네, 고난 중에도 주님만 바라보는 욥을 저는 존경합니다.
1: 네.
0: 답을 보내주셨습니다.
1: 욥을 또 많이 사랑하시죠, 그죠?
0: 네.
1: 네. 아, 앱을 통해서 오셨어요. 6206님입니다.
0: 네, 다윗과 솔로몬을 좋아합니다. 나는 다윗을 많이 닮아서 좋고 솔로몬 지혜를 닮고 싶습니다. 고맙고 감사해요.
1: 네, 2876님입니다.
0: 제가 좋아하는 분은 사도 요한입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1: 네, 0978님입니다.
0: 요셉, 다윗, 그리고 우리 좋은 방송을 감사드립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1: 네, 앱을 통해서 9509님입니다.
0: 저는 다윗을 좋아해요. 요셉도 사랑합니다. 목사님, 부장님 반갑습니다. 성경에서 사실 제일 좋아하는 분은 당연 예수님이신데요. 다윗과 요셉 좋아하는 인물입니다.
1: 네, 요셉 좋아한다고 3874님 오셨고요. 5843님은요?
2: 네, 금종교회 김영근 목사님 반갑습니다. 저는 대전에서 출석합니다. 오늘 말씀 귀하게 듣고 있습니다.
1: 네, 성경 인물 인기 투표 비슷해요 지금.
2: 네.
1: 82912.
2: 베드로 좋아합니다.
1: 베드로가 꽤 많은 지금 표를 받고 있습니다.
2: 네.
1: 0548님입니다.
3: 네, 저는 룻을 좋아합니다. 참으로 존경합니다. 저도 룻처럼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1: 아, 룻처럼 겸손하시네요. 네. 존경한다. 은혜를 입은 자다. 이렇게 나눠주셨고요. 우리 7406님, 새싹님이네요.
4: 저는 바울을 좋아합니다.
1: 네, 사도 바울의 회심 사건을 보면은 아, 이거야말로 내 얘기 같다. 이런 생각들 많이 하실 것 같고요.
4: 네.
1: 8675님은?
5: 요셉입니다.
1: 6387님은
6: 욥입니다.
1: 5265님은
7: 시몬 베드로입니다.
1: 2607님
8: 샬롬 다윗입니다.
1: 네, 오늘 딩동님도 일찌감치 출석 체크해 주셨는데요.
4: 네.
1: 우리 5566님입니다.
9: 네, 아비가일을 좋아하는데요. 지혜로운 자로 다윗을 범죄 자리로부터 구원한 지혜로운 여인 지혜를 배우고 싶은 마음에서 저는 아비가일을 좋아합니다.
1: 네.
9: 문자 보내셨습니다.
1: 오늘 내가 좋아하는 성경 인물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자, 오늘 13번째 오셔서 성경 인물 이름 보내주신 분 뒷자리 네 자리 발표해드립니다.
10: 네, 5843입니다.
1: 네, 5843님 축하드려요. 주소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0: 성경극장 진짜 하나님이 누군지 불로 붙어보자. 아이고 바알의 신이시여 불을 내려주소서. 저희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고 소리를 질렀는데 왜 대답이 없으십니까? 바알님 제발 불 좀 주쇼.
1: 이봐요, 그 바알 선지자님 더 크게 한번 소리 좀 질러보셔. 당신들 신이 아마 지금 잠깐 묵상하고 있거나 잠을 자고 있거나 어디 외출이라도 나간 거 아니요? 혹시 낮잠 자느라 못 들은 것일 수 있으니 꽹과리라도 치면서 한번 깨워보십시오.
0: 아니 저 엘리야 영감이 진짜, 아니 내 목소리가 쉴 때까지 부르고 있는데 비웃어? 아니 어디 당신도 해보시오. 제단 둘레에 도랑까지 파놓고 물을 네 통이나 들이부어 놓았으면서 무슨 불이 내린다고 그래요? 이 젖은 나무에 불이 붙겠냐고.
1: 물이라고요? 하나님 앞에서는 물이 많을수록 기적이 더 선명해지는 법이지. 자, 저녁 소제를 드릴 시간이다. 하나님께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해야겠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 되심과 제가 주의 종인 것을 오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소서. 여호와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0: 이게 뭐야?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잖아. 이 재물만 탄 게 아니라 나무랑 돌이랑 흙까지 다 태우고 도랑에 고인 물까지 싹 다 핥아버렸잖아. 아니 이게 말이 돼?
1: 하하하하, 거 보시오, 하나님은 진짜이십니다. 이제 진짜 하나님이 누군지 확실히 알겠지?
0: 와,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진짜 하나님이시로다.
2: 아우 목사님 진짜 엘리야가 와 진짜 엘리야 같았어요 목사님.
1: 네, 너무 재밌었습니다. 아까 도랑물 싹 핥아버릴 때 바알 선지자 정말 연기 잘하셨습니다.
2: 네, 그래요. 오늘 이 꽁트, 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할 열왕기상의 핵심 본문이기도 하는데요.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850명과 맞서서 홀로 기도의 불을 내렸던 이 거룩한 선지자입니다. 꽁트를 들었다면 누구나 맞히실 수 있는 문제인데요. 오늘 이 이야기의 주인공의 이름을 맞춰주시는 겁니다. 정답 아시는 분 샵0933 단문 50원의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또 친절하게 우리 목사님께서 보기 준비해 주셨어요.

0: 네. 자, 잘 듣고 답을 해주세요. 1번 엘리베이터, 2번 엘사, 3번 엘리게이터, 4번은 엘리아입니다.
1: 네, 뭐 길었지만 네, 정답은 여운이 있었다. 네, 그쯤 보기가 4개입니다. 가장 여운이 있었던 정답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샵 0933 단문 50원, 장문 100원. 오늘의 성경극장 발선지자와 850대 1로 싸워 이겨낸 이 선지자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샵 0933 단문 50원, 장문 100원. 애플리케이션 메시지창을 통해서는 무료로 이 선지자 이름을 지금 알아채 주시기 바랍니다.

0: 선하신 나의 주 팀내 워십이었습니다.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세요. 지금 시각 9시 23분 24초 막 지나가고 있습니다. 와, 오늘 성경극장 그 어느 때보다 박진감이 넘쳤어요, 목사님.
1: 네.
0: 엘리야 용기 딱이신데요? 지금 5843님은 이렇게 오셨어요.
1: 네. 여태까지 성경극장 꽁투 중에 최우수상입니다.
0: 목사님 최우수상 받으셨고요. 3874님은요?
1: 네, 목사님 리얼 연기 짱이십니다. 이렇게 왔습니다.
0: 아니, 근데 이 라디오잖아요. 네. 저희가 목사님이 이렇게 연기력으로 저희가 이 850대 1이 듣는데, 와, 이게 불이 그냥 하늘에서 딱 내려지는 것 같고 실감이 나고 좋았어요. 7757님입니다.
1: 네, 정답은 엘리야, 제가 좋아하는 선지자입니다.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졌다고 하시니 얼마나 위안이 되고 또 다시 일어설 용기를 얻게 됩니다. 맞습니다.
0: 네, 5799님은요?
1: 엘리야입니다. 좋은 방송 감사합니다.
0: 네, 우리 6244님은?
1: 네, 5번 에스컬레이터라고 정답을 보냈습니다.
0: 네, 앱을 통해서 1127님도 오셨습니다. 아, 우리 9509님도요, 오늘 학교 수업 위에서 이동하는 시간인데요. 오늘도 정말 알차고 유익한 시간이라고, 나약하고 부족하지만 오직 하나님 은혜 안에서 오늘도 승리하기를 하시면서 오셨습니다. 존경하는 성경 인물로 6405님은요, 사도 바울 꼽아주셨네요.
1: 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복음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저는 담고 싶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들로부터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및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말미암아 사도 바울이 됐다라는 말씀 저는 너무 좋아합니다. 감사합니다.
0: 네, 이 아침에 여러분들께서 또 경쾌하게 열왕기상 오늘의 본문에 몰입하고 계십니다. 방송 함께 들으시면서 깔깔깔 웃으면서 또 지금부터는 성경에 집중해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목사님, 네. 어제까지 저희가 사무엘 상하권을 공부를 했습니다. 네. 사사기 시대에 이어서 이 연합왕국, 통일왕국 시대에 이어서 왕조 시대의 이스라엘을 살펴봤는데요. 네. 이제 이 열왕기 상, 오늘 그리고 내일 다음 주에 함께 공부할 열왕기 하 이어서 열왕기 네. 상하권, 어떤 책인지 궁금한데요. 먼저 열왕기 상은 어떤 책입니까?
1: 네, 이 열왕기 상은 단순한 역사 기록을 적은 책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속에서 이스라엘의 생사화복, 흥망성쇠를 조명하는 신학적이고 아주 깊이가 있는 역사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열왕기 상은 솔로몬의 통치와 영광 1장부터 11장까지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2장 이하에 보면은 왜 왕국이 분열됐는지, 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왕들이 어떻게 역사를 기록해 나가고 있는지가 자세히 적혀져 있습니다. 이 책은 바벨론 포로 생활이라고 하는 절대 절망 속에서 백성들이 왜 우리가 이 땅에 이렇게 포로로 끌려왔는가라는 아픈 질문을 던집니다. 그때 해답이 제공됩니다. 그것은 군사력도 아닙니다. 경제력의 부족도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불순종, 우상 숭배가 초래한 결과였습니다. 동시에 이 책은 돌이켜 회개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회복의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절대 소망을 품게 합니다.

0: 솔로몬의 영광스러운 즉위 장면 그리고 성전 건축부터 시작해서 이 통일 왕국이 어떻게 분열되는지 남유다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행했는지를 보여주는 열왕기상 오늘 목사님과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이 신앙적인 성쇠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범죄한 이스라엘을 또 다스리시고 심판하시는지를 가장 적나라하게 살펴볼 수 있는 본문이 열왕기상 열왕기하가 아닐까 싶은데요.
1: 그렇습니다.
0: 원래는 사무엘 상하처럼 한 권의 책이었다면서요?
1: 그렇습니다. 이것이 이제 둘로 나뉘게 되었고요. 옛날 역사 이야기에 머무르지 않고 인간의 무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을 극명한 대조로 보여주면서 펼쳐나가는 책이 바로 이 열왕기 상하입니다. 북이스라엘이 아방 이세벨 시대는 영적으로 제일 어두운 시대였습니다. 바알 아세라 숭배가 극에 달했고 백성들은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렸던 때입니다. 이 암흑 속에 드디어 선지자 엘리야가 등장합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등장하는 갈멜산 대교는 인간의 종교적인 열심이 얼마나 허무한지를 알게 합니다. 그리고 오직 우리 하나님의 영, 성령의 불이 죽은 영혼을 살리고 진정한 회복을 가져올 수 있음을 보여주는 매우 결정적인 사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0: 네. 바알을 숭배하던 당시 무려 850대 1로 엘리야가 이 이단의 선지자들하고 싸우게 되는데요.
1: 네.
0: 바알 선지자 450명.

0: 네. 아세라 선지자 400명.
1: 네.
0: 도합이 850명.
1: 그렇습니다.
0: 앞서서 우리 기도의 전투 장면을 살펴보는데요. 이 엘리야가 당시 가졌던 이 믿음의 담력이라고 하는 건 사실 상상을 불과하는 것 같아요.
1: 그렇습니다. 우리가 1대 10명과 싸워도 사실 힘들 텐데요. 1대 850이라고 한 숫자는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이 말인지 아무리 8,500명이 우리 눈앞에 있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이 세상의 헛된 신들과 세상의 만모니즘들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이죠.
0: 네, 이 사사 시대를 끝내고 왕정 시대에 들어가면서 선지자 사무엘이 등장을 했는데요.
1: 네.
0: 사무엘 열왕기 상에서는 엘리야가, 열왕기 하에서는 엘리사가 또 기름 부어서 쓰임을 받습니다.
1: 네.
0: 오늘 저희가 이 성경 인물 이야기를 시작을 했잖아요.
1: 네.
0: 하나님은 시대마다 세우시고 쓰시는 사람이 있었네요.
1: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키고 하셨을 때 모세가 있었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구약 곳곳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찾는 한 사람 바로 이 청취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자를 찾으실까요? 성경은 내가 사람을 찾고 있는데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고 하십니다. 즉 성령으로 하나님 말씀의 진리로 주님을 찾는 자를 하나님은 찾아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사명자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0: 아멘. 목사님, 열왕기상 학원이 분리될 만큼 분량이 아주 깁니다.
1: 네.
0: 자, 오늘 열왕기상 어떤 대목 함께 퀴즈 해볼까요?
1: 네, 너무 많아서 고민을 하다가 오늘은 열왕기상 18장 36절에서 39절까지 말씀을 한번 잡아봤습니다.
0: 네, 오늘 저희가 성경극장에서 만나봤던 바로 그 명장면 아니겠습니까?
1: 그렇습니다.
0: 성경 속에서 만나볼 수 있는 아주 극적인 엘리야의 갈멜산 사건인데요. 잠시 후에 저도 소리 내서 성경 읽고 여러분들도 소리 내서 성경 같이 읽어주시면 좋겠어요. 라이브 성경 낭독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6절부터 함께 낭독할 텐데요. 성경 펼쳐두시고 같이 읽어 내려가시죠.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송경민이 함께합니다. 한 사람.

라이브 성경 낭독 열왕기상 18장 36절로 39절입니다. 저녁 소제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0: 생방송 오늘도 샬롬. 오늘은 열왕기상 18절을 함께 큐티합니다. 오늘의 큐티 가이드 김영근 목사님입니다.
1: 샬롬, 큐티 가이드 김영근 목사입니다. 오늘 열왕기상 18절 갈멜살 대교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영적인 도전을 마주하게 됩니다. 아까 말씀 나눴던 것처럼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총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과 홀로 맞선 엘리야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오늘날 영적인 혼란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머뭇거림을 청산하고 영적인 결단으로 나아가야겠다. 엘리야는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너희가 도대체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 하겠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시라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시면 그를 따를지어다. 열왕기상 18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일에는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평일의 삶 속에서는 세상의 가치관, 물질, 명예라고 하는 바알을 쫓으며 세상 말로 양다리를 걸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영적인 영양실조의 원인인 것이죠. 우리에게 타협이 없는 온전한 헌신과 결단을 오늘 말씀은 요구합니다. 성령 충만은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바를 거치고 있는 상태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삶 속에서 바알의 제단을 허물고 무너진 하나님의 제단을 수축하는 결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 인간의 열심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오는 성령의 능력을 구해야 됩니다. 바알의 선지자들은 아침부터 낮까지 부르짖고 칼, 창, 자신을 해하면서 광란의 예배를 드립니다. 아무런 응답도 없었습니다. 우상 숭배의 특징은 무엇인가? 인간의 노력으로 신을 감동시키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 파탄 상태에서 엘리야가 한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는 12통의 물을 먼저 제단 위에 가득 붓습니다. 인간의 조작, 불가능을 극대화시키고 난 다음에 오직 하나님을 향해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오늘 묵상해야 될 가장 포인트 말씀인데요.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그러자 그때 하늘에서 여호와의 불이 내려옵니다. 번제와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도랑의 물을 핥아버렸습니다. 이 불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바로 성령의 불입니다. 사도행전 2장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의 불침례랑 정확히 일치합니다. 우리의 힘, 우리의 지식, 우리의 의지로는 죄악의 쓴물을 절대로 이길 수가 없지요. 오직 위에서 내려오는 성령의 불이 임할 때 우리의 냉랭한 심령이 뜨거워지고 세상에 대한 집착이 태워집니다. 그리고 참된 부

이 시작되는 것이죠. 인간이 열심이 아닌 하늘에서 내려오는 분을 앙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성령의 불은 참된 예배와 백성의 회심을 일으킵니다. 하늘에서 불이 임하자 백성들의 모인 반응은 압도적이었습니다. 그들이 땅에 엎드려서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진짜 성령이 충만한 예배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요. 그러면 예배가 살아납니다. 형식적이고 냉랭했던 예배가 감격과 눈물이 넘치는 생명의 예배로 바뀌는 것이죠. 하나님을 진짜 주권자로 인정하게 됩니다. 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는 그 자리에 성령 임하시고 단순히 은사를 체험하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예배자, 세상 속의 증인으로 바로 서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하, 바알의 방식이 있고 엘리의 방식이 있다. 바알의 방식은 의지하는 대상이 인간의 공로, 재능, 환경, 물질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나 엘리야의 방식은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 그분의 말씀, 그분의 임재를 의지하는 것이죠. 바알의 방식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자기 과식, 형식적인 방법, 관란, 광란 이런 것들로 기도합니다. 그러나 엘리야의 방식은 틀립니다. 간절히 부르짖고 십자가만 의지하는 것이죠. 어떤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바알의 방식은 공허하고 영적인 침체, 무응답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엘리야의 방식은 성령의 불, 참된 회개, 그리고 샬롬의 회복이 나타났던 것이죠.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지금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제단은 어떠십니까? 혹시 물에 젖어서 불이 꺼진 것처럼 무너져 있지는 않습니까? 낙심하지 마세요. 오늘 주님은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고 성령의 불을 구하라고 초청합니다. 오늘 하루 세상의 소음과 유혹에서 머뭇거리는 삶을 청산하시고 오직 성령님의 불로 우리의 심령을 태우시고 가정과 일터와 교회 위에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전국 대합창제. 하나님의 은혜로 달려온 70년, 이제 온 세상이 기쁨의 찬양으로 물듭니다. 1976년 제1회 대회를 시작으로 누적 관객 30여만 명, 누적 출연자 6만여 명, 대한민국 합창음악의 정수를 보여준 극동방송 전국대합창제가 부산에서 열립니다. 명실상부 대한민국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전국대합창제가 올해로 35회째를 맞습니다. 전국의 대표 성가대가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역사적인 시간.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전국대합창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박신하 지휘자와 영락, 양산중앙, 사송영락교회 연합성가대, 밴쿠버 시온합창단, 대전 새로남교회, 대구 충성교회, 창원 양곡교회, 포도원교회 성가대, 그리고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까지 마음을 울리는 거룩한 목소리와 뜨거운 은혜의 현장으로 방송가족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전국 대표 성가대가 펼치는 감격의 하모니,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전국 대합창제. 10월 15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부산 콘서트홀. 여러분의 많은 기대 바랍니다.

0: 네. 70주년 대합창제 소식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엘리야의 이 갈멜산 전투 사건, 목사님 오늘 본문 해석해 주셨는데요. 가슴이 웅장합니다.
1: 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의 식어진 심령이 다시 한번 성령의 불을 좀 받아야겠다라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0: 네. 오늘 이 본문을 목사님께서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과 연결을 해 주셨어요.
1: 네.
0: 와, 그 대목이 굉장히 저희 가슴에 크게 좀 다가온 것 같아요.
1: 네. 그렇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교만했을 때 언어를 흩으셨죠. 바벨탑 사건이었습니다. 창세기 11장인데요. 오순절날 성령의 바람이 불고 성령의 불이 임하자 우리 마음이 겸손해졌습니다. 그러자 흩어졌던 언어가 하나로 통폐합되는 기능이 임했죠. 성령의 불이 임하면 막혔던 담들이 허물어지고 첫째 하나님과 소통되기 때문에 오늘 말씀처럼 주여 응답하소서 응답하소서 할 때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 누릴 수 있고요.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 주변의 사람들과 흩어졌던 언어가 하나 될 수 있는 길이 바로 이 성령 강림 사건, 즉 성령의 불이 임하는 사건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세상과 끊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길, 성령의 불을 받는 길이요. 주변의 사람들 과 하나님의 사랑을 소통할 수 있는 길도 성령의 불이 내리면 가능한 것이죠. 그 사건이 재현되기를 소망합니다.
0: 와, 너무너무 감사하고 행복한 아침인데요. 오늘 함께 암송할 성경 구절 어디로 보십니까?
1: 네,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너무 쉽습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입니다.
0: 네. 열왕기상 18장 37절. 오늘 여러분들 각자 계신 자리에서 다섯 번째씩 읊조리시면서 오늘 아침 출발하시면 좋겠습니다. 하신 분들은 저만 하씩 샵0933 단문 50원으로 콕콕콕 찍어 보내주세요.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그렇게 각자 각자에게 소중한 응답을 들려주실 것 같아요. 목사님.
1: 아멘. 그렇습니다.
0: 네. 창사 70주년 저희가 성가대 합창제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1: 네.
0: 사실

0: 35회째 올해 맞는데 그동안 지방에서 한 번도 펼쳐진 적이 없습니다만 네. 서울에서 계속 개최할 때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성가대가 늘 참석을 했어요.
1: 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바로 찬양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번에 아주 기대가 큽니다.
0: 그렇습니다. 이번에는요. 전국의 대표 성가대들이 함께 모여서 장사 70주년 기념으로 10월 15일 저녁 7시 반에 부산 콘서트홀이 이제 새롭게 단장해서 개관을 했잖아요. 네. 아직 안 가보신 분들 많으실 텐데 다음 주부터는 티켓 오픈이 시작됩니다. 여러분들 많이 많이 관심 갖고 함께 동참하시면 좋겠습니다.

0: 지금 듣고 계신 곡 밴쿠버 시온 선교합창단이 이제 33회 전국 대합창제에 출연해서 불렀던 Days of Eliza. 오늘 우리 엘리아 이야기 함께했는데요. 이 곡입니다. 밴쿠버 시온 선교합창단이 이번 저희 선교합창제에도 출연을 해요. 그래서 네. 캐나다 밴쿠버에서 140명이 옵니다. 부산을 향해서.
1: 대단하네요.
0: 여러분 큰 잔칫날이에요. 그래서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들 좌석이 한정돼 있습니다. 다음 주 티켓 오픈이 시작이 되는데요. 여러분들께서 많이 많이 사전 신청 참여하셔서 이번 성가 합창제 영광스러운 무대 하나님께 찬송하면서 올려드리기 바랍니다. 목사님 끝으로 애청자들에게 권면을 말씀 주시죠.
1: 네, 오늘 하루 세상의 소음, 세상의 유혹 머뭇거리는 삶을 청산하고 오직 성령의 불로 우리의 심령을 태우시고 가정과 일터와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0: 아멘. 여호와여 응답하소서. 오늘 이 한 문장을 꼭 기억하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시면서 오늘 아침 출발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함께 하신 분은요,
1: 순복음 금정교회 김형근 목사입니다.
0: 차임이었습니다.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오늘도
1: 샬롬.
0: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분 찬양. 해운대구 신시가지에 위치한 방문요양 복지연구 전문업체 믿음의 기업 뉴라이프 재가복지센터 참사랑 재가복지센터와 함께합니다.

0: KBC 메신 FM.
1: 보라, 내가 새해를 행하리라. 201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1956년 겨울 인천의 한 앞바다에서 라디오 전파가 송출됐다. 1973년 제주 민간 최대 출력 250kW의 아세아 방송도 시작됐다. 북방으로 송출된 이 두 소리 방송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한 극동 방송의 시작이었다. 전파로 예수님을 전파하는 전파 선교사. 지금 여러분께서는 전파 선교사들이 만들고 있는 극동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So
1: take my hand and 용인에서 살고 있는 전업주부이면서 포국제일교회를 섬기고 있는 김미영 집사라고 합니다. 김종원 목사님께서 담임 목사님으로 계십니다.
2: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의 목소리로 함께 만들어갑니다. 복음을 전하는 소리, 복소리, 이인성입니다. 오늘은 김미영 집사님을 만납니다. 오늘 복소리는 김미영 집사님 섬기시는 포국제1교회 김종원 목사님 자랑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1: 아이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예배 끝나면 저희 유튜브에서 항상 유튜브 아이들 위해서 다시 축도하고 나가시거든요. 그리고 성도님도 이렇게 배웅하시거든요. 그 모습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교사의 입장으로서는 너무너무 소중하고 감사하거든요. 유치부 1부 예배 끝나고 2부 예배 끝나고 항상 목사님께서 오셔서 아이들을 위해 축복해주시고 아이들 안아주시고 그러고 다시 나가셔서 어른들을 이제 배웅하시는 그 모습들이 제가 이 교회에 온 지는 한 20년 조금 넘었는데 그런 모습들이 좋은 것 같아요. 그냥 제가 다른 교회 가지 않고 이 포국제일교회로 올 수 있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것이 제일 감사한 것 같아요.
2: 외할머니의 품에 안겨 축복의 말씀을 늘 듣고 외할머니 등에 업혀 새벽 기도를 따라 나갔던 어린 시절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1: 저희 외할머니 때부터 믿음 생활을 했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엄마 아빠에 떨어져서 외할머니 손에서 자랐는데 항상 새벽 기도 나가시는 모습을 제가 항상 봤고 그때는 그게 기도인지 저는 몰랐었는데 저를 항상 무릎에 앉혀놓고 뭐라고 항상 말씀을 하셨어요. 나중에 커서 이제 그게 기도라는 걸 알았는데 할머니께서 쓰러지셨기 때문에 발음이 안 좋아서 할머니 왜 이렇게 자꾸 중얼중얼해 그 말 제가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 새벽에 저도 항상 그래서 교회를 같이 나갔던 기억도 나고 그러면서 그 믿음이 커져왔는데 아가씨 때 직장생활하면서 그 교회는 나갔었는데 활동을 많이 안 했었는데 다시금 결혼하고 큰애를 가지고 큰애가 아프면서 하나님께서 다시 저를 기도로 이 가정을 세우도록 노력하도록 아픔을 주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아픔이 저희에게는 오히려 더 믿음의 굳건한 씨앗이 되어서 저희 가정이 돌아온 것 같아요.
2: 사랑하는 이의 아픔을 통해 내 몸의 질병을 통해 또는 사업의 실패로 인해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고 주께 주파수를 맞추게 됩니다. 그러면 이 시련과 고난은 오히려 축복의 통로가 되지요. 김미영 집사님은 극동방송을 처음

0: 어떻게 듣게 되셨을까요?
1: 아, 극동방송은 처음에는 뭐 차를 왔다 갔다 하면서 많이 들, 나가실 때는 많이 들었었는데, 이제 그동안 못 듣다가 다시금 듣게 된 거는 작년 말부터 듣고, 이제 올해 초에 아프면 제가 조금 아파서 더 많이 듣고, 그를 통해 극동방송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기도와 또 목사님들의 말씀과 또 찬양으로 통해서 저에게 좀

0: 있습니다. 또 병이 있지요. 김미영 집사님은 이석증을 앓으며 극동방송을 듣고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게 되었습니다.
1: 제가 이석증을 앓았는데 누웠다가 일어났을 때 정말 하늘이 놀이기구 타는 것처럼 빙글빙글 돌고 땅이 올라오는 것처럼 막 속이 미식미식거려서 토할 것 같고 이렇게 되면서 이제 저도 모르게 어떤 때는 쓰질 때가 있고 이런 증상들로 인해서 잠을 잘 못 자고 불안하니까 그런데 지금은 많이 좋아졌고 이제 생활하는 데는 문제가 없고 눈물로 보냈던 것 같은데 그 눈물로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한테 기도하게 되는 계기가 아니었던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 내 고통만이 큰 고통인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 고통 속에서 많은 사람들의 기도 제목과 또한 목사님들의 말씀, 찬양 이런 것들이 저의 것으로 다가왔고 또한 저를 치유하게 되는 계기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0: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시편 103편 2절 3절의 말씀처럼 극동방송을 통해 치유의 광선을 바라고 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전파 선교사님들을 보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1: 제가 계속 듣다 보니까 아 전파 선교사가 이런 걸로 통해서 극동방송이 이루어지고 극동방송을 통해서 나 또한 많이 은혜를 받았고 또한 내가 나아질 수 있고 또한 내가 다시금 생활할 수 있게 힘이 되었는데 나도 거기에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다. 근데 그런 마음만 갖고 계속 있었는데 어느 날 극동방송을 듣고 있는데 또 한 번에 그런 광고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안 하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문자로 남기게 되었죠.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들이 기도함으로써 많은 것들이 나에게 다가왔고 또한 전파 선교사를 하면서 그 은혜가 많이 이루어졌다는 그런 말씀들을 통해서 저희 어르신들 믿음의 통로가 되었던 저희 시어머님과 친정어머니를 통해서도 하면 좋겠다 싶어서 이렇게 하나 한 구자 한 구자 늘려가게 되었습니다.

0: 부기야, 어렸을 때는 아팠지만 지금은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너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니까 항상 힘들더라도 힘든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예쁜 부기가 되기를 소망한다. 항상 우리 가족을 위해 애쓰는 우리 신랑. 힘들고 지금은 어려운 상황들이지만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과 도우심을 믿고 함께 이 가정을 잘 이끌어가기를 바랍니다.
1: 가족을 향한 음성 편지에 이어 기도 제목 함께 나눕니다.
0: 시어머니와 친정어머니가 연세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계시다가 주님 품으로 갔으면 좋겠고요. 이제 우리 가족이 더욱더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지는 가정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1: 목소리 오늘은 김미영 집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이인성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목포 그레이스 교회 오상권 목사님입니다.
1: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로마서 10장 9절 말씀. 지난주에 어떤 청년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어렸을 때 교회에서 많이 놀고 성경학교 성탄절 보내고 이제 청년이 되었는데 그렇게 교회는 잘 나가고 있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그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기독교란 예수님과 노아의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걸

0: 설명해야 됩니다 라는 말을 나누었습니다. 그랬더니 어? 목사님 나와의 예수님과의 관계요? 하면서 계속 물음표를 던지더라고요. 오늘 로마서 10장 9절에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내 마음에 믿으면 예수님이 나의 구주요 주님이요 왕 되심에 대한 관계에 대한 설명이 바로 구원의 간증이죠. 이 구원의 이야기 극동방송에서 들을 수가 있습니다. 벌써 창사 70주년이 된 아름다운 이 복음방송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방송이기에 저도 여러분도 이 복음사역에 함께 동역해 주시기를 바라고 아직도 종교인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요 주인으로 정말 주님 만난 적이 없는 영혼들이 있다면 복음방송 극동방송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멋진 신앙생활 하시길 축복하면서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1: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지금까지 목포 그레이스 교회 오상권 목사님이었습니다.

0: 풍우는 성경을 받쳐준 도구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요. 그래서 성경을 바로 깨닫기 위해서는 학문이 필요하다.
1: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박사가 20년간 이어온 간절한 외침입니다. 그러나 무조건적으로 학문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고 장종현 박사는 말합니다.
0: 학문으로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실천할 수 없기 때문에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1: 성경보다 신학을 더 의지한 미국과 유럽의 교회들은 무너졌습니다. 오직 성경과 기도로 세워진 교회만이 살아남았습니다. 오랜 시간 교회의 쇠퇴를 고민해온 장종현 박사는 그의 저서 왜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까를 통해 교회의 힘은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에서 나온다는 본질적인 해답을 찾아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경건을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0: 신학은 알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기 위해서 아는 것이다.
1: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참된 신학의 길로 함께 나아갑시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전국 대합창제. 하나님의 은혜로 달려온 70년, 이제 온 세상이 기쁨의 찬양으로 물듭니다. 1976년 제1회 대회를 시작으로 누적 관객 30여만 명, 누적 출연자 6만여 명, 대한민국 합창음악의 정수를 보여준 극동방송 전국대합창제가 부산에서 열립니다. 명실상부 대한민국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전국대합창제가 올해로 35회째를 맞습니다. 전국의 대표 성가대가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역사적인 시간,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전국대합창제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박신아 지휘자와 영락, 양산중앙, 사송영락교회 연합성가대, 밴쿠버 시온합창단, 대전 새로남교회, 대구 충성교회, 창원 양곡교회, 포도원교회 성가대, 그리고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까지 마음을 울리는 거룩한 목소리와 뜨거운 은혜의 현장으로 방송가족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전국 대표 성가대가 펼치는 감격의 하모니,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전국 대합창제, 10월 15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부산 콘서트홀. 여러분의 많은 기대 바랍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부산 극동방송입니다. FEBC.
2: 생명은 빛으로. 생명은 빛으로. 오늘 이 시간은 사직동 교회 복기훈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하십니다.
3: 만약 우리의 인생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이 없다면 우리는 얼마나 절망적일까요? 한 번의 실패로 내 인생이 끝나버린다. 그렇다면 그 실패가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리고 그 실패는 너무나도 절망적이겠죠. 그런데 감사한 것은 우리가 실패를 딛고 일어서서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도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시라는 은혜는 얼마나 놀라운 큰 축복인지 모르는 거예요. 이제 하반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마 어떤 분들은 상반기 아니면 여름 동안 신앙이 느슨해지고 말씀과 기도 생활에 실패한 분들이 계실 거예요. 하반기가 시작되는데 이제는 다시 시작해야 되겠다, 그런 각오와 결심으로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하반기에 새로운 은혜가 부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21장을 중심으로 베드로의 실패를 살펴보고 실패한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회복시켜 주시는지, 그래서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예요. 열두 제자 중에 가장 어떠미였어요. 그런데 그는 부활하신 주님을 두 번이나 만나고도 오늘 보니까 나는 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면서

다시 디베라 호숫가로 가버리는 거예요. 왜요? 실패한 자기 모습이 부끄러웠어요. 거물을 집어들고는 다시 고기 잡으러 가는 거예요. 그는 한때 예수님과 함께라면 내가 옥에도 죽는데도 가기를 각오하였습니다. 큰 소리 쳤어요. 다 주를 버릴지라도 저만큼은 꼭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호언장담했죠. 그런데 한 계집종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세 번이나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실패자이죠. 그는 비통한 가슴을 안고 디베라 호수, 성경에 나오는 디베라 호수는 갈릴리 호수, 게네사렛 호수하고 다 똑같은 거예요. 보는 관점에 따라서 조금씩 지명 이름이 다른데 갈릴리 호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호수에 와서는 다시 거물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밤새 고기가 한 마리도 안 잡히는 거예요. 금요일날 토요일 집회 때 조태성 목사님 모셔서 이걸 뭐라 그랬어요? 피라미 한 마리도 없다. 거물을 밤새 던졌는데 거물에 피라미 한 마리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몸과 마음이 지쳐갈 점에 해변의 아침 공기를 가르며 들리는 한 소리가 있습니다.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바로 주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그 디베라 호수까지 베드로를,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미 주님은 부활 후 두 번이나 제자들을 만나주셨어요. 그런데 또 세 번째 지금 베드로를 만나주시기 위해서 그 아침에 그 호숫가로 주님이 오시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고기 잡으러 떠나버린 베드로를 책망하시기 위해서? 아니면 베드로의 회개를 촉구하시기 위해서요? 아니죠. 바로 실패한 베드로를 붙잡아 일으켜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누구든지 실패를 경험한다고 했습니다. 아마 여러분에게 그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학생 때는 시험을 잘 못 쳐가지고 그냥 시험지 팍팍 찢어버리고 싶은 그런 실패의 경험이 있어요. 청년 때에는 연애하다가 어긋났으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는 이제 나는 죽을 거야 막 그러면서 이불 속에서 엉엉 울던 기억도 있죠. 어른이 되어서는 직장과 사업을 하면서 크고 작은 실패 가운데 가슴 졸이며 또는 번민할 때도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래서 밤잠을 설치는 거예요. 또 신앙적으로 어떤 분들은 세상의 유혹에 넘어지는 영적인 실패로 신앙의 슬럼프를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도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하고 실패자로 서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실패한 베드로를 다시 찾아오시는 거예요. 해변가에 예수님께서 숯불을 피우시고 생선과 떡을 구우시고 아침을 준비하셨어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이리 오너라, 나와 함께 아침 먹자. 그리고 고개를 떨구고 있는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세 번이나 꼭 그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주님이 왜 그러신다고요? 어떻게 하든지 실패의 자리에 쓰라린 죄책감으로 고개 떨구고 있는 베드로를 일으키시려고 하는 거예요. 얼어붙은 베드로의 가슴을 녹여 그에게 새로운 용기를 불어넣으려고 하시는 거예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러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장면을 묵상할 때마다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실패한 영혼, 넘어진 영혼, 그래서 좌절한 영혼들 찾아오셔서 손 내밀어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다시 회복해 주시는 사랑의 주님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 주님은 내가 실패할 때도 내게 찾아오셔서, 복목사 그래 실패했구나, 넘어졌구나, 힘들지, 내 손을 잡고 다시 일어나 다시 시작할 수 있어, 그렇게 말씀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가슴이 벅차오르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것을 믿으십니까? 우리 모두는 실패자들이에요. 옷 말끔 입고 앉아있지만 돌아보면 우리 모두는 실패자들이에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실패자가 아닌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실패하지 않고 늘 성공 승승장구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누구는 이렇게 말했어요. 자신이 실패자요 죄인임을 깨달은 사람이냐, 아니면 자신의 실패와 부족을 감추고 오히려 자기를 자랑하려는 교만한 사람이냐. 여러분은 실패를 인정하고 그 실패의 자리에 눈물을 흘리고 주님의 손길을 기다리는 자들입니까? 아니면 자신의 실패를 감추고 나는 아니야 하면서 자기를 드러내고 자랑하려는 교만한 사람들입니까? 우리 자신에게 솔직해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은 실패한 자들에게 찾아오시기 때문에, 나는 아니요 하고 고개 들고 교만한 자들에게는 주님이 찾아오실 수 없기 때문에, 겸손한 자, 실패에 눈물을 흘리고 있는 자에게 주님은 찾아오셔서 손 내밀어 주시고 우리의 손을 붙잡고 일으켜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는 회복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내 결단과 의지로 회복되는 거 아닙니다.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일으켜 주셔야 우리는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반기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은 실패의 자리에 주님이 찾아오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절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반드시 사랑의 손을 내밀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손을 꼭 붙잡고 일어나서 힘차게 하반기를 달려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주님이 베드로를 회복시키시는데 몇 가지 방법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오늘은 그게 뭔지를 좀 배워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실패한 베드로를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주님의 방법은 과거에서 벗어나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받아 합시다. 과거에서 벗어나게 해 주십니다. 우리의 실수가 뭐냐면 자꾸 과거의 실패와 상처와 아픔들을 겹겹이 쌓아둔다는 거예요. 거기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상처들을 자꾸 쌓아두면서, 그래 언젠가는 한번 두고 보자 그러면서 이를 갈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나중에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대로 받았으니 말로 갚아주리라. 보복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실패를 당하면 공통적으로 보이는 현상이 있는데 그것은 그 자리를 도피하려는 것입니다. 생각하기도 싫다, 꼴도 보기 싫다 그러면서 자꾸 피하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아예 직장을 옮겨버립니다. 어떤 사람은 멀리 이사를 가버립니다. 교회를 옮기기도 합니다. 교회를 옮기지는 않지만 예배 시작하면 살짝 왔다가 축도 마치면 우리나케 가버리는 거예요. 다 도피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그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서도 하는 말이 3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아니,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면 그 자신의 실패를 드러내고 회개하고 내가 잘못했구나, 이제 주님 부활하셨으니 새롭게 시작하자 그래야 되는데, 아이고만 고기 잡으러 갈란다. 분명히 주님은 베드로에게 사람 낚는 어부라는 사명을 주셨어요. 그런데 아이고, 나 같은 게 이런 실패자가 무슨 사명자, 무슨 사람 낚는 어부야, 나는 안 돼, 그리고는 도피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피한다고 일이 해결됩니까? 자꾸 숨고 피하지 마세요. 오히려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고 신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다시 시작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과거에 사로잡혀 있는 베드로에게 어떻게 해주십니까? 과거의 실패를 직면하게 해주십니다. 9절.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여있고, 여기에 숯불이 중요한 거예요. 숯불 하면 뭐가 딱 떠오르세요? 아마 베드로도 그 아침 해변에서 예수님이 피워놓으신 그 숯불을 보는 순간 탁 하고 떠오르는 게 있었을 거예요. 바로 얼마 전 주님이 잡히시던 그날 밤에 대제사장의 뜰에서 숯불을 쬐고 있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8장 18절.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래 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거기도 똑같은 숯불이 있었던 거예요. 함께 불을 쬐고 있는데 한 계집종이 와서는 베드로를 보고 하는 말이, 저 사람들 봤는데, 사람, 그 예수하고 같이 있던 사람이야, 예수의 제자야. 그 말에 베드로가 화들짝 놀라가지고는, 무슨 소리 하냐고, 나는 그런 사람 모른다고 그렇게 부인한 거 아닙니까? 바로 그 숯불을 주님은 이 해변으로 옮겨 놓으신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베드로가 그 숯불을 보고 과거에 그 슬픈 기억을 다시 떠올려서 상처를 덧나게 하시려고요? 아니요. 실패의 문제를 똑바로 보라는 거예요. 바로 직면하라는 거예요. 또 15절부터도 보면 세 번이나 똑같이 베드로에게 질문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나를 더 사랑하느냐? 세 번이나 똑같이 물으시는 거예요. 왜 그랬다고요? 그날 밤에 베드로가 세 번이나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기 때문에. 자꾸 동만 쳐서는 결코 실패를 딛고 일어설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실패에 직면해야 됩니다. 아니, 오히려 실패를 끄집어내고 생각하기도 꺼내기도 싫은 그 실패를 바로 보면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인정할 건 인정하고 고백할 것은 고백하고 고칠 것은 고쳐야 하는 거예요. 냉정하게 사태를 바라보는 것이 바로 회복의 출발점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아셨어요. 베드로가 그렇게 부인한 것은 진짜 자기 마음속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실수로 한 것이라는 거예요. 진짜 베드로의 마음에는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야, 내가 너의 실패를 안다. 그날 밤 숯불 앞에서 그 계집종 앞에 세 번이나 나를 부인한 거 안다. 그러나 그게 너의 본심이 아니잖아. 그러니 걱정하지 마라. 자꾸 그 과거의 실패에 갇혀있지 마라. 이제는 그 과거를 벗고 던져버려라. 여러분,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과거는 주님이 다 용서해 주신다는 사실을 확신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오늘 예수님이 왜 오셨다고요?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베드로야, 변함없이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그 말씀을 하고 싶으신 거예요. 베드로야, 나는 너를 버리지 않는단다. 확신을 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주님은 그것을 위해서 문제 직면하게 하시고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과거를 떠나보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꾸 우리가 과거를 붙들고 살아갈 때가 많아요. 내가 옛날에 이렇게 했던 죄인인데 감히 어떻게 오늘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겠어? 그건 이중 인격자지. 그러면서 과거에 잡혀서는 조금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은 그것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님은 과거를 직면하되 이제는 그것을 벗어 던지고

이제는 새롭게 출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그 용서의 확신을 주고 싶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감히 예수님의 제자가 될 자격이 없는 자들 아닙니까? 그러나 주님은 끝까지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사랑과 용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나는 변함없이 너희를 사랑한단다 말씀해 주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반기를 시작하며 여러분이 과거의 감옥에 갇혀있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상반기 어떻게 살았든지 또 여름 동안 어떻게 신앙이 느슨해졌든지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이제 새롭게 출발하는 거예요. 내일을 향해 나가면 되는 거예요. 과거가 여러분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하십시오.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 지나갔어요. 자꾸 지나간 거 붙들고 있지 말고 이제 새롭게 된 믿음의 사람으로서 확신을 가지고 하반기 다시 말씀과 기도로 은혜의 자리 그리고 하나님이신 새로운 부흥을 꿈꾸며 달려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실패한 베드로를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주님의 방법이 뭔가? 새로운 사명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받아합니다.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15절에 보면 조밥 먹은 후에 예수님께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물으시고 하신 말씀이 뭐라고요?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주님은 베드로에게 다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5장에 나오는 것처럼 처음 예수님을 만난 그날 그 베드로의 빈 그물을 가득 채워주셨던 주님 앞에 엎드렸던 베드로, 주여 저를 떠나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그때 주님은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아니다 내가 너를 덜어쓰겠다. 지금까지 너는 고기를 낚는 어부였지만 이제부터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그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베드로는 지금까지 그 사명을 붙들고 달려왔어요. 그런데 이번 실패로 인해서 다시 고기 낚는 업으로 돌아가 있어요. 주님은 사명의 회복을 명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야 나를 사랑하지 않니? 그렇다면 다시 사람을 낚는 업으로 돼야 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반드시 다시 사명을 회복하게 됩니다. 우리는 터인 집회를 통해서 말씀과 찬양을 통해서 다시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달았어요. 우리의 빈 그물을 가득 채워주시는 주님, 우리의 인생을 해석해 주시는 주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기까지 물을 채우는 거지만 변하게 해주시는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맡기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일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하반기 다시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사명은 모두가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그런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사명은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 또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일이 바로 나의 사명이라고 했습니다.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직장에서 열심히 돈 버는 것, 그게 사명이에요. 문제는 그 돈을 나의 목적과 나의 정욕을 위해 쓰려고 하기 때문에 그 돈이 문제가 되는 거지 돈 자체가 죄가 아니에요. 직장에서 열심히 돈 벌어야 돼요. 우리 아내, 어머니들은 가정에서 가정을 일구며 또 자녀들을 믿음 안에 잘 양육하는

여러분이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일이 여러분의 사명이에요. 우리 학생들은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는 게 사명이에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신 그 사명의 자리에서 우리는 사명자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거룩한 삶이에요. 그게 사명이에요. 거룩은 이게 거룩이 아닙니다. 거룩이란 말은 구별이라는 말이라고 했죠. 구별. 우리는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는 존재. 그게 우리 사명이에요. 믿지 않은 사람들처럼 하고 싶은 것 다 하고 가고 싶은 데 다 가고 자기의 정욕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절제하고 우리는 하늘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게 신앙이에요. 학생들은 모두가 학교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성적을 올리기 위해 또 때로는 아이들이 담지 말아야 할 욕설을 내뱉고 하지 말아야 할 그런 게임에 중독이 되어가지만 우리 자녀들은 구별되는 거예요. 내 입은 거룩한 입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있는 입이다. 나는 세상의 중독에 빠져 살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빠져 살아가야 될 사람이다. 그게 구별된 거룩한 삶, 사명이에요. 만일 우리가 이 사명을 잃어버리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돈 벌어서 내 욕심과 내 정욕과 내 이름을 위해서 높은 자리, 그건 거룩이 아니죠. 사명이 아니죠. 공부한 학생들이 똑같이 컨닝하면서 좋은 성적을 올려서 좋은 대학 들어간다, 그건 거룩이 아니고 그건 사명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는 세상과는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할 사명자들인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사명의 회복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국교회, 한국교회 성도들이 이 거룩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 교회가 설립 60주년을 앞두고 여러 행사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지난주까지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제출하셨을 거예요. 여러 행사들을 통해서 60주년이 의미나고 빛나야 되지요.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60주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어떤 복음의 빛을 비추는 사명의 교회가 되어야 될지,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교회를 주목해보고 계시다는 사실이,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 새로운 영적인 회복과 신앙의 전성기를 누릴 수 있도록 복음의 본질에 우리는 더 집중할 수 있어야 되는 것.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교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보실 때 편안해 하실 수 있도록, 계시록에 나오는 여러 교회들처럼 하나님이 보실 때 마음이 불편하지 않으실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미소 짓게 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게 사명인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신실한 예배자, 무장된 예수 제자, 헌신된 사명자라는 꿈이 있는 거예요. 5,000명의 예배자, 3,000명의 사명자, 기도의 용사, 그리고 한 개의 분리교회 개척이라는 5, 3, 1 비전이 있는 거예요. 우리 자녀 세대를 말씀빈으로 세워야 할 영적 책임이 있는 거예요. 오늘 영상에 보신 것처럼 우리 자녀들이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아우리치, 단기성교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뜨거워진 이 신앙들을 우리 부모 세대가 계속해서 그들에게 도전을 주고 그들을 격려할 영적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인구 절벽이고 출산율 저하라서 주일학교가 안 된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 자녀들이 믿음으로 꿈꾸며 예수의 제자가 되도록 우리는 돌보아줘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이동계 모든 성도님들이 이 하나님의 부르심, 이 사명 앞에 아멘으로 응답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반기에 우리의 사명이 있는 거예요. 가장 불쌍한 인생이 어떤 인생이라 그랬어요? 사명이 없는 인생이 가장 불쌍한 인생이에요. 사명이 뭔지도 모르고 나는 그런 거 잘 몰라요, 나는 그냥 먹고 마시고 즐기고 살래요,

0: 우리 신앙생활은 즐기는 데 초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사명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즐기는 데 자꾸 관심이 가는 거예요. 사명을 붙들게 되면 그 사명을 향해서 달려나가게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사명의 사람이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가 거룩한 자리, 구별된 자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런 거룩한 처소가 되도록 하십시오. 이번 하반기 이제 9, 10, 11, 12 얼마 남지 않았어요. 하반기는 4개월 금방 후딱 지나갑니다. 여러분 하반기 후회 없이 믿음으로 잘 달려가십시다. 그러려면 과거를 벗어던지고 하나님의 사명을 다시 붙들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능력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의 주님이 여러분의 손잡고 함께 동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시 일어나서 이 사명 붙들고 힘차게 전진하는 하반기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생명은 빛으로 지금까지 부산광역시 동래구 사직북로에 위치한 사직동교회 복기훈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하셨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부산전파 051-502-4700번 사직동교회로 전화하시거나 051-759-6000번 부산극동방송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애청자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함께 기도하는 소망의 기도 김현숙입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9월이 됐어요. 여름의 열기는 아직 여전하지만 아침 저녁으로 조금씩 선선해지기도 했습니다. 이제 여름의 막바지 주홍빛 꽃송이들이 하나 둘 떨어지면서 가을을 손짓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의 위로와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하면서 소망의 기도 애청자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도 사연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은 샵 0933번으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대안교회 김성건 목사님 모셨습니다. 목사님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네. 목사님 오늘도 기다리신 애청자 여러분께 말씀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시작합니다.
1: 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을 기대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직전 구절인 2절 말씀이 가르쳐줍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여호와라는 명칭은 하나님의 친근한 호칭이지요. 이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친근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일하신다는 겁니다. 만들어 성취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은 크고 은밀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 크고 넓고 깊게 일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기도에 크고 넓고 깊게 응답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믿음으로 올려드리는 이 모든 기도에 주님께서 우리가 기대하지 않는 크고 은밀한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0: 저희는 찬양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0: 우리 인생의 문제는 참으로 다양해서 때로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풀어가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실로 다양한 방법으로 응답하십니다. 이 시간에 애청자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샵 0933번으로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받고 있습니다. 0552님 기도부터 시작합니다. 저희 교회 9월 9일부터 시작하는 교회 전도대, 커피 전도, 또 10월 18일 새 생명 축제를 앞두고 생명을 주께로 인도하기를 소망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내일부터 아침 금식과 함께 40일 작정 특별 새벽 제단을 지키려고 하는 성도입니다. 오직 주님의 뜻만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목사님 기도 제목 읽으면서 제가 다 읽지 못한 게 저도 똑같은 전도대에서 전도하고 있거든요. 저희 교회에서.
1: 저도 이 제목을 보면서 우리 교회 주여. 전도가 아닌가. 날짜가 같은데 다른 네, 교회인지 우리 네. 교회인지 모르겠네.
0: 너무나 제 자신이 부끄럽고 저도 남못지않은 열심을 갖고 있다고 늘 자부했었는데 제가 정말 40일 작정 새벽기도 물론 새벽기도 매일 하고 있습니다만 그거는 제가 생각하지 않고 아침 금식도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목사님 간절히 기도해 주세요.
1: 살아계신 하나님 0552님과 그 교회 그리고 이 가을에 한 영혼을 위해 헌신하는 모든 교회에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새 생명 축제를 앞두고 한 영혼을 위해 금식하며 기도하려는 이 귀한 영혼. 우리가 왜 금식을 합니까? 밥을 먹고 힘을 내어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 힘의 공급원을 꺾고 하늘의 힘이 아니면 한 영혼이 죽게 돌아올 수 없음을 고백하는 이 귀한 믿음의 고백을 받으셔서 0552님이 기도하고 있는 VIP 그리고 이 교회가 그리고 이 한국교회가 초청하기를 원하는 모든 하늘님. 영적 VIP에게 우리에게 있는 이 의의 줄이고 목마른 마음을 선물로 주셔서
0: 아버지.
1: 이 가을에 많은 영혼이 주께 돌아와
0: 아멘.
1: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하나님을 위해 그들의 삶을 드림으로 거룩해짐으로 행복해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0: 아멘.
1: 아멘.
0: 계속해서 2826님께서 간절한 기도 제목 보내신 것도 있습니다. 환우세요. 저는 16년째 현재 혈액투석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은 심장에 부정맥 증상이 너무 심해서 투석 받을 때 너무나 힘이 듭니다. 이 부정맥 증상이 치유되고 잘 투석 받을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 기도 요청합니다 하셨어요.
1: 살아계신 하나님 2826님에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16년째 혈액투석을 받는 참 삶의

0: 힘이 잠시 생겼다. 다 빠져버리는 그것을 16년째 반복하고 있습니다. 주님, 2826님과 함께 해주시고 특별히 심장 부정맥 증상이 치유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고 하셨사오니 이 방송을 통해 함께 기도하는 예수로 말미암아 의인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아멘.
0: 아멘.
1: 익명으로 보낸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저희 남편이 카드빚을 갚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직장을 퇴사를 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앞이 막막합니다. 저들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셨어요. 네.
0: 살아계신 하나님, 익명의 성도님과 그 남편 그리고 이 가정에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직장을 더 다닐 수 있지만 카드빚에 짓눌려 퇴직금으로 그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주님, 이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이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또 다른 직장이 허락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선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또한 이 가정의 경제적인 문제를 잘 다룰 수 있는 지혜도 함께 허락하여 주셔서 이 일을 다산지석으로 삼아 다시는 이런 어려움이 없도록 지혜롭게 경제생활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이 방송을 듣고 함께 기도하는 경제적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1: 아멘.
0: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아멘.
0: 아멘.
1: 애청자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고 있는 소망의 기도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시각이 11시 12분 지나가고 있고요. 오늘은 대안교회 김성건 목사님께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목사님, 때때로 주변에서 방송 들으시는 분들께서 저한테 목사님들과 매일 그렇게 기도받으니까 얼마나 좋으냐고 부러워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럴 때마다 이게 보이는 라디오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목사님들이 얼마나 따뜻한 마음과 얼마나 열심히 이 기도 제목 올라오는 것마다 간절히 기도해 주시는지, 특별히 또 김성건 목사님 그 따뜻한 모습은 여러분들께 정말 함께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보이는 라디오가 아니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니까 이 시간 애청자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으로 저희가 함께 기도하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샵 0933번으로 여러분의 기도 제목 계속 보내주시고요. 익명을 원하시는 분은 익명이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5265님의 기도 제목, 남편을 위해서 기도 요청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남편 되게 하시고, 또 요즘 이 더위에 일터에서 땀을 너무 많이 흘려서 탈수 증세가 왔습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영혼이 잘 되게 하시고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남편을 위해서 기도 요청합니다 하셨어요. 목사님,
0: 살아계신 하나님, 5265님과 그 남편 그 가정에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남편이 그 무엇보다 말씀의 사람 되기 원하는 이기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남편을 향한 기도에 선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특별히 야훼에서 일하시는 것 같습니다. 주님, 그 열심 있는 그 열심에 탈수 증세가 오지 않도록 지켜보호하여 주시고, 특별히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허락하신다고 하셨는데,
1: 아멘.
0: 주님, 잠의 축복도, 그래서 다시 내 일을 살아낼 수 있는 힘을 공급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영적인 힘을 공급하여 주셔서 그 삶의 예배 자리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0: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아멘.
0: 아멘.
1: 다음은 1934님 기도 제목 소개합니다. 부업이 잘 되지 않아서 힘이 빠집니다. 오늘도 제가 가는 길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하셨어요.
0: 살아계신 하나님, 1934님과 그 하시는 일들 가운데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1934님과 같이 참 힘든 경기 속에서 힘들어하는 많은 당신의 자녀들이 있음을 아실 줄 믿습니다. 그 가운데 하루하루를 하나님 앞에 맡기는 그 믿음을 보시고 주님 채워 역사하여 주시며 자족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그 가는 길 가운데 시온의 대로가 열려질 수 있도록
1: 아멘.
0: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려운 시간들을 통하여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아멘.
0: 아멘.
1: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보내주세요. 소망의 기도가 함께하겠습니다. 샵0933번 기억하시고요. 50분과 100원의 유료 문자로 기도 제목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07님 새싹분이신데요. 목사님 저희가 처음으로 기도 제목 보내시는 분들을 새싹이라고 부르는데 오늘 처음으로 기도 제목 보내셨어요. 제 시어머니가 방광암으로 몇 달 전 인공방광 수술을 했습니다. 암은 제거가 되어서 너무나 감사한데 수술 후에 그 후유증이 너무나 큽니다. 피부가 발진되고 통증이 심하고 기력이 없고 일상생활이 힘든 정도라 요양병원에 입원을 하시려고 하는데요. 빨리 건강을 회복하시고 또 담대한 마음과 평강을 주셔서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시어머니를 위해서 기도 요청합니다 하셨어요.
0: 살아계신 하나님, 1207님과 그 시어머니에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수술을 통해 암이 잘 제거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암 치료 가운데 생긴 피부 발진과 여러 가지 부작용들로 인해 요양병원에 입원하셔야 할 만큼 힘든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시어머니를 향한 이 며느리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속히 회복되어 일상의 삶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우시고 그 시어머니 마음 가운데 주님 주시는 평강과 담대함과 기쁨과 믿음이 충만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아멘.
0: 아멘.
1: 오늘도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희 극동방송은 방송으로 그리스도를 전 세계에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은 가족 구원과 또 여러분들의 가족의 건강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모든 기도 제목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샵 0933번으로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계속해서 받고 있습니다. 익명으로 보낸 기도 제목 응답 사연 보내셨어요. 저는 억울하게 휘말렸던 형사 사건이 3년 만에 드디어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아우, 너무나 감사한 일이네요. 소망의 기도에서 다 함께 기도해 주신 덕분에 제가 올바른 길 걸어가게 해 주신 것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번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응답사연 주셨어요. 목사님,
0: 살아계신 하나님, 익명의 성도님과 그의 삶 가운데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참 세상을 살다 보면 억울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그로 인해 법적 공방을 벌리는 일들이 많이 있음을 봅니다. 주님, 이 익명의 성도에게 무죄가 확정될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1: 아멘.
0: 주님, 이 억울하게 한 그에 대한 무죄를 그리스도의 나 같은

0: 창조인 살리신 은혜에 감격함으로 익명의 성도님도 선언함으로 이 일이 그 마음에 쓴뿌리가 내리지 않도록 이 일로부터 주께서 주시는 자유함의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1: 아멘.
0: 더욱 깊은 신앙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아멘.
0: 아멘.
1: 응답사연을 보내신 익명의 애청자의 기도처럼 정말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놓고 계속해서 믿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도 익명으로 보낸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목사님, 얼마 전에 티벳 네팔 빙하 사태가 있었잖아요.
0: 네.
1: 그래서 정말 수많은 사망자와 실종자가 생겨났고요. 많은 교회가 그 가운데 피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말할 수 없는 재난인데 이 고통 속에 신음하는 이들 위로해 주시고 구조와 구호가 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 요청합니다 하셨어요.
0: 살아계신 하나님, 이 익명의 성도의 기도의 제목이 오늘 이 인류의 모든 기도의 제목임을 아십니다. 특별히 이 사태를 통해 아무리 인간이 뛰어난 과학 문명 가운데 있을지라도 참 나약한 존재인 것을 정직히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 사망자와 실종자 그리고 이 피해를 입은 교회들과 그 나라와 그 가정들에 주님 찾아가 주시고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서 나약한 존재인 죄인됨을 고백함으로 구세주를 찾게 되는
1: 아멘.
0: 은혜와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 가난한 나라가 그 피해를 회복하려면 1년 예산을 드려도 어렵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주님, 많은 나라들이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도와 잘 회복되어지고 그 아멘. 과정 가운데 주의 복음이 주의 사랑이 그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도우시며 특별히 우리 민족들 우리 동포들이 어려움 겪고 있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주님, 기적을 우리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그 가정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아멘.
0: 아멘.
1: 자연재해가 이제는 한 나라만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께서 이런 기도 제목 올려주신 것 같아요. 계속해서 여러분들 이 소망의 기도 시간이 끝나더라도 계속해서 이들을 위한 기도, 후원 기도 요청합니다. 저희 소망의 기도에서도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고 극동방송에서도 또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235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수험생 친구들 위해서 기도 요청합니다. 어제 중요한 9월 모의고사를 보고 또 앞으로의 수능을 위해서 힘차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 여정 가운데 지치지 않고 주님 의지하고 꾸준히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또 생각과 다른 결과에 낙심치 않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도록 저희를 위해서 기도 요청합니다. 수험생 친구들을 위한 기도 요청 제목입니다. 목사님.
0: 살아계신 하나님, 5235님과 이 땅의 모든 수험생들에게 그리고 그 가정에 그 부모들에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어제 중요한 모의고사를 치르고 이제 마지막 수능을 준비하고 있는 이 더위에 많이 지쳐 있을 이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주님 위로해 주시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 준비할 수 있도록 도우시며 특별히 믿는 가정에 우리 자녀들 함께 해주시고 무엇보다 이것으로 인해 신앙이 밀려나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부모들도 수능보다 더 중요한

0: 이 자녀들의 신앙을 위해 목숨 걸고 기도하며, 그리하여서 이 자녀들이 뛰어난 성적으로 대학에 갔을 때 하나님 필요 없다 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 역사하여 주시고,
1: 아멘.
0: 이 땅의 다음 세대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부흥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아멘.
0: 아멘.
1: 9월 3일 목요일 소망의 기도, 이 시간에 기도 제목을 보내주시고 또 함께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오늘 못다한 기도 제목은 내일 이어서 방송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놓고 간절히 기도해 주신 분은 대안교회 김성건 목사님이셨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0: 네, 아까 보이는 방송 얘기하셨는데 그거 하면 네. 저보다는 우리 권사님이 목소리가 너무 좋으셔서 어떻게 생기셨을까
1: 네, 감사합니다.
0: 다들 너무 궁금해하실 것 네, 같은데 네.
1: 감사합니다. 저희도 그런 날을 기대하면서 소망의 기도 오늘 이 시간을 마칩니다. 소망의 기도 지금까지 제작 유성수, 진행의 김현숙이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FM 93.3MHz 녹상중계소 96.7MHz 극동방송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으로 행복하세요.

0: 감초인 보화. 감초인보화 오늘 이 시간은 수원중앙침례교회 고명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1: 노벨상은 1901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알프레드 노벨을 노벨의 유언에 따라서 그가 남긴 유산으로 노벨상을 주었는데요. 그동안 노벨상 시상식이 몇 번 있었는가? 663번 있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 1년에 한 번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노벨상 1년에 노벨 의학상, 노벨 평화상, 노벨 물리학상, 노벨 생화학 의학상 이런 식으로 해서 그때마다 그래서 모두 시상식을 한 것이 663번의 노벨상을 받은 사람은 990명입니다. 처음에는 거의 한 명씩 주다가 이제는 여러 명, 두 명, 세 명씩 한꺼번에 상을 받게 되니까 노벨상 받는 사람이 많아졌죠.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기관이, 유엔이 노벨평화상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 조직이나 기관이 받은 것. 1968년도부터는 노벨경제학상이라는 상이 생겼는데 이건 노벨이 만든 상이 아니고 알프레드 노벨을 기념한 스웨덴의 중앙은행이 만들어서 중앙은행 설립 300주년이 될 때 그 중앙은행에서 돈을 내고 해마다 한 명씩 노벨 경제학상이라고 상을 주었습니다. 지금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한 사람이 의식 있는 생각을 갖고 학교를 하나 세웠더니 인류 전체에 위대한 거대한 영향력을 끼치는 노벨상 수상자를 그렇게 많이 냈다는 겁니다. 한 사람의 위대함이 얼마나 큰.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를 모르시는 분이 없을 겁니다. 1756년 오스트리아 궁중음악가의 막내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하이든, 베토벤, 요한 세바스찬, 바흐 같은 당대 가장 유명한 서구의 유명한 사람들과 함께 어깨를 나란히 그는 아주 음악의 천재였습니다. 오페라, 교향곡, 협주곡, 실내악, 교회음악 등 당시 존재하던 거의 모든 장르에서 그가 남긴 곡만 600곡을 썼답니다. 35년 살고 갔는데 600곡을 썼다는 겁니다. 음악의 신동 천재 음악가 여러분 우리가 잘 아시는 아마 여러분들은 삐가로 삐가로 삐가로 삐가로 삐가로의 결혼 들어보셨죠? 두만강만 불러봤어요? 그 삐가로의 결혼 이거 모차르트가 작곡한 겁니다. 돈 조반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마술피리, 어린아이들이 너무도 즐거운 마술피리. 이것도 교향곡 40번 G단조, 교향곡 41번 G빛, 이거 다 모차르트. 피아노 협주곡 21번, 클라리넷 협주곡 등등 협주곡도 많이 남겼습니다. 실내악 소나타, 피아노 소나타, 클라리넷 소나타, 소나타도 많은 장르에서 남겼습니다. 사람들은 종교음악이라고 말하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교회음악곡도 수없이 많이 남겼습니다. 10년 전 2006년 1월 31일인데요 1월 31일자 미국에서 발행한 한국일보신문입니다. 2006년 아까 모차르트가 몇 년도에 태어났다고 그랬죠? 1756년 2006년 그러면 250살이야. 그래서 기사의 타이틀이 이 기사 제목이 250살 모차르트 뽕을 뽑고 또 뽑다. 이게 한 면만 이렇게 난 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똑같은 그 신문 또 한 면 이렇게 났습니다. 이게 제가 20년 전 1월 달에 LA 가서 신문 스크랩을 해갖고

많이 낡았지만 제가 잘 간직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영향을 끼쳤습니다. 당시 2006년도에 발표한 내용에 하면 2005년도 오스트리아 국민 총 생산량의 3분의 1이 모차르트 한 사람 때문에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지금 삼성, 우리나라 삼성에, 삼성의 본고장 수원안에 있습니다. 그죠? 삼성이 지금 대한민국 경제 GDP의 15% 커버야. 삼성이. 대단한 거야. 그죠? I am so proud of 삼성. 근데 모차르트 한 사람이 국민 총 생산량의 3분의 1. 모차르트라는 이름으로 만들어진 기업이나 상품, 이런 회사 이런 것들이 200개가 넘고, 모차르트 모자, 모차르트 티셔츠, 모차르트 야구르트, 모차르트 와인, 모차르트 향수, 모차르트 우유, 모차르트 쿠겔론 초콜릿은 아마 많은 분이 아실 겁니다. 이 짧은 시간에 나열할 수 없는 수많은 것들. 1984년도에 모차르트 영화를 만들었어요. 영화 제목이 아마데우스예요. 거의 많은 분들이 보셨을 겁니다. 그게 영화 역사상 아카데미 전체 상 가운데 수상 부분 8개 부분을 석권했습니다. 이게 지금 엄청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이야기 듣고 안 놀라는 사람은 하여간 여러분밖에 없어요. 오스트리아 출신 가운데 노벨상 수상자가 여러 사람 있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정신분석학자 지그문트 프로이드 노벨상 구스타프 클림트 키스라는 그림을 그린 사람 그 양반 오스트리아 사람입니다. 에르벤 슈레딩거 양자역학, 지금 현재 세계를 떠들썩하게 만든 양자역학의 기초로 온 사람은 그 사람은 오스트리아 사람입니다. 그리고 맨델의 유전의 법칙, 그 맨델, 그 오스트리아 사람입니다. 아놀드 슈와제네이거, 들어보셨죠? 이야기하면 아세요, 여러분들이. 캘리포니아 주지사를 지내셨고, 그 전에 세계 보디빌딩 대회에서 세계 챔피언, 나왔어요. 이분이에요, 이분. 지금은 나이가 들었지만 이분이. 이분의 세 가지 소원이 있었대요. 나는 미국에서 정치인으로 좀 출세했으면 좋겠다. 오스트리아 사람이니까 미국은 미국에서 태어나지 않으면 미국 대통령은 못 돼요. 근데 캘리포니아 주지사를 했습니다. 내가 할리우드의 이름을 날리겠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로 터미네이터의 주연으로 이분이. 그리고 자기가 또 하나 있는데 나 케네디 가문하고 좀 결혼했으면 좋겠어. 오나스 제클린의 생질되는 여자하고 결혼했습니다. 꿈을 이룬 사람. 이 사람 오스트리아 사람입니다. 몰랐죠? 대한민국 사람 아니에요? 그렇게 많이 있어도 유명한 사람이 지금 나열할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제가 적어오기는 한 20명 적어 왔는데요. 이 사람들 다 유명한 사람들이 그렇게 유명해도 이 사람들 때문에 오스트리아에 별로 이름 많이 안 날렸는데 오스트리아 경제 전체 가운데 많은 관광 수입의 많은 부분이 관광인데요. 그 관광 수입의 90%가 모차르트 때문에 생긴다는 거예요. 10년이 조금 더 된 것 같습니다. 제가 김장한 목사님 모시고 제 아내와 함께 오스트리아에 가서 짤즈부르크 모차르트 생가 한번 갔다 온 일이 있습니다. 그때도 사람들이 바글바글 하더라고요. 왜 이렇게 사람이냐. 모차르트 보러 왔다.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 사극 가운데 가장 시청률이 높았던 사극이 혹시 뭔지 아십니까? 시청률 1위 KBS 1996년대 97년도 65.8%의 시청률을 올린 첫사랑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었대요. 웃는 사람. 저는 이거 제 비서가 알려줘서 알았어요. 제 비서가 알려줬어요. 두 번째. MBC 1991년 사랑이 뭐길래 64.9%. 세 번째 드라마 허준 1999년 64.8%. 0.1%가 모자라서 3위를 맡겼는데 허준이라고 하는 드라마는 저는 방영할 때는 거의 못 봤어요. 끝나고 나서 조금 봤어요. 허준 목회학이라는 말이 생겼어요. 3위의 드라마에 끼친 영향력 대한민국 고등학교 시험 문제에 역사 시험 문제에 조선시대 유명한 여자 둘 이름 써라고 그랬더니 예진이 홍춘이 그렇게 썼다. 무슨 신사임당 헌안설원이 아니라 예진 홍춘 잊지도 않은 사람. 이게 드라마가 끼친 영향력이에요. 드라마가 끼친.

여러분, 허준이 언제 사람이죠? 일부 예배 때는 찬양대에서 옛날 사람이라고 금방 알아맞혔어요. 허준이 조선 선조 때 사람입니다. 조선 선조 때 인지 내려놨어요. 1592년이에요. 조선 선조. 그 옛날 사람이죠. 벌써 400년 전에 있었던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드라마로 만들어서 내보냈더니 이 허준이라고 하는 드라마 64부작 드라마가 시청률 64.8% 3위를 자랑했고 그것이 그만큼 영향을 끼쳤다는 겁니다. 전 이런 생각해봤어요. 말도 안 되는 생각이지만 400년 뒤에 고명진이 드라마를 만들 리도 없겠지, 그죠? 만든다면 또 누가 보겠는가? 만들 리도 없겠지만 허준이라는 한 사람이 끼치는 영향, 지금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건 한 사람이 끼칠 수 있는 영향력이 얼마나인가. 4위가 모래시계랍니다. 모래시계. 모래시계도 SBS 드라마인데 얼마나 이게 영향을 끼쳤는지. 어떤 장로님이 새벽 기도 나가서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태수를 살려주세요. 전 모래시계 방송할 때 전 외국에 있었어요. 그래서 못 봤어요. 나중에 하도 유명하다고 그래서 몇 장면 봤는데 거기에 주인공 최민수가 태수였다네요. 아니, 태수로 나오더라고. 근데 뭐 내용은 잘 모르지만 어쨌든 태수를 살려달라고 장로님이 새벽 기도할 만큼 영향을 끼쳤으니까. 야, 5위가 젊은이의 양지, KBS2. 전부 다 1990년대.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모두가 다 한 사람이 끼친. 말틴 루트가 어떤 사람이에요? 종교개혁의 주인공. 긴 이야기 들으지 않아도 여러분 너무 잘 아십니다. 한 사람이 끼칠 수 있는 영향, 그 한 사람 때문에 역사가 완전히 바뀌는, 어두운 역사가 밝게 빛나기도, 또 한 사람 때문에 반대로 찬란했던 문화가 다 무너지고 어두운 역사로 침체, 너플 달리는 그렇게 만들어요. 닥터 잔 게디 들어보셨을 거예요. 제가 이것도 한번 소개했습니다. 1848년도에 남태평양 헤브라이 군도에 있는 피지의 애니띄엄 섬으로 들어갑니다. 24년 동안 그곳에서 사역하고 그곳에서 생명을 마칩니다. 그가 세상을 떠나 하나님 나라로 간 뒤에 그를 기념하여 예배당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예배당에다가 기념패를 하나 달았어요. 비문을 하나 새겼어요. 그 비문, 제가 영어 가운데 유일하게 발음은 좀 이상하지만 외고 있는 문장이 문장입니다. When he landed in 1848, there were no Christians. When he left in 1872, there were no Christians. 1848년 그가 그곳에 도착했을 때 거기에 그리스도인은 예수 믿는 사람 한 명도 없었다. 24년 뒤 그가 1872년 세상을 떠나게 됐을 때 그 섬 전체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가장 세계적으로 식인종 가운데 가장 포악한 식인종이 살던 그 헤브라이 군도의 애니띄엄 섬에 닥터 잔 게디 한 사람의 선교사가 얼마나 큰 영향을 끼쳤는가. 한 사람입니다. 어두운 역사를 만들었던 히틀러가 있습니다. 1974년부터 78년 약 3년 반 4년 사이에 크메르루즈에서 캄보디아 젊은 사람들 무려 적게는 250만 많게는 3만, 아직도 정확하게 인원을 몰라요. 왜냐하면 아직도 그 잔재 정권들이 정권을 잡고 있으니까. 이 짧은 시간 나열할 수 없는 한 사람의 이야기,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도 이 한 사람의 이야기를 얼마나 강조하는지 모릅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몇 사람으로? 한 사람. 누구요?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왜 왔어요?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15절입니다 또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한 사람 범죄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었고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쳐내.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가 세상에 들어오므로 죽음이 왔고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가 나타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를 의로 여겨 천국을 선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16절입니다. 17절 한번 볼까요? 17절.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17절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 노릇하였은즉 더욱 큰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 노릇. 18절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르는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는. 마지막 19절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여기 지금 계속 이야기하는 게 뭐야? 한 사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 한 사람의 범죄로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정죄에 이르렀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모든 사람에게 왕노릇하여.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르렀고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한 사람. 태초에 하나님은 죄 없는 세상을 만들었습니다. 아담이 범죄하기든 사실 정확하게 표현하면 하와가 범죄했지만 하나님은 하와에게 책임을 묻지 않고 그 가정의 대표성을 가지고는 아담에게 묻습니다. 그리고 아담 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담 안에 있는 아담의 모든 후예들 그들은 다 죄인이 되었습니다. 아담 한 사람 때문에. 국가 간의 축구 경기를 하면 예를 들면 대한민국 대표 일본 대표 몇 명이 가서 축구를 하죠? 각 나라 대표 선수들이 뭐 감독, 코치 쭉 해서 한 20명, 25명 가면 선수는 뛸 때는 항상 11명이 들어갔었대요. 11명이 지기기도 하고 이기기도 합니다. 근데 대한민국 11명이 졌어, 11명이 졌어 안 그래요. 대한민국이 졌다고 그래요. 이기면 11명이 이겼어 이렇게 말하니 누가 이겼다고 그래요? 우리 대한민국이 이겼다고 그래요. 대표성이. 한 사람 아담의 대표, 그게 모든 사람에게 죄가 그대로 전가되어 죄 가운데 모든 사람이 죽게 되고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의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의로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정복할 때 아간 한 사람이 노략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 가와 50세겔의 금덩이 하나를 탐내어 장막 가운데 숨겼습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 아간의 범죄 까닭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이성 전투에서 참패합니다. 여리고성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그렇게 아무 무기 하나 쓰지 않고 그대로 함락시켰는데 그 작은 아이성에서 그들 모두가 그렇게 크게 참패했습니다. 왜요?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나 한 사람의 범죄가 민족의 역사를 그르칠 수 있습니다. 나 한 사람의 범죄가 교회의 일을 망칠 수 있습니다. 나 한 사람의 범죄가 가정 모두를 위기로 몰아갈 수 있습니다. 옛말에 미꾸라지 한 마리 온 강물 흩뜨린다. 나 한 사람쯤이 어떨라고 안 해요. 나 한 사람이 우리 교회의 역사를, 나 한 사람이 우리 민족의 역사를, 나 한 사람이 우리 가문을 망치는 겁니다. 나 한 사람 까닭에 가문이 빛날 수 있고, 나 한 사람 까닭에 우리 교회가 빛날 수 있고, 한 사람 까닭에 나라가 서기도 하고, 한 사람 까닭에 단체가 일어나기도 하고 흥황할 수도 있고 패망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 까닭에 가문 전체가 영광을 얻습니다. 한 사람 까닭에 교회가 빛나고 한 사람 까닭에 가정이 서고 민족이 서고 나라가 서고. 아멘. 그 한 사람 누가 되면 좋을까요? 1번 내가, 2번 네가. 한 사람이라고 가볍게 얘기하지 마십시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지극히 작은 소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누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대충 지나다가 큰 거 한 끈 올리면 된다고 생각해요. 부동산 거래는 그러면 돼요. 그냥 대충 하다가 한 끈 큰 거 올리면 그냥 1년 먹고 사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일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게 오늘 주어진 작은 것 하나, 나 한 사람부터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을 통하여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오직 한 사람이라도 땅을 기업으로 얻었나니 우리는 중다해도 황무함과 놀라움이 될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예레미야 5장 1절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성경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성읍을 용서하리라. 이게 언제이죠? 잘 모르면 그냥 옛날이라고 그러세요.
유다의 멸망 직전

작전입니다. 남북 왕조가 나누어지고 북쪽 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서 멸망되었습니다. 135년 뒤에 유다도 멸망되는데 유다의 멸망 20년 전 BC 606년에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포위하고 유다를 공격했습니다. 이때의 상황이 어떠하였는가는 이 예레미야 4장 5장 전후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언제 활동했는가 하면 예레미야의 활동 시기가 BC 620년부터 580년까지. 사실 정확히 627년부터 580년까지 47년 동안 606년에 포위가 됐습니다. 586년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되었습니다. 이게 627년부터 586년까지 몇 년이죠? 41년이에요. 41년. 여러분들이 산수가 잘 돼서 살아계신 거 아닌가 아시죠? 41년.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 유다가 멸망되기 전 41년 동안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어요. 그 예레미야의 말씀, 외친 말씀을 딱 한 절로 딱 줄이면 예루살렘 거리 가장 넓은 예루살렘 거리에서 우리나라로 말하면 세종로 한복판에서 찾아보고 와라. 한 사람 찾아. 그러면 내가 너의 이 성읍을 예루살렘 성읍을 용서할 거야. 그런데 멸망됐어요. 왜요? 멸망되고 난 뒤 586년에 멸망되고 언제까지라고요? 580년까지. 멸망되고 난 뒤에도 6년 동안 전체 47년 동안 예레미야가 사역하였는데 41년은 멸망되기 전이고 6년은 멸망되는 그 멸망 전 41년 멸망 후 6년 동안 멸망 전후의 상황을 그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 예레미야였습니다. 그런데 그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예루살렘 거리 너 가장 큰 거리에 찾아가서 한 사람만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용서해 줄 거야. 그런데 용서받지 못하고 멸망되었어요. 왜요? 한 사람이 없습니다. 이미도 언급하였지만 예레미야 당시 이스라엘이 유다 남방 유다가 멸망되기 직전의 상황 그들의 상황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 백성들은 허물이 많고 패역이 심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신이 아닌 것으로 우상을 삼아 섬겼습니다. 행음하며 창기의 집에 허다히 모였습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요사의 말로 말하면 사창가를 함부로 드러냈다. 여호와를 인정치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선지자를 무시했습니다.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신을 섬겼습니다. 우준하여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어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습니다. 요새 말로 쉽게 말하면 설교 잘 안 듣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잘 안 듣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아닌 것을 전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는데도 안 듣는다. 그게 그때 멸망 원인이었습니다. 배반하고 폐역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치 않았습니다. 덫을 놓아 사람들을 잡았습니다. 동족 간에 속임이 가득하고 자기 이익을 위해 송사했습니다. 고아와 빈민의 송사를 공정하게 공평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불법이 만행했습니다. 재판정이 판결들이 어지러웠습니다. 선지자들은 거짓 예언을 했습니다.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백성들은 그것을 좋게 여겼습니다. 요새 말로 말하면 교회의 목사, 교회의 지도력들이 부패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지도자들까지 부패했습니다. 공의를 행하지 않고 진리를 구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진리를 구하는 사람, 공의를 행하는 사람 한 사람만 찾으면. 몇 사람이요? 한 사람. 근데 그 한 사람이 없습니다. 예루살렘이 용서받지 못한 것은 그 끔찍한 죄악 때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이 없어서 멸망되었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소돔성이 왜 멸망했습니까? 소돔성이 왜 멸망했죠? 소돔과 고모라 의인 10명이 없어서 거기는 한 사람이 10명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소돔성 멸망하겠다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야기해서 하나님 만약 그 성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그 50명 함께 멸하겠습니까? 내가 용서해 줄 거야. 아브라함 또다시 하나님 50명에 5명 빠지면 어떡할까요? 몇 명? 50명에 5명 빠지면 몇 명이냐고 여쭤봤어요. 용서해 줄게.

0: 5명 또 모자라면요. 그럼 몇 명? 40명. 또 이야기합니다. 30명. 그 다음에 또 10명? 20명. 그 다음에 또 10명. 그 다음에 더 내려가질 못해요. 김장환 목사님의 해석에 의하면 더 이상 내려갈 수 없었어요. 왜요? 롯과 자기 부인, 자기 두 딸, 자기 사위 6명이라서 더 이상 내려갈 수가 없었대요. 저도 천국 가면 이거는 꼭 한번 여쭤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소수의 사람, 그 사람이 없어서 나라가 멸망됐다. 내가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을 찾았으니 그 사람은 장벽을 쌓아 그 땅을 위하여 내 앞에서 갈라진 틈 사이에 서서 나로 그 성읍을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이라. 그러나 나는 아무도 찾지 못하였느라. 그러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부어서 내 분노의 불로 그들을 소멸하며 그 행위대로 그들의 머리에 봉하였도다. 주 하나님의 말은. 이게 성경이 말하고 한 사람을 찾네. 그렇게 범죄하고 잘못하고 실수하고 패역하고 부도하고 우상을 섬기는 그 사람, 그걸 가슴에 안고 하나님 정말 잘 못했어요. 한 사람이 없었어요. 이사야 59장 16절입니다. 주께서 사람이 없음을 보시고 중재자 없는 것을 이상히 사람이 없음을 보시고. 사람은 많은데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많은데 뭐가 없다고요? 중재자 하는, 중재하는 한 사람, 그 진노를 막아서는 한 사람, 하나님 앞에 중보하는 한 사람, 진리를 구하고 의를 행하는 그 한 사람이 없어서 성경이 이렇게 말해. 그의 눈에 사람다운 사람이 하나도 보이지 아니하고 중재하는 사람이 하나 보이지 않으니 기가 막힐 수밖에. 하나님은 그리고 그 재앙을 갖고 생각했어요. 사람은 많은데 사람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되어 정말 나라를 부둥켜 안고 교회를 부둥켜 안고 우리 가정을 부둥켜 안고 우리를 세우고 교회를, 나라를 세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감주인부와 지금까지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에 위치한 수원중앙침례교회 고명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031-229-9000번 수원중앙침례교회로 전화하시거나 051-759-6000번 부산 극동방송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0: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0: 주로 마일룽 교회 교인 50여 명이 실종되는 등 현지 교회의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국교계와 아시아교계에서는 기후 파괴에 대한 참회와 생태적 섬김에 나서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다인 리포터가 보도합니다.
1: 네팔 교회연합은 라수와와 누아쿠 지역 10개 교회가 성전 붕괴와 목회자 실종 등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며 전 세계 교회 공동체에 긴급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마일룽 교회 성도 50여 명이 실종되고 산티바자르 지역 신자 30여 명이 사망하는 등 인명피해가 이어진 가운데 아시아 기독교협의회 문정은 총무는 다음 달 세계교회협의회 관계자 등과 만나 생태적 섬김을 포함한 구호 협력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 총무는 저개발 국가가 기후재난의 피해를 전가받는 불평등한 현실을 지적하며 교인의 삶부터 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태규 녹색교회 네트워크 총무도 온실가스 다배출 국가인 한국의 책임도 지목하며 해외 기후재난과 국내 피해 농가를 돕기 위한 기후기금 조성을 제안했습니다. FEBC 교계뉴스 오다인입니다.
0: 대한민국 국회 조찬기도회가 어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9월 정기예배를 드렸습니다. 제22대 후반기 정기국회 개막에 맞춰 열린 어제 예배에는 여야 기독 국회의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나라와 국민의 대화 앞 한반도와 세계 평화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이영훈 여의도 순복음교회 목사는 설교를 통해 겸손과 온유로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는 국회가 되길 당부했고 공동회장인 송기현, 윤상현 의원은 존중과 배려로 국가 발전과 공의를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조찬기도회 지도위원 장헌일 목사는 정기국회 일정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국민에게 소망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독국회의원과 국회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경합동수사본부가 신천지와 통일교회 종교유착 의혹 수사를 마감하고 이만희 총회장과 한학재 총재 등 종교계 핵심 관계자 32명을 기소했습니다. 합수부는 신천지의 집단 당원 가입과 통일교회 불법 정치자금 제공 혐의를 입증했으나 후원금을 받은 정치인 132명에 대해서는 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다며 기소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단 전문가들은 정치권 결탁에 대한 규명이 미진했다며 사이비 종교의 수직적 의사결정 구조를 반영한 수사와 정당법 등 관련 법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제언했습니다. 아시아미션이 지난 1일 경기도 광명에서 이주민 코디 감사장 수여식 및 차세대 코디 임명식을 열고 전국 9개 지역과 9개 국가별 사역을 담당할 차세대 코디네이터 18명을 임명했습니다. 이상준 아시아미션 대표는 새로 임명된 코디들에게 이주민의 진정한 친구가 되어 사역 현장을 섬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지난 4년간 이주민 사역 현장을 연결해온 기존 코디 8명에게 감사장이 전달됐으며 경기 북부와 인천, 부산 등 9개 지역과 스리랑카, 몽골, 네팔 등 9개 국가와 사역 분야별 차세대 코디들이 새롭게 세워졌습니다. 아시아미션은 이번 임명을 계기로 사역자 네트워크를 더욱 확대하고 재정 지원과 건강검진 등 사역자 돌봄 프로그램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사단법인 희망벨이 운영하는 서울 광진구 세빈마을 장애인 보호 작업장에서 성인 발달장애인 청년 16명이 드립백 커피 포장과 라벨 작업 등 맞춤형 직업훈련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해남 희망벨 교회 목사는 11년 전 갈 곳 없는 성인 발달장애인 부모들의 호소를 계기로 사단법인 희망벨을 설립하고 지난해 5월 장애인 보호작업장 세빈마을을 열어 드립백 커피 생산을 통한 일터를 일궈왔습니다. 작업장 청년들은 커피 계량과 라벨 작업 등 능력에 맞춘 직무를 수행하며 자립심과 사회 적응 능력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이해남 목사는 발달 장애인을 자선의 대상이 아닌 근로자로 바라봐야 한다며 이들이 지역사회에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주거공간 마련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극동방송 교계뉴스를 마칩니다. 고혜수입니다. FBC

드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어릴 적 잠들기 전 부모님께서는 누워있는 저와 형에게 찾아오셔서 매일 이 성경 말씀에 저희의 이름을 넣어서 읽어주곤 하셨습니다. 그 축복의 말씀이 어린 시절 제겐 하루를 마무리하는 단잠에 들게 하는 자장가와도 같았죠. 지금 생각해보면 누군가를 축복할 수 있다는 사실도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큰 복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한없는 사랑을 서로에게 나누고 서로를 축복하며 함께 나아가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예수로 스며들다, 두 글자로 줄여서 예스. 오늘도 예수님의 향기가 곳곳에 널리 퍼지길 소망하며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하루 듣고 싶은 찬양 있다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샵 0933 우물정 0933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 유료 문자 있고요.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에서 부산 선택하시면 무료로도 채팅 남기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9월 3일 목요일이죠. 자, 우리 예수로 스며들다 예스 방송 가족 여러분들은 제가 목요일 하면 어떤 날인지 혹시 기억나시는 분 계신가요? 아직 기억 안 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오늘도 한 번 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집중해서 잘 들어주셔야 돼요. 자, 갑니다. 목요일, 목요일, 목요일, 목, 목, 목, 목, 목, 목, 목, 목, 목, 목, 목, 목, 목요일. 자, 여러분 목요일이 어떤 날인지 기억나셨죠? 목요일은 바로 서로를 축복하는 날, 복요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의 축복의 메시지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축복하고 싶은 분이 있다면 누구신지, 그리고 그분께 어떤 축복의 이야기와 메시지를 함께 전하고 싶으신지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샵 0933 우물정 0933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 유료 문자 있고요.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에서 로그인하고 부산 선택하시면 무료로도 채팅 남기실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축복의 메시지와 함께 듣고 싶은 찬양도 많이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여러분들의 축복의 메시지를 기다리면서 찬양으로 힘차게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의 첫 찬양은요, 쉐키나 찬양단의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그리고 이어지는 찬양은 옹기장이 찬양선교단의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아멘. 여러분들께서는 부산 극동방송 예수로 스며들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현재 시각 12시 17분 50초를 지나고 있습니다. 이 시간 듣고 싶은 찬양과 함께 오늘은 특별히 목요일, 자, 한 번 더 갑니다. 목요일, 목요일, 목, 목, 목, 목, 목, 목, 목, 목, 목, 목요일. 네, 서로를 축복하는 복요일, 복된 복요일을 맞아서 여러분들의 축복의 메시지도 함께 기다리고 있습니다. 4277번님께서 목, 목, 목, 목, 목, 목, 목, 복요일, 예스! 하시면서 출석 체크하셨고요. 또 축복합니다 라고 축복의 메시지도 보내주셨네요. 3874번님께서는 우리 손주들 기도 때마다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말씀으로 늘 기도하곤 했었는데요. 요즘 다른 기도하느라 까먹고 있었네요. 그렇다고 손주들 기도 안 하는 건 아닌데 말이에요 라고 또 보내주셨네요. 또 3874번님의 그 할머니의 기도 분명히 손주들에게 영향이 가고 손주들의 삶 가운데 그 기도가 끝까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저희 할머니께서도 저를 만날 때마다 그렇게 기도를 해주셨어요. 저희 할머니께서는 항상 해주시던 기도 중에 하나가 어딜 가든지 꼬리가 되지 말고 머리가 되게 해주세요. 또 주님의 자녀로 굳게 서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해주시곤 하셨거든요. 저는 그 기도가 제 삶을 지금까지 이끌어오는데 정말 큰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간 이런 축복의 메시지 있다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샵 0933, 우물정 0933, 담은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 유료 문자 있고요.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에서 부산 선택하시고 로그인하시면 무료로도 채팅 남기실 수 있으니까요. 축복을 보내고 싶은 분이 있다면 누구신지, 그리고 그분께 어떤 메시지의 축복을 함께 보내고 싶으신지 문자로 그리고 채팅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는 계속해서 찬양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이어지는 찬양은 웨이홈의 보혈 찬송 메들리입니다.

여러분께서는 부산 극동방송 예수로 스며들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신청곡과 듣고 싶은 찬양과 함께 오늘은 복요일, 복요일, 축복의 복요일을 맞아서 여러분들의 축복의 메시지도 계속해서 받고 있습니다. 샵 0933, 우물정 0933,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되는 유료 문자와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에서 무료로 채팅 남기실 수 있습니다. 5798번님께서 정우의 친구 예수로 스며들다를 축복합니다. 화이팅! 이라고 또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주셨네요. 정우의 친구, 아, 참 좋은 표현인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뭐 이 정오 이 시간에 식사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쉼을 가지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런 분들의 친구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저와 함께

이 정오를 찬양의 은혜로 그리고 말씀의 은혜로 함께 서로를 축복하는 사랑으로 계속해서 함께하면 좋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찬양 들려드리겠습니다. 이어지는 찬양은 블루그라스 브레스렌의 Stand Up For Jesus 십자가 군병들아

하루 한 장. 매일 시편 1편씩 읽어드립니다. 듣고 계신 분들은 아멘으로 함께 해주셔도 좋습니다. 만약 가능하시다면 이 시간 저와 함께 소리 내어 읽어주시면 더욱더 좋습니다. 하루 한 장 시편을 소리 내어 읽을 때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의 시편, 시편 41편.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향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 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 주시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그가 어느 때에나 죽고 그의 이름이 언제나 없어질까 하며, 나를 보러 와서는 거짓을 말하고 그의 중심에 악을 쌓았다가 나가서는 이를 널리 선포하오며,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하나같이 내게 대하여 수근거리고 나를 해하려고 꾀하며 이르기를, 악한 병이 그에게 들었으니 이제 그가 눕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하오며,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 뒤꿈치를 들었나이다. 그러하오나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소서. 이로써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시간 복요일 여러분들의 축복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5235번님께서요. 사랑하는 고등부 아이들을 축복합니다. 민경아, 동호가 고등학생이라는 이 힘든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너희들이 고생이 참 많아. 이 3년의 시간 동안 주님 만나서 성숙한 주의 자녀로 살아가길 축복한단다. 이번 주에 꼭 교회에서 만나서 함께 예배드리자. 3874번님이십니다. 오늘은 우리 귀하신 담임 목사님의 아들 최건희 군을 위해 축복합니다. 이번 주 토요일 결혼식을 앞두고 있어요. 벌써 세월이 흘러서 결혼을 하네요. 믿음의 거룩한 한 가정이 탄생할 수 있도록 축복해주세요. 이어서 7756번님이십니다. 태어난 지 5개월 된 손녀 고은유에게 주님의 축복을 보냅니다. 은유의 부모님은 아직 교회를 다니지 않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양육을 못해서 너무 안타깝지만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5873번님이십니다. 이번 주 화요일 생일이었던 제 친구를 축복합니다. 제 친구는 아직 교회를 다니지 않아요. 친구가 꼭 예수님 만나서 저와 같이 교회 다니길 소망합니다. 오늘의 마지막 축복 사연이네요. 1419번님께서요. 예수로 스며들다 오늘도 샬롬.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Blessing you. 오늘은 이렇게 여러분들의 축복의 메시지를 함께 받아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축복하고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건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축복의 메시지

보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은 시편 41편의 말씀을 함께 읽어봤는데요. 시편 41편 12절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아멘. 1419번님께서도 아멘, 그리고 8444번님께서도 아멘으로 오늘도 함께해 주셨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의 사랑을 힘입어서 오늘도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하겠습니다. 남은 하루도 여러분의 자리에서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지금까지 예수로 스며들다 유성수였습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큐티인 말씀은 신명기 15장 12절부터 23절까지예요. 하나님 아버지, 죄의 종 되었던 우리를 값없이 속량하신 은혜를 기억하며 받은 은혜만큼 다른 사람을 살리고 섬기길 원합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려면 첫째, 받은 복을 후히 나누어야 합니다. 12절에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여섯 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일곱째 해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라고 해요. 당시에는 가난이나 빚 때문에 일정 기간 다른 사람을 섬겨야 하는 경우가 있었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안에서 그 종살이가 영원히 계속되게 하지 않으셨어요. 여섯 해를 섬겼으면 일곱째 해에는 반드시 자유롭게 하라고 하십니다. 게다가 13절에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에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단지 이제 자유니까 알아서 살아라 하고 내보내는 것이 아니에요. 14절에 보면 양무리와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라고 하지요. 그가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실질적 필요까지 채워주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합니까? 15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원래는 종이었잖아요. 자기 힘으로 애굽에서 빠져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한 손과 펴신 팔의 은혜로 속량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이제 다른 사람을 대할 때도 그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죄와 중독과 욕심에 매여 살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값없이 속량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진 시간과 물질, 사랑과 관심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는 것은 손해가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하나님의 속량하신 은혜를 잊고 다른 사람을 인색하게 대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신 만큼 시간과 물질과 사랑을 후히 나눠주어야 할 대상은 누구입니까?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려면 둘째, 사랑으로 자원하여 섬겨야 합니다. 그런데 16절에 놀라운 사례가 나와요. 자유롭게 나갈 수 있는 종이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고 말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죠? 바로 앞에 보면 너와 내 집을 사랑함으로라고 하지요. 법적으로는 자유롭게 나갈 수 있지만 사랑하게 남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17절에 보니 송곳으로 귀를 문에 대고 뚫으라고 해요. 이것은 이제 억지로 붙들린 종이 아니라 사랑으로 자원하여 이 집에 속해 섬기겠다는 표시입니다. 믿음은 억지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죠. 교회 다니라니까 다니고 봉사하라니까 하고 그렇게 마지못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살리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스스로 종의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자유를 얻었는데 다시 종이 되겠다고 하는 것이 이상해 보일 수 있지만 이것이 복음의 역설입니다. 주님께 붙들릴수록 진짜 자유로워지고 사랑으로 섬길수록 오히려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데 18절에서는 반대 상황도 이야기합니다. 종이 자유롭게 나가기를 원하면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하기를 어렵게 여기지 말라고 하지요. 아무리 좋은 종이고 나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라도 강권하여 붙잡아서는 안 됩니다. 사랑은 소유하는 것이 아닌 까닭입니다. 잘 섬겨준 사람을 내 사람이라고 생각해 붙드는 것도 욕심입니다. 그러니 주인은 놓아줄 줄 알아야 하고 종은 사랑으로 섬길 줄 알아야 해요. 결국 종의 입장이나 주인의 입장이나 기준은 하나예요. 내 유익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섬김은 억지가 아닌 사랑에서 나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마지못해 신앙생활을 하나요? 나를 살리신 주님을 사랑하여 자원해서 섬기나요? 반대로 내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사람을 붙들고 소유하려 하지는 않습니까?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려면 셋째,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구별하여 드려야 합니다. 19절부터는 초태생에 관한 규례가 나옵니다. 소와 양의 처음 난 수컷은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이죠. 첫 새끼는 가장 먼저 얻은 열매이고 앞으로의 모든 소산을 대표합니다. 왜 처음 난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셨을까요? 이 역시 출애굽의 구원을 기억하라는 의미입니다. 애굽에 내린 열 가지 재앙 중 마지막 재앙은 장자의 죽음이었죠. 애굽의 모든 초태생은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다 심판을 받았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의 초태생은 문설주에 바른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살아남았습니다.

0: 있잖아요. 그러니 처음 난 수컷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내 생명도 내 소유도 모두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고백입니다. 결국 오늘 말씀 전체가 하나로 이어져요. 종을 자유롭게 하는 것도, 후의 주는 것도, 사랑으로 섬기는 것도,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모두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는 말씀에서 나옵니다.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사람을 움켜쥐지 않고 물질을 움켜쥐지 않고 자기 생명까지도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적용해 보세요. 하나님께 나의 가장 귀한 것을 드립니까? 흠 있는 것을 드립니까? 내 하루의 첫 시간과 마음, 물질과 관계의 주권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고 있나요? 소그룹 지체를 하나님이 맡기신 영혼으로 생각하지 못했음을 회개하고 시간과 감정을 들여 지체들을 섬기겠다는 한 청년의 청년 큐티인 묵상 간증이에요. 생각해 보면 종은 주인의 소유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소유인데 내 것이라 여기면 종을 놓아주는 게 손해 같고 종에게 후이 주어 내보내는 건 더더욱 내키지 않을 것 같아요. 저는 교회 안에서 소그룹 리더의 역할을 수년간 해오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 내 기준이 확고하게 자리 잡혔어요. 그래서 이 정도면 괜찮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 하는 기준으로 판단하며 하나님의 주권이 아닌 나의 주권 아래 소그룹 리더의 역할을 감당했지요. 그러던 어느 날, 한 사역자님이 제가 맡은 소그룹의 한 지체가 많이 힘들어한다며 그 지체에게 좀더 관심을 써주길 요청하셨어요. 그때 저는 이미 최선을 다한다고 생각했기에 여기서 어떻게 더 신경을 쓸수 있냐며 발끈 화를 냈지요. 그러나 그날 큐티 말씀이 오병이어 말씀이었어요. 예수님이 달라고 하실 때, 네, 하고 드리면 그걸로 예수님이 수천 명을 먹이실 텐데 제가 가진 건 이것뿐인데요 하면서 불순종한 제 모습을 보게 되었지요. 하나님이 제게 한 영혼을 맡기실 때 네 하고 순종하면 제 마음에 필요한 만큼의 사랑을 채워주실 텐데 그걸 믿지 못해 저한테는 사랑이 없어요. 더는 못해요 하며 거절하던 제 모습을 회개했습니다. 저 또한 죄의 종노릇을 하며 무거운 세상 멍에를 홀로 지고 괴로워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제 힘으로 탈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와 공동체의 섬김으로 그 시간을 통과할 수 있었음을 기억해요. 이제는 저도 지체들을 섬기는데 쓰는 시간과 감정을 아까워하지 않을게요. 저의 적용은 지체의 힘든 소식을 들으면 그 자리에서 잠시라도 그 지체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듣기 싫은 말을 들을 때 말씀을 떠올리며 한번더 생각하고 대답하겠습니다. 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종이었음을 기억하면 다른 사람을 함부로 부릴 수 없고, 내가 빈손이었음을 기억하면 다른 사람을 빈손으로 보낼 수 없습니다. 내가 값없이 구원받았음을 기억하면 시간과 물질과 감정을 내 것이라고 움켜쥘 수도 없어요. 그러므로 내가 어떤 애굽의 종살이에서 속량을 받았는지 기억하시길 바라요. 받은 은혜만큼 후히 나누고 사랑으로 자원하여 섬기며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애굽의 종되었던 우리를 값없이 속량하여 자유하게 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받은 은혜를 쉽게 잊고 사람을 내 기준으로 판단하며 시간과 물질과 감정을 내 것처럼 움켜쥐며 살아갑니다. 내가 먼저 종이었고 빈손이었음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나를 살리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누군가를 자유하게 하고 빈손으로 보내지 않으며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만큼 후히 나누게 도와주시옵소서. 억지로 섬기는 게 아니라 주님이 저를 살리셨으니 제가 섬기겠습니다 하며 자발적으로 사랑하길 원합니다. 내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사람을 붙들지 않고 사랑으로 섬기며 사랑으로 놓아줄 줄도 알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첫 시간과 첫 마음, 가장 귀한 것을 주께 구별하여 드리고 내 생명과 소유의 주인이 오직 주님이라고 날마다 고백하는 저희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지금까지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이었습니다. 큐티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큐티엠 홈페이지 qtm.or.kr 또는 유튜브에서 QTM을 검색하시면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31-705-536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 부산극동방송과 부산외국어대학교가 함께하는 다문화 사랑 캠페인.
1: 모로코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모로코는 중동과 아프리카, 유럽을 잇는 중요한 위치에 있으나 무슬림권에 속한 나라입니다. 이 땅이 복음화되어 주님의 복음이 열방으로 퍼져나갈 수 있도록 모로코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현재 모로코 땅에는 비즈니스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좋은 사업 파트너와 회계사 그리고 동역자를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모로코에서 NGO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비자를 얻기가 점점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비자를 순적하게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더 나아가 주님의 사랑을 그 땅에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0: 부산극동방송 다문화 사랑 캠페인은 부산외국어대학교와 함께합니다.
2: 일본 찬양

0: KBC Mission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우리 주님과 더 행복해지는 시간 생방송 오해피데이 9월 3일 목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임지현입니다.

요즘 중국에서 교회를 단속하고 또 관계자들이 붙잡혀갔다는 안타까운 소식들이 이어지고 있죠. 그런데 최근 중국에서 교회 다니던 탈북민 3명까지 체포됐다고 합니다. 중국에 있는 탈북민들에게 교회는 단순히 예배만 드리는 곳이 아닐 텐데요. 신분증도 없이 외출도 어려운 중국에서 숨죽여 생활하면서 마음을 기댈 수 있는 어쩌면 유일무이한 공간이 아닐까요? 이번 체포 소식이 알려지면서 다른 탈북민들도 중국에서 교회를 몰래라도 나가지 않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혹시라도 눈에 띌까봐 교회나 기도라는 말조차 조심하고 있다죠. 특히 공안에 붙잡히면 북한으로 강제 송환될 수 있다는 두려움이 더 클 수밖에 없겠죠. 우리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중국에 있는 탈북민들의 안전을 주님께서 또한 지켜주시고 강제 북송의 두려움이 없이 평안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무엇보다 마음껏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는 남과 북의 복음 통일의 그날을 위해 기도하면서 우리의 기도가 북한을 변화시키고 복음 통일의 시작임을 기억하면서 남과 북의 하나됨과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시간인 생방송 오해피데이 출발할 텐데요. 여러분의 기도의 한 줄, 소망의 한 줄을 출석 인사로 기다립니다.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 인천에서 출첵합니다.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셨던 5489님의 이런 기도의 한 줄처럼 기도도 좋고요. 소망도 좋고요. 여러분 어디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신지 지역도 알려주세요.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 통해서도 함께 하실 수가 있고요. 샵 1069번, 우물정 1069번. 출석에서 나눠주신 분들 가운데 또 선정 통해서 선물을 드리고 있습니다.

샬롬. 의정부 기도의 골방에서 잘 듣고 있습니다. 6714님 감사합니다. 북한 소식과 함께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듣고 계신 것 같아요. 중국의 복음화를 위해 노력하는 우리 선교사님도 보호하여 주시고 탈북한 형제와 자매들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세요. 수원에서 듣고 있습니다 하시면서 9145님 찾아와 주셨어요. 아멘. 아, 그리고 3447님은 오늘 처음 문자 주신 새싹회원이신데요. 대한민국을 복음의 4번 주자로 하나님께서 쓰실 것입니다. 통일은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개최 경기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달리는 너무나 중요한 4번 주자. 그렇게 제사장의 국가로 나아갈 수 있는 남과 북을 꿈꾸면서 우리 3447님과 9145님 출석 인사 선물 보내드릴게요. 여기는 대전입니다. 통일되는 그날까지 계속 기도하고 이 땅에 북에서 오신 분들을 향한 관심과 사랑으로 돌보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5342님, 이 돌보는 사람으로서의 그 걸음들이 너무 궁금해요. 이렇게 기도하면 또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보여주시겠죠? 그 은혜의 걸음걸음들 계속해서 극동방송에 나눠주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기다리고 기대하고 있을게요. 그리고 기도하겠습니다. 5342님도 선물을 함께 드리고요. 북한과 더불어 중국 땅까지도 복음이 널리 전파되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손을 모읍니다. 제주에서도 와주셨어요. 동탄에서 인천으로 가는 길에 전철 안에서 이어폰으로 듣고 있습니다. 아, 주님의 도우심으로 남과 북의 복음으로 하나 되는 날이 속히 오길 기도합니다. 지하철에서 그리고 곳곳에서 여러분이 계신 그곳에서 올려드리는 그 모든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시고 이래 주실 줄 믿습니다. 김포에서도 어플리케이션으로 와주셨네요. 북한 지하교회가 실제로 존재하더라고요. 하시면서 신청 찬송을 주셨는데 어떤 간증을 들으시거나 기사를 보신 것 같아요. 어떤 이야기를 들으셨나요? 충남 예산에서도 와주셨고요. 편의점에서도 와주셨어요. 감사합니다. OEP데이 함께하면서 출석 인사 여러분이 계신 곳 지역 나눠주셔도 좋고요. 복음 통일을 위한 소망의 한 줄도 좋습니다. 그리고 혹시 문자가 어려우신 분들은 이렇게 문자 하나하나 나눌 때마다 입술로 또 마음으로 아멘이라고 함께 해주세요. 그래서 어플리케이션 보시면 서로의 문자가 보이잖아요. 아멘이라고 그렇게 자주 외쳐주시는 너무 귀한 분들이 계세요. 오늘은 0782님이 그렇게 함께 해주시는데 선물을 또 하나 보내드리고요. 출석 인사 외에도 한뼘 차이에서도 선물 함께하고 있죠. 그리고 오늘 목요일을 맞아서는 한뼘 차이와 더불어서 북에서 온 형제와 자매들의 정착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까지 어제 이어서 지금까지 만나봤던 우리 김서영 자매님과의 이야기 마지막 시간입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먼저는 찬양 후에 한뼘 차이 이어집니다.

오늘도 한 가지 남북한의 차이를 퀴즈로 풀어볼까요? 마음은 가볍게 하지만 딱 한 뼘만이라도 남북한 마음의 거리를 좁혀봅시다. 한 뼘 차이!

우물정 1069번으로 오늘의 한겸 차이도 함께 도전해 주세요. 북한에 대해서 조금씩 알아가면서 남과 북의 차이, 그 간격이 얼마나 벌어졌는지, 우리가 그 간격 가운데 얼마나 또 기도로 나아가야 할지 도전이 받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오프닝에서 중국에 있는 탈북민들이 교회 나가는 것조차 두려워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죠. 원래 이 탈북민들은 북한에서는 더 그 큰 두려움 가운데 있었겠죠. 북한에서는 종교생활을 하면 바로 잡혀갈 수 있기 때문에 또 집에서 성경책이 발견되면 더 큰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의 문제는 그런 와중에 북한이 주장하는, 북한이 이야기하는 북한에 있는 크리스천의 수는 몇 명일까요? 기독교 박해 국가로 알려져 있는 북한에서 북한이 국제사회 공식적으로 나와서 우리 북한에는 기독교 수가 이 정도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는 한 20여 년 전, 2000년 초반이었는데 유엔에 공식적으로 밝힌 개신교 신자 수가 있어요. 오늘의 한뼘차의 문제는 이 개신교 신자 수가 북한이 주장하는 크리스천 수는 몇 명일지. 1번 없음, 0명. 2번 만 2천 명. 3번 약 12만 명.

1번 아예 없음, 2번 약 12,000명, 3번 약 12만 명. 우리는 흔히 북에서 오신 형제와 자매들의 간증을 통해서, 그러니까 입으로 전해진 이야기를 통해서 그곳에서 박해를 받았다라는 소식을 듣지만, 북한에서는 계속해서 북한 자체가 정상국가처럼 보이게 하려고 국제사회에 이야기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2002년에는 그 UN에서 북한의 인권 상황을 심사하면서 종교의 자유에 대한 최신 정보가 부족하다라고 문제를 제기하면서 북한이 이 보고서를 제출한 건데요. 우리는 종교의 자유가 있다라고 주장하면서 크리스천은 이 정도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이 정도가 있다라고 발표를 한 거죠. 과연 몇 명일까요? 없을까요? 빵명일까요? 약 12,000명일까요? 약 12만 명일까요?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 힌트를 조금 드리자면 지금 2번도 나왔고요, 3번도 나왔고요. 일단은 교회가 있다라고 같이 보고를 하기도 했고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만 있다라고 얘기하진 않았어요. 종교의 자유에 대해서 주장을 했기 때문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이 정도라고 했고요. 성당에 다니는 사람이 800명쯤 된다고 얘기했고요. 불교 신자가 만 명쯤 된다고 얘기했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교회 다니는 숫자는 몇 명이라고 주장을 했을까요?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됩니다.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 통해서 들어오시면 무료로 참여하실 수가 있고요. 공개적이지 않지만 조용히 예배드리는 자가 많음을 믿습니다. 6811님 주셨어요. 수십 명이라고 추산하는 기관들이 있죠. 북한에서 몰래 예배를 드리는 형제와 자매들. 그런데 와중에 북한에서는 이 정도가 우리 예배를 드리고 있다, 우리는 자유를 주고 있다 라고 주장을 해요. 1번 없음일까요? 2번 약 12,000명일까요? 3번 12만 명일까요? 기도 시간을 지키지 못해서 북한을 위한 기도를 못했어요. 방송을 계기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아, 7756님 감사합니다. 비록 오답을 보내셨지만 제가 오늘 한뼘차이 첫 번째 선물 당첨자와 함께 나누도록 할게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해주세요. 이렇게 북한에 대해서 더 알아가고 하나님의 마음을 계속해서 심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 이어서 올려드리고요. 북한에서 온 형제와 자매들의 이야기를 만나볼 텐데요. 정답과 또 기도의 한 줄 한 줄도 계속해서 함께 해주세요.

0: 안녕하세요. 남한종착 7개월 차 평안북도에서 온 김서영입니다.
1: 김서영 자매님과 함께하는 시간인데요. 오늘 그 마지막 시간을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리로 바로 한번 모셔봅니다. 안녕하세요, 자매님.
0: 네, 안녕하세요. 김서영입니다.
1: 반갑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무수한 열매들의 만개한 은혜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또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이런 질문을 또 공통적으로 드리고 있어요. 북한에서 방송을, 중국에서, 러시아에서 듣고 계시는 분들에게 하나님이 정말 생소한 존재일 수 있거든요.
0: 네, 당연하죠.
1: 그래서 선생님이 만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를 하자면, 네, 나에게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0: 네.
1: 하나님은 이런 분이에요 라고 할 때, 네,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0: 하나님은 이제 저희 운명이고, 이제 저희 인생길 모두 이제 한 걸음 한 걸음을 미리 저지가시고 이제 저를 여기까지 인도해 하신 분이라고 저는 믿어요. 이제 아멘. 제가 여기까지 오면서 이제 정말 35년 동안을 살면서 이제 내가 어떻게 이제 내 인생이 그냥 흘러가는 대로 흘러갔거려니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네, 그게 이제 다 하나님의 이제 그 조직 속에 제가 있었고, 하나님께서 여기로 저를 이끌어 오셨고, 이제 앞으로도 궁금합니다. 이제 하나님한테 잘 보여야지 이제 제가 좀 더 잘 되지 않을까 이런.
1: 이미 너무 어여쁜, 네, 딸로서, 네, 기도하고 계시고 또, 네, 하루하루를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네, 이렇게 나눠주기까지 해주시고 계시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그렇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네, 주시는 선한 목자 되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네, 인지하기 시작했을 때, 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믿기 시작한 그 이후에 우리에게 많은 변화가 있잖아요.
0: 맞아요.
1: 나의 시선도 변화되고 마음도 변화되고 하는데, 선생님에겐 어떤 변화들이 있었나요?
0: 제 마음의 변화는, 제가 이제 옛날에는 이제 제 앞길을 놓고 너무 이제 궁금해하고 힘들어하고, 네, 이제 그 앞날에 대해서 매달리고 싶었는데, 이제는 이제 하나님한테, 하나님이야 이제 나를 잘 인도해 주시려니, 그리고 내가 착한 모습을 보여드려야 되고, 이제 성경에 씌어져 있는 그 성경을 읽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내 생활에 옮기고 내가 열심히 살면 이제 하나님이 이제 저를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고,

0: 그리고 다행히가 이제 제가 하나님 이제 이렇게 알게 돼가고 이제 영접하면서 제 인생에 제가 1년 됐거든요. 근데 네. 1년, 그 1년 동안에 제 인생에 너무 변화가 많이 일어났고, 제가 정말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고, 저를 너무 좋은 길로 인도해 주셔서, 뭐라고 이제 그 감사 표현을 해야 될지, 이제, 아, 하나님 저를 이렇게 잘 키우시려고 여기까지 오라고 하신 거예요. 뭐 이런 생각이, 네.
1: 정말 그렇게 나누는 대화들이, 네. 우리의 기도잖아요.
0: 네.
1: 기도가, 어렵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과 대화하는
0: 성도들인데
1: 네. 그래서 선생님은 혹시 요즘 하나님과 어떤 대화를 하고 계세요?
0: 저는 중국에 있는 애 아빠 때문에 이제 고민이 많았었어요. 근데 제가 요즘 생각하면서 하나님 저 그전에는 하나님한테 저 애 아빠랑 애랑 같이 와서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었는데 네. 지금은 하나님 저는 그냥 하나님한테 다 맡깁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할게요. 저한테 차려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운명 이제 그 이제 한 걸음 한 걸음을 그냥 제가 그대로 살겠으니까 이제 뭐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매달리고 싶지 않다고 네. 저 그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세요.
1: 사람의 계획할지라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0: 맞아요. 이제 하나님은 제가 원하던 것보다 너무 훌륭하게 저한테 보여주셨으니까
1: 아멘.
0: 정말 이제 내가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내 눈앞에서 모두 일어나게 해주셨으니까 네. 그냥 그분만은 믿고 싶고 이제 내가 뭐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보다도 이제 저분한테 이제 다 맡겨드리고 그냥 제가 착하게 살고 주님 안에서 이렇게 열심히 살면 주님이 이제 저한테 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리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네.
1: 항상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시선을 구하면서 네. 하나님과 그렇게 하나님 오늘은 어떻게 갈까요? 라고 물으면서 대화하는
0: 네 맞아요.
1: 그 저희가 기도 제목이라고 이야기는 하긴 하지만 네. 그런 대화의 시간들이 너무 참 따뜻하고 귀하고 네. 많은 분들에게도 감동으로 다가왔으리라고 믿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저희가 또 이번 시간을 그렇게 마무리를 하면서 네. 마지막으로 네. 우리 지금 방송을 듣고 계신 선생님이 머무셨던 중국에서 듣는 분들도 계시고요.
0: 네.
1: 러시아까지 그리고 북한에서 듣고 계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 그분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다면 어떤 말을 좀 전해줄 수 있을까요?
0: 그분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냥 그 닦인 곳, 감옥 아닌 감옥 안에서 세상 구경 못하시는 그분들 그리고 나이 어리고 희망과 꿈이 많은 사람들이 세상 구경 한번 못하고 그 안에서 태어나서 그 안에서 가시게 되는 게 가슴이 제일 아프고요. 그분들한테 얘기해드리고 싶은 건 본인들이 지금 어떻게 살아오고 본인들의 운명이 어떻게 계획되고 여기까지 본인들이 살고 있는 것인지 그걸 본인들이 모른다고 본인들을 이끌어주시고 여기까지 오게 해주신 분은 다 하나님이 깊은 뜻이 계신 거고 이제 저희가 하나님을 용접하고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이제 정말 아빠 같은 마음으로 믿고 네. 따르고 이렇게 되면서 저희들의 운명에 많은 변화가 일어난다고 왜냐하면 제가 하나님을 이제 맞이하고 이제 믿으면서부터 너무 제 인생에 큰 변화가 왔고 이제 내가 상상도 못했던 길로 너무 훌륭하게 이끌어주셔서
1: 아멘.
0: 그분들도 이제 하나님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이렇게 되면 저처럼 정말 기적을 보게 될 거라고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1: 아멘.
0: 네.
1: 함께 기적을 보고 네. 그 기적을 나눌 수 있는 그날도 네. 머자는 줄 믿으면서
0: 네.
1: 오늘 정말 아쉽지만 여기서 저희가 네. 인사를 드리고요. 네. 네. 매장을 차리실 때 다시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알았습니다.
1: 7개월 전에 이곳으로 이사 온
0: 네.
1: 김서영 자매님과 함께하는 시간 마무리합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참 아름다워라 메리제인입니다. 우리 사냥 전에 나누었던 자매님과 이야기 가운데 한 분이 이런 문자를 주셨어요. 하나님을 영접한 후에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께서 앞으로의 길을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과 소망이 느껴집니다. 중국에 있는 가족들에게도 또 하나님께 맡기며 주님과 따뜻하게 대화하는 모습이 귀하고 감동적이에요. 앞으로도 꼭 승리하시길 응원합니다 하셨는데 감사합니다. 이렇게 북에서 온 형제와 자매들의 이야기 가운데 우리가 중보의 동역자로 주님 안에서 그렇게 형제와 자매된 우리가 가족으로 함께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나아갈 수 있는 모두가 되길 바라면서요. 오늘 김서영 자매님과 함께

마지막 시간까지 만나보셨고요. 문자로 퀴즈 정답을 계속해서 보내주시는 분들도 계세요. 3번인 것 같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고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더 담대해지기를 원합니다 하시면서 3번이 정말 많네요. 3번이 2번도 많고요. 1번을 보내신 분은 없고요. 오늘 문제가 북한이 주장하는 북한에 있는 크리스천 수는 몇 명일까요? 였죠. 우리가 흔히 여러분 예배에서 들으셨던 간증에서 들으셨던 뭐 또는 뉴스를 통해서 보셨던 이 숫자는 북한 선교 기관이 추산한 수십 명의 숫자인 경우가 많아요. 근데 2002년에 북한이 UN에 제출했던 보고서에 우리 북한에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이 정도 있다라고 주장한 숫자가 있어요. 북한 당국이 주장한 숫자. 1번 없습니다. 2번 약 12,000명입니다. 3번 약 12만 명입니다. 북한에는 거의 종교의 자유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복음 통일이 하루속히 이루어지길 기도드립니다 하시면서 약 12,000명을 도전을 해주셨어요. 그쵸? 종교의 자유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종교인을 받게 하지 않는다. 우리는 자유를 보장한다. 우리는 정상 국가다 라고 주장을 하면서 제출했던 보고서에는 이 숫자를 기입을 했다고 하죠. 샵 1069번으로 조금 더 정답을 기다리면서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용료 부과되는 우물정 1069번으로 정답을 기다리면서 오해피데이에서 마련한 선물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길 소망하는 워커스 커피 로스터스에서 스페셜티 등급의 블렌드 커피 원두를, 믿음의 기업 JMB 라이프에서 간헐적 소식과 단식을 돕는 2박 3일용 만나 한 끼 제품과 건강회복을 돕는 월동 무차, 믿음의 기업 아마라스 화장품에서 수분 충전 워터드롭 수분 크림을, 우리 땅 독도를 알리는 기업 한국이 월드에서 한국이 자석 키링을, 맛과 가성비 통닭의 검증을 마치다 가마치 통닭에서 통닭 두 마리 교환권, 청정제주의 농산물로 건강하고 올바른 먹거리 제주 자연식품 제주엠팜에서 제주 청차 세트, 하나님께서 키우시고 기르시는 다육이 기업 처리다육이에서 다육이를, 100% 국내산 원물만 고집하는 천연조미료 전문기업 주식회사 강고집의 국물팩 세트,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 김, 건강한 삶을 기도하는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힐링 에이스 눈 마사지기, S&P 인터내셔널에서 프리미엄 티세트, 하나님께서 대표이사로 계시는 주식회사 더 황금푸드, 대한민국 대표곱창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를, 곰취아빠가 기도로 만든 맛과 영양이 뛰어난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기업 자연의 맛과 향 청정향에서 곰취 제품을 드립니다. 복음 통일을 위해 한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선물 협찬으로 참여해 주시는 모든 하나님의 기업에 더 풍성한 은혜와 복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정답은 북한이 이야기하는, 우리 북한에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이 정도 있다라고 주장하는 개신교 신자의 숫자는 2번 12,000명입니다. 아까 힌트로 드렸던 것처럼 천주교가 800명이라고 주장을 했고요. 불교가 10,000명이라고 주장을 하면서요. 심지어는 교회는 두 곳이 있고요. 우리 가정예배를 드릴 수 있는 가정교회가 500곳이 있습니다라고 주장까지 했죠. 근데 이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2002년에 제출했던 이 자료가 마지막 자료로 알려져 있어요. 공식적으로 이렇게 종교생활이 자유롭다라고 주장하는 우리 이런 문서가 있다라고 하면서 보여지는 숫자에 불과하겠죠. 계속 듣다 보니 정답 3번인 것 같아요 하시면서 바꾸셨던 3640님, 믿음으로 3번을 보내주셨던 걸까요?
새싹회원이셨던 9134님도 3번이라고 도전을 해

주셨고요. 제 생각에는 3번보다 더 많을 것 같아요. 아버지와 할머니 고향 교회, 황해도 연백군 용도면 오갸리 반정동 교회가 재건되길 기도합니다. 와, 진짜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계시네요. 아멘. 반드시 재건될 줄 믿습니다. 근데 오늘의 이 문제가 북한이 주장하는 숫자였어요. 아마 북한 선교기관에서는 50만 명까지도 이제 북에서 몰래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이 있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북한에서 뭐 우리는 종교의 자유가 있다 하면서 12,000명이라고 주장을 한다고 합니다. 숫자를 과장할 것 같아요 하시면서 3번 주셨는데, 그쵸. 근데 뭐 북한에서는 북한이 이렇게 추산하고 보고 있는 계속해서 억압을 하니까 0명에서 12,000명이면 이것도 정말 큰 과장이죠. 북한 땅에 복음이 전해지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복음이 전해지길 소망하는 이 귀한 마음으로 퀴즈까지 그리고 출석 인사까지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함께 나누었던 이 기도 제목들 그리고 보내주신 이 마음들, 여러분 오늘도 잊지 마시고요. 계속해서 함께 기도로 해주실 줄을 믿습니다. 북한에서 주장하는 우리는 정말 종교의 자유가 있다 라고 하는 이 말도 안 되는 억압이 얼른 깨어지고요. 북한 주민들, 또 중국에 있는 탈북민들이 믿음 생활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주님 안에서 자유롭게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날을 위해서 여러분 계속해서 함께 기도해 주세요. 오늘 나눠주신 문자 중에서는 제가 오늘도 다 읽지 못했기 때문에 방송 마치고 선물 받아보실 분들 따로 연락드릴게요. 오프닝을 듣고 친구 초대로 갔던 교회 세미나에서 탈북해오신 권사님께서 북한에서 목숨 걸고 예배드리던 나는 한국에서 예배 시간에 늦게 오고 예배를 빠지는 사람들이 정말 이해가 안 된다며 예배를 뜨겁게 사모하라고 당부하시던 말씀이 생각납니다. 오늘부터 다시 새벽 예배도 철야 예배도 사모하며 달려가겠습니다. 예배를 사모하는 북한 주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처음 문자 주신 2030님의 문자인데,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신 마음과 감동 우리 잠깐 스쳐 지나가게끔 보내지 말고요, 꼭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열매와 기쁨을 함께 누리는 우리의 그날을 꿈꾸면서요, 오늘의 OAP데이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샬롬의 소리 부산 극동방송입니다.
1: 오늘 이 시간은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목사님의 칼럼을 전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오늘 본문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것을 어떻게 알아요? 절대로 학문으로서 이성으로서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김질하면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계시해 줄 때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아는 것과 믿는 것하고 달라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도 성경을 띄웠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라고 믿지 않았어요. 여러분, 영적 지도자는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에서 사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욥기 11장 7절을 보면 네가 하나님의 온묘한 음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네가 알 수 있겠느냐. 절대로 인간이 이성에서 알 수가 없어. 로마서 8장 9절을 봐도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0: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나를 지배할 때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주의 종이 될 수 있는 거요. 내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나와 더불어 살자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성령이 임할 때만이 조금 아는 거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과 13절을 보면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 도운 영을 받았으니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육신에서 그들 영을 받지 않냐고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 이거 영을.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들을 알게 함이라. 어떻게 알아?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이는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종이라고 우리가 말을 하지만 영적 지도자라고 하지만은 그러나 내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종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목회를 자기 머리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지배를 받아서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을 구별해서 생명이 묻어나갈 때 성도들의 가슴에 눈물이 있고 회개가 있고 용서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학문을 배우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학문을 알 때 이 학문이라는 것은 이 성경의 하나님 말씀을 밝히 밝혀주는 도구요. 받쳐주는 도구. 성경을 깨닫게 해주는 거에 위해서는 배워야 돼요. 알아야 돼요. 힐라오, 히브리오, 라틴어, 교회사, 조직신학 다 알아야 배워야 돼. 이 아는 거 배우는 거 그 자체가 아는 지식으로서 여기서 말씀을 전하는 게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가짜요. 왜? 내 속에 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성령이 지배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디모데후서 2장 23절과 24절을 보면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려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암이라.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겸손하며 섬긴다 그랬어. 저와 여러분은 얼마만큼 섬기느냐 이거.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싸우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지식이 많고 학문이 발달함으로써 그 학자들이 하나의 이성으로서의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신학자들, 철학자들 이 말씀을 받쳐준 거예요.
1: 지금까지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목사님의 칼럼과 함께 하셨습니다.

부산극동방송 문화부흥 캠페인 책을 읽읍시다. 9월의 첫 번째 추천 도서는 모키데이터 연구소 지용근 대표, 김선일 교수의 통계와 사례가 증명하는 작지만 강한 교회, 강소교회 로드맵입니다. 지역 곳곳을 지키는 소형 교회들이 지역을 살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강한 교회로 나아가기 위한 실제적인 길을 소개하며 데이터로 분석하고 진단한 강소교회의 목회 원리를 제시합니다. 두 번째 도서는 이채희 목사의 붕어빵 교회 이야기입니다. 개척교회 현장에서 목사와 사모, 가족들이 함께 걸어온 이야기를 담은 책으로 교회 개척이라는 미지의 길 위에서 두려워하는 사역자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선명하게 보여주는 책입니다. 책으로 열어가는 따뜻한 세상, 책을 읽읍시다. 이 캠페인은 부산극동방송과 세상의 빛들을 전하는 고신대학교가 함께합니다.

0: 역시 미션 FM.
1: 보라, 내가 세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0: 빛을 따라서 빛을 따라서 오늘 이 시간은 서대문 교회 최종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1: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은 출애굽의 목적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출애굽의 목적은 단순히 애굽 종살이로부터의 해방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잘 섬기는 것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목적은 어디 있을까요? 단순히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져내시는 것에 있을까요?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가게 하는 것에 있을까요? 그 이유는 성경에서 여러 가지로 찾아볼 수 있겠지만 대표적인 다섯 가지 목적을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즉 하나님과의 사귐, 예배자로서의 삶, 열매 맺는 삶,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 부활의 증인입니다. 이 시간은 그 첫 번째

예로 하나님과의 사귐에 대해 상고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은 하나님이 최초 인간을 지으신 목적이기도 합니다.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이 자신을 닮은 사람을 만들었다는 것은 자신과 관계할 대상, 교제의 대상, 사랑을 나눌 대상으로 만들었다는 의미입니다. 원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서로 간에 완전한 사랑으로 관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사랑이 많으시다 보니까 자신을 닮은 사람을 만드신 것입니다. 남녀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두 사람이 만나 교제하면서 사랑을 싹 틔우다가 결혼합니다. 그리고 결혼한 부부는 사랑의 결과로 자신을 닮은 자녀를 낳죠. 왜 낳을까요? 교제의 대상, 사랑의 대상, 관계의 대상으로 낳는 것입니다. 로봇처럼 기능적인 역할을 기대하고 자녀를 낳는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인격적인 관계, 사랑을 나눌 대상, 사귐의 대상으로 자녀를 낳습니다. 그래서 가족 안에는 사랑이 있고 사귐이 있고 안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교제의 대상, 사랑을 나눌 대상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의도와는 달리 인간이 범죄함으로 그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죄는 관계를 깨뜨리고 단절시키고 격리시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러한 죄의 속성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각기 제 길로 가게 했습니다. 하나님 없이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살도록 만들었습니다. 사람은 본래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면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며 살도록 지음받았습니다. 그런데 범죄한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 자기 기준대로 살게 되었고 죄의 종으로서 죄가 이끄는 대로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관계하지 않게 된 사람은 자기 자신을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었고 어느새 자신이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모든 것의 옳고 그름을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만약 이러한 상태로 영생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복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범죄한 인간을 생명나무가 있는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신 것입니다. 신약에 와서 하나님은 죄 때문에 끊어진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을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라고 나옵니다. 즉 그리스도는 인간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죽어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담을 허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그 결과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로 더불어 하나님과 사귐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을 구원하신 첫 번째 목적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여기서 아는 것은 경험적인 알물 말합니다. 즉 하나님과 관계하고 사귀는 것을 말합니다. 영생은 죽어서 천국에 가서 누리는 영원한 삶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누리는 하나님과 관계에 된 삶입니다. 사람은 겪어본 만큼 그 사람을 알죠? 얼굴 한번 봤다고 해서 그 사람을 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마찬가지로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영생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입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이 말씀은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어주셨는지 알려줍니다. 복음의 의미는 단순히 제3에만 있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하나님과 교제하고 사귐을 나누는 데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 죄를 사해 주신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과 사귐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의하면 말씀과 기도로 가능합니다. 교제와 사귐은 쌍방이 서로 주고받는 대화와 교감으로 이루어집니다. 일방적이지 않고 상호적입니다. 만약 어떤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가 내 얘기는 들으려고 하지 않고 자기 얘기만 일방적으로 하고 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구나 한 번도 아니고
만날

때마다 그런다면 다시는 그 친구를 만나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정상적인 교제와 사귐은 상대방의 말을 잘 경청하고 나 또한 상대방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표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통로이고 기도는 우리의 음성을 하나님께 전달하는 통로입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

0: 하나님과의 사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서로 주고받는 대화가 있습니다. 그 대화에 반응하는 인격적인 교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는 항상 같이 다닙니다. 말씀만 있고 기도하지 않거나 기도만 있고 말씀이 없는 것은 일방적인 대화를 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거듭나면 말씀에 대한 욕구가 생깁니다. 기도에 대한 갈급함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거듭난 사람에게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입니다. 이 세상도 그 종족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없어질 것입니다. 결국 남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된 삶이요 하나님과 사귐을 나누면서 하나님 뜻을 행하는 흔적들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 외의 모든 것은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습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애청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단순히 죄사함에만 있지 않습니다. 근본적인 목적 중 하나는 하나님과 교제, 사귐, 사랑을 나누는 데 있습니다. 이를 위해 그리스도는 십자가 해산의 수고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따라서 사람이 거듭나면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믿는 자 안에 거하는 성령이 착한 일을 시작하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처럼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대화하고 사랑을 나누는 것, 이것이 구원받는 사람이 누리는 영생의 삶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의 삶을 압도하고 풍성하게 넘치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빛을 따라서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교동에 위치한 서대문교회 최종태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서울전화 02-3141-5853번 서대문교회로 전화하시거나 051-759-6000번 부산 극동방송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0: 샬롬의 소리 부산 극동 방송입니다.
1: FEBC 게시판입니다. 덕천교회가 9월 20일 주일부터 9월 22일 화요일까지 덕천교회 3층 대예배실에서 축의 부흥 사경회를 진행합니다. 일산 든든한 교회 원로 목사 장향희 목사가 강사로 나섭니다. 자세한 문의는 051-338-9100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파주 그레이스 연수원에서 10월 26일 월요일부터 10월 28일 수요일까지 제7회 전국 목회자 사모 세미나가 진행됩니다. 회비는 무료이며 선착순 100명입니다. 문의 전화는 031-977-8383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개금교회가 9월 4일 금요일과 9월 11일 금요일 저녁 8시 개금교회 본당 2층에서 가을 맞이 금요일 부흥회를 진행합니다. 전도간증집회 강사 홍공숙 장로와 예심전도사관학교 이희련 목사가 강사로 나섭니다. 문의 전화는 051-893-0191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재단법인 기독교마약중독연구소가 9월 9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 수영로교회에서 기독교마약중독연구소 9월 기도회를 진행합니다. 선생 박주정과 707명의 아이들의 저자 박주정 교수가 강사로 나섭니다.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은 010-6616-3610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시연합회가 9월 5일 토요일 오후 4시 30분 사상교회 본당에서 소금소금 콘서트를 주최합니다. 찬양사역자 제로와 호림 그리고 팀룩 워십이 함께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010-5257-6877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행사일보다 열흘 전에 행사 내용과 연락처를 적어 부산 극동방송 팩스 051-744-7466번으로 보내주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부산 극동방송을 검색하고 들어오셔서 페이지 하단 시청자 센터 내에 무료 광고 신청 페이지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샵 0933 단문 50원 유료 문자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면 게시판 신청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이후 방송 가능 여부와 내용을 선별해 방송해드리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0: 늘푸른 초장. 늘푸른 초장 오늘 이 시간은 부산 성동교회 장덕상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1: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여성들, 여자분들 얘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한 여성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드디어 누가복음 8장에 막달라 마리아가 나오는데요. 이 막달라 마리아는 향유를 부은 사건과는 관계가 없고 이 여자는 어떤 여자냐? 죄 많은 여자도 아니고 물론 죄는 지었겠지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몸 파는 일을 했던 창녀 막달라 마리아라는 이미지는 성경에 없어요. 예, 그건 잘못된 이미지예요. 막달라 마리아는 다만 어떤 여자였냐? 귀신 들렸던 여자. 귀신 들렸다가 귀신이 나간 여자. 그런데 귀신도 보통 귀신이 들린 게 아니라 일곱 귀신이 들렸다가 나간 여자. 여러분, 일곱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예요. 귀신 들렸다 하는 건 요즘 말로 하면 미쳤다는 얘기고, 일곱 귀신이 들렸다 그러면 미쳐도 어떻게 미쳤다? 완전히 미쳤다. 막달라 마리아는 미쳐도 단단히 완전히 미쳤던 여자인데 예수께로부터 치유하심을 받았고 그 후로 그 여자는 예수를 따르는 자가 되었다. 자, 이렇게 예수를 따르는 자들 가운데서는 남자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여자들도 있었고, 누가는 그 여인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구체적으로 그 여인들의 이름과 그 여인들이 어떻게 예수를 따르게 되었는지 출신 성분까지 우리에게 다 기록해서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로 나오는 사람이 일곱 귀신 들렸다가 나간 여자 막달라 마리아고요. 그리고 헤롯 안티파스의 청지기 부사의 아내였던 요한나였고요. 그리고 수산나도 있었고요. 다른 여러 여자들이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열두 제자들뿐만 아니라 여성들과 함께 그의 사역을 감당하셨는데 이 여인들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소개하는 성경은 오직 누가복음만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만 이 여성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여성들은 그저 단순히 돕고 섬기는 일만 한 것이 아닙니다. 누가의 기록에 의하면 이 여성들은 부활의 첫 증인이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던 그 골고다 언덕에 제자들이 함께 했습니까? 아니죠. 베드로가 그 자리에 있었습니까? 아니죠. 오직 누가 그 자리를 지켰습니까? 여인들이. 자, 안식일이 지나고 안식 후 첫날 그 무덤이 비었을 때 그 빈 무덤을 가장 먼저 확인했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여성들이죠. 예, 그 여성들의 이름을 누가복음 24장에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 이름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수산나. 여기에 등장하는 바로 그 여인들의 이름이 부활의 증인으로 등장하고 있고 그들이 오히려 제자들에게 무덤이 비었어요, 예수님 살아나셨어요 말씀했을 때 제자들은 그 말씀을 아멘 할렐루야 하고 믿었나요? 아니죠. 그들의 말을 믿지 않고 의심했었던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소중한 일을 했던 여인들,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았던 여인들, 누가는 이 여성들이 예수님의 살아계실 때의 사역뿐만 아니라 이후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도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전해지는 그 일에 어떤 역할을 감당했는지 사도행전에도 바울의 여러 서신에도 분명하게 강조해서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누가는요, 그 복음서를

처음 기록할 때부터 맨 앞장에서부터 여인들을 아주 중요하게 언급합니다. 어떤 여인들이 나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 요셉과 마리아 중에 누가는 누구를 강조해요? 작은 여인, 동정녀 마리아의 이야기, 그녀의 믿음을 들려주고요. 또 마리아와 함께했던 세례 요한의 어머니 누구죠? 나이 많은 제사장 사가랴의 아내 엘리사벳 이야기가 등장하고요. 예수님이 태어난 지 얼마 안 됐을 때 성전에 올라가시니까 누가 맞이하고 누가 축복했어요? 여선지자 안나.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하실 때 아들 잃은 나인성 과부를 그녀의 슬픔을 위로하시고 그녀의 아들을 살려주셨던 이야기. 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그 시작과 그 전파되는 과정과 온 세상에 증거되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여인들의 삶, 여인들의 헌신이 얼마나 귀하게 쓰임받았는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씨를 뿌리는 자로 분명하게 쓰임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은 이 복음의 씨를 뿌리는 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이 비유의 내용이 뭐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씨 뿌리는 자들의 비유. 그런데 이 씨 뿌리는 자들의 비유가 과연 씨 뿌리는 자들에게 초점이 있을까요? 아니면 그 뿌려지는 씨에 초점이 있을까요? 아니면 씨가 떨어지는 땅에 초점이 있는 이야기일까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어디에 초점이 있는 이야기일까요? 여러분, 그 얘기를 잘 좀 한번 생각해 보시죠. 씨를 뿌리는 자들에게 들려주신 이 이야기, 예, 이 이야기가 중요하다는 것은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마가복음에도 나오고 그리고 누가복음에도 나옵니다. 공관복음 세 권 모두에 나오는 이야기니까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여기서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과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함께 섬겼던 여인들을 그 두고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이 함께 모여 있는데 1절과 2절을 보니까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 때에 열두 제자가 함께 했고 또한 어떤 여자들도 하면서 어떤 이라고 말하니까 무슨 뭐 그냥 별로 안 중요한 여인들이라고 생각할까 봐 누가는 그 여인들의 이름과 배경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었더랬죠. 그리고는 4절에 보니까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많은 군중들이 쫓아다니니까 예수께서 그들 앞에서 비유로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자, 이 비유의 내용은 여러분이 주일학교 때부터 아주 많이 들어서 너무 다 잘 아실 겁니다. 자, 농부가 씨를 뿌립니다. 아이고, 제가 씨를 너무 세게 뿌렸나요? 그런데 팔레스타인 사람들은요, 땅이 척박해서 그런지 씨를 그냥 마구마구 뿌립니다. 마구마구 뿌려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해요. 특히 벼농사하는 우리나라 같은 곳에서는 어떻게 해요? 씨를 모판에다가 잘 뿌려가지고 모판에서 싹이 트면 뭐가 나죠? 뭐? 그게 뭐예요? 이게 뭐야? 그러지 마시고 그 뭐가 뭐예요? 예. 모를 모판에 잘 키워가지고 하나하나 논에다가 정확하게 갖다가 심는 거죠. 그게 모내기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씨가 아깝게 버려지는 일이 없겠죠. 그렇죠? 그런데 그런 정교하고 발달된 농사기술이 당시 팔레스타인에는 적용될 수 없었습니다. 땅도 척박하고요. 이 사람들은 예. 그러니까 주로 양치고 주로 목축을 하면서 그냥 조금씩 농사되는 땅에다가 씨를 뿌려서 예 거두는 그런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씨를 마구마구 뿌립니다.

마구마구 뿌리면 길가에도 떨어지고 바위 위에도 떨어지고 가시떨기 속에도 떨어지고 간혹 가다가 어떤 것들은 좋은 땅에도 떨어지고요. 길가에 떨어지시는 사람들에게 밟히고요,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리고요, 바위 위에 떨어진 씨는 싹이 났다가 그 습기가 없잖아요. 물기가 없고 토양이 없으니까 말라버리고요. 가시떨기 덤불 속에 떨어진 것들은 가시와 함께 자라니까 기운을 막아서 그냥 시들어버리고 말았더라는 겁니다. 자, 씨를 뿌리긴 뿌리는데 네 개 뿌리면 그 중에 몇 개? 하나만 예, 4분의 1만 좋은 땅에 떨어지는데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그래도 나서 결실하는데 100배의 결실을 하였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이 이야기. 자, 재밌는 건 예수님의 태도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말씀하시고는 설명은 안 하시고 뭐라고 외치시냐?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알아들으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니까요. 예. 자,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그래서 제자들이 궁금해서 묻습니다. 사람들이 떠나고 난 후에, 아니 선생님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예수께서 왜 비유로 말씀하셨을까요? 비유라는 게 뭡니까? 비유라는 게요, 영어로는 parables, 헬라어로는 파라볼레라고 하는데, parables, 파라볼레는 파라가 들어가면 나란히 놓는다 그런 뜻이에요. 나란히 있다 그런 뜻이에요. 실체를 그와 비슷한 대상을 통해서 설명하는 것. 목적이 뭐예요? 실체에 대해서 잘 깨닫고 보여주기 위해서. 자, 그런데 반대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왜 비유로 말하느냐? 그 사람이 그 실체를 깨닫게 될까봐, 알게 될까봐. 그러니까 비유에는 동시에 똑같은 목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깨닫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주님은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주도권과 인간의 응답에 의해서 어떻게 역사하는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죠. 그래놓고는 재미있는 건요, 무리가 떠나고 났을 때, 제자들과 여인들만 남았을 때 주님은 그 비유의 진짜 의미를 그들에게 직접 해석해 주셔요. 자, 지금부터 나오는 해석은 누가 하신 해석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해석이에요. 저자 직강. 장목사가 한 해석이면 아유 저 장목사 저 지 맘대로 얘기하겠지, 나는 거기에 동의 안 해 그러실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 해석은 누가 하신 해석이라고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저자 직강이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신뢰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해석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해석하세요? 이 농부가 뿌리는 씨, 이 씨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합니다. 그러면 그 복음을 뿌리는, 그 씨를 뿌리는 자들은 누굽니까? 당연히 예수님과 함께하는 열두 제자들, 그리고 그 일을 돕고 있는 여인들이겠죠. 그들만 남아 있습니다. 그 제자들과 그 여인들 앞에서 주님은 이 씨 뿌리는 자들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이 씨가 뿌려지는 땅이 네 가지 종류가 있어요. 이 네 가지 땅은 도대체 누구를 말할까요? 그들 앞에 우르르 몰려왔던 그 사람들. 어쩌면 제자들은 그 우르르 몰려왔던 사람들 때문에 흥분했을 수도 있고, 또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몰려왔다가 싹 사라져버리는 사람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똑바로 반응하지 않는 그들 때문에 이미 벌써 실망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예, 눈치채셨죠? 이 네 가지 종류의 땅은 우르르 몰려왔던 바로 그 무리들, 그 사람들, 그 속에 있는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을 말씀하고 계신 거죠. 자,
그 내용을 하나하나 좀 살펴보겠습니다. 길가에 떨어졌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말씀을 듣기는 들었지만 마귀가 가서 그 씨를 먹어버리고 그들을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아갔다는 것이다. 누가 이렇게 해석했다고요? 예수님께서. 12절에 보세요. 바위 위에 떨어졌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역시 그들도 말씀을 들었는데, 듣기는 들었는데, 들을 때는 아멘 하고 기쁨으로 받았는데 뿌리가 없네. 뿌리가 없는 믿음. 그러니까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어떻게 해요? 획 돌아서서 배반하고 떠나버리는 사람들.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건 도대체 무슨 뜻이냐? 예, 이 사람들도 말씀을 들은 자이나 그러나 지내는 중에 인생이 짧지 않잖아요. 지내는 중에 삶의 나날들 가운데서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버려서 자라지 못하고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 마지막으로 좋은 땅에 떨어졌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들을 말한다고 15절에 예수님께서 친히 그렇게 해석해 주셨습니다. 자, 이 예수님의 해석 가운데 공통점이 뭡니까? 여러분, 이 네 가지 종류의 땅이 있는데 이 네 가지 종류의 땅의 공통점이 뭡니까? 뭐예요? 그들이 다 말씀을 들었어요. 자, 오늘날로 치면 그 사람들이 다 예배당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배당 밖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배당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왜요? 들어와서 말씀을 들었다니까요. 예수님을 쫓아 나온 사람들이라니까요. 그런데 그 가운데 결실한 자는 오직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한 자,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 뿐이라는 거죠. 말씀의 초점이 뭡니까? 말씀의 씨앗을 우리가 뿌린다고 해서 다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주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에는, 처음에 말씀하실 때에는 모든 사람들, 그 무리들 앞에서 말씀을 하셨지만 이 비유의 뜻을 풀어주실 때에는 그 무리들이 다 떠나가고 난 후에 오직 제자들과 여인들 앞에서만 이 해석을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초점이 뭐겠어요? 이 말씀의 초점은 말씀의 씨를 뿌리는 자들, 그 제자들과 그 사역에 동역하는 여인들에게 들려주셨던 말씀이라는 거죠. 그 말씀의 포인트가 뭐겠어요? 우리가 누구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과, 그리고 그 부르심을 받아 주님과 함께 그 씨를 뿌리는 일을 하고 있는 그 제자들과 그 여성 동역자들, 그들을 우리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고 말씀의 씨를 뿌리지만, 그러나 뿌린다고 다 결실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그걸 듣고 결실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너희가 알아야 된다. 예수님이 이 비유를 전하신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 비유를 읽으면 그냥 대충, 지난주에 제가 디테일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디테일을 빼놓고 맥락을 무시하고 뭐라고 생각하냐? 아, 우리 보고 좋은 땅이 되라는 얘기구나. 또는 아, 너희는 길가 아니고 바위 아니고 가시덤불이 되지 말고 좋은 땅이 되어야 된다, 그런 얘기구나. 그렇게 우리가 대충 이해하는데 예수님의 의도를 아셔야 됩니다. 이 말씀을 하신 의도가 어디에 있는지를 정확하게 이해하셔야죠. 너희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이 많은 사람들,
온 동네에서 찾아온 무리들처럼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마귀가 가서 그거 빼앗아 먹어버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기쁨으로 아멘 하고 열광하는 것 같지만 뿌리가 없어서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해버리고,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결실했으니까 씨를 뿌리는 거죠. 아멘?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비록 부족하고 모자란 사람이지만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씨가 뿌려졌고 그거 자라서 결실했으니까 우리가 또 씨 뿌리는 자로 살고 있는 거예요. 제가 너무너무 부족한 사람이지만 하나님 말씀의 씨를 뿌리고 있습니다. 제가요. 어떻게 저 같은 것이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 부족한 사람들이고 우리의 과거를 지나간 날들을 돌아보면 누가 알까 봐 겁나는 장면들이 너무나 많이 있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가 주 앞에 부름받아 주님의 제자로 세워지고 우리가 복음의 씨를 뿌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과거에 우리가 어떠했든지 간에 지금 우리는 좋은 밭으로 주님 앞에서 쓰임을 받고 있고 우리의 삶 가운데 결실한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붙들어 쓰시며 하나님 나라의 씨를 뿌리는데 우리를 쓰고 계시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그렇게 모든 우리의 삶의 부르심과 주도권을 가지고 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십니다. 지금 이 일은 우리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일에 붙들려 쓰임받는 주님의 도구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과거가 어떠했든지 우리가 아무리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든지 그걸로 그 일이 좌우되지 않습니다.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가 지금 씨를 뿌리는 일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좋은 밭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가 지금 뭘 뿌리고 있어요? 씨를 뿌리고 있어요. 여러분 그 씨는 뭐예요? 씨는 열매예요. 열매는 결실한 거예요. 우리가 씨를 뿌리고 있다는 건 우리에게 뿌려진 씨가 결실했다는 증거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그 씨 뿌리는 일에 동참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이 네 가지 밭 중에 누구예요? 좋은 땅, 좋은 밭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어떤 사람일지라도 우리가 느끼기에 우리 자신이 아무리 부족할지라도 우리가 뿌리는 그 씨에 대해서 다른 이들이 어떻게 반응할지라도 우리가 씨를 뿌리고 있다는 그 사실 자체만으로 우리는 이미 좋은 땅, 좋은 밭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 제자들과 여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니까요. 10절에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다. 예, 이미 너희는 그 비밀을 알도록 허락받은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결실하는 자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결실하는 자이므로 우리는 좋은 땅이라는 겁니다. 자, 내가 결실하는 자라면, 내가 좋은 땅이라면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자, 15절에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그랬죠? 그 좋은 땅인 우리들에게 있어야 할 것, 우리들에게 나타나는 건 뭡니까?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어떻게 하고? 듣고 그 다음에 지키어 그 다음에 인내로 결실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 아멘. 자, 여러분 이게 바로 오늘 우리들의 모습인 겁니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주님의 제자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말씀을 듣고 어떤 마음으로? 좋은 마음으로, 좋은 마음으로,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고 뿐만 아니라 듣고 아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지키어

0: 결실하는 것, 거기는 반드시 인내가 필요합니다. 결실하는 데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결국은 말씀에 대한 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대하는 저와 여러분의 태도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제까지 갈릴리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던 주님, 그 주님을 만난 사람들을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모두 다 자기의 이익을 따라 계산하며 주님을 불편해할 때, 그 돈 잘 벌리는 그 세금 걷는 그 자리 딱 내던져놓고 나를 따르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아멘 하고 뒤따라갔던 자는 세리, 모든 이들이 손가락질하는 수전노, 죄인, 세리, 레위였습니다. 주님이 선포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 바리새인들이, 율법교사가 불편해하던 그 은혜의 복음이 너무 감사하고 너무 좋아서 예수께서 자기 동네에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잠깐 자신이 사람들 앞에 나가면 어떤 취급을 받을지조차 잊어버리고, 그 모든 것들을 잊어버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정말 과할 정도로 자신의 사랑을 쏟아부었던 그 여자, 그 죄 많은 여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님 앞에는 지금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실수투성이지만, 그리고 과거를 털어놓을 수 조차도 없이 병들었고 귀신 들렸었던 여자들, 그 열두 제자들과 그 여인들이 주님 앞에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누가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귀신 들렸던 사람들, 병들었던 인생들, 일곱 귀신이 나간 여자. 주님은 지금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좋은 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뿌리는 그 씨, 하나님 나라의 일이 반드시 결실하고 열매 맺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이전에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었던지 간에 주님은 우리가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하나님 나라의 씨를 뿌리는 자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현실이 어떠할지라도,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할지라도, 우리가 누구인지가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자로 서 있을 때, 주님의 손에 붙들려 있을 때, 우리는 좋은 땅이요 또한 결실하여 씨를 뿌리는 자로 주님과 동역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나를 부르시고, 주님이 나를 새롭게 하시고, 주님이 하시는 일에 동참케 하셨으니 우리들 이제는 그 주님과 함께 결실하는 좋은 땅으로, 하나님 나라의 씨를 뿌리는 자로, 그 믿음의 삶으로 하루하루 지키고 인내하여 결실하는 삶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는,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늘푸른 초장 지금까지 부산시 남구 문현동에 위치한 부산 성동교회 장덕상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부산전화 051-645-5501번 부산 성동교회로 전화하시거나 051-759-6000번 부산 극동방송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0: JT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새시를 알려드립니다.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자, 9월 3일 목요일, 즐거운 목요일입니다. 영혼을 깨워드리고 정신을 바짝 깨워드리는 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새끼랍니다. 총 연출 우리 주님의 명을 받들어서 대신 깨워드리고 있는 조연출 김인수입니다. 자, 오늘 목요일에 라디오 예배 시간 마련을 합니다. 이 시간 통해서 하나님을 1대1로 만나고요, 예배하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그 장소를 예배 장소로 바꿀 수 있는 시간이에요. 특별히 방송을 통해서 지금 방송은 듣고 있지만 교회를 안 다니고 있는, 예배를 지금 중단했던 분들, 다시 하나님을 만나면서 예배하는 그런 예배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새끼라 라디오 예배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0: 라디오 예배. 자, 라디오를 여러분 듣고 있는 그 자리, 핸드폰 어플로 또 듣고 있는 그 자리, 거기가 예배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그냥 듣는 방송이 아니라 여러분께서 직접 노래하고 찬양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예배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의 문제, 기도 제목이 있으면 하나님께 이 시간에 다 내려놓고 아뢰면서 또 기도가 되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잠깐 떠나 계신다면 이 시간 통해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전국 생방송으로 새끼라 진행됩니다. 여러분 받고 계시는 은혜, 그리고 여러분의 신청곡들 서울 수신문자 샵 1069 우물정 1069번, 짧은 거 50원, 긴 거 100원인데요. 이쪽으로 문자 보내셔도 좋고요. 여러분 앱으로 듣고 계시는 분들 무료 앱 메시지로 여러분의 사연 그리고 또 신청곡 함께 보내주시면 저희가 스튜디오에서 또 여러분 계시는 곳에서 같이 라이브로 찬양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라디오 앱에 정말 오래간만에 우리 찬양 사역자 이은진 자매 너무 반가운데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1: 너무 반갑습니다.
0: 참 이게 얼마 만인가요? 작년 우리가 가을 때까지인가?
1: 네.
0: 봤던 것 같죠?
1: 11월.
0: 네. 이은진 자매가 이제 아기 엄마가 딱 돼가지고 왔는데 똑같아요. 변화된 게 하나도 없어요. 예. 참 결혼한 지 그때 7년 만이었죠?
1: 네.
0: 이제 새끼라에서 이렇게 하나님 찬양하고 하다가 갑자기 어떻게 이렇게 임신이 돼가지고.
1: 맞아요.
0: 임신이 돼서 태명을 또 우리 깨라깨라 새끼라.
1: 네.
0: 또 깨라라고 또 이렇게 태명을 짓고 또 이렇게 지금 얼마나 됐나요? 지금 태어난 지.
1: 이제 곧 5개월이에요.
0: 5개월이에요?
1: 네.
0: 야, 이제 출산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또 이렇게 컴백을 했습니다.
1: 네,
0: 아기는 또 남편에게 또 맡기고.
1: 네. 예,
0: 남편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예.
0: 자, 오늘도 반가워해 주시고 여러분께서 또 받는 은혜 또 신청곡 보내주시면 이은진 자매와 함께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건반에는 또 유찬양 자매가 함께해 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요. 첫 곡 오래간만에 이렇게 오셨는데.
1: 네.
0: 나는 아까 그 일단은 연습할 때부터 오래간만에 이렇게 만나가지고 자매님 목소리를 들으니까 참 좋더라고요.
1: 아,
0: 예.
1: 네.
0: 오늘 첫 곡 어떤 찬양 올려드릴까요?
1: 오늘 제가 가져온 첫 곡은 찬송가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0: 혹시 어떤 이유를 가지고 선곡하셨나요? 혹시?
1: 네, 이제 깨라를 드디어 이제 제가 낳고 품에 안고 기도를 참 많이 하게 되는데요. 처음에는 아기 키우는데 너무 두렵기도 하고 내가 엄마가 잘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에 강한 엄마,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쁜 엄마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많이 했는데요.
0: 네네.
1: 요즘 이제 그거의 연장선으로 기도를 하는 내용이 깨라와 저와 함께 점점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서 함께 거룩함을 이루어가기 원하는 기도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0: 네네.
1: 그래서 이 찬송가가 생각나서 가지고 왔습니다.
0: 네, 찬송가 45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첫 곡으로 하나님 찬양하겠는데요. 여러분 계시는 곳에서도 이 찬송 같이 소리내서 부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찬양 바로 이어드릴게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오늘 깨라를 잘 출산하고 이 스튜디오로 다시 복귀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이은진 자매 보내주심을 너무 감사합니다.
1: 네.
0: 특별히 건강하게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1: 네.
0: 그리고 이 시간에 또 이 방송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런 기회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이 방송을 듣고는 있지만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분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1대1로 만나며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게 하시고 더욱더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1: 아멘,
0: 아멘.

0: 찬송가 45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우리 함께 고백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 은진 자매님 예 반가운 메시지를 또 전해주시네요.
1: 네, 아유, 감사합니다.
0: 예, 어머나 어머나 깨라 엄마 예, 잘 오셨다고 네. 축하드려요.
1: 아유, 감사합니다.
0: 너무 반갑습니다. 네. 새 깨라 응원하며 함께 예배해요. 이은지님 어서 오세요.
1: 아유, 감사합니다.
0: 8845번님 6089번님 5132번님 그리고 또 9450번님은 깨라 어머니 비슷한 시기에 아기가 생긴 엄마예요. 깨라는 아들인가요? 예, 저희도 아들 이제 막 5개월이 되었답니다.
1: 아, 네. 아, 축하드립니다. 깨라는 딸이에요.
0: 아, 딸입니까? 네. 예. 그렇습니다. 예. 참 신기해요. 네. 결혼한 지 아기가 안 생겼던 건가요? 7년 동안?
1: 그렇죠. 네. 저희 노력을 했는데
0: 안 생기다가 이렇게 네. 새끼라에서 라디오 예배로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찬양하다가 네. 하나님 갑자기 선물로 딱 이렇게 깨라를 주셨어요.
1: 그러니까요. 야. 너무 감사하죠.
0: 자, 네. 8413번님도 축하합니다.
1: 감사합니다. 예. 또 다들 우리 예. 새끼라 식구분들이 함께 기도 예. 많이 해주셔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건강하게 출산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0: 또 깨라가 나올 때 좀 이렇게 좀 이렇게 투정도 좀 부리고 병원도 좀 다니고 그래가지고 네. 이때 기도 요청도 막 하고 그랬었는데
1: 맞아요.
0: 건강하게 이렇게 나오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1: 너무 감사합니다. 예.
0: 자 다음 찬양 우리 여러분의 신청 찬양들 기다리고 있으면서 두 번째 이번에는 복음성가 준비하셨죠?
1: 예. 아, 네. 나의 하나님이라는 찬양인데요.
0: 네.
1: 제가 이 찬양을 부르면서 너무 요즘 은혜가 되더라고요. 네.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을 주실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이게 제가 요즘 또 깨라를 키우면서 사랑이라는 게 이런 감정이었나? 새로운 사랑을 막 배우는 것 같거든요.
0: 그렇죠.
1: 네.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야말로 정말 예. 완전한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이 찬양을 부르는데 되게 많은 은혜가 되고 또 위로도 되더라고요.
0: 그러니까요. 네. 아까 이제 잠깐 생방송 시작하기 전에 이 찬양을 이제 자매님이 연습을 하는데 네. 옛날에 이제 저도 막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 엄마들이 보면 애를 키우다 보면은 애 예쁘다고 하고 애만 바라보고 네. 주위에서 저도 이제 네, 제 아내보다는 애만 바라보다 보면 사실 어떻게 보면 그 엄마가 참 귀하고 보석보다 귀하고 정말 고생했고

그 고생을 계속 해야 되는데 네. 어떤 그 집중이 애한테만 되다 보니까 엄마들이 많이 힘들어할 때가 있는데 네. 이 찬양이 우리 자매님이 참 너 참 어여쁘고 귀하다 네. 보석보다 귀하고 잘왔다 정말 수고했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제 딱 저도 막 울컥하면서 네. 오래간만에 또 이렇게 자매님 보니까 또 좋더라고요 너무 네. 그래서 이 시간에 이 나의 하나님 아마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가사를 많이 들어보면서 같이 고백할 수 있는 분들은 고백하고 사람에게 위로받을 수 없는 그 위로를 하나님께 받는 그런 귀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찬양하시죠

0: 아멘. 아, 나의 하나님. 아, 너무 귀한 찬양
1: 네.
0: 함께 올려드렸습니다. 자, 새끼라 라디오 예배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제 라디오 예배 할 때마다 중간중간에 이제 로고송을 이렇게 살짝 틀었는데, 예. 이은진 자매가 예전에 이제 녹음했던 곡들 잘 나가고 있었는데, 이은진 자매 목소리였거든요. 끝나고 제가 튼다는 게, 예. 이거 그럼 듣고 가시죠, 일단요. 예.

0: 자, 새끼랑 라디오 예배 이은진 우리 자매의 목소리로 왔네요. 이제 드디어 예, 로고송의 주인공이 오늘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태명이 깨라군요.
1: 네, 맞아요.
0: 목소리 너무 이뻐요.
1: 아유, 감사합니다.
0: 예, 너무 찬양 좋습니다. 깨라 엄마 파이팅.
1: 아, 감사합니다.
0: 예, 저희 오이동 교회에서 한 주간 가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어서 특세 드리고 있는 주중에 기도응답을 받았어요.
1: 아,
0: 너무 감사드리며 네. 우리 성도들 끝까지 승리하길 기도하면서 아, 네. 나의 안에 거하라라는 새벽 예배 때 부르는 곡인데 이 곡으로 꼭 찬양하고 싶다고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1: 네.
0: 그리고 또 5521번님도 이 곡을 신청하셨어요. 네. 한번 읽어주실래요? 예.
1: 네, 며칠 뒤 항암을 시작하는 도훈 자매를 하나님께 맡기며 후유증의 아픔도 덜하고 그 시간을 잘 버티고 견뎌내서 온전한 회복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언제나 주님 안에 거하길 바랍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0: 아멘.
1: 네, 아멘.
0: 자, 나의 안에 거하라 이렇게 신청한 분들이 있는데요.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1: 네.
0: 그 말씀을 토대로 한 찬양입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우리 함께 찬양하시죠.

나는 내 것이라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말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나의 안에 거하라 오늘 많은 분들이 신청해 주셨는데 라이브로 찬양하고 있습니다.

0: 저희는 스튜디오에서 이렇게 찬양합니다. 여러분 계시는 곳에서 장소 구분 없이 어디서나 여러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예배 장소로 바꿀 수 있어요. 샵 1069번 그리고 어플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 받고 계신 은혜 또 신청곡들 저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은혜가 넘치는 찬양 이렇게 얘기해 주셨고 우리 7783번님이 아까 나의 하나님 네. 우리 교회 젊은 엄마들 눈물 버튼이에요. 마더와이즈 수료하고 이 곡으로 특송을 했는데 팀원들 다 울고 성도들도 다 울었던 기억에 울컥하네요. 네. 그러게요. 이렇게 보면은 아까도 저도 이제 연습하는 모습 보고 울컥했는데 네. 사람은 저마다 이렇게 좀 공감받고 또 위로받고 싶은 마음이 예, 많은 것 같아요.
1: 네.
0: 예. 그래서 이렇게 어떤 그 고백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탁 위로해 주시고 내 마음을 알아주는 것 같은 그런 찬양을 접할 때 이렇게 눈물 버튼이 생겨나는 것 같습니다.
1: 네, 예. 맞아요.
0: 나의 안에 거하라도 마찬가지예요.
1: 네.
0: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또 하나님께서 얘기해 주시니까
1: 네,
0: 너무 감사합니다.
1: 이 찬양 저희가 중고등학교 때 이제 수련회 가면은 되게 많이 불렀던 찬양인데
0: 네네.
1: 거기서도 또 울면서
0: 그러니까.
1: 함께했던 기억이 나네요.
0: 8093번이 오랜만에 은진자매님 목소리 들으니까 너무 좋네요. 은진자매님 가정에 하나님이 축복에 항상 함께하길 기도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이렇게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네요.
1: 아, 네, 감사합니다.
0: 라디오 예배를 또 이렇게 기다리시는 분들도 많아요.
1: 네.
0: 솔직히 이 시간에 뭐 우리가 막 뭐 퀴즈도 없고 선물도 없지만 여러분들이 많이 은혜를 받고 이렇게 또 사연도 많이 보내시고 많이 위로받고 그런 시간이거든요.
1: 네.
0: 일찍 퇴근이라 즐겁게 가는 길에 들리는 찬양에 은혜가 넘칩니다.
1: 아.
0: 목소리 자체만으로 위로를 주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1: 네.
0: 자, 여러분의 신청곡들 저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이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싶은데요. 오늘 지금 건반으로 말없이 섬기고 있는
1: 네.
0: 우리 유찬양 자매 이름도 찬양이에요.
1: 그러니까요.
0: 평생 찬양해야 될 것 같아요.
1: 네.
0: 우리 찬양 자매가 골랐던 방송 전에 이 찬양을 너무 좋아한다고
1: 네.
0: 바로 목마른 사슴입니다. 이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라고 이렇게 주님만이 나의 힘이라고 고백하는 찬양 우리 함께 찬양하시죠.
1: 네.

0: 정말 오래간만에 이 찬양도 참 예전에 중고등학교 시절에 참 많이 불렀던 찬양인데 네. 언제 불러도 언제 들어도 너무 좋은 찬양 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아멘. 나의 참 소망이십니다 아멘. 아멘이에요 깨라 어머니 찬양 감사해요 저도 결혼 7년 만에 임신하고 아. 낳은 딸이 있어요 네. 똑같으시네요
1: 네.
0: 벌써 16살 됐어요 여름에 휴가를 못 가서 지금 속초 여행 가는 차 안에서 가족들이랑 함께 찬양하고 있습니다
1: 아, 네.
0: 그렇게 또
1: 너무 아름답네요
0: 1610번님을 처음으로 사연을 주셨네요
1: 네 반갑습니다
0: 출산 축하드리고요 저도 모르게 은진자매 위에 신생아 위에 감사 축복 기도를 드렸다고
1: 아 감사합니다
0: 2592번님 이렇게 또 오셨습니다 와 자매님 목소리가 너무 이쁘고 감사해요 목소리만으로 은혜입니다 라고 이렇게
1: 감사합니다
0: 은혜가 넘칩니다 교회에서 선교팀들이 오늘 같이 가지는 못했지만 마사지 사역도 있어서 집에서 깨끗이 쓰던 발 마사지 기계 시골 교회에 보냈어요
1: 네.
0: 발저림 현상이 또 근데 깨끗이 나왔다네요.
1: 야, 할렐루야.
0: 3년 만에 편안하게 이렇게 또 우리 0708번님 네. 고맙습니다. 운전 중에 또 잠시 주차해가지고 문자도 보내셨네요. 아. 찬양 가사 하나하나 나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행복하게 하시는 하나님 모든 민족이 이 행복을 누렸으면 좋겠다고
1: 아멘.
0: 이렇게 받는 은혜들을 이렇게 나눠주고 계시네요.
1: 네.
0: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고맙습니다. 네. 3시 이제 딱 30분 됐는데요. 생방송 우리 새깨라 라디오 앱에 찬양사역자 이은진 자매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애기 낳고 오래간만에 똑같은 모습으로 왔어요. 네. 감사하네요. 목소리도 똑같고.
1: 네. 감사합니다.
0: 똑같은 마음으로 이렇게 왔습니다. 자, 이 시간에 여러분의 신청곡 가운데서 이 곡 같이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는데요. 내가 주인 삶은 모든 것 내려놓고 라는 찬양입니다
1: 네.
0: 삶에서 살아가다 보면은 주인이 막 바뀔 때가 있어요 지금 주인이 바뀌어가지고 방황하고 방학 중에 있는 분들 계실 텐데 혹시 지금 내가 방황하고 교회 방학 중에 있는데 이 방송 듣고 계시는 분들 다시 주인 찾으셨으면 좋겠고 샵 1069번으로 방학 중 아니면 하나님께 돌아오고 싶습니다 라고 이렇게 남겨주시면 저희가 선물과 함께 방송 끝나고 전화드려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꼭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거 이 시간에 내려놓고 진짜 주인께 나아가는 그런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1: 아, 네.
0: 내가 주인 삼은 찬양하시죠.

0: 자, 새끼라 라디오 앱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4월부터 플룻을 배우고 있대요.
1: 네.
0: 우리 8306번님 악기로 하나님을 한음 간절하게 불고 있다고 이렇게 또 주셨습니다.
1: 네.
0: 예. 은진 자매 다시 만나서 반가워요. 출산 잘 하셨다니까 감사한 소식입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이렇게 또 2970번으로 오셨어요.
1: 네.
0: 7253번님도 오셨네요.
1: 네. 네. 찬양이 마음을 편안하게 하네요.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는 것 같아요. 라고. 네, 감사합니다.
0: 많은 분들이 오늘 네. 하나님의 위로를 네. 받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있죠. 이렇게 은진 자매 목소리가 지난번에도 제가 얘기했듯이 살짝 그 허스키하면서
1: 네.
0: 허스키하면서 또 이렇게 전공을 재즈 쪽을 좀 하셨죠?
1: 네. 네. 네.
0: 그래서 좀 분위기가 조금 다르신 것 같아요.
1: 아, 네. 네.
0: 그 우리 은진 자매가 캐나다에서
1: 네, 맞습니다.
0: 예전에 이제 학교를 다니면서 그때 네. 음악 공부, 재즈 음악을 네. 공부를 했었어요.
1: 네.

0: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영어 예배 많이 섬기고 계시죠?
1: 네.
0: 그래서 우리 라디오 앱에서도 이렇게 찬양할 때 영어 찬양도 이렇게 불렀었는데, 자, 늘 우리 라디오 앱에 때 빠지지 않는 신청곡 가운데 한 곡이 찬송가 바로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이 곡입니다.
1: 네, 오늘도 있었던 것
0: 예,
1: 같아요.
0: 전 세계적으로 너무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찬양이잖아요.
1: 네,
0: 영어로
1: 맞아요.
0: Nearer My God to Thee.
1: 네. 예,
0: 그래서 우리 은진 자매 목소리로 1절 처음에 영어로 찬양 올려드리고 그리고 우리말로 같이 이어서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3583번님, 내 주를 가까이. 그래야만 이 어미는 남은 세월을 견딜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아들이 하나님을 알고 있고 믿었으니 감사합니다. 주님께 어느 길로 가야 할지 여쭈어요. 전 길을 잃었지요. 왜 아들이 아프게 이생과 이별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주님을 믿은 지 1년도 안 돼서 떠났죠. 어찌 이 슬픔 안

0: 안고 그리움 안고 살아가야 할지 라고 이렇게 아 네. 우리 3583번님 혹시 지난 화요일에 그때 우리 전화 연결 됐던 분인지 모르겠는데 그때도 이제 작년엔가 아들을 떠나보내고 방학 중에 방황 중에 계신 분이 전화 연결이 됐었는데 우리 3583번님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위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5210번님 두 분의 목소리가 너무 좋아서 덕분에 차에서 내리지 못하고 있네요. 네. 좋은 말씀 또 찬양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은진 자매는 영어 음반도 있냐고 물어보네요.
1: 아 음반 아니고 제가 낸 앨범에 곡이 있어요. 곡이 수록곡 있어요? 중에
0: 네. 영어
1: 영어 네. 찬양 Promises라고 제가 작사 작곡한 노래가 그렇군요. 있습니다.
0: 다음 기회에 한번 또 그 곡을 네. 라이브로 한번 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 아, 네.
0: 6870번님이 출산 후에 분위기가 더 성숙해진 듯하다고.
1: 아 감사합니다.
0: 그렇죠. 그럴 수 있죠. 예. 아기 키우다 보면은 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우리가 알 수 있다고 그러잖아요.
1: 네.
0: 어떻게 느끼고 계십니까 요즘?
1: 어림잡아 짐작은 예.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하나님이 이런 마음이실까? 네.
0: 그러니까 앞으로 더 그런 마음이 더 드실 거예요.
1: 네.
0: 예. 아기를 생각하는 마음이 아 하나님도 이런 마음이시겠구나. 더 큰 마음이시겠구나.
1: 더 큰 마음.
0: 더 큰 마음이죠.
1: 네.
0: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 죽게 하셨잖아요.
1: 그러니까요.
0: 우리가 과연 그걸 할 수 있을까?
1: 가능할 수조차 없는
0: 그러니까 예. 정말 어마어마한 일을 하셨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1: 네.
0: 하나님이 바로 그 일을 해 주셨습니다. 자, 많은 분들 신청곡들 보내 주고 계십니다. 오랫동안 방황하고는 있지만 새끼라 듣는 시간만큼은 주님을 찾게 되네요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분도 있고
1: 네.
0: 퇴근하는 중에 영어 찬양 너무 은혜가 된다고
1: 아, 감사합니다.
0: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우리 9937번님도 1년 전에 남편이 하늘나라로 가가지고 신앙의 마음이 방하게 됐다고요. 이런 분들 참 많이 봤어요 제가.
1: 네.
0: 새끼라 진행하면서 가족의 어떻게 아픔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많이 아파하시는 분들
1: 네.
0: 방황하시는 분들 결국에 하나님께 눈물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요.
1: 네.
0: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면서 이 곡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이 곡 신청곡이 들어왔는데요. 하나님의 은혜 바로 모든 것이 은혜라고 고백하는 곡 은혜 찬양하시죠.

0: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1: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0: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1: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0: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
1: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0: 당연한 것 아니라

0: 우리 은진자매님 한음한음 진정성 느껴지고 너무 은혜스럽다고.
1: 감사합니다.
0: 차 속에서 또 혼자 울다가 찬양하다가 네. 은혜를 너무 받고 계신다고 111 공보님도 오셨고 종종 응원하고 기도하겠습니다. 9105번님도 이렇게 또 우리 1504번님도 자 많은 분들 오셨는데요.
1: 네.
0: 우리 하나님의 은혜 기억하면서 여러분 힘내시고요. 찬양사역자 오늘 이은진 자매와 함께했습니다. 건반에는 또 유찬양 자매가 함께하셨고요. 은진 자매 다음에 또,
1: 네.
0: 또 봅시다. 예,
1: 네.
0: 저 조현출 김인수였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 찬양하면서 마치죠.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샬롬의 소리 부산 극동 방송입니다.
1: 오늘 이 시간은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목사님의 칼럼을 전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성경을 바로 깨닫고 바로 알기 위해서는 신학교 공부가 필요해요. 그게 학문이 주가 되면 안 돼. 그게 우상화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 가르친 교수 논문 쓴 그 신학자들에 더 받쳐주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래서 신학이 사변화 됐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 저런 신학자들. 한국 교회가 다시 무릎 꿇고 기도해서 성령 기도 운동 속에서 하나님과 사귀면서 이 서로 어리석고 무식한 말을 벌리고 논쟁하지 말라, 이게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어? 절대 주의 일은 계산하지 않는 거예요. 목회는 자기의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나를 지배해서 말씀을 선포할 때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는 것과 믿는 건 다른 거예요. 아는 건 지식이야. 지식으로 인해서 목회한다? 아는 거로? 그러면 저분들이 왜 목회 못해? 어? 서울대 나오고 총신 나오고 미국 독일 가서 다 공부한 사람인데. 어? 그게 절대 아니에요. 합격이니까 지식도 필요하지만 그보다도 그 마음에 예수 생명이 있는가. 예수 생명이 있어야 지식에 묻어나는 학생들에게 변화를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지식과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흔적을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설교할 때 설교집을 한 시간 본다면 성경을 두 시간 읽어야 된다. 본문을 두 시간 되면 기도는 세 시간 해야 된다. 거꾸로 기도는 한 시간 하고 책과 설교집을 다섯 시간 한다면 여기서 생명력이 나가느냐고. 생명력이 안 났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속에 세밀한 음성 듣고 메모해가지고 다시 책임질해서 말씀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응? 그렇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어? 내가 신학계를 하면서 뭐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 신학은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예요. 어? 하나님에 대해서 말한다. 학문이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한다.

0: 여러분들 막 가르치는 신학자들 가르치는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복음으로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을 여러분들이 선팔대 강단에서 학문으로 지식으로다가 성도단이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지식이요? 학문이냐고. 말씀이요. 하나님 복음의 생명이 말씀이야. 응?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16세기 종교개혁은 중세교회의 타락과 부패를 비판하고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여 성경을 돌아가자 이게 시작된 것이 교회 내부의 개혁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에는 개신교는 존재하지 않았어요. 개신교라는 게 존재하지 않았어요. 종교개혁 당시에는 교회가 성경을 기준으로 잘못된 것을 개혁했다면 개신교는 생기지 않았다 이거예요. 그러나 로마 카톨릭은 끝까지 잘못을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종교개혁을 통해서 로마 카톨릭과 개신교가 나누어진 것이 이제 507년이 됐어요. 1517년 10월 31일 독일의 말틴 루터가 교황의 면죄부를 판매에 대해서 반대하며 비덴베르크 성당 정문에 95개조 반박문을 붙이면서 개혁이 시작된 거예요. 어떻게 부패했느냐? 속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에 대한 회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하나님의 있어야 할 자리, 교황이 있었고 물질이 있었고 이성이 있었고 성당을 지키기 위해서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돈이 모자라니까 면죄부를 팔기 시작했던 거예요.
1: 지금까지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목사님의 칼럼과 함께하셨습니다.

1분 찬양. 땅 파지 않고 관로 속에 관로를 만들어 넣어 복원하는 신기술 업체 한국 라이텍이 함께합니다.

0: KBS 이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3MHz, 녹산 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9월 3일 목요일에 인사드립니다. 믿음으로 고 고혜수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시편 127편 2절입니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방송인 홍진경 씨가 행복이 뭐냐는 질문에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려고 누웠을 때 마음에 걸리는 게 하나도 없는 것. 참 단순한 말인데도 오랫동안 마음에 남더라고요. 우리는 하루를 열심히 살아도 밤이 되면 내일 어떻게 하지? 이 문제는 아직 해결이 안 됐는데 이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 때가 있잖아요. 몸은 침대에 누웠는데 마음은 여전히 일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내가 모든 걸 붙들고 애쓰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내 삶을 돌보고 계신다는 믿음에서 오는 쉼을 말하는데요. 오늘 밤 우리가 잠자리에 들었을 때 하나님 이제 제가 쉬겠습니다. 나머지는 주님께 맡깁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도 샵 0933 우물정 0933번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로 믿음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오늘의 말씀 카드 보내드립니다. 찬양 울려드리며 출발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믿음으로 그리고 주님과 함께 고!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전국 대합창제. 하나님의 은혜로 달려온 70년, 이제 온 세상이 기쁨의 찬양으로 물듭니다. 1976년 제1회 대회를 시작으로 누적 관객 30여만 명, 누적 출연자 6만여 명, 대한민국 합창음악의 정수를 보여준 극동방송 전국대합창제가 부산에서 열립니다. 명실상부 대한민국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전국대합창제가 올해로 35회째를 맞습니다. 전국의 대표 성가대가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역사적인 시간.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전국대합창제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박신하 지휘자와 영락, 양산중앙,

사송영락교회 연합성가대, 밴쿠버 시온합창단, 대전 새로남교회, 대구 충성교회, 창원 양국교회, 포도원교회 성가대, 그리고 극동방송 어린이합창단까지 마음을 울리는 거룩한 목소리와 뜨거운 은혜의 현장으로 방송가족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전국 대표 성가대가 펼치는 감격의 하모니,

지금 여러분께서는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부산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믿음으로 고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첫 찬양으로 함께 올려드린 찬양은 새찬송가 365장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어노인팅의 음성으로 함께 찬양 올려드렸습니다. 찬양에 이어서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국 찬양 대합창제 스팟 함께하고 오셨는데요. 10월 15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50년 전통의 극동방송 전국 찬양 대합창제가 부산 콘서트홀 대극장에서 열립니다. 전국의 대표 찬양대가 선보이는 하모니를 여러분들 이 시간 만나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의 많은 기도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방송에 함께하고 계신 분들은 어디서 무엇을 하며 방송 듣고 계신지 나눠주세요. 샵 0933, 우물정 0933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함께하실 수 있고요. 극동방송 앱에서 부산을 선택하시고 들어오시면 무료로 채팅 남기실 수 있습니다. 또 오늘의 말씀은 시편 127편 2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귀한 말씀이 담긴 오늘의 말씀 카드 받아보실 분들은요. 믿음, 믿음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바로 보내드립니다. 1419님 가장 먼저 인사 남겨주셨네요. 믿음으로 고 인사해주셨고요. 0742님 샬롬 믿음으로 고 반갑습니다. 믿음으로 고 주님과 함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419님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두 되시길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 보내주셨고요. 믿음으로 믿음 보내주시면서 말씀 카드 받아가셨습니다. 5093님 앱을 통해서 믿음 말씀 카드 받아가셨고요. 4549님 서울에서 출첵해 주셨어요. 서울은 초가을처럼 날씨가 좋아요. 맑은 하늘처럼 친구와 오늘 맛있는 점심과 좋은 시간 보내는데요. 지금 집에서 편하게 믿음으로 고와 함께 은혜 받을게요. 보내주셨네요. 반갑습니다. 서울도 날씨가 선선한가 봅니다. 부산 현재 기온은 29도 정도 되고요. 어제보다 2도가량 낮습니다. 점점 선선한 날씨가 찾아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오늘 밤 10시에는 잠깐 비 소식이 있습니다. 외출 계획 있으시거나 운동 계획 있으신 분들은 우산을 꼭 지참해 주셔야겠습니다. 3953님 믿음으로 고피디님 신앙 멘트 들으며 출석합니다 보내주셨고요. 0742님 오늘은 늦은 아침 식사 또 늦은 점심 시원한 콩국수와 수육 먹습니다. 찬양 들으면서 먹으니까 더 맛있네요. 늘 귀한 복음방송 섬겨주시는 고피디님께 감사드립니다 보내주셨어요. 아침도 늦으시고 점심 지금 4시 12분인데 너무 늦게 드시는 건 아닐까 싶으면서도 콩국수와 수육 너무 최고의 조합으로 드시니까 참 부럽다는 마음입니다. 지금 이 시간이 살짝 당이 떨어지고 배고픈 시간인데 귀한 식사와 함께 이 시간 함께 해주신다고 하니까 더욱더 감사드립니다. 4177님 고피디님 반갑습니다. 출첵합니다. 믿음 말씀카드 받아가셨고요. 또 9671님 한결같이 수고하는 고피디님 축복하면서 응원합니다. 보내주셨습니다. 아멘. 7233님 새싹분이시네요. 오늘 믿음으로 말씀이 이루어지길 기대하고 기도하기로 선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9671님 반갑습니다. 더위와 습기가 물러가고 맑은 가을 날씨 같아요. 하늘이 한결 높

높아진 기분입니다. 시니어 예배, 사랑방 예배 드리고 와서 쉬면서 듣고 있어요. 수고 많으시네요. 샬롬, 믿음 나눠주셨습니다. 오늘도 찾아와 주신 방송가족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믿음으로 고와 믿음으로 함께해 주시는 방송가족 여러분께 드릴 선물 소개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땅에서 시작된 모든 계획, 그라운드 플랜에서 미스트와 라이트 쿠션을, 이기대 입구 3거리에 위치한 패밀리 레스토랑 다잉슨 부산 본점에서 식사권을, 진짜 두부가 들어가 부담없이 마음껏 먹고 건강까지 지키는 라라스팜 김두부각 선물 세트를, 사랑으로 섬기며 믿음으로 심는 기업 오렌지썸에서 제철 과일을, 빛의 열매로 섬기는 기업 카페 빛에서 음료권을, 붓고 피나는 잇몸 걱정 그만 치약 대신 사용하는 양치소금 구금에서 양치용 소금을, 이로다 식품에서 어간장을, 최선으로 최고의 것을 주님께로 아시로 헤어에서 쿨실크 샴푸를, 신명나는 하나님의 일꾼 기독교 전문행사업체 꾼에서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후원해주신 믿음의 기업에 감사드립니다. 믿음으로 고 요일마다 다양한 은혜의 코너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목요일 오늘 코너는요, 오랜만에 인사를 드립니다. 한국창조과학회 부산지부 사무국장이신 최일수 이사님과 함께 두근두근 창조과학으로 함께하는 날인데요. 오늘도 믿음으로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33, 우물정 0933번으로 문자 남기실 수 있고요. 극동방송 앱에서 부산 선택하시고 들어오시면 무료로 채팅 남기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 카드는 믿음, 믿음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바로 보내드립니다. 저희는 찬양 올려드린 후에 두근두근 창조과학 함께 열어보겠습니다. 새 찬송가 88장입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소리의 음성으로 함께합니다.

0: 두근두근 창조과학.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을 성경 그대로 믿으며 분별력이 필요한 시대, 오직 성경만이 진리임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한국창조과학회 부산지부 사무국장이신 최일수 이사님과 함께합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그리고 고피디님, 다시 만나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0: 네, 너무 오랜만에 인사를 드립니다. 네. 서머 스페셜 여름 방학 기간 잘 보내셨나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1: 네, 저는 이번 여름에 너무 더워서 별다른 휴가 일정 없이 집에서 대부분 쉬었습니다. 그리고 교회 특강 캠프 일정 소화했고요. 10월 20일에 부민 교회당에서 열리는 목회자와 교회학교 교사를 위한 창조학 세미나, 이 행사를 준비하면서 지냈습니다.
0: 네, 저희가 항상 방송 같이 하면서 말씀 나눴던 부분들이 꼭 교회학교 교사분들이 이 창조과학에 대해서 더욱더 많이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 많이 나눴었는데요. 10월 20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20분 한국창조과학회 부산지부가 주최하는 행사죠.
1: 네, 그렇습니다. 네.
0: 성경과 학교 교육에서의 과학 교육의 이해라는 주제로 열린다고 들었습니다.
1: 네, 이번 창조과학 세미나는 특별히 교회학교 교사분들 그리고 교회학교를 섬기시는 교육자분들을 위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학교 교육에서 얼마나 많이 이 진화론적 세계관으로 자리 잡은 교육 과정들이 들어와 있는지 한번 소개하고, 그리고 교육과정뿐만 아니라 요즘 학교에서 성교육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 성교육이 정말 진화론적 세계관으로 가득 찬 성교육입니다. 그래서 너무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성교육과 더불어 학교 교육과정에서 교과서에 어떻게 진화론이 소개되어져 있는지 구체적으로 나눈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0: 네, 정말 귀한 시간을 마련해 주셨는데요. 여러분들 이 시간 꼭 함께 해주셔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마음을 모아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4177님께서 인사 보내주셨네요. 이사님.
1: 네, 창조과학 제일 사무국장님 반갑습니다. 저도 반갑습니다.
0: 네, 그리고 3953님은요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네,
1: 성경 필사하며 방송에서 흘러나오는 찬양을 함께 드리니 은혜가 두 배입니다. 저도 네, 그렇습니다.
0: 성경만이 진리임을 선포하는 이 시간 성경 필사하시면서 함께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저희도 은혜가 두 배입니다. 저 그리고 굉장히 기쁜 소식이 있다고 들었어요, 이사님.
1: 네, 7월 중순에 네, 저희 둘째 손자가 태어났습니다.
0: 둘째 손자. 네네. 축하드립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아, 갓 태어난 그 아이가 얼마나 예쁠지.
1: 네, 저는 이럴 때마다 과연 진화가 이런 아름다운 아이를 만들어내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합니다. 진화론에서는 어떤 기제가 작동했는지 설명할 수 없지만, 그리고 아직까지는 그 증거가 없다고 말하면서 오랜 시간이 지나고 파충류, 어류, 조류, 부위를 거쳐서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0: 네.
1: 이렇게 그 현재의 과학으로도 그 메커니즘을 알 수 없는, 그리고 상상도 할 수 없는 어떤 유전적 요인이 사람을 구성하고 또 그 모든 유전인자를 조합해서 현생 인류로 진화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것에 대해서 의문을 가져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도저히 그럴 수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0: 생각합니다.
1: 맞습니다, 이사님. 제가 만약에 우연히 태어났을까 하고 생각해 본다면 과연 그럴까라는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0: 네,
1: 저희가 그렇죠. 지난 전반기를 마치고 이 서머 스페셜 기간 들어가기 몇 주 동안 역사로서의 성경, 즉 기록된 말씀으로도 분명한 역사이며 또 아울러 창세기의 창조기사도 실제 역사란 주제로 말씀을 나눴었는데요. 저도 그렇고 방송 가족분들도 굉장히 흥미로워하셨었어요.
0: 네, 맞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면 세상의 철학과 사상에 속는 거죠. 한마디로 미혹되는 것입니다.
1: 네.
0: 호세아 4장 6절 말씀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시편 49편 20절 말씀에도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다라고 하였습니다.
1: 네.
0: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풍성하도록 힘써야 하고 또 말씀을 근거로 이를 해석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1: 아멘, 맞습니다. 그러면 오늘 어떤 주제로 말씀을 전해주실까요?
0: 네, 오늘부터는 창조과학을 해야 하는 일반적인 이유에 대해서 몇 주에 걸쳐서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1: 네.
0: 우리가 교회에서 창조과학을 다루게 되면 가끔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교회에서 굳이 성도들 사이에 논란을 가중시킬 수 있는 창조과학이라는 주제를 다룰 필요가 있습니까? 하는 것입니다. 네, 물론 사실적인 측면에서는 그런 갈등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고 PD님은 이런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1: 저는 사실 이 창조과학 코너를 진행하면서 적어도 한국교회가 창조과학에서 다루는 주제가 정말 중요하고 그래서 그 주제들이 복음과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확신합니다.
0: 네.
1: 특별히 창세기의 주제는 복음이 전파될 때 전제되어야 하는 나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을 가능하게 하는 아주 근원적인 근거를 제공해 준다고 생각해요. 교회에 대해서는 꼭 한 번쯤은 다뤄져야 할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0: 아, 네, 그러시군요. 정말 감사합니다.
1: 네.
0: 이런 생각들이 방송을 통해서 더 널리 퍼져나가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왜 교회에서?
1: 네.
0: 왜 교회에서 이런 얘기들을 다뤄야 할까라고 하는 거죠. 자,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1: 제가 고린도후서 10장 네. 4절로 5절 말씀을 한번 읽고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0: 네.
1: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오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0: 아멘. 네, 진화론 과학은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듯이 견고한 진입니다.
1: 네.
0: 우리 삶을 주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진 전부를 드린 것이고 또 왕이신 주님께 복종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는 오늘 이 말씀은 내 생각까지도 그리스도께 복종해야 한다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내에서 과학이 다루어야 할 첫 번째 이유는 교회는 사상을 변화시키는 주역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과학을 어느 정도 이해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1: 네, 첫 번째 이유부터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까요?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역이라는 건 많은 방송 가족분들도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의사님.
0: 네, 이 사명을 의심하는 분은 안 계실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과학자가 될 필요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과학자로 부르신 사람들은 과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합니다. 또 이런 일이 이루어지려면 교회가 각 분야의 전문가를 양성해서 세상으로 내보낸 일을 해야 하는 것이죠.
1: 네, 우리가 교회 내에서뿐만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이잖아요.
0: 네, 그렇습니다.
1: 교회는 교회만을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라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존재해야 하는 거죠. 우리 극동방송의 존재 이유도 여기에 기초를 둔 겁니다.
0: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말씀하셨는데요. 하나님의 관심이 세상에 있다면 우리의 관심도 세상을 향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 원리를 이 땅에 펼쳐갈 모든 영역에서 말이죠. 과학도 이 분야에

0: 한 분야 인셈이죠. 교회가 과학자에 대한 비전을 주고 또 세상에서 그리스도인 과학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정말 리얼 크리스찬을 키워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1: 네. 교회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역이기 때문에 교회에 대해서 과학이 다뤄져야 한다. 첫 번째 이유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두 번째 이유로 넘어가기 전에 오늘 핵심 퀴즈를 한번 출제를 해 주시죠.
0: 네, 오늘 퀴즈 드리겠습니다. 현재 한국 공교육안에서 과학교육뿐 아니라 모든 교과 내용이 100% 진화론 사상으로만 구성되어져 있다. O일까요? X일까요? 입니다.
1: 네, 오늘은 OX 퀴즈입니다. 정답률이 50%인데요. 정답 아시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33, 우물정 0933번으로 보내주실 수 있고요. 극동방송 앱에서 부산지사를 선택하시고 들어오시면 무료로 채팅 남기실 수 있습니다. 추첨을 통해 선물을 드립니다. 찬양 함께 하시는 동안 정답을 보내주세요. 새 찬송가 180장, 하나님의 나팔소리, 크룩스의 음성으로 함께합니다.

0: 지금 여러분께서는 부산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믿음으로 고 두근두근 창조과학 한국창조과학회 부산지부 사무국장이신 최일수 이사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사님, 저희가 찬양 올려드리기 전에 교회 내에서 과학이 다뤄져야 하는 두 가지 이유. 첫 번째, 교회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역이기 때문에 라고 나눠주셨는데요. 두 번째 이유로 넘어가 볼까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과학을 어느 정도까지는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 나눠주셨습니다.
1: 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전반기에도 다루었기 때문에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아시는 것처럼 진화론이 사실인 것처럼 주장하는 세상 과학이 성경의 핵심 진리를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0: 네.
1: 진화론이 거짓된 것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적어도 진화론이 주장하는 것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하지 않을까요?
0: 네.
1: 여러분 주변에서 진리에 대해 관심을 보이는 분들이 혹 세상의 기원에 대해 물어올 때에 그들에게 왜 진화론이 거짓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줄 수 있는 기초적인 지식을 갖추는 것이 복음 전파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극동방송에서도 저희 같은 창조과학자들에게까지 이 귀한 전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0: 네, 맞습니다, 이사님.
1: 네, 다시 한번 그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진화론의 득세는 과학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오랜 시간과 우연이라는 확률로 결코 설명할 수 없는 진화론의 거짓이 드러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화론만이 유일한 세상의 기원이라고 가르치고 있는 공교육이란 폐해 때문입니다. 진화론은 존재하는 모든 것은 자연으로 모든 것을 설명해야 한다는 자연주의 세계관입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존재는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세상의 시작을 있게 하신 여호와 하나님은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그 리얼 크리스천이라면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왕이신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고 있는데 그냥 두고 보고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죠.
0: 네. 에베소서 말씀이 떠오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게 아니라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는 말씀이 떠오르는데요.
1: 네, 맞습니다. 진화론자의 주장은 결국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고도화된 사단의 전략이죠. 우리가 이런 관점에서 창조과학을 바라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창조과학만이 옳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도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많은 과학자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변증하기 위해 지금도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0: 네, 이사님 어떤 면에서는 좀 답답함도 갖고 계실 것 같아요.
1: 네.
0: 제가 듣기로는 사역하시는 분들이 전임 사역자도 아니시고 또 각자 전문적인 직업을 갖고 자비량으로 사역하신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1: 네, 그렇습니다.
0: 네.
1: 주께서 저에게 주신 달란트를 죄 몸 안에서 사용하는 것뿐입니다. 창조학 사역을 사명으로 여기고 또 이 사명에 집중하려고 하는 분들입니다. 참 감사하죠. 또 이참에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0: 네.
1: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창조과학에 대해 오해하는 것 중 하나가 성경으로 과학에 맞서려 하고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말조차 하나님께는 불경한 말로 들리기도 합니다. 오히려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에 대하여 맞서려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창조과학은 과학에 맞선 싸움이 아닙니다. 결국 이 싸움은 영적 전쟁인 셈이죠.
0: 네. 이사님 제가 정말 궁금한 게 하나가 있는데요.
1: 네.
0: 그리스도인이 아닌 과학자들 사이에서도 이 진화론의 문제점이 많이 제기되고 있다고 하는데 기원 논쟁이 있어서 그럴 것이다 라는 가정에 따라서 세워진 하나의 이론에 불과한 진화론이 왜 이렇게 과학이 발달한 오늘날에 이것만이 진리인 것처럼 받아들여질까요?
1: 네, 정말 좋은 질문입니다. 진화론이 등장한 영국에서 오랜 세월 동안 진화의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다가 1911년에 영국 필트다운 근처에서 원숭이 턱뼈를 가진 사람의 두개골

0: 화석을 발견했습니다.
1: 네.
0: 발견된 당시에는 이 필치다운이는 인류 조상의 모습을 가진 화석, 즉 원숭이와 사람의 중간고리를 구성하고 있는 완벽한 증거라고 해서 진화론자들의 기대를 충족시킬 만한 완벽한 화석이었습니다. 그래서 1912년에 런던 지질학회가 이를 승인하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1953년에 이 뼈들이 연대를 측정했는데요.
1: 네.
0: 이 화석 연대가 불과 수십 년에서 수백 년으로 측정되었던 것이죠. 가짜로 판명난 거죠.
1: 네.
0: 원래는 수백만 년으로 측정되어져야 되는데.
1: 네.
0: 그런데 이 사실을 1953년이 되어서야 런던 지질학회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하였고 이 사실이 네이처지에도 실렸습니다. 완전 사기극이었던 셈이죠.
1: 이사님, 이 사기극이라는 게 화석의 연대 측정 부분이 사기라는 건가요?
0: 그건 아니고요.
1: 네.
0: 여러 부분에서 사기금이 밝혀졌습니다. 우선 턱뼈는 사람의 것이 아니라 현대 오랑우탄의 턱. 그리고 이빨은 사람처럼 보이도록 인위적으로 갈아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뼈에 있는 오래된 화석처럼 보이도록 화학적으로 착색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두개골과 턱은 서로 다른 개체, 즉 서로 다른 종이였죠. 다섯 번째는 주변의 석기와 동물 뼈 역시 조작되었을 가능성이 확인되었습니다.
1: 와, 이사님, 저는 이사님의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법칙이나 진리라고 믿고 있었던 이 과학적인 사실이라는 게 얼마나 무너지기 쉬운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0: 네, 맞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과학은 영원한 진리가 될 수 없습니다. 1953년에 영국 자연사 박물관에서 사기극이라는 것이 공식적으로 발표되기 전에도 이에 대한 의문은 계속 있어 왔습니다. 영국 과학계가 받아들이지 않았던 거죠. 우리가 여기서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관점이 있습니다. 이 사건은 과학자들이 자신들이 이미 가지고 있던 진화에 대한 기대와 너무 잘 맞는 증거를 만났을 때에 얼마나 쉽게 비판적 검증을 약화시킬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이것을 바로 우리가 확증 편향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1: 네.
0: 이론의 의존적 관찰의 대표적 사례로 평가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후대 연구가 이 필트다운 사기극이 당시 고인류학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여러 선입견을 교묘하게 이용했다고 평가를 합니다. 또한 이것은 과학과 국가적 자부심이 결합된 영국의 큰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1: 이사님 말씀대로 과학과 국가적인 자부심이 결합된 사건이라면 무엇 때문인지가 궁금합니다. 어떤 면이 영국에서 이런 사기극이 일어나게 했던 걸까요?
0: 네, 필치다운인이 발견되기 전에 프랑스에서 벌써 크로마뇽인, 그리고 독일에서는 네안델탈인, 하일델베르크인들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런데 영국은 상대적으로 결정적인 이 고인류 화석이 부족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영국의 서섹스에서 지금까지 발견된 인류 화석 중에 가장 오래된 인간 조상이 바로 등장한 것입니다.
1: 네.
0: 그래서 이 필트다운이는 단순히 고인류학적 발견이 아니라 영국도 인간 진화의 역사에서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과학적, 국가적 자부심을 제공했습니다. 이것이 필트다운 사기를 장기간 유지시킨 중요한 사회적 요인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1: 네. 와, 한 세대가 훨씬 넘는 50년이 지나서야 사기극으로 밝혀졌네요. 근데 이사님, 저는 이 사건 이후에 일어난 일도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0: 네, 오늘 제가 핵심적으로 말씀드릴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렇게 조작된 필트다운이는 20세기 중반까지 진화론이 확실한 과학적인 증거를 가지고 있다고 믿게 만들었던 거죠.
1: 네.
0: 과학계 내에서는 이후 철저한 사후 검증을 통해서 오류 수정이 이루어졌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1: 네.
0: 바로 교육계에서만은 이 영향력이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되었습니다.
1: 네.
0: 필트다운인이 가짜였기 때문에 영국의 모든 생물학 교과서가 곧바로 진화론 교육을 중단했을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의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진화론 교육이 계속 확산되었습니다.
1: 이사님, 그러면 이 사기극으로 인해서 교육받은 학생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게 됐을지가 얼추

0: 짐작이 되기도 합니다.
1: 네, 청취자 여러분, 이러한 시기가 영국 교회가 쇠퇴하게 되는 시기와 맞물려 있습니다. 물론 이 사건 이전에도 영국 성공회 내에서 진화론과 기독교를 조화시키려는 움직임이 나타났었습니다. 바로 모더니즘과 자유주의 신학입니다. 필트다운인 사건이 영국 교회를 세속화시켰다라고 전적으로 또는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과학주의와 자유주의 신학 그리고 세속화의 흐름 속에서 사람의 존재를 설명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창조가 아니라 과학적 인간 기원의 관념을 대중들에게 강화시키는 역할을 했다는 것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0: 네, 의사님 오늘 이 주제랑 관련해서 얘기를 나누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필트다운인에 대한 과학적인 오류는 수정됐지만 수십 년 동안의 학술서와 교과서 또 박물관, 언론 등에 스며들어간 뒤였기 때문에 사회적 또 교육적으로 굉장한 역기능이 지속됐을 것 같아요.
1: 네, 그렇습니다. 이 사건은 교회와 대중의 세계관에 미친 영향은 훨씬 복잡했습니다. 잘못된 과학적 주장이 과학계 내에서 처리되는 속도와 또 이로 인한 영향력이 사회적 또는 과학적 지식 체계 안으로 스며들라는 것이 철회되는 속도는 정말 많이 달랐습니다.
0: 네.
1: 훨씬 느리게 진행되었습니다. 교회 내에서 창조학 강의를 하다 보면 가끔 이런 질문을 주신 분들이 계십니다.
0: 어떤 질문인가요?
1: 바로 이런 질문들인데요. 이렇듯 진화론에서 주장하는 과학적 증거에 대한 오류가 명백하다면 계속해서 교과서의 과학적 사실처럼 기술되어 있는 이유가 뭔가요? 그렇다면 창조과학에서 좀 더 열심히 해서 그 오류를 수정하게 만들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하는 질문들입니다.
0: 네. 좀 답답해서 하시는 말씀일 것 같은데요.
1: 네, 그렇죠.
0: 네.
1: 그분들의 세계관은 성경적 세계관이 확실하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을 진행하는 중에 몇 번 말씀드렸지만 기원 과학에 대한 진화론의 오류를 인정하면 그 오류 인정에 대한 대안이 있어야 되는데요.
0: 네.
1: 사실 그 대안은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단의 전략은 사람들의 입에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게 하는 것입니다.
0: 네, 결국에는 우리가 무엇을 믿고 살아가느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 누구신지 분명하게 고백하는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퀴즈, OX 퀴즈가 있는데요. 한 번 더 출제해 주시죠.
1: 네, 앞서 말씀드린 것을 참조하시면 쉽게 풀어내실 수 있을 겁니다. 현재 한국 공교육안에서 과학교육뿐 아니라 모든 교과 내용이 100% 진화론 교육으로만 구성되어져 있다. O일까요? X일까요?
0: 네, O일지 X일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33, 우물정 0933번으로 보내실 수 있고요. 극동방송 앱에서 부산 선택하시고 들어오시면 무료로 채팅 남기실 수 있습니다. 지선의 음성으로 주 믿는 사람 일어나 함께 찬양 올려드리는 동안에 정답을 보내주세요.

0: 지금 여러분께서는 부산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믿음으로 고 두근두근 창조과학 한국창조과학회 부산지부 사무국장이신 최일수 이사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사님, 저희가 퀴즈, OX 퀴즈 출제하고 돌아왔는데요. 한 번 더 출제해 주시죠.
1: 네, 한국 공교육 안에서 과학교육뿐 아니라 모든 교과 내용이 100% 진화론으로만 구성되어져 있다. O일까요? X일까요? 였습니다.
0: 네. 오답도 살짝 보여요. 네. 바로 정답을 발표해 주시죠.
1: 네, O입니다.
0: 네.
1: 공교육의 교육 내용은 100% 진화론 교육입니다.
0: 맞습니다. 정말 사실 참 놀랍기도 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정답을 아쉽게도 정답은 O입니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많이 계신데 한 분 선정해 왔습니다. 한번 발표해 주시죠.
1: 네. 오늘 정답 맞힌 분 중에 1419님 축하드립니다.
0: 네. 축하드립니다. 1419님께서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1: 창조론과 진화론을 함께 가르쳐서 그 차이점에 대한 정확한 지식 습득과 비판이 필요합니다.
0: 네.
1: 네. 맞습니다.
0: 그리고 또 이어서 이렇게도 남겨주셨네요.
1: 믿음이 온 세상을 이깁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0: 아멘.
1: 아멘.
0: 그리고 9737님은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1: 네. 아쉽게도 정답은 O입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종교적 중립성이라는 이름으로 진화론을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조론을 인정하면 하나님을 인정하는 꼴이니까요.
0: 네, 맞습니다.
1: 네, 맞습니다.
0: 이사님, 오늘 필트다운인 사건이 사기극이었다는 사실을 통해서 정말 많은 사실을 알게 된 것 같습니다.
1: 네, 저도 마찬가지로 필트다운인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교훈은 과학이 틀릴 수 있다는 것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과학자도 자신이 살고 있는 시대가 가진 선입견을 증거라고 착각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오류를 수정하는 데는 4,50년 이상, 아니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아시고 우리의 다음 세대의 세계관 안에 이러한 잘못된 진화론이 자리 잡지 못하도록 교회가 깨어 기도하고 또 이 성경적 창조신앙 교육을 전수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0: 아멘. 다음 시간에도 관련한 말씀 전해주실 건가요?
1: 네, 다음 시간에는 이 필치다운인 사건이 영국과 그리고 미국 교과서에 어떻게 인간 진화로 소개되었는지 나누고요.
0: 네.
1: 그리고 미국의 진화론이 결정적으로 확산되게 된 계기가 되는 1925년에 벌어진 스쿠프스 재판에 대해서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0: 네. 매 시간 정말 새로운 지식들을 계속해서 쌓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대하면서 기다리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최일수 이사님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오늘도 말씀 위에 굳게 서서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하루 보내시길 바라며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혜수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교육 캠페인 행복한 교실 만들기 사랑이 정답입니다. 다시 마주보는 우리 회복의 시작.
1: 사실 그때 미안했다고 말하고 싶었는데 타이밍을 놓쳤어. 너랑 다시 예전처럼 편하게 지내고 싶은데 네 얼굴을 보기가 조금 서먹해.
0: 사소한 오해로 멀어진 거리, 미안하다는 한마디를 삼키며 보낸 시간들, 갈등을 해결하는 가장 빠른 길은 비난이 아니라 내 마음을 먼저 솔직하게 전하는 용기입니다.
2: 나도 기다렸어. 먼저 말해줘서 고마워. 우리 이제 다시 잘 지내보자.
3: 얘들아, 누구나 실수할 수 있단다. 중요한 건 그 실수를 바로잡으려는 따뜻한 마음이야. 사과와 용서가 오가는 교실, 그곳이 바로 우리가 꿈꾸는 행복한 학교란다.
0: 마주잡은 손끝에서 다시 시작되는 우정, 상처를 넘어 회복으로 나아갈 때 사랑은 반드시 이깁니다.
4: 행복한 교실 만들기, 사랑이 정답입니다.
0: 이 캠페인은 부산광역시 교육청과 부산극동방송이 함께합니다.
5: 부산극동방송 문화부흥 캠페인 책을 읽읍시다. 9월의 첫 번째 추천 도서는 모키데이터 연구소 지용근 대표, 김선일 교수의 통계와 사례가 증명하는 작지만 강한 교회, 강소교회 로드맵입니다. 지역 곳곳을 지키는 소형 교회들이 지역을 살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강한 교회로 나아가기 위한 실제적인 길을 소개하며 데이터로 분석하고 진단한 강소교회의 목회 원리를 제시합니다. 두 번째 도서는 이채희 목사의 붕어빵 교회 이야기입니다. 개척교회 현장에서 목사와 사모, 가족들이 함께 걸어온 이야기를 담은 책으로 교회 개척이라는 미지의 길 위에서 두려워하는 사역자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선명하게 보여주는 책입니다. 책으로 열어가는 따뜻한 세상, 책을 읽읍시다.

0: 1분 말씀, 희망의 꽃을 피우는 부산 진교회 신충우 목사님입니다.
1: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입니다. 성령의 열매 가득히 거두는 방송가족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0: KBS 이매신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주님 덕분에 힘나고 찬양할 수 있어서 더 힘나는 시간, 힘찬 라디오. 안녕하세요, 양현민입니다. 학창시절 국어교과서에서 만났던 수필, 방망이 깎던 노인 기억하시나요? 기차 시간에 쫓긴 손님이 빨리 좀 깎아달라고 발을 동동 구르며 재촉해도 노인은 묵묵부답, 칼끝만 다듬으며 깎고 또 깎습니다. 더 깎지 않아도 좋으니 그냥 달라고 화를 내자 다른 데 가서 사오, 난 다 깎기 전엔 안 파오 라며 고집을 부리죠. 결국 기차를 놓치고 투덜대며 집에 돌아왔지만 그 방망이로 다듬이질을 해본 아내는 감탄합니다. 손에 착 감기는 균형감에 아무리 두드려도 부러지지 않는 야무진 명품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조급한 마음으로 발을 동동 구를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응답이 늦으시나요? 빨리 저를 써주시고 결과물을 보여주세요 하며 재촉하곤 하죠. 하지만 온 우주 최고의 장인이신 하나님은 거친 나무토막 같은 우리를 졸속으로 세상에 내보내지 않으십니다. 모난 부분을 깎아내고 찌꺼기를 털어내며 세상 어떤 거센 풍파에도 부러지지 않을 믿음의 명품으로 우리를 빚어가시는 중입니다. 오늘 내 뜻대로 일이 풀리지 않아 더디게 느껴지시나요? 주님의 정밀한 손길 아래 가장 단단하게 다듬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완벽한 장인의 손길을 신뢰하며 활기차게 문을 엽니다.

사방에 적들 에워싸여 두려움이 가로막을지라도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Stand firm in faith, 만나 워십이었습니다. 조급한 사람은 시간을 보지만 진짜 장인은 완성도를 봅니다. 서둘러 만든 물건은 금세 망가지고 부러지기 마련이지만 장인의 오랜 정성과 땀으로 깎아낸 작품은 수십 년의 세월을 끄떡없이 버텨내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내 모난 성격이 깎여나가는 순간이 쓰라리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은 기다림의 시간이 답답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대충 쓰다 버릴 소모품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결코 부러지지 않을 가장 견고하고 아름다운 걸작으로 빚고 계십니다. 오늘 하루 내 생각보다 더 깊고 섬세하신 주님의 손길에 나 자신을 맡겨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는 어떤 멋진 변화가 빚어지고 있나요?

조준모, 강명식, 김도현님이 함께 찬양한 주는 내 안에, 그리고 앞서 들으신 곡은 김명식님의 믿음의 모험이었습니다. 주님 덕분에 힘나고 찬양할 수 있어서 더 힘나는 시간, 힘찬 라디오 함께하고 계십니다. 0914님, 출근길 신호 대기 중에 듣다가 무릎을 탁 쳤어요. 몇 달째 제자리 걸음인 프로젝트 때문에 속이 타들어가고 있었는데 왜 이렇게 늦냐며 화냈던 손님의 모습이 제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주님의 정밀한 손길 아래 가장 야무진 결과물 기대하면서 오늘은 한숨 대신 감사해 보겠습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이 고백에 제 마음까지 든든해집니다. 정체된 것처럼 보일 때에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물어가고 있는 주님을 믿게 되고요. 주님의 시간표 안에서 가장 멋진 완성작이 나올 것을 믿습니다. 매일매일 영혼을 깨우는 영양제 하나, 1분 말씀 비타민. 오늘을 승리로 이끌 말씀 비타민 욥기 23장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어떤 계속되는 아픔 안에서 도대체 언제 끝날까요, 주님? 이렇게 탄식할 때가 있습니다. 살을 애는 듯한 연단의 순간, 우리는 혹시 주님의 시선에서 내가 멀어진 것은 아닌지 두려워하곤 합니다. 이 터널이 끝이 있을까 하고요. 하지만 기억해야 하는 것은 손에 쥐고 깎고 또 깎으신다는 것은 세상에 둘도 없는 귀한 명품으로 쓰시겠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겠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최고의 장인께서 오늘도 내 모난 고집, 또 세상을 깎아내고 계십니다. 더디다고 낙심하지 않기로 해요. 주님의 정밀한 손길이 멈추지 않는 한 우리에게 실패란 없습니다. 우리를 빚으시는 주님을 온전히 신뢰할 때 마침내 세상 어떤 풍파에도 부러지지 않는 순금 같은 믿음의 명품으로 우뚝 서게 될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신뢰하며 나아가실 분들 계시다면요. 샵

깎던 노인은 손님이 발을 동동 구르며 재촉해도 결코 칼끝을 거두지 않았어요. 대충 깎아 세상에 내보내면 결국 얼마 못 가 쉽게 부러지고 말 것을 누구보다 잘 알았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오늘 하루 유난히 마음이 조급하신가요? 기억해 주세요. 최고의 장인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이라는 소중한 존재를 가장 야무지고 단단하게 다듬어가는 중이십니다. 주님 덕분에 힘나고 찬양할 수 있어서 더 힘나는 시간 힘찬 라디오. 내일도 주님 안에서 다시 만나요. 양현민이었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부산 극동방송입니다.
2: 영혼의 양식. 영혼의 양식 오늘 이 시간은 온천교회 노정강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성경에는 작은 단어 하나가 인생 전체 방향을 바꾸는 그런 경우가 많이 나타납니다. 아, 그 단어가 그러나라는 단어입니다. 잘 나가던 인생이 그러나 이후 무너지기도 하고 모든 것이 다 끝난 것 같은 인생이 그러나 이후 다시 또한 독수리 날개처럼 올라가는 그러한 모습도 보여집니다. 오늘 본문에는 짧은 우리 세절의 본문이지만 이 그러나라는 단어가 네 번을 통해서 반복되죠, 강조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 시몬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죄인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르게 보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여자를 보느냐? 오늘 이 설교 제목을 가지고 이 여인의 눈물, 향유, 그리고 사랑이라는 키워드로 우리 이 말씀을 살피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우리 이 여인은 숨지 않고 주님께 나왔습니다. 우리 다 함께 4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너는 내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이 여자를 보느냐? 지금 시몬이 보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또 물어보십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시몬이 예수님이 보는 것과 다르게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몬은 그 여자의 과거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여자의 미래를 보고 있습니다. 시몬은 그 여자의 행동을 보고 있지만 예수님은 그녀의 마음과 태도를 보고 있습니다. 시몬은 그녀의 죄를 보고 있지만 예수님은 그녀의 눈물을 보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나는 자신을 더 이상 변명하지 않습니다. 나에게도 사정이 있었습니다. 나보다 더 나쁜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뭐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신의 모습 그대로 예수님께 나옵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회입니다. 참된 회개입니다. 참회란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 내 자신을 숨기거나 변명하지 않고 그대로 노출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아버지를 떠났고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5장 17절 18절에 그의 인생을 바꾸는 그러나가 또 나타납니다. 우리 함께 누가복음 15장 17절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풍군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탕자지만 우리가 배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탕자가 돌이켜 그러나의 인생을 살면서 더 이상 변명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회개는 죄 때문에 하나님께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오늘의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웠을 것입니다. 자신의 과거가 부끄러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나옵니다.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입니까? 그 눈물 속에서 주님이 훨씬 더잘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영상으로 보셨지만, 우리 이스라엘, 인도네시아에 이슬람 아래 사는 청년들이 막 신나게 뛰어노는 것처럼 보이지만, 막상 그 현장에 가보시면 훨씬 더 많은 청년들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울부짖곤 합니다. 앞으로 나왔을 때다 절규합니다. 펑펑 눈물을 흘립니다. 그 고통과 그 아픔과 우리 주님께서 나를 받아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 가지고 아이들이 나왔을 때, 우리 권사님들이 우리 중보기 팀들 가서 꼭 안아서 함께 또한 기도해 줍니다. 절규합니다. 그냥 훌쩍거리는 눈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그 이슬람 땅에서 사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러나의 인생을 우리는 그 현장에서 보고 있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주님께 나아갑니다. 그 눈물의 절규 가운데 우리 주님이 바라보시는 그 시선을 여러분들의 시선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우리 여인은 눈물을 주님께 드렸고, 두 번째는 이 여인은 계산하지 않고 주님께 드린 헌신이 있었습니다. 우리 45절, 우리 같이 한번 우리 46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예, 45절 죄송합니다. 45절 읽겠습니다. 너는 내게 입맞추지도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예수님은 시몬과 여인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게 입맞추지도 아니하였다. 그러나 여인은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않았다.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않았다. 그러나 이 여인은 향유를 내 발에 부었다. 시몬은 예수님을 집으로 초대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인은 예수님께 자신의 마음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한 가지 생깁니다. 예수님께 가까이 있는 것과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과 같을 수 있을까? 교회에 오래 다니실 수 있습니다. 예배에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성경을 많이 알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질문, 끊임없이 던져야 될 질문, 그것은 내가 진정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그 사랑 때문에 예배하는가?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가? 여인은 향유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낭비처럼 보이는 것도,
사랑한 사람에게는

아깝지 않은 것이 사랑의 신비요, 사랑의 확장성입니다. 여기서 솔로몬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솔로몬도 하나님을 사랑했었습니다. 우리 열왕기상 3장 4절과 3절과 이후에 또 다른 사랑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솔로몬은 여호와를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사랑이 참 많았습니다. 사랑이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사랑이 점점점 그 방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방향이 바뀌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우리는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사랑이 있다면 진정 그 사랑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사람들의 인정인가? 내 성공인가? 편안함인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분 한 분만인가? 오늘 본문의 여인은 사람들의 눈에는 죄인이었지만 그 순간 그녀의 사랑만큼 그 방향성이 분명했던 사랑은 없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비록 자신은 죄인이었고 다른 사람들은 자신을 죄인으로 보고 있지만 그 사랑만큼은 분명한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헌신은 어디까지 얼마나 해야 합니까를 묻기보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무엇을 드릴 수 있습니까? 더 드려도 드려도 나에게 부족함이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를 묻기보다는 진정한 사랑은 주님께서 먼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를 계속해서 되묻는 것에서 진정한 헌신은 시작됩니다. 삶의 아픔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우리 중보기도 또 어성경 우리 연세대신 권사님들 또 집사님들이 또 많이 가셔서 통역을 하나 붙였습니다. 나빌라라는 이슬람에서 개종한 우리 여자 청년이 한 명 있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께서 저를 부르시더니 한번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빌라가 한번 찾아왔었습니다. 나빌라가 저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선교사님, 다시 이슬람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주님을 사랑해서 기독교로 주님을 영접했지만 그 삶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다는 것입니다. 부모들이 호적에서 그를 다 이제 파내어서 완전히 딴 자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경제적인 도움을 받지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막혀져 있습니다. 헌신하고 싶어도 그 고통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돌아가서 희잔만 딱 쓰고 아버지한테 몇대 두드려 맞기만 하면 모든 것이 다시 원위치 됩니다. 돌아가고 싶습니다. 그때 선교사님이 이야기합니다. 네가 진정 주님을 사랑하느냐? 히잡 쓰고 옛날로 돌아갈 수 있지만 주님이 네 마음 가운데 살아계시고 진정 네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 삶을 네가 진정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으냐? 울면서 나빌라가 다시 주님을 붙들겠다고 약속합니다. 헌신은 어디까지 해야 합니까? 얼마를 해야 됩니까? 라고 묻지 않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전부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복된 헌신이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오늘 이 여인은 눈물과 또한 헌신과 그리고 사랑을 가지고 큰 용서 후에 큰 사랑을 보여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다 함께 4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에게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사람들은 그녀를 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여인을 많이 사랑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똑같은 여인이지만 다르게 부르기 시작합니다. 똑같은 것을 보지만 전혀 다른 관점에서 표현합니다. 한 그룹은 한 여인을 향하여 죄인이라 부르고 예수님은 많이 사랑한 여인, 사랑이 많은 여인이라고 부릅니다. 놀라운 반전입니다. 여러분은 인생을, 여러분들은 삶을, 여러분들의 신앙을 어떤 관점에서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많이 사랑했기 때문에 용서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 41절과 42절을 한번 보시면 두 빚진 자의 비유가 나타납니다. 여기에 해답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줬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줬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한 사람은 많은 빚을 지었고 또 한 사람은 적은 빚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둘 다 갚을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채권자가 둘의 빚을 모두 다 탕감해 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누가 더 사랑하겠느냐. 많이 탕감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순서는 분명합니다. 사랑해서 용서받은 것이 아니라 용서받았기에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용서의 가격이 아닙니다. 용서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열매입니다. 선교 때문에 요사이 다시 CCC에서 훈련받았던 순론을 꺼내들고 있습니다. 우리 고 김준곤 목사님께서 항상 강의하시면서 그 소그룹과 진정 교회가 복음화되기 위해서 필요한 순장의 훈련들을 가르치실 때마다 말씀하셨던 그 순론의 노트를 제가 30년이 지난 노트를 우리 안바라와 청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더 제공해보고자 지금 다시 한번 또 보고 있습니다. 김준곤 목사님 그 순론에 이런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사랑을 줄 수 없을 만큼 가난한 사람도 없고 사랑을 받을 필요가 없을 만큼 부유한 사람도 없다. 우리가 사랑이 식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내가 더 열심히 뭘 해야 되지. 내가 더 열심히 선교해야지. 내가 열심히 더 뭘 해야지. 이렇게 결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먼저 주님 앞에 물어야 합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것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그 용서와 십자가의 사랑을 얼마나 크게 깨닫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얼마나 참아주셨습니까? 몇 번이나 넘어졌는데 나를 다시 이렇게 세워주셨습니다. 내가 받은 용서의 깊이가 더 깊어질수록 주님을 향한 사랑도 깊어져만 갑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많이 용서받은 사람은 많이 사랑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왜 내가 주님을 향한, 왜 내가 하나님 나를 향한 사랑이 식어질까? 그것은 내가 많이 용서받았다는 그 용서가 식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 시몬과 여인의 그러나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그러나는 어떤 방향입니까? 당장은 모든 것을 잃었지만 아버지께 그러나 돌아왔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을 사랑했지만 그러나 다른 사랑의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인도 나타납니다. 그는 죄인이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그러나가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우리 많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과 또한 선교의 대상자들도 그들에게 다 각자의 그러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주님께로부터 멀어지는 그러나를 사는 사람이 있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로 나오는 그러나의 삶을 살기 위해 눈물 흘리는 자도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 이 여인을 다시금 바라보십시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여인을 보고 있느냐? 무엇을 보고 있느냐? 이 여인은 눈물로 나왔습니다. 그녀의 눈물을 보아야 합니다. 이것이 참회입니다. 그녀는 향유를 드렸습니다. 이것이 헌신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녀의 사랑을 인정하셨습니다. 그 모든 것의 뿌리는 한 가지입니다. 내가 주님께로부터 많은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신앙이란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했는가를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용서를 또한 베풀어 주셨는가를 계산하는 것.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되고 거기서 마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이 여인을 새롭게 보십시다. 예수님이 보신 것처럼 이 여인을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나를 보십시다. 예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것처럼 나를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많이 용서해 주셨기에 많이 용서받은 사람은 많이 사랑합니다. 우리가 받은 용서를 기억하고
그 사랑을

나눠주며 이 세상 어디에도 사랑을 나눠줄 수 없을 만큼 가난한 사람도 없고 사랑이 필요 없을 만큼 부자도 없다는 그 마음으로 용서의 사랑, 베품의 사랑, 이 여인의 사랑을 기억하는 복된 아침, 복된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혼의 양식 지금까지 부산시 동래구 금강로에 위치한 온천교회 노정강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온천교회 051-552-9191번이나 부산극동방송 051-759-6000번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0: 부산극동방송과 부산외국어대학교가 함께하는 다문화 사랑 캠페인.
1: 为中国祷告的三个题目。第一个，中国的发展面临着外部和内部的各种危机。 求上帝的祝福临到中国和掌权者，通过中国的发展可以真正的祝福周边的国家和世界。二，带领中国的教会走向复兴，面对环境的困难可以更加的依靠主，靠主得胜。三，祈求中国可以成为通过一带一路成为宣教的大国，在2030年派遣20000名宣教士 到不同的文化和国家，参与到世界宣教的大使命当中。中国위해서 기도 세 가지 기도 제목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나, 중국 내외적으로 여러 위기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진정한 축복을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중국 교회를 부흥하여 주시고 지금 환경적인 어려움들을 가운데 하느님 더 의지하고 승리를 거두게 하소서. 세 번째, 중국을 이때 이로

0: 정책을 통하여 선교의 종구 되게 하시고 2030년 2만 명의 중국 선교사를 다른 문화 다른 나라로 보내게 하시고 세계 선교를 사명 감당케 하소서.
1: 부산 극동방송 다문화 사랑 캠페인은 부산 외국어대학교와 함께합니다.

0: T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우리 인생은 흩날리는 먼지 같고 잠깐 있다 사라지는 안개 같다고 하죠.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남는 건 공허함 뿐일 때가 있습니다. 찬란하게 빛나던 여름 같던 청춘이 어느새 쓸쓸한 가을을 마주하고요. 내 힘과 지혜로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그제서야 알게 됩니다. 김도현의 가을의 찬양 가사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시편 73편 26절 말씀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부르짖게 되는 것 같아요. 주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이 외롭고 슬픔 가득한 세상에서 나를 건져주세요. 은혜와 진리로 나를 붙들어주세요. 내 삶을 오직 주님 손에 맡깁니다. 오늘 저녁 그 한마디면 충분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목요일 저녁입니다. 그 고백으로 오늘 저녁 열어볼까요?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오늘 순서 출발합니다.

오늘 첫 곡 김도현의 가을 들려드렸습니다. 우리 인생은 흩날리는 먼지 같고 잠깐 있다 사라지는 안개 같습니다.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남는 것은 공허함뿐일 때가 있습니다. 찬란하게 빛나던 여름 같던 청춘도 어느새 쓸쓸한 가을을 마주합니다. 내 힘과 지혜로는 살 수 없다는 걸 그제야 알게 됩니다. 이 찬양의 가사가 이제 정말 조금씩 이해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아, 인생의 선배님들께는 죄송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 영원한 분깃이시라. 참 하루가 다르고 시간이 더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고 아, 인생의 덧없음을 하나님 없이는 인생이 얼마나 덧없는 시간인지를 깨닫게 되는 인생의 시기를 저도 지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찬양의 후렴의 고백처럼 결국은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 같아요. 주님, 이 외롭고 슬픔 가득한 세상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진리로만 나를 붙들어 달라고요. 그리고 내 삶을 오직 주님 손에 맡긴다고요.

고백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진리로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내 삶을 주님께 맡기오니 받아 주옵소서. 이 고백이 저와 또 여러분 모두의 고백일 수 있기를 간절히 간절히 이 저녁 소망합니다. 자, 오늘은 목요일입니다. 여러분의 출석체크 기다립니다. 한 주 참 수고 많습니다.

엽서도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추첨을 통해서 다섯 분께 선물 보내드릴게요. 황금 곱창에서 드리는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 다섯 분 추첨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방송 마칠 때까지 아멘, 아멘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목요일 여러분의 신청곡으로만 꾸며드리는 나의 플레이리스트 코너로 함께하는 시간인데요. 이어서 들려드리는 여러분의 신청곡 나의 죄를 씻기는 찬송가 252장 4470번님의 플레이리스트에서 가져왔고요. 그리고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신청하신 6089님 우리의 길을 아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이 선장되시니 너무나 든든합니다 하시면서 보내주셨어요. 이 두 곡 이어서 들려드릴게요.

0: 안녕하세요, 빨간약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FEBC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나의 플레이리스트 목요일 코너 함께하고 계시고요. 방송 듣고 계신 시각 6시 18분 지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Tis so sweet to walk with Jesus' 찬송가 들려드렸고요. 그리고 252장 나의 죄를 씻기는 이찬양 4470번님의 신청곡 보내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방송 마칠 때까지 샵 1069 우물정 1069번 50원의 유료 문자로 아멘, 아멘이라고 보내주시면 세 가지 선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오프닝 그리고 예쁜 말씀 엽서 그리고 맛있는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요. 방송 마칠 때까지 많이 보내주시고요. 듣고 싶으신 찬양 여러분 마음껏 신청해 주시면 오늘 시간이 허락한다면 오늘 꼭 들려드리고요. 제가 미처 시간이 없어서 들려드리지 못하면 다음 시간에 꼭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샵 1069 우물정 1069번 50원의 유료 문자로 꼭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찬양은요, 경기도 성남에서 신청하셨어요. 진상철 형제 출첵합니다. 4420님, 피디님, 저 오늘 유독 많이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행저질라 덕분인지 힘들었던 마음이 녹아지네요.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신청합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 윤형주 장로님의 연주와 음성으로 이 찬양 들려드리면서 저도 작은 위로를 전해봅니다. 우리 오늘 첫 곡처럼 또 오프닝처럼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반석이시오 영원한 분기시 되시니 우리의 삶을 오직 주님 손에 맡겨드리는 그 고백 우리 같이 올려드리자고요. 상철영재 화이팅입니다. 찬양 함께합니다.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0: 안녕하세요.
1: 같이 걸어가기에 조찬미,
2: 임성규,
3: 연평안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FEBC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2: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를 듣고 계십니다.
1: 오늘 저녁도 주님과 샬롬 하세요.
4: 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나의 플레이리스트, 여러분의 신청곡만 들려드리는 목요일 코너 함께하고 계시고요. 세 곡이어서 들려드렸습니다. 성남에서 진상철 형제님이 신청하신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윤형주 장로님의 참 언제 들어도 마음 따뜻해지는 음성으로 들려드렸고요. How lovely on the mountains, our God reigns, Kingsway Music 이었습니다.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이 찬양은요, 이분이 보내주셨는데요. 문자 중에 제가 열심히 찾고 있어요. 0559번님이 보내주신 찬양이네요.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옹기장이 버전으로 신청을 해주셨는데, 옹기장이 버전이 없어서 이 버전으로 들려드렸습니다. 킹스웨이 뮤직의 영어 버전이었고요. 옹기장이 버전도 꼭 언젠가 들려드릴게요. 그리고 이어서 같이 들은 곡은 He Hideth My Soul,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또 영어 버전으로 가이 펜로드의 찬양 들려드렸는데요. 0029번님께서 신청해 주신 곡 들려드렸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듣고 싶으신 찬양 있으시면 언제든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또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 통해 듣고 싶은 분들은, 듣고 계신 분들은 이 실시간 채팅 통해서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요. 문자 혹은 앱으로 여러분 많이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 제목 있으신가요? 나누고 싶은 소식이 있으신가요? 같이 보내주시면 됩니다. 샵 1069 우물정 1069번, 50원의 유료 문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유료 문자로 보내주시거나 극동방송 앱으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이어지는 곡은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이 찬양인데요. 7602님, 오늘 공공산후조리원에 당첨됐어요. 그리고 행저질라 극동방송에서 보내주신 치킨 선물까지 오늘 제 새벽 기도보다 더 크게 응답해 주신 하나님 찬양하면서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신청해도 될까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그럼요. 이 찬양 들려드릴게요.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하루의 마무리는 찬양과 함께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건강한 솔잎제품으로 복음의 가치를 전하는 SMS 바이오에서 피크노 청송원을,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PNL푸드 박평의 인생추어탕에서 추어탕 밀키트 세트를, 하나님께서 대표이사로 계시는 주식회사 더 황금푸드 대한민국 대표곱창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를, 전자성경 전문회사 로고스전자에서 로고스 전자성경을, 생명을 살리는 기업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오레진에서 에이스데일리 멀티비타민을, 선교와 구제를 목적으로 세워진 믿음의 기업 뷰렌코리아에서 기능성 화장품을, 황금햅쌀 가마솥맛 누룽지 구간의 식품에서 누룽지를, 창조주의 질서에 따라 땅의 숨결과 생명의 회복을 꿈꾸는 에스겔 푸름농장에서 푸름 유정란을, 나침반 출판사에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진정한 복의 가치와 은혜를 쓴 책 최하중 장로가 쓴 축복의 재발견을, 소중한 이웃 당신과 함께 만들어가는 꿀벌 이야기에서 천연 벌꿀 스틱 세트를, 향기로 복음을 전합니다. 지혜로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기업 노브엘에서 위스티 이미지 헤어 앤 바디 세트를, 하나님이 창조하신 땅에서 시작된 모든 계획 그라운드 플랜에서 미스트와 라이트 쿠션을, 수제로 추출해 더욱 진하고 깊은 맛과 풍미의 성수동 카페 비엔에스 콜드브루를, 맛과 가성비 통닭의 검증을 마치다 가마치 통닭에서 통닭 두 마리 교환권을, 효소로 생명의 빛을 세상에 전하는 힐링선에서 PN1 화이바 효소를, 그리고 레모나를 선물로 드립니다. 후원으로 함께해 주시는 믿음의 기업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도 샬롬하세요.

네, 여러분들의 신청곡으로만 꾸며드린 나의 플레이리스트 코너가 있는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9월 3일 목요일 순서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조금 전에 들려드린 찬양은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강중현님의 찬송가 8060번님 보내주신 신청곡 들려드렸고요. 이제 오늘 끝곡 들려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내일은 장대진 PD와 함께하는 성경의 무림고수를 찾아서 여러분이 참 좋아하시는 시간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일도 성경의 어떤 고수를 만나게 될지 여러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해 주시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 월요일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복되고 행복한 주말과 주일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제작 진행의 저는 조시현이었고요. 이 프로그램은 진한 국물 한 그릇에 정성을 담는 쌀국수 전문점 하노이 별과 함께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 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전기 가스 사고의 대부분은 시설 안전 점검 미흡과 취급 부주의로 인한 화재 폭발 사고이므로 평상시에 주의를 기울여 사고에 대비해야 합니다. 각종 전자기기는 전기 용량과 전압에 맞는 규격 전선을 사용하고 사용하지 않을 경우는 플러그는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가스를 사용하기 전에는 가스가 누출되지 않았는지 냄새로 먼저 확인하시고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로 실내를 환기시킵니다. 가스를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연소기 코크와 중간 밸브를 꼭 잠그고 비누나 세제로 거품을 내 배관 호스 등의 연결 부분을 수시로 점검해 누출 여부를 살피시기 바랍니다.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남기는 전기 가스 사고,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 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CBC Mission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새생명 신의가에 새생명 신의가에 오늘 이 시간은 원천 침례교회 김효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다윗의 이야기는 지금 구약성경에 나와 있는 다윗도 중요하지만 다윗의 후손이면서 다윗보다도 더 다윗이었던 그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13절에 우리가 지난주에 13절은 이렇게 끝나거든요.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이 감동되니라라는 말씀 통해서 기름 부음 받은 사람, 하나님이 당신의 선명한 부르심으로 소명을 주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는데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차고 하나님의 영에게 감동받는 사람이다. 근데 오늘 이야기의 시작은 14절은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 떠났다고 시작이 됩니다. 이건 무슨 말일까요?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영의 감동과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심이 있었다. 그리고 사울에게는 그 여호와의 영이 사울을 떠났다. 오늘 이야기는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를 대조적으로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울과 다윗이 이게 한 세대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전임자와 후임자로만 나누어지는 게 아니라 저희들에게 아주 중요한 대칭을 보여주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받은 사람과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람. 우리들 안에도 다윗과 사울과 이 두 대칭되는 삶의 모습이 제 안에도 있고 여러분들 안에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의 시대를 출애굽을 통해서 마무리하고 하나님이 독특하게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과는 다르게 애굽에도 왕이 있고요.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까지 오는데 보면 계속해서 왕들을 만나게 돼요. 근데 이스라엘은 왕이 없었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자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었던 모세와 여호수아가 다 죽고 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리더십을 보내주는데 왕을 보내지 않으셨어요. 사사들을 보냈어요. 이 사사가 굉장히 오랜 기간, 3, 400년, 500년 가까운 시간을 사사시대를 이스라엘 민족이 경험하게 되는데요. 이 사사시대는 왕시대하고 어떻게 다른가? 우리는 뭐 그 구별을 잘 모르는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인데요. 사사는 여러 가지 직함을 가진 사람들이 어떤 데는 여자고 어떤 데는 남자고 어떤 데는 농사 짓는 사람이고요. 사무엘같이 제사장 역할을 했던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저는 이런 이 시대의 왕들을 이중직을 가진 왕들이라고 표현하고 싶은데요. 이들이 자기의 본연의 일이 있으면서도 민족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왕 되시도록 하나님의 주권 하에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는 아주 독특한 왕과는 다른 그런 사사의 역할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허락해 주시고 그렇게 계속 인도해 주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사 가지고 만족하지 못했어요. 전권적인 왕, 왕 역할만 하는 왕, 다른 나라처럼 좀 프로페셔널한 왕을 원했던 거였어요. 왜냐하면 왕은 그 시기에는 철기 시대였는데 왕은 백성들을 대신해서 또는 앞장서서 무장한 세력들을 데리고 주변국과 싸워서 평화를 이루는 사람이 왕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프로페셔널한 전투를 잘하는 그런 왕을 원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이 주변에 같은 왕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셨습니다. 사울 왕이 세워지고 나서도 사무엘을 통해서 우리가 그 부분은 다 건너뛰고 오늘 16장 두 번째 스토리를 보게 되지만 사울 왕이 왕 됐을 때도 사울 왕은 주변의 왕과 달랐습니다. 그는 농사를 짓는 사람이었고요. 계속 겸손하게 농사를 지면서 왕의 일을 감당합니다. 저는 오늘 얘기만이 아니고요. 우리 목사님들과 함께 이 시리즈를 보면서 전에도 이 유진 피터슨이 쓰신 현실의 뿌리 박은 영성이라는 우리말 타이틀로 번역이 된 책, 영어 원어는 Leap Over the Wall이라고 하는 다윗의 이야기를 이 사무엘 상하를 통해서 이야기를 이렇게 보여주는데요. 이 유진 피터슨의 이 귀한 통찰력이 오늘 제 말씀 속에 많이 용해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책을 통해서 그리고 이 시리즈를 처음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한두 번이나 세번 정도 한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말씀을 다시 새롭게 지금 경험하고 있는데요. 우리 이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우리 함께 한번 그 본문을 읽어볼까요? 베드로 전서 2장 9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종교개혁을 통해서 이 마틴 루터나 또 다른 종교 개혁자들을 통해서 한 가지 개신교가 구교에서 회복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Priesthood of all believers이라는, 만민 제사장설이라는 걸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만민 제사장설은 하나님은 몇몇 사람들에게만 구약 시대처럼 이렇게 아론의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만 제사장 역할을 감당할 수 있고, 그런 나머지 11지파의 모든 사람들은 제사장의 직분을 가질 수 없도록 한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후로 우리 모두가 다 제사장, We are priesthood, 우리 모두가 제사장이다. 그러면 신부가 필요 없고 목사가 필요 없느냐? 아니요. 우리 서로에게, 서로를 위해서,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서로의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는 거다. 제사장은 뭐냐면 예배하는 사람이에요. 예배를 이끄는 사람이에요. 예배를 이끄는 제사장의 역할을 우리 모두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면서 제사장들인데, 거룩한 나라, 소유된 백성이 된 이유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할 수 있도록 서로가 기도해 주면서 예배를 이끌어 줄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 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그림이다. 그래서 모두가 다 왕같은 제사장. 그래서 신부가, 유일하게 신부들만 읽을 수 있는 성경을 우리 모두가 읽을 수 있는 우리말의 성경으로 개신교가 번역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신부들만 가졌던 특권들을 이제 모든 성도들이 가질 수 있도록, 신부를 통해서만 기도할 수 있었던 그러한 시대를 넘어서 이제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직접 기도할 수 있는, 서로를 위해서 중보할 수 있는 이런 제사장 역할을 우리가 가졌다고 합니다. 근데 베드로는 왜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했을까요?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이 부분을 Priesthood of all believers, 만민 제사장설과 Kingship of all believers, 모든 사람들이 왕족이다, 왕권을 가진 존재들이다. 제사장은 예배를 드리는 일에 중심적으로 역할을 한 사람이라면, 왕은 제사장과 다릅니다. 왕은 어떤 역할을 감당했냐면, 뭐그 당시에 왕은 뭐 전쟁에 나가기도 하고, 재판을 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그 제도를 통해서 나라를 잘 다스리는, 한마디로 일. 만약에 제사장이 worship 리더였다면 왕은 work 리더예요. 그러니까 일, work and worship. 왕은 일하는 사람, 제사장은 예배하는 사람. 오늘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왕을 주셨을 때는 왕 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주셨어요. 그리고 여러분과 저에게 왕 같은 제사장이 되라고 부르셨어요. 근데 이왕 같은 제사장은 무엇일까? 우리의 일, our work, and 우리의 예배, 우리의 worship이 일치되는 삶을

하신다고 유진 피터스 목사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배와 일은 나누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와 일이 하나가 되는 것,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 그리고 일을 하는 것이 분리가 될 수 없는 것을 저는 오늘 말씀에 하나님이 기대했던 사울 왕에게, 다윗 왕에게, 그리고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어떤가요? 사울은 엄청난 기대와 은혜 속에 왕이 됩니다. 그런데 사울의 초기 모습은 매우 겸손하고 매력적이었습니다.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은 후에도 들에 가서 쟁기질을 하던 단순하고 순박한 농부였습니다. 근데 그가 왕으로 본격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시작하면서 자기의 직함이 왕이라는 타이틀이 이 사울의 마음을, 삶을 조금씩 조금씩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어느덧 왕으로서 해야 되는 일이 예배를 드리는 사람으로의 정체성보다 훨씬 더 중요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한마디로 그의 일이 그의 예배를 월식시키기 시작한 거죠. 일이 예배보다 우선되었습니다. 그냥 자기가 왕이라는 신분이 자기에게 가장 핵심적인 정체성이 되어버린 거예요. 어느덧 일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됐고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삶의 뒷전으로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대신해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종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 본인이 왕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인의 역할을 자처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배와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일을 위해서 활용되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사울 왕의 이야기를 조금 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굉장히 겸손하고 이런 사람이 이러한 그 하나님을 섬기기를 멈추고 하나님의 일이 자신의 일이 되어서 어느덧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도와줘야 되는 존재로 전락을 해버린 거죠. 두 가지 이 사무엘 오늘 16장을 저희가 말씀을 보고 있잖아요. 사무엘 왕이 된 거는 한 10장인가 11장부터 사울 왕이 왕이 되었는데 사무엘상 13장과 15장이 여러분들이 잘 아는 첫 번째 15장 말씀 특별히 더 잘 아실 것 같은데 두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공교롭게 사울 왕의 그 왕위를 영위하는 동안에 일어났던 가장 치명적인 두 가지 문제점.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서 이 사무엘이 기록한 이 성경 사무엘상의 말씀 속에 13장에서 일어난 막미스의 사건과 그리고 아말렉을 죽이라고 했던 사무엘, 하나님 말씀, 사무엘을 통해서 들렸던 말씀을 불순종했던 이 두 가지 불순종의 이야기는 둘 다 예배와 직결되는 이야기입니다. 믹마스죠, 이름이. 믹마스에서 일어난 일. 문제는 사울 왕에게 제일 첫 번째 위기가 바로 이 믹마스에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자기 아들 요나단이 그 블레셋 사람들을 제일 먼저 사울 왕 되고 나서 아직 큰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아들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이 먼저 가서 이게 작은 마을에 가서 그 블레셋 사람들을 죽여요. 근데 죽이는데 벌집을 쑤신 일이 돼서 믹마스로 그 사울 왕과 이스라엘 군대들은 길갈에 가 있었는데 길갈 맞은편에 이 믹마스라고 하는 큰 산이 있었어요. 거기로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다 모였는데 이스라엘의 몇십 배 되는 군대를 데리고 옵니다. 그런데 왕은 제사장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는 사람인데 자기에게 이 전쟁은 가장 중요한 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에게는 이 전쟁을 반드시 이겨야 자기가 일을 잘했다고, 자기가 자기 일을 최선을 다했다고 자기 안에 스스로 자위할 수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잘 싸우려고 하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면서 흩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사무엘, 제사장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7일 동안 좀 기다리면 먼저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싸우자고 말을 했던 것입니다. 7일 동안 기다리라는 사무엘의 이야기, 그리고 하나님이 7일 뒤에 하나님의 예배를 드린 후에 전쟁에 나가라고 하는 그 사무엘의 이야기를 들었지만 사울은 기다리다가 이제 자기 군대가 다 흩어지기 시작을 하고 틀림없이 이 일을 실패할 것을, 통제력을 잃을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사무엘이 기다리라고 했지만 기다릴 수 없어서 자기가 번제를 드립니다. 사무엘상 13장에 사무엘이 찾아와서 왜 왕이 기다리지 못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이렇게 직접 예배를 드리셨습니까?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 도망가기 시작해요. 블레셋이 너무 크고 내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안 됐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일보다 두 번째로 아말렉을 다 무찌르라는 하나님 명령을 사무엘을 통해서 듣게 됩니다. 블레셋 사람 말고 그 아말렉 사람들은 강 건너편에 있는 족속들인데요. 하나님이

말말렉과 그들이 모든 가축을 진멸하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가광을 살려주고 아가광과 가지고 있었던 좋은 전리품들을 다 남겨둡니다. 사무엘이 추궁하자 사울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려고 가축과 왕을 살려두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두 사건 모두 사울은 자기의 일, 왕의 일을 잘 이루기 위해서 예배를 사용했습니다. 군사적인 성공이 최우선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예배드리는 것은 그 일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했습니다. 우리들은 어떤 이유로 주일날 예배를 드릴까요? 아니, 더 중요하게 까놓고 얘기하면 우리들이 하는 일과 우리들이 드리는 예배를 우리는 어떻게 비중을 두고 있을까요? 예배 중심적인 삶이 나의 일 속에서도 일어나고 있을까요? 사울에게는 일을 위해 예배를 활용했습니다. 이 주객이 전도되고 형식의 중후군에 빠진 우리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오늘 이야기 속에 재미난 것을 하나 발견할 수 있어요. 13절에 지난주에 13절에 사무엘이 왕으로 사실은 사울왕 후임으로 벌써 기름 부었잖아요.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자기가 이제 왕이 될 거라고. 근데 다윗이 언제 진짜 왕이 된 줄 아세요? 다윗은 20년을 기다리게 됩니다. 사울 왕 밑에서 몇 년 동안을 섬기고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면서 한 십몇 년을 살면서 그의 자리에 왕의 일이 무엇이었냐? 하나님이 기름 부었던 다윗이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 왕으로 세우신 다윗의 첫 번째 일이 뭐냐 하면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는 왕을 자기의 은사로 섬기는 일이 왕의 일이었어요. 수금과 비파로 왕이 막 괴로울 때, 왕이 막 정신분열증이 일어날 때, 왕이 막 화가 나고 막 이상한 행동과 언행을 할 때 다윗이 한 일은 찬양하는 일이었습니다. 노래를 부르는 일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다윗의 첫 번째 일은 예배였어요.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자기 일을 죽일 수도 있는 왕을 섬기는 일을 하게 됩니다.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신 하나님. 제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우리 성도님들의 삶 안에서 같이 어깨를 부비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 가지 과정을 겪을 때에 어떤 때는 회사에서 아니면 자기 일 때문에 엄청나게 괴롭고 고민하고 있는 성도님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오늘 자신이 하고 있는 일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 있습니다. 틀림없이. 다윗은 그곳에서 자기의 왕 일을 했어요. 거기에서 만민 왕직, 왕권설, 하나님이 왕으로 기름 부었지만 왕을 섬기는 종의 모습으로 다윗은 자기의 일을 합니다. 사울과,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어요. 사울과 다윗을 비교해보면 누가 더 좋은 사람이었을까요? 여러분들 제가 그 말씀 드렸잖아요. 사울의 잘못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 둘 다 어떻게 보면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어요. 아니, 심지어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없어요. 아니, 목사가 아주 늦게 왔는데 자기가 예배를 먼저 시작한 게 뭐가 잘못이에요? 아니, 하나님 명령한 대로 가서 아말렉을 다 진멸하라고 해서 진멸하고 그 중에 몇 남겨와서 제사 드리겠다는데 그게 정말 그 듣기 대단한 문제였어요? 왜 왕권을 잃을 만큼의 그런 잘못이었을까요? 아니, 더 놀라운 건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놀란 게 뭐냐면 사울왕은 우리가 생각해도 그 당시에 독특하게 일부일처 아내 하나와 아들 하나만 두었던 사람이에요. 다윗은요, 살인했죠? 간음했죠? 근데 더 놀라운 거. 밧세바가 몇 번째 공식 아내인 줄 아세요? 여덟 번째 공식 아내예요. 왕후들이 이름이 나와요. 여덟 명의 왕후가 나오고요. 후궁들은 너무 많아서 셀 수가 없어요. 10명 플러스예요. 나중에 또 사무엘 하 5장에 가보면 더 많은, 셀 수도 없는 나중에 솔로몬 3,000명이나 되잖아요. 그 많은 여자들한테서 태어난 아들들 때문에 다윗의 삶은, 가정은, 인생은 정말 풍지박산난 가정의 모습이에요. 엄청난 타락과 그 뭐라 할까요? 막장 드라마 같은 일들이 다윗의 삶 속에서 일어나요. 사울 왕 가정은 그런 일이 하나도 없어요. 누가 더 나쁜 사람이에요? 다윗이요. 근데 하나님이 다윗의 예배를 받아주세요.

0: 왜요? 저는 여러분과 저에게 다윗이 모델이 되라고 하나님이 이 글을 써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다윗처럼 살려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는 다윗과 같은 존재이지 다윗처럼 될 존재들이 되셔야 될 필요가 없으세요. 이미 미안하지만 저는 다윗보다 더 다윗 같은 사람이에요. 네, 유일하게 하나님이 다윗에게 기름 붓고 하나님 마음에 가장 합당한 왕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이유가 있어요. 다윗이 어떤 때는 승리해요. 사울왕은 항상 승리했지만 어떤 때는 지고 어떤 때는 승리해요. 근데 승리는 다윗에게 시편을 보세요. 승리는 다윗이 찬양이 되고요. 죄는 회개가 되고요. 슬픔은 피난처를 찾는 기회가 되고요. 절망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통로가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삶의 모든 상황들이요. 나한테 갑자기 기대치 않은 질병이 닥쳐요. 나한테 우리 아내가 나한테 너무 힘든 말을 해서 마음이 완전히 무너지게 돼요. 우리 아이들이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내 일이 정말 이래서 내가 쫓겨나게 될 상황이 벌어졌어요.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 다윗은 그것을 기도로 승화합니다. 그것을 다 예배로 찬양합니다. 그의 삶의 일상이 다 예배가 돼요. 근데 오늘 우리가 찾으려고 하는 것은 다윗이 아니에요. 다윗보다 더 다윗다웠던 예수님의 이야기가 오늘 이야기거든요. 예수님 말씀 속에 딱 한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예수님이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가장 핵심적으로 한 적이 언젠 줄 아세요? 요한복음 4장에 가면 어디죠? 거기 사마리아 수가성으로 가시다가 거기 한 여인을 만나요. 가장 부도덕하고 이스라엘 사람하고 상종도 하지 말아야 될 사마리아 여인, 남편 다섯 번째 살고 있는 남자는 남편도 아닌 그 여인을 만나서 이 여인이 던지는 질문, 어디서 예배드리는 게 진짜 예배일까요? 했을 때 메시지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것은 너희가 어떤 사람이며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이다. 너희가 드리는 예배는 너희 영으로 진리를 추구하는 예배여야 한다. 아버지께서는 바로 그런 사람, 그분 앞에서 단순하고 정직하게 있는 모습 그대로 예배드리는 사람을 찾으신다. 하나님은 순전한 존재 그 자체, 곧 영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은 자신의 존재와 자신의 영과 자신의 참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돌아가시면 어떤 일들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을까요? 예배의 황홀함이 다 떠난 그 이후에 우리들이 살아가는 그 삶 안에서, 삶의 일상 속에서 아이의 기저귀를 갈아야 되고 쓰레기를 버려야 되고 설거지를 해야 되는 그 일상 속에 예배를 드리는 존재로 살아가신다면 다윗처럼 왕 같은 제사장이 되십니다.
1: 새생명 시냇가에 지금까지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에 위치한 원천 침례교회 김효샘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070-7018-1311번 원천 침례교회로 전화하시거나 부산전화 051-759-6000번 부산 극동방송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부산 극동 방송입니다. FEBC

전민아의 찬양 드림.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며 기쁨 충만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민아입니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시편 37편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아버지인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얼마나 믿고 계시나요? 믿는다는 말만 하는 것과 실제로 믿고 행동하는 것은 다르죠. 말로는 죽을 때까지 섬기겠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설마 하며 믿지 않을 때가 있지는 않으신가요? 믿음이 없으면 삶의 어려움 앞에서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굳건히 설 수 있죠. 무성한 잎을 자랑하더라도 뿌리가 얕고 약한 나무는 폭풍이 몰아치면 쓰러지고 맙니다. 그러나 깊이 뿌리 내린 나무는 강한 바람에도 흔들리긴 하겠지만 넘어지지 않습니다. 믿음이란 하나님께 나의 삶을 온전히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 삶으로 믿음의 고백을 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인생의 견고한 망대가 되어주시고 크신 날개 아래 거하게 해주시는 주님의 그 큰 은혜를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의 피난처요 견고한 망대이신 주님 품 안에서 안전하게 있는 것만을 최종 목표로 삼지는 말아야겠습니다.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말씀을 통해 삶을 재평가하고 회개와 변화를 통해 소명자로 살아가기를 주님은 원하실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으로 무장되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에 힘입어 복음을 전함으로 세상을 바꾸는 강력한 하나님 나라의 군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특권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실제 삶에서는 자신의 고집과 주장과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대로 살아왔던 지난 날들을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삼고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게 하옵소서. 맡겨주신 작은 일, 주님께서 하라고 명하신 일, 모든 일에 충성과 성실함으로 임하게 하옵소서. 모든 걱정, 두려움, 무거운 짐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기쁨과 평강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자비로운 자가 되라고 하십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자비로운 자가 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세상에 계실 때 우리에게 긍휼의 마음으로 다가와 주셨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마음을 닮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우리를 긍휼하게 여기시고 돌보시는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길 원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긍휼한 마음으로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누가복음 6장 36절입니다.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이제 마지막 찬양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차유미, 진행의 저는 전민아였습니다. 받은 은혜를 나누는 넉넉한 마음으로 기쁨 충만하세요.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전국 대합창제. 하나님의 은혜로 달려온 70년, 이제 온 세상이 기쁨의 찬양으로 물듭니다. 1976년 제1회 대회를 시작으로 누적 관객 30여만 명, 누적 출연자 6만여 명, 대한민국 합창음악의 정수를 보여준 극동방송 전국대합창제가 부산에서 열립니다. 명실상부 대한민국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전국대합창제가 올해로 35회째를 맞습니다. 전국의 대표 성가대가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역사적인 시간.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전국대합창제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박신하 지휘자와 영락, 양산중앙, 사송영락교회 연합성가대, 밴쿠버 시온합창단, 대전 새로남교회, 대구 충성교회, 창원 양곡교회, 포도원교회 성가대, 그리고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까지 마음을 울리는 거룩한 목소리와 뜨거운 은혜의 현장으로 방송가족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전국 대표 성가대가 펼치는 감격의 하모니,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전국 대합창제. 10월 15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부산 콘서트 홀. 여러분의 많은 기대 바랍니다.

0: 다시 메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삶으로 노래하고 그 노래가 찬양이 되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입니다. 회개에도 때가 있습니다. 죄를 범해도 돌이킬 기회가 있을 때 우리는 회개해야 하는데요. 시편 32편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아멘. 다윗의 고백처럼 이렇게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야 합니다. 경건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죄책감을 느끼고 또 회개함으로 주를 만날 기회를 가지게 되는데요. 하나님께로 나아가 은혜를 구하는 자, 이렇듯 갑작스러운 재앙에 닥칠지라도 하나님께서 구해주실 것을 믿을 수 있습니다.

트리니티 앨범의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찬송 메들리 들으셨고요. 송정미의 나의 기도 그리고 페르난도의 영어 찬송이었는데요. 복의 근원 강림하사 아름다운 현악기 소리와 함께 듣고 왔습니다.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참 돌이킬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지만 죄를 고백할 수 있는 기회는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 시간 주님을 만날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이 방송 듣고 계신 분들 가운데 아직 예수님을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잘 들어오셨고요. 기회를 꼭 잡고 이 시간 풍성한 찬양 가운데 세상이 줄 수 없는 힘과 위로 누리시는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신청 찬양으로도 꾸며가고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샵 9330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내 삶의 노래로 앞으로 문자 참여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3160번님의 신청 찬양 이어가려고 해요. 내 삶의 노래로 나의 길은 오직 예수님만이 아시고 능히 주님이 도우실 줄 믿음으로 찬양합니다 하시면서 베드로의 고백 신청해 주셨어요. 그리고 0691번님께서는 항상 건강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가 함께 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시면서 또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우리는 모두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렇게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응원해줘야 하는데요. 우리 0691번님과 같은 애청자분들 많이 계셔서 너무 좋습니다. 자, 신청해주신 찬양 베드로의 고백 먼저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나를 통하여 이건희 2집 앨범에 실린 찬양 함께 듣고 왔습니다. 배주은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찬송 앞서 들으셨고요. 내 삶의 노래로 샵 9330 문자메시지 보내주시면 되고요. 듣고 싶은 찬양도 함께 보내주시면 더욱 좋습니다. 정자레가 찬양합니다. 예수 나를 오라하네.

예수나를 위하여 김관호의 찬송까지 함께 듣고 왔습니다. 앞서 들으신 찬양 한웅재 목사님의 찬송가라는 찬양이었고요. 오늘도 삶의 기회를 주신 주님 앞에 찬양 나누는 시간 벌써 마쳐야 할 시간이 되었는데요. 내 삶의 노래론 이렇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보내주신 문자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이 방송을 듣고 주님이 주시는 새 힘 얻으신 줄 믿습니다. 이 새 힘을 가지고 또 하루 승리하시다가 내일 이 시간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이었습니다.

쌍극동 방송 문화부흥 캠페인 책을 읽읍시다. 9월의 첫 번째 추천 도서는 모키데이터 연구소 지용근 대표, 김선일 교수의 통계와 사례가 증명하는 작지만 강한 교회, 강소교회 로드맵입니다. 지역 곳곳을 지키는 소형 교회들이 지역을 살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강한 교회로 나아가기 위한 실제적인 길을 소개하며 데이터로 분석하고 진단한 강소교회의 목회 원리를 제시합니다. 두 번째 도서는 이채희 목사의 붕어빵 교회 이야기입니다. 개척교회 현장에서 목사와 사모, 가족들이 함께 걸어온 이야기를 담은 책으로 교회 개척이라는 미지의 길 위에서 두려워하는 사역자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선명하게 보여주는 책입니다. 책으로 열어가는 따뜻한 세상, 책을 읽읍시다. 이 캠페인은 부산극동방송과 세상의 빛들을 전하는 고신대학교가 함께합니다.

0: C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이야기를 갖고 있습니다. 유명한 철학자 플라톤은 행복을 다섯 가지로 정리를 했어요. 첫째는 먹고 입고 살고 싶은 수준에서 조금 부족한 듯한 재산. 둘째는 모든 사람이 칭찬하기에 약간 부족한 용모. 셋째는 자신이 자만하고 있는 것에서 사람들이 절반 정도밖에 알아주지 않는 명예. 넷째는요, 겨루어서 한 사람에게 이기고 두 사람에게 질 정도의 체력. 다섯째는요, 연설을 듣고서 청중의 절반은 손뼉을 치지 않는 말솜씨라고 합니다. 이 플라톤이 말한 다섯 가지 행복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행복의 조건들이 완벽하고 만족할 만한 것이 아니고 조금은 부족하고 모자란 상태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행복론을 들으면서 적당히 모자란 가운데 그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나날의 삶이 진정한 행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가질 수도 없고 완벽할 수도 없지요. 만약 그렇다면 사람은 어리석어서 교만과 자만에 빠지겠지요. 오히려 조금 부족한 지금을 감사하시고 우리에게 언제나 동행하는 하나님이 계시니까요. 주님께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행복일 거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내 힘으로 다 하고 내 힘으로 다 채우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채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감사하는 하루를 만들어 가시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우리 방송 가족들을 축복합니다. 아름다운 찬양으로 출발할게요.

보내드리고 있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이 시간 문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요. 우물정 1069 문자 우물정 1069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듣고 싶은 찬양이나 살아가는 소소한 일상이야기 기도 제목 감사 제목 보내주시면 함께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찬양 계속해서 이어드릴게요.

믿음의 책을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박순용 목사님의 여호와께 물으며 산다 가운데 모든 상황에서 나를 돕는 분이신 하나님 편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입술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 대해 인자하신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과의 언약에 충실하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 자신이 하나님과의 언약에 충실했던 것처럼 우리도 언약에 충실하라는 말입니다.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충실한 것을 말합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대하여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고 오직 그분만을 일관되게 섬기며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가 이 말을 한 배경을 생각해보면 거기에는 아무리 현실의 유혹이 거세고 고난이 극심해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은 그러고도 남을 뿐이시다, 아니 유일하게 믿을 뿐이시다라는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왜 그토록 중요한지를 그러면서 덧붙입니다. 그것은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 또는 신실한 자들을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들을 엄중히 갚으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확신해서 모든 성도에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는 성도라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가 이 말을 한 배경을 생각하면 그 무게감은 다릅니다. 그는 지금 지독한 현실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책을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박순용 목사님의 여호와께 물으며 산다 가운데 모든 상황에서 나를 돕는 분이신 하나님 편 읽어드렸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에베소서 5장 20절 말씀이에요. 게으르지 말고 시간을 아끼고 늘 깨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알아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려요. 지금까지 저는 김경화였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 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전기 가스 사고의 대부분은 시설 안전 점검 미흡과 취급 부주의로 인한 화재 폭발 사고이므로 평상시에 주의를 기울여 사고에 대비해야 합니다. 각종 전자기기는 전기 용량과 전압에 맞는 규격 전선을 사용하고 사용하지 않을 경우는 플러그는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가스를 사용하기 전에는 가스가 누출되지 않았는지 냄새로 먼저 확인하시고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로 실내를 환기시킵니다. 가스를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연소기 코크와 중간 밸브를 꼭 잠그고 비누나 세제로 거품을 내 배관 호스 등의 연결 부분을 수시로 점검해 누출 여부를 살피시기 바랍니다.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남기는 전기 가스 사고,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 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C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1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미경의 찬양 앨범입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결과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먼저 우리가 무엇을 심고 있는지를 보십니다. 우리의 말과 생각, 작은 선택과 행동 하나하나가 결국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는데요. 세상은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결코 속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스스로 속이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우리는 무엇을 심고 있습니까? 원망입니까? 감사.

미움입니까? 사랑입니까? 아니면 낙심입니까? 믿음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심은 것을 가장 정확한 때에 열매로 거두게 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과 순종의 씨앗을 심는 복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입니다.

찬양앨범 오늘 첫 곡으로 우리는 살고 죽고 일하고 노력하고 있지만 이 삶은 그보다 더 중요한 그 이상의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은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는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곡입니다. More to this life 스티브 커리 체프만의 곡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아, 오늘의 작은 순종은 내일의 큰 축복이 됩니다. 사랑을 심으면 사랑을 거두고 믿음을 심으면 은혜의 열매를 맺게 되는데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선한 씨앗을 심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두 곡을 이어서 보내드렸습니다. 먼저 들으신 곡은 지미 오웬스 콜린스의 곡으로 We Shall Love the Lord, 우리 모두는 주님을 사랑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고요. 이어서 찬송가 어느 민족 누구에게나 스캇 크리페인의 곡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여러분은 극동방송의 장미경의 찬양 앨범을 듣고 계십니다. 이어지는 곡입니다. 먼저 들으실 곡은 우리에게 힐송 뮤직을 통해서 주품회라는 제목으로 알려진 곡이죠. 아, 오늘은 이 곡을 작사, 작곡한 루벤 몰건의 어쿠스틱 버전으로 보내드리고요. 이어서 알렐루야 뮤직 음반 가운데 로널드 터커 그리고 스테판 홀의 듀엣곡으로 All Things를 보내드립니다.

두 곡을 이어서 보내드렸습니다. 지금 들으신 곡은 알렐루야 뮤직 음반 가운데 로널드 터커 그리고 스테판 홀의 듀엣곡으로 All Things를 보내드렸고요. 그전 곡은 우리에겐 주품이라는 제목으로 소개된 곡이죠. 오늘은 루벤 몰건의 어쿠스틱 버전으로 스틸을 보내드렸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믿음과 사랑의 씨앗을 심으며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는 복된 하루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장미경이었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곡으로 보내드립니다. 패션 월십 초창기 음반 Better is One Day 중에서 크리스티 노클스의 리드 보컬로 You are my king을 보내드립니다.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 그분이 우리의 왕이심을 고백하는 내용을 담은 곡입니다.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진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비단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시편 36편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주를 알고 찾는 자들에게 주님의 인자하심을 베푸시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정직한 영으로 의인이라 칭함을 받아 주님의 공의를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친 하루의 끝자락, 찬양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시간, 안온한 밤을 선물하는 Evening Praise. 안녕하세요, 저는 조시연입니다.

아멘. 오늘 첫 곡은 짐니의 음성으로 달빛 마을이 부른 예수 하나님의 공의 들려드렸습니다. 안온한 밤을 선물하는 이브닝 프레이즈. 다시 한번 인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진행을 맡은 조시원입니다. 오늘 시편 36편 말씀으로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시편 기자의 고백을 우리의 고백으로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주님 그리하소서. 아멘. 주님 속히 오소서. 이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함께 찬양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한 영으로 의인이라 칭함받는 그 은혜를 오늘 이밤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주님의 밝은 빛으로 나아가는 우리 그 마음 담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커스 워십입니다. 주의 밝은 빛으로 그리고 브루클리 거트우드가 부른 King of Kings 함께 들을게요.

Evening Praise. 네,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Evening Praise를 듣고 계십니다. 브루클리 거투드의 King of Kings 그리고 마커스 워십의 찬양이었습니다. 주의 밝은 빛으로 들려드렸어요. Evening Praise에서는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을 기다립니다. 샵 1069 우물정 1069번 짧은 글은 50원, 긴 글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문자로 보내주시거나 극동방송 앱으로 듣고 계신 분들은 앱으로 무료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이 찬양을 들려드리고 싶네요. 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희주일의 찬양입니다.

희주일의 믿음이 없이는 들려드렸습니다. Evening Praise 이제 오늘 마칠 시간인데요. 오늘 끝곡은 아이자야 61의 빛으로 비추시네 들려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프닝 말씀에서 함께 나눴던 이 말씀을 기억합니다.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아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제작 진행의 조시연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오늘 밤도 평안하세요.

부산극동방송 문화부 훈 캠페인 책을 읽읍시다. 9월의 첫 번째 추천 도서는 모키 데이터 연구소 지용근 대표, 김선일 교수의 통계와 사례가 증명하는 작지만 강한 교회, 강소교회 로드맵입니다. 지역 곳곳을 지키는 소형 교회들이 지역을 살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강한 교회로 나아가기 위한 실제적인 길을 소개하며 데이터로 분석하고 진단한 강소교회의 목회 원리를 제시합니다. 두 번째 도서는 이채희 목사의 붕어빵 교회 이야기입니다. 개척교회 현장에서 목사와 사모, 가족들이 함께 걸어온 이야기를 담은 책으로 교회 개척이라는 미지의 길 위에서 두려워하는 사역자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선명하게 보여주는 책입니다. 책으로 열어가는 따뜻한 세상, 책을 읽읍시다. 이 캠페인은 부산극동방송과 세상의 빛들을 전하는 고신대학교가 함께합니다.

0: TBC Mission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마태복음 7장 14절 말씀입니다. 넓고 편한 길이 아니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길 끝에는 생명이 있다고 하시니 좁다는 것이 그저 나쁜 소식만은 아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밤 그 길을 생각하며 김도연의 샬롬 나잇 시작하겠습니다.

첫 곡은 샘옥의 Here I Go 전해드렸습니다. 좁은 길이라고 하면 왠지 마음이 좀 무거워지죠. 고생스럽다는 말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근데 살아보니까 좁은 길이 꼭 고생길이라는 뜻은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선택지가 딱 분명하다라는 뜻에 가깝지 않을까. 이 길로 가면 이건 못하고 저건 포기하고 그렇게 하나씩 내려놓다 보면 길이 좁아지기 마련입니다. 대신 그 길에는 헤매는 시간이 많이 줄어듭니다. 넓은 곳에 있으면 이리 갈까 저리 갈까 하느라고 마음이 늘 분주한데 길이 이제 좁아지고 선택지가 딱 하나다 싶으면 그냥 앞으로 나가면 됩니다. 오늘 무언가를 포기하셨다면 그게 길을 잃은 게 아니라 길이 좁아진 게 아닐까라고 생각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세 곡 전해드렸습니다. 어노인팅의 예수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주, 윌러브의 그리운 예루살렘, 위클레시아의 어둠 밤 다 물리쳐내고까지 전해드렸습니다. 김도연의 샬롬 나잇에서는 문자로 여러분의 이야기, 시간에 듣고 싶으신 찬양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샬롬 나의 선곡표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샵 1069번으로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고요. FEBC 스마트폰 앱 다운받으시면 방송 들으시면서 실시간으로 선곡되는 찬양 바로 하실 수 있고, 사연과 기도 제목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세 곡 전해드렸습니다. Common Gathering의 Make a Way, Upper Room의 Give Me Jesus, Josh Baldwin의 Thank You Jesus까지 전해드렸습니다. 0487번님, 한국 교회와 나라가 부흥과 회복되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시면서 신청곡 교회여 일어나라 라고 신청하신다고 하셨네요. 이따가 마지막 곡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뭐 저도 그렇게 애국자는 아닌데 요즘 교회 상황이나 한국 상황, 대한민국 상황을 보면서 아 정말 기도해야겠구나. 그래서 개인의 삶에서도 좀 나태한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우리 스스로 성도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교회이기 때문에 이 나태함에서 벗어나서 정말 주님이 들려주신 음성을 듣고 정말 주님의 부름에 우리가 다 반응하고 일어서는 순간이 오기를 저도 바라게 되면서 네, 이 찬양 마지막 곡으로 저도 같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세 곡 전해드렸습니다. 강명식의 그가 아시니, 소망의 바다에 부르심의 소망을 따라, 이충주의 좁은 길 따라서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오늘도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자녀로 살아내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은혜의 하루가 되시길 소망하면서 김도연의 샬롬 나잇 마무리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샬롬.

부산극동방송 문화부흥 캠페인 책을 읽읍시다. 9월의 첫 번째 추천 도서는 모키데이터 연구소 지용근 대표, 김선일 교수의 통계와 사례가 증명하는 작지만 강한 교회, 강소교회 로드맵입니다. 지역 곳곳을 지키는 소형 교회들이 지역을 살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강한 교회로 나아가기 위한 실제적인 길을 소개하며 데이터로 분석하고 진단한 강소교회의 목회 원리를 제시합니다. 두 번째 도서는 이채희 목사의 붕어빵 교회 이야기입니다. 개척교회 현장에서 목사와 사모, 가족들이 함께 걸어온 이야기를 담은 책으로 교회 개척이라는 미지의 길 위에서 두려워하는 사역자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선명하게 보여주는 책입니다. 책으로 열어가는 따뜻한 세상, 책을 읽읍시다. 이 캠페인은 부산극동방송과 세상의 빛들을 전하는 고신대학교가 함께합니다.

0: S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감사를 선택하기라는 찬양의 가사를 나누면서 시작합니다. 가사 한번 잘 들어보세요. 오늘도 내 감정은 오르락 내리락. 내 마음 나도 종잡을 수 없네. 내 마음은 상황에 따라 이리저리 흔들리지만 주님을 바라볼 때 정답이 떠오르네. 걱정이 몰려올 때 감사를 선택하기. 두려움 앞에서도 감사를 선택하기. 가장 좋은 것을 주심을 믿기에 힘들 때도 믿음으로 감사. 사랑하는 별기대 여러분 어떠세요? 가을의 시작을 알리는 9월에 접어들었습니다. 가을을 결실의 계절이라고 하는데요. 올해 초에 많은 분들이 새롭게 세웠던 계획들, 다짐들이 다들 있으실 거예요. 한번 잠시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들이 그 계획들 또 다짐들을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이뤄가고 계심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결실의 계절 9월인데요. 우리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들이 풍성한 열매를 많이 맺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생각해보면 그 사명을 이루는 동안 참 여러 일들과 상황들이 있으셨을 거예요. 그런데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참 감사한 것은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상 속에서 주저하고 절망할 것인지 아니면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감사하며 나아갈 건지, 우리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은 감사하기로 선택하실 거죠. 시편 37편 5절 말씀인데요.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그리고 앞서서 들으신 찬양 히즈윌의 감사를 선택하기 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윤영입니다. 감사를 선택하기.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요.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불행할 때 감사하면 불행이 끝나고 형통할 때 감사하면 형통이 연장된다. 와, 아주 옳으신 말씀입니다.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사실은 이게 불행하고 상황이 잘 안 풀릴 때는 불평하기가 쉬워요. 그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드린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내가 그렇게 결단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상황이 풀리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뜻하신 계획이 있으심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지금 저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사명의 길을 걷고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감사드립니다. 이 믿음의 결단, 이 믿음을 하나님이 보시는 게 아닌가.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요. 불행이 끝나고 형통이 연장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37편 5절 말씀.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아멘. 내가 참으로 감사한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 길로 갈까 저 길로 갈까 아 이거를 선택했는데 이 길 별로야 저 길로 갈 걸 그랬나 막 후회와 미련이 있어.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낙심하고 또 불평도 하기도 하는데요. 어떤 길을 가던 여호와께 맡기며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는 우리는 감사하기로 선택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우리 사랑하는 별개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를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37편 5절 말씀 오늘의 말씀인데요. 받아보기 원하시는 분 유료문자 샵 1069로 말씀이라고 보내주시고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서 들려드리는 찬양 궁금하신 분들은 선고표라고 보내주시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 기도 제목 받고 있습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 소요되는 샵 1069 우물정 1069 유료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계속해서 이 찬양 함께합니다. 연평한 앨범 중에서요. 우리의 길 찬양 함께합니다.

아멘. 예수 나를 오라 하네 베델 월십의 찬송이었습니다. 앞서서 들으신 찬양 샵 1069 문자로 선고표라고 보내주시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히즈윌의 감사를 선택하기 나눴는데요. 후렴 부분에 이런 가사가 나와요. 이해할 수 없어도 감사를 선택하기, 가던 길이 막혀도 감사를 선택하기, 날 향한 완전한 계획을 믿기에 힘들 때도 믿음으로 감사. 우리 모두의 믿음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의 삶을 제가 다 알지 못하지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감사하기로 선택해요. 알아요. 힘든 거 알아요. 저도 참 힘듭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기로 선택하고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그 믿음을 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믿음을 축복해 주시고요. 그 상황을 열어주실 걸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기도 제목들이 하나님의 때에 신실하게 응답받고 이루어지기를 저도 간절히 기도합니다. 시편 37편 5절 말씀,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르시고. 아멘. 지금 여러분께서는 그 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감동 가득 만족 2배 오감만족 한만두의 만두 선물 세트.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한 박스. 향기로 복음을 전합니다. 지혜로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기업 노브엘에서 위스트 이미지 헤어앤 바디 세트.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눈이 복은 눈 마사지기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기업 더 프레미스 FNC에서 라이코펠을 품은 토마토 즙을.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원하는 기업 예인수산에서 먹대깡과 만능 육수 요리 한 포를 드립니다. 선물로 섬겨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시길 기도드립니다. 걱정이 몰려올 때도 두려움 앞에서도 이해할 수 없어도 가던 길이 막혀도 감사를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 오늘도 이번 한 주간도 정말 애쓰셨어요. 꿈에서 예수님 만나세요. 지금까지 서윤영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살리고 있습니다.

알려드립니다. 지진은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행동 요령을 평소에 익히고 실제 발생 시 침착하게 대처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지진 발생 시 건물 내부에 있는 경우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붙잡습니다. 땅의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 건물 밖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건물 밖으로 나갈 때에는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말고 계단을 이용해 신속하게 이동합니다. 건물 밖에서는 차량 이용을 삼가며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운동장이나 공원처럼 넓은 장소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대피 장소에 도착하면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 등 올바른 정보에 따라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CGBC Mission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알빛 가스펠의 나용환입니다. 염려하는 것은 마치 흔들 의자에 앉는 것과 같다는 말이 있어요. 흔들 의자에 앉아 열심히 앞뒤로 흔들어 보아도 앞으로는 가지 못하고 여전히 제자리에 그냥 있을 뿐이죠. 우리의 염려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염려를 한다 해도 제자리일 뿐 염려하는 문제에서 단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하는 그대로일 테니까요. 예수님께서는 들풀도 입히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치시며 염려와 근심을 경계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강을 누리는 복된 삶이 되시길 축복하면서 달빛 가스펠 시작할게요.

김동현의 샬롬으로 달빛 가스펠 문을 열었습니다. 날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복된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에이미 그랜트의 엘샤다이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홍이삭의 하나님의 세계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제이어스의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 곡으로 어노인팅의 만 입이 내게 있으면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앵크리스트 월십의 주가 필요해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하은의 Amazing Grace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달빛마을의 하나님 당신은 크십니다 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라이프 롤드 싱어즈의 그 어떤 문제도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마커스 월십의 시선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연희엘의 새벽 예배 들려드릴게요.

언제나 늘 변치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 그 사랑 안에서 변치 않는 평안을 맛보시는 아름다운 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의 달빛 가스펠은 여기까지예요. 베델 월십의 예수 나를 오라 하네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토브 제이의 오신실하신 주 첼로 연주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C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평안한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대한민국과 북한, 중국 동북삼성과 러시아 연해주 지역에서 함께하시는 방송 가족 여러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서울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아나운서 김상균입니다.

예수님을 뒤늦게 알았더라도 또 복음을 접하고 주님 앞에 나아올 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나는 죄인인데, 나는 자격이 없는데, 내 이런 모습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도 될까라는 염려입니다. 아마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는 알게 됐지만 내 지금의 모습이 부끄럽고 또 죄 많은 모습 때문에 망설여질 경우가 생기는데요. 하지만 우리가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내 안에 모시고 또 그리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결단하는 것은 이런 내 연약한 모습을 주님께 내어놓고 또 더러워진 내 영혼을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기 위함이지 않습니까? 부끄럽더라도, 나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더라도, 이 또한 주님의 은혜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시겠다, 나를 깨끗하게 해 주시겠다 말씀하시는 주님. 주님 앞에 나와 그 은혜를 감사함으로 힘입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의 저 찬양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알고 주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또 죄사함의 은혜를 입고 구원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서 고통 속이 아니라 행복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행복할 권리가 있습니다. 오늘도 내 삶이 너무나 힘들고 버겁고 또 고난도 많아서 살기가 갑갑하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이 가운데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시면서 행복의 삶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도 FM과 AM을 통해서 남북한 전역과 또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들께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외부의 소식도 함께 전하고 있지요. AM 1188kHz 또 제주극동방송 AM 1566kHz 이용하시면 되겠고요. 또 대한민국에서는 각 지역의 채널을 통해서 방송 듣고 계실 텐데 어디에서 어떤 분들이 듣고 계실지 좀 궁금합니다. 이 시간엔 어떤 분이 깨어 계실까? 또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라는 방송을 들으면서 어떤 은혜가 있으실까, 복음 통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도 갖게 되는데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 우물정의 1069번으로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0: 탈북민 교회 살펴보기. 오늘도 두 교회의 사역들을 살펴보며 여러분과 기도 질문 나누도록 할 텐데요. 귀한 이야기 전해주실 분입니다. 전 북한 기독교 총연합회 회장으로 섬기셨던 서울 강서구 뉴코리아 교회를 섬기시는 정영신 목사님과 함께합니다.
1: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목사님. 오늘도 귀한 사역하시는 탈북민 교회 한 군데를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텐데요. 목사님, 오늘 소개해 주실 교회는 어딘가요?
1: 인천 서구에 있는 은혜세대 교회입니다.
0: 네.
1: 네, 이 은혜세대 교회는 지난 2017년에 서울 양천구에서 첫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사정들이 있어서 예배당을 두 번에 걸쳐서 이전하게 됐는데
0: 예.
1: 지금은 인천 서구에 있는 한 선교단체 사무실을 빌려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0: 예. 은혜세대교회 이름이 뭔가 가슴을 뛰게 합니다.
1: 그렇죠.
0: 네.
1: 우리가 다음 세대, 뭐 여호수아 세대
0: 네.
1: 이런 얘기를 들으면 가슴이 뛰죠. 특별히 은혜세대교회는 하나님께서 복음 통일을 위해서 새로운 세대를 일으키실 것이다 라는 꿈

0: 과 소망을 품고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1: 예. 정말 이 통일 시대, 통일 세대로 자라나게 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기대하면서 아마 사역하실 것 같은데요. 목회자분이 북에서 오셨죠.
0: 네, 맞습니다. 이름도 기억하기가 참 좋습니다. 최원입니다. 최원 목사님.
1: 네.
0: 목사님이 탈북하고 이제 중국에 있는 동안 성경 통독반, 우리가 성경 백독학교라고 알려져 있는
1: 예.
0: 그런 이제 선교사님을 만나게 돼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소명을 받고 한국에 와서 이렇게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1: 예.
0: 우리 이제 탈북민 목회자들 중에 이제 부부간의 출신 지역, 출신 국가가 다른 분들이 한20% 정도가 됩니다.
1: 네.
0: 뭐 남한 출신, 뭐 북한 출신, 중국 출신, 여러 이제 출신 지역들이 있죠.
1: 네.
0: 우리 최원 목사님 가정도 그 중에 하나인데요. 사모님이 남한 분이세요. 그러니까 우리 남남북녀가 아니고 북남남녀 가정이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1: 네.
0: 두 분이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참 최선을 다해서 목회하고 있습니다.
1: 예. 은혜세대 교회가 이제 10년 차를 향해서 열심히 사역해 가고 계신데,
0: 네.
1: 처음에 세워진 목적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0: 네,
1: 좋겠어요.
0: 우리 은혜 세대 그 이름 안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세대를 일으키실 것이다라는 마음을 담았는데요.
1: 네.
0: 그 교회가 처음 시작될 때부터 남한 세대와 북한 세대가 함께 만났습니다.
1: 네.
0: 특별히 남한 목회자와 북한 목회자가 만나서 교회가 시작이 됐는데요. 은혜 세대 교회가 시작될 때 함께했던 남한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이 주님의 몸된 교회라는 교회를 개척해서 사역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원 목사님을 만나면서 그 당시에 목사님이 안수받기 전이었거든요.
1: 전도사일
0: 그러니까
1: 때.
0: 전도사였죠. 그러니까 두 교회가 어떻게 보면 하나가 되면서 담임 목회자로 이 남한 목사님이 내려놓고
1: 네.
0: 우리 최원 전도사님을 담임자로 세우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원 목사님은 항상 얘기할 때 복음 통일이란 무엇인가? 한국 교회가 자기 이름을 내려놓고 한국 목사가 자기 직분을 내려놓고 북한 사람에게 북한 교회에 모든 것을 다 내주는 것이 복음 통일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 네.
0: 그러니까 누군가의 헌신과 수고가 필요하다. 그런데
1: 그러네요.
0: 사실은 헌신하고 수고하는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고 기쁨의 자리 아니겠어요?
1: 예. 정말 한국 교회가 열심히 섬기는 것에서부터 이제 더 넘어서서 함께 교회를 세워가고 목회자도 세워가고 하는 일들이 참 중요한데 그 가운데 하나가 또이 은혜 세대 교회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현재 하고 계시는 사역도 2025년의 사역 계획에 대해서 살펴볼까요?
0: 네, 우리 은혜 세대 교회가 2025년에 이제 세 가지 사역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남북한 교회가 연합하여 온전한 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한국에 있는 탈북민들 중에 교정시설에 들어가 있는 분들이 제법 됩니다.
1: 네.
0: 아, 모두 다말 못할 사연들을 가지고 있는데 교정시설에 가서 이제 탈북민들을 돕고 훈련시키는 사역들을 올해 또 계획하고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이제 중국에 있는 탈북민들 이제 구출하는 것, 그리고 이제 북한 내지 사역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1: 예. 이렇게 사역을 또해 가시면서 어려움도 분명히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을 나누셨을까요? 기도 제목까지 같이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0: 네,
1: 같아요.
0: 사실은 가장 큰 필요는 재정도 아니고 뭐 물질도 아니고 사람이죠, 사람.
1: 그렇죠.
0: 마음을, 예,
1: 일꾼들.
0: 맞습니다. 마음을 함께 나누고 꾸준하게 사역해 갈수 있는 사역자, 이제 그 중에서도 주일학교를 같이 섬길 수 있는 사역자를 보내달라고
1: 네.
0: 기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올해 하나님께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남과 북이 온전한 하나를 이루게 하소서. 두 번째, 교도소에서 나온 탈북민 형제들이 안식하고 훈련할 수 있는 쉘터를 허락하여 주소서. 세 번째, 현재 성경 공부 교재를 만들고 있는데
1: 네.
0: 성령의 충만한 조명하심으로 잘 마무리되게 하소서.
1: 아멘. 탈북민 교회들 저희가 사역을 매주 소개해드리면서 각각 참 중요한 사역들을 하고 계시지만 그 가운데 탈북민 교회 안에서는 지금 교정시설,
0: 네, 맞습니다.
1: 재소자분들을 위한 사역이 참 많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0: 네.
1: 이런 곳에 더 많은 도움과 또 관심이 좀 필요하겠구나. 라는 생각도 들게 됩니다.
0: 네, 우리 전국의 한 50여 개 교정시설에 우리 탈북민 이웃들이

0: 150명에서 200명 정도 네. 수감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사실은 안에 있을 때도 중요하지만 이분들이 형기를 마치고 나왔을 때 예. 이분들을 섬기고 돕고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기관과 그런 섬김들이 많이 필요하고 요구가 됩니다.
1: 예. 이런 필요와 또 기도에 여러분 마음 모아주시고 꼭 관심 갖고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희 극동방송에 또 연락 주시면 되겠고요. 오늘 탈북민교회 살펴보기는 은혜세대교회 최원 목사님의 사역과 교회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소개해 주신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뉴욕코리아교회 정영신 목사님 보내드리겠습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간추린 소식.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입니다. 먼저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백악관이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의 합의에 대비해 미군 유해 발굴과 관련해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지 담당 기관에 문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매일경제신문 보도입니다. 미국이 한 달 만에 이란을 다시 타격하고 이란도 즉각 보복 공격에 나서면서 국제유가가

배럴당 $90를 넘어섰습니다. 11뉴스 보도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협력 강화와 세계 다극화를 강조했습니다. KBS 한국방송 보도입니다. 지난달 8월에 우리나라 수출이 982억 5천만 달러로 지난해보다 68.7% 증가한 가운데 반도체 수출은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LENK 보도입니다. 북중 간의 공식 교역이 확대되면서 과거 통제되던 일부 제재 품목도 당국의 승인을 거쳐 세관으로 통관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하나와 LIG 넥스원, 현대로템, 한국항공우주산업 등 국내 방산기업 4곳이 2년 연속 세계 100대 방산기업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미국과 일본의 공동시장 개입에도 엔화 가치가 다시 달러당 160엔에 육박하면서 일본 정부의 재정 확대 정책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데일리NK 보도입니다. 북한에서 개인이 자본을 투자해 운영하는 간이 매점이 늘어나면서 시장을 보완하는 주민들의 일상적인 소비 공간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상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입니다. 첫 소식은 조선일보가 보도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대화 의지를 밝힌 가운데 백악관이 미북 간 합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행정부 차원의 준비에 나선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미 국방부 산하 전쟁포로 실종자 확인국 DPAI의 켈리 맥케이크 국장은 백악관으로부터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과 합의할 경우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지 문의를 받았다고 밝혔는데요. 맥케이그 국장은 현재 상황이 2018년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을 앞뒀을 때와 다르지 않다며 6.25 전쟁 당시 전사하거나 포로가 된 미군 유해 수습을 위해 북한과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답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미군 유해를 미국에 인도하고 2005년 이후 중단된 공동 유해 수색 활동을 재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는데요. 미국과 북한은 1996년부터 2005년까지 북한에서 37차례 공동 유해 발굴 작업을 벌여 미군 153명의 신원을 확인했으며 2018년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도 유해 발굴 협력 문제가 다뤄졌습니다. 하지만 이후 미북 관계가 경색되면서 별다른 진전은 없었는데요. 다만 백악관이 DPAA에 문의한 구체적인 시점은 공개되지 않았고 이번 움직임이 실제 정상회담 추진으로 이어질지도 아직 불확실합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대화 테이블에 나설지를 두고도 외교안보 전문가들의 전망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매일경제신문 보도입니다. 미국이 한 달 만에 이란에 대한 무력 공격을 단행하고 이란도 즉각 보복에 나서면서 중동지역 긴장이 다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군은 호르무즈 해협에 위치한 이란 라라크 섬에 이슬람 혁명 수비대 기뢰 설치용 로봇 발사대 두 곳을 타격했고 이란 관영 매체는 이번 공습으로 최소 2명이 숨졌다고 밝혔는데요. 이란은 곧바로 호르무즈 해협에 미군 함정을 향해 미사일을 발사하고 요르단에 미 공군기지 두 곳도 공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 혁명 수비대는 탄도미사일과 드론까지 동원해 미군에 피해를 입혔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직접 교전을 벌인 것은 한 달 만으로 미군 중부사령부는 이번 공격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즉각적인 위협을 가하던 이란 혁명수비대의 기뢰 부설 부대를 겨냥한 제한적이고 정밀한 작전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뉴욕타임스도 이번 공격을 대규모 공습 재개보다는 제한적인 성격의 작전으로 분석했는데요. 하지만 교전 재개와 함께 미국이 이란의 교역 상대국에 대한 경제적 압박도 강화할 뜻을 밝히면서 국제 유가는 급등했습니다. 지난달 31일 아시아 시장에서 11월물 브렌트유는 한때 4% 넘게 올라 배럴당 $90를 넘어섰습니다. 이어서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상하이 협력기구 정상회의를 계기로 만나 양국 간 전략적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시 주석은 국제 정세의 불확실성과 예측 불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며 중국과 러시아가 협력을 강화하고 평등하고 질서 있는 세계 다극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세계 거버넌스 개혁을 추진하는데 양국이 역할을 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는데요. 푸틴 대통령은 양국이 경제와 에너지, 산업, 우주, 교통과 물류, 인공지능과 디지털 혁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성공적으로 협력하고 있다며 중국과 러시아의 포괄적 동반자 관계와 전략적 협력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양국 정상은 상하이 협력기구의 단결과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유엔과 브릭스, 주요 20개국 등 국제 무대에서도 공조를 이어가기로 했는데요. 이번 정상회의에는 인도의 나렌드라 모디 총리와 이란의 마수드 페제스키안 대통령도 참석한 가운데 우크라이나와 이란을 둘러싼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러시아와 이란이 중국과 인도 등 비서방 국가들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모습입니다. 양국 정상은 공동 관심사인 국제지역 현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지만 중국 측 발표에는 북한 비핵화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KBS 한국방송 보도입니다. 지난달 우리나라의 수출이 982억 5천만 달러를 기록해 지난해 같은 달보다 68.7% 증가하면서 석 달 연속 900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조업일수를 고려한 하루 평균 수출도 44억 7천만 달러로 72.5% 증가해 넉 달 연속 40억 달러를 웃돌았습니다. 수출 증가세를 이끈 것은 반도체로 8월에 반도체 수출은 466억 5천만 달러로 지난해보다 209% 늘어나 역대 최대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산업통상부는 구글과 아마존 등 대형 정보기술 기업들의 설비 투자가 확대되면서 인공지능 인프라 수요가 꾸준히 이어진 영향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컴퓨터 수출도 기업용 SSD의 핵심 부품인 낸드 가격 상승 등에 힘입어 62억 4천만 달러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고 무선통신기기도 신제품 판매 증가로 10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습니다. 중동정세 불안에 따른 유가 상승으로 석유 제품과 석유화학 제품 수출도 증가했는데요. 반면 자동차 수출은 주요 업체의 여름 휴가와 부분 파업에 따른 생산 차질 등의 영향으로 29.8% 감소했습니다. 국가별로는 중국 수출이 241억 달러로 석 달 연속 200억 달러를 넘었고 미국 수출도 165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9.3% 증가했습니다. 이어서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북중관 교역이 세관을 통한 공식 통관 중심으로 확대되면서 과거 통제가 이루어졌던 일부 제재 품목도 당국의 승인을 받아 통관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중무역에 정통한 중국 현지 소식통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까지만 해도 세관 통과가 어려웠던 전자기기와 중장비, 차량 등의 품목도 최근에는 정식 승인을 거쳐 통관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과거 통제되던 품목의 약 80%가 정식 승인을 받아 세관을 통해 넘길 수 있게 됐다는 전언도 나왔는데요. 이에 따라 과거 밀수 통로나 비공식 거래선을 확보해주던 중개인들의 역할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단속을 피해 제재 품목을 보낼 수 있는 통로를 찾아 거래를 알선하던 것이 주된 역할이었다면 최근에는 당국의 무역 승인을 받아내고 통관에 필요한 서류와 세관 소속을 대신 처리하는 일이 중요해졌다는 설명입니다. 굴착기 같은 중장비의 경우 중개인이 수출 승인을 받고 세관 소속을 대신하는 대가로 5만에서 6만 위안 정도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북중교역이 비공식 밀수에서 공식 통관 중심으로 옮겨가면서 통관 체계와 승인 절차를 잘 아는 중개인들의 가치도 높아지는 양상입니다. 이어서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하나와 LIG 넥스원, 현대로템, 한국항공우주산업 등 국내 방산기업 4곳이 2년 연속 세계 100대 방산기업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미국의 국방안보전문매체 디펜스 뉴스가 지난해 방산 매출을 기준으로 발표한 세계 100대 방산기업 순위에서 한화는 지난해보다 6계단 상승한 16위를 기록하며 국내 업체 가운데 가장 높은 순위에 올랐습니다. 한화의 지난해 방산 매출은 약 104억 4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4조 3천억 원으로 1년 전보다 약 40억 달러 증가했습니다. LIG 넥스원은 한 계단 오른 52위, 현대로템은 6계단 상승한 61위에 올랐으며 한국항공우주산업은 74위를 기록했습니다. 세계 1위는 약 721억 달러의 방산 매출을 기록한 미국 록히드 마틴이 차지했고 RTX와 제너럴 다이내믹스, 노스롭 그럼먼, 영국 BAE 시스템스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국내 주요 방산업체들이 모두 세계 100위권을 유지하면서 한국 방산기업

기업의 성장세가 순이와 매출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미국과 일본이 공동으로 외환시장에 개입한 지한달 만에 엔화 가치가 다시 달러당 160엔에 육박하면서 엔화 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31일 도쿄 외환시장에서 엔달러 환율은 장중한 때 160엔을 넘어섰다가 159.7엔으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앞서 미국과 일본은 7월 31일 15년 만에 공동 시장 개입에 나서 환율을 156엔대까지 끌어내렸지만 엔화는 다시 약세로 돌아섰습니다. 시장에서는 다카이치 산하의 일본 정부가 추진하는 감세와 대규모 재정 확대 정책이 재정 건전성에 대한 불안을 키우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스콧 배선트 미국 재무장관도 일본은행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금리 인상 필요성을 압박하는 취지의 발언성을 내놨습니다. 일본의 10년 만기 국채 금리는 2.94%를 넘어 30년 만에 3%를 넘었습니다. 일본 정부가 휘발유와 소득 관련 감세, 전기가스 지원 등에 이어 내년부터 식품 소비세를 낮추는 방안까지 추진하고 있어 재원 마련과 국가 부채 부담을 둘러싼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북한에서 개인이 자본을 투자해 운영하는 이른바 간이 매점이 늘어나면서 주민들의 일상적인 소비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함경북도 소식통에 따르면 회령시를 비롯한 도내 시군 곳곳에서 개인이 운영하는 간이 매점이 늘고 있으며 특히 시장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사는 주민들이 가까운 매점에서 필요한 물건을 살수 있어 자주 이용하고 있습니다. 간이 매점은 행정상 편의봉사관리소 산하에 등록돼 있지만 실제로는 개인이 자금을 들여 매점 공간을 마련하고 판매 품목도 직접 결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데요. 대신 운영자는 편의봉사관리소에 일정한 비용을 내는데 회령시에서는 하루 북한 돈 3만 원 정도는 납부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로 술과 담배, 과자류와 채소 등 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판매하며 주거 지역뿐 아니라 지역을 잇는 주요 도로변에도 간이 매점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특히 도와 도 사이에서 사람과 물자의 이동을 통제하는 10호 초소 주변의 일부 간이 매점에서는 휘발유와 경유까지 취급하고 있으며 국영 연유 판매소의 공식 가격이 아닌 시장의 비공식 시세로 판매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간이 매점이 개인의 자율적인 영업을 바탕으로 확산하면서 기존 시장을 보완하는 생활형 상업 공간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이상으로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린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0: 9월 4일 금요일 대한민국과 북한 날씨입니다. 남한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는데요.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면서 아침까지 지역에 따라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남한의 아침 최저기온은 17도에서 23도, 낮 최고기온은 25도에서 31도로 전망됩니다. 북한은 전 지역이 대체로 맑겠는데요. 함경남도에는 가끔씩 구름이 많겠습니다. 곳곳에 따라 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6도에서 20도로 시작됩니다. 낮 최고기온은 19도에서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봅니다. 먼저 수도권은 대체로 전 지역이 맑겠지만 오후부터는 약간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서울과 인천 20도, 이천 19도, 낮 최고기온은 서울과 인천, 이천 모두 29도로 전망됩니다. 강원도 영서 지역은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대관령과 영동 지역은 하루 동안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속초와 강릉 19도, 대관령 14도, 낮 최고기온은 속초와 강릉 25도, 대관령 19도로 예상됩니다. 제주도는 전 지역이 오전에 한때 날씨가 흐리면서 비가 내리겠는데요. 이어도는 오후까지 비가 이어지겠고요. 이 밖의 지역은 오후에 비가 그치고 하늘에 구름 가득하겠습니다. 제주도의 아침 최저기온 2호도 27도, 제주와 서귀포 25도, 낮 최고기온은 제주와 서귀포 30도, 2호도가 28도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북한 날씨입니다. 평안도와 황해도는 대체로 전 지역이 맑겠고요. 양덕에서는 오전까지 비가 내리다가 오후부터는 그치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평양 19도, 양덕과 사리원 17도, 낮 최고기온은 평양과 사리원 28도, 양덕 23도로 전망됩니다. 함경도도 대체로 전 지역이 맑겠는데요. 원산과 고성에서는 하루 동안 비가 내리겠고요. 함흥에서는 오전에 한때 비가 내리다가 오후부터는 하늘이 맑아지겠습니다. 함경도의 아침 최저기온 원산 19도, 함흥 고성 17도, 낮 최고기온은 함흥과 원산 24도, 고성 23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제주도의 바다는 대체로 비 소식이 있겠는데요. 파도의 높이는 1에서 최대 4m까지 높게 올라가겠습니다. 동해 북부에 가까운 바다는 계속해서 비 소식이 이어지고요. 동해 북부의 먼 바다는 오전까지 비가 내리다가 오후부터는 그치겠습니다. 서해 북부는 대체로 맑은 날씨 이어지겠습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의 파도는 0.5에서 1.5m 사이로 일겠는데요. 동해 북부의 먼 바다는 최대 2m까지 오르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상 4일 금요일 날씨였습니다.
1: 오늘도 샬롬 대한민국입니다와 함께 해주신 남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북방 동포 여러분 감사합니다. 2728 성도님께서 이런 문자를 주셨어요. 여기는 청주입니다. 이 시간에 극동방송을 오랜만에 듣게 되는데 하나님 이 방송을 저에게 왜 듣게 하셨을까요? 아마도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하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오늘도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북녘의 복음화를 위해서 복음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남겨주셨어요.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또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또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그 찬양 전해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서울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린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아나운서 김상균이었고요. 오늘도 우리 주님과 함께 더욱더 평안하십시오. 샬롬. 주님 앞에 북녘 땅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송 극동방송 복음 70년 은혜 70년.

0: 안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 수

0: KBS 이매신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새 시를 알려드립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매주 금요일마다 시편 저자의 고백으로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시편 31편 19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인생 앞에서 죽게 피하는 자를 위하여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주께서 저희를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히 장막에 감추사 구설의 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이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 기이한 인자를 내게 보이셨으미로다. 내가 경고판 중에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성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이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기도해도 달라지는 것이 없는 것 같고 기다림은 길어지고 마음은 점점 지쳐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한 은혜를 쌓아두셨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아도 주님께서는 가장 선한 그 길을 준비하고 인도해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다윗의 고백과도 같이 시편 저자의 고백과도 같이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계시죠. 낙심치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강하고 담대하게 주님만을 바라는 복된 하루 보내시길, 승리의 하루 보내시기를 기도하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출발합니다.

오늘 오프닝에서 나누었던 말씀 시편 31편 19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이번엔 북한어 성경으로 한 번 더 함께합니다. 당신의 선하심이 얼마나 풍성한지요. 당신께서 당신을 경외하는 자들을 위하여 그것을 쌓아두셨고 당신께 피하는 인생들을 위하여 그것을 예비하셨으며 당신께서 그들을 당신의 은신처에 숨겨 사람들의 비방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그들을 당신의 초막에 감추어 인간의 말다툼을 피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라. 내가 포위된 성에 있을 때 그가 나에게 인의를 보이셨다.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내가 당신 앞에서 끊어졌습니다. 하였으나 내가 당신께 부르짖을 때 당신은 나의 간구를 들으셨습니다. 여호와의 성도인 너희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는 진실한 자들을 지키시나 교만하게 행하는 자들에게 엄중히 갚으신다. 여호와를 바라는 자들아 모두 힘을 내고 용기를 가져라. 주님만을 바라는 우리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가라는 주님께서 주시는 새 힘으로 성실히 진실히 평안 가운데 승리의 깃발을 거머쥐고 나아가는 모두가 되시길 기도합니다. 이 소망과 함께 극동방송의 복음의 메아리 계속해서 찬양으로 이어갑니다.

0: 미국 워싱턴 DC에 가보면 지구의 종말을 예측하는 시계가 하나 있어요. 그게 Doomsday's Clock이라고 그랬어요. 지구 종말 시계라고 하는데 이 시계는 과학자들이 실제적인 재료와 예측을 통해 운영하고 있는 시계예요. 자정 12시 자정이 되면 지구의 종말이 일어난다고 이 시계의 최근 시각은 11시 58분으로 놓여 있어요. 워싱턴 DC에서 2분 전이었던 시계가 20초로 당겨지면서 100초를 앞에 놓고 있다고 그러죠. 자정에 가장 근접한 시계라고 합니다. 말세에 징조가 있다고 할 것 같으면 빨리 왕래를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지식이 점점 더해진다고 그랬어요. 말세 증조 또 하나가 빈부의 차이가 심하다고 그랬어요. 저 그리스도가 출현한다고 그랬죠.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된다고 그랬고 사랑이 식어지고 죄악이 만연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유한한 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일은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뜻대로 사는 일이 말세를 대비하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 깨어 있어라.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아다닌다고 했습니다. 지금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은 말세를 대비하기 위해서 깨어 있어야 돼요. 왜 깨어 있어야 되느냐? 정신 차리라는 뜻이죠. 복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고 하는 뜻이고요. 말세를 대비하고 예수님 재림을 준비하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고 하는 것을 이미 암시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런지 혹 저물 때 밤에 닭이 울 때 새벽이 이래 너희가 알지 못할 때 도적같이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예수님께서 자신이 오실 시간을 알려주시지 않은 이유는 우리가 긴장을 해제하고 안일에 빠짐을 염려하셨기 때문에 예수님 재림의 날짜를 알려주지 않은 것 같아요. 반드시 예수님은 오실 텐데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긴장하고 기다리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예수님은 갑자기 오신대죠. 알지 못할 때 도적같이 예수님이 오시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서 기다리라고 그랬어요. 갑자기 오시기 때문에 항상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돼요. 신앙의 태만을 방지하라고 그랬어요. 고난에 참여하고 견디라고 그랬죠. 신앙의 정절을 지키라고 그랬습니다. 말씀에 근거한 신앙의 지조를 지켜서 말세를 대비하고 예수님 재림을 대비하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했습니다.

0: 세상살이에 헤매이며 사랑하는 부모 형제를 떠나 이 땅으로 와서 생사를 몰라 슬픔 속에 갈망하며 사는 우리 모두 위해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슬픔을 기쁨으로 변화시키며 그의 이름으로 세상의 모든 소망을 안고 또 천국의 기쁨을 바라보며 우리 이 찬양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1: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따라 천국의 기쁨을 함께 바라보길 원하는 함경북도 온성에서 온 리브가 자매의 고백입니다. 리브가 자매의 선곡 슬픈 마음 있는 사람 함께 찬양할 텐데요. 세상에 소망 되시는 주님의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함께 부르짖으며 이 찬양을 남과 북 가운데 가득 울리우기를 소망합니다. 리브가 자매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슬픈 마음 있는 사람 함께 찬양할까요?

함경북도 온성에서 온 리브가 자매의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옹기장의 목소리로 함께 찬송했습니다. 환난 시험 가운데서도 주님의 품 가운데 있을 때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께 찬양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소망 되시는 주님께서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실 줄을 믿으면서요. 리브가 자매님의 선곡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자매님의 고향 북녘 땅을 생각하며 북녘 땅 가운데 오늘도 그 마음이 모든 슬픔이 기쁨으로 변하여지기를 소망하면서 한 번 더 찬양할 텐데요. 이번에는 테너 윤서준 씨의 목소리로 극동방송 앨범 가운데 슬픈 마음 있는 사람 함께 찬송합니다.

존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남과 북 가운데 가득 울려 퍼질 그날이 머자는 줄 믿습니다. 오늘은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함경북도 온성에서 온 리브가 자매님의 선곡이었죠. 슬픈 마음 있는 사람 함께 찬송했습니다.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오늘도 기쁨 가득한 소망 가득한 하루 보내시기를 기도하면서요. 극동방송의 복음의 메아리 1부 순서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해를 행하리라. 이사야 43장 19절 말씀.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부산에서 보내드리는 주파수 FM93.3MHz, 녹산중계소 FM96.7MHz, 출력 1kW, 호출부호 HLQQ로 방송되는 FEBC 부산극동방송입니다. 부산극동방송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워진 복음선교 방송입니다. 부산극동방송은 24시간 방송되고 있으며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 부산극동방송은 부산시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105의 연주소를 두고 송신소는 북내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될 설교나 칼럼, 그 밖의 출연자의 의견은 부산극동방송의 입장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부산극동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기도와 헌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부산극동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장대진 지사장입니다. 오직 순수 복음만을 전하는 부산극동방송과 오늘도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승리의 시간 되십시오. 여기는 FEBC FM 부산극동방송입니다. HLQQ

0: CG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고린도후서 1장 8절과 9절의 말씀으로 문을 열어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란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고린도후서 1장 8절과 9절의 말씀 이어서 북한어 성경으로 한 번 더 함께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겪은 시련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않으니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짐에 눌려 삶의 희망을 포기하기에 이르렀고 사실상 사망 선고가 우리에게 내려진 것처럼 느꼈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신뢰하지 않고 오직 죽은 사람들을 일으키시는 하나님만 신뢰하게 하심이었다. 커다랗게 느껴지는 우리의 앞에 벽을 두고 우리 스스로는 사람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저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대로 나아가고자 하는 순종의 마음으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주님만을 따라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바라면서요. 주님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께 아뢰며 주님께 물으며 잠잠히 기다리며 주님의 말씀 따라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이 소망과 함께 오늘의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출발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극동방송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손편지나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북한, 중국, 러시아, 제3국 북방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편지 보내실 수 있는 주소를 안내해 드릴게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다시 한번 안내 드려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극동방송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샵 1069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용료 부과되는 우물정 1069번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해주시는 분들 가운데는 선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업 콜드브루 전문 더치커피 스토리에서 커피를 드립니다.

0: 우리들의 이야기. 우리들의 이야기 오늘 이 시간 북한이 고향인 김보빈 자매님의 이야기를 김아영 선생님의 목소리로 함께 만나볼 텐데요. 고난 가운데도 승리로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한 걸음 한 걸음 함께 해주셨던 그 동행의 여정,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함께합니다.
1: 저는 북한 함경북도 경원군에서 태어나 어린 나이에 어머니와 두 언니를 잃고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했습니다. 가족을 위해 중국으로 갔다가 인신매매를 당했고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의사도 포기했던 딸을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는 기적을 경험하면서 저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 후 저는 딸과 함께 연길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혼자 아이를 키우는 일이 쉽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또 한 번 예상하지 못한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몸에 이상이 있어 병원을 찾았는데 자궁암이라는 진단을 받은 것입니다. 의사는 하루라도 빨리 수술을 받아야 한다고 했지만 저에게는 치료를 받을 형편도

믿고 아이를 맡길 사람도 없었습니다. 막막한 마음으로 기도하던 어느 날, 한국으로 가면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쉽게 결심할 수 없었습니다. 낯선 나라로 떠난다는 것도, 어린 딸을 두고 위험한 길을 떠난다는 것도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0: 마음을 정했습니다. 살아서 딸을 다시 만나려면 이 길을 가야 한다. 저는 딸을 믿을 수 있는 고아원에 잠시 맡기고 한국으로 향하는 길에 올랐습니다. 브로커의 안내를 받아 여러 사람과 함께 몽골 국경을 향해 걸었습니다. 낮에는 사람들의 눈을 피해 숨어 지냈고 밤이 되어서야 길을 걸었습니다. 먹을 것도 마실 물도 부족했지만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라는 믿음 하나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드디어 몽골 국경이 눈앞에 보였습니다. 이제 조금만 더 가면 된다. 모두가 그렇게 생각하던 순간 중국 공안에게 붙잡히고 말았습니다.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북한으로 강제 송환될 수 있다는 두려움보다 연길에 홀로 남겨둔 어린 딸이 제일 먼저 떠올랐습니다. 저는 공안 차량 안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딸만은 꼭 지켜주십시오.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비록 저는 북송되어 또 다른 고난의 길을 걷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제가 가장 염려했던 딸을 지켜주셨고 저 역시 끝까지 붙들어 주셨습니다. 그때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절망의 자리에서도 저를 버리지 않으시고 더 큰 은혜를 준비하고 계셨다는 것을 말입니다.
1: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과도 같이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을 때 주님께선 우리의 눈물과 신음소리 그 모든 것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주님께선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안에서 분당 가운데 고여있는 모든 눈물과 아픔이 거두어지길 기도하면서 오늘의 우리들의 이야기 북한이 고향인 김보빈 자매님의 이야기를 김아영 선생님의 목소리로 함께 했습니다.

0: 북한에 당신의 자비를 베푸시어 이 땅에 주님이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북한이 변화될 줄을 믿사오니 복음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 북한 사람들이 평안한 생활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3: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므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장 국가로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4: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0: 계속해서 우리 주님의 말씀 함께 하실 텐데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께서 이사야 22장 22절과 마태복음 16장 9절을 본문으로 천국 열쇠를 소유한 자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1: 오늘 천국 열쇠를 소유한 자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단 한 번뿐인 인생을 삽니다. 근데 한 번뿐인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복을 받는 것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은 그 순간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바뀌어지게 된 것입니다. 새롭게 변화된 우리에게 놀라운 권세를 부여해 주셨는데 오늘 다윗의 열쇠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다윗의 열쇠는 구약에 한번 신약에 한번 나오는데 구약에는 오늘 읽은 보면 이사야 20장 22절에 나오고 신약에는 요한계시록 3장 7절에 이 말씀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열쇠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잘 안 들어 문을 여는 것인데 여기서 열쇠는 특별히 성전의 문을 열고 왕궁의 문을 열고 그 곳간의 문을 여는 그러한 권세를 의미합니다. 특별히 다윗의 열쇠라고 할 때 절대적인 주권과 권위를 상징하며 다윗 왕조의 권력과 자원을 다스리는 결정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볼 때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신 분은 우리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영적으로 온 세상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며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열 수 있는 다윗의 열쇠를 갖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 믿을 때 그 놀라운 권세가 우리에게도 부여되는 것입니다. 우리 보석 사람이 아니라 다윗의 열쇠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 권세를 갖고 우리가 주명을 위해서 귀하게 사용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성경 이사야 20장 20절을 말씀합니다.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교만하고 불충한 종인 샘나를 폐하시고 신실한 종 엘리야김에게 왕을 보좌하며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권을 부여하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당시 모든 권력을 가진 사람이 누구였느냐? 히스기야 왕이 임명한 샘나라고 하는 국내 대신입니다. 얼마나 권력이 막강했든지 하늘을 찌르는 듯한 권세를 가지고 그는 교만해서 권력을 갖고 함부로 휘두르면서 나쁜 짓을 많이 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이사를 보내가지고 샘나를 파면시키고 신실한 종 엘리야김에게 그 권한을 위임했습니다. 이사야 22장 16절로 21절은 그 내용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기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여기 내가는 샘나를 말합니다. 여기에 누가 있기에 여기서 너를 위하여 묘실을 팠느냐? 높은 곳에 자기를 위하여 묘실을 팠고 반석에 자기를 위하여 처소를 쪼아내었도다. 주인의 집에 수치를 끼치는 너여.

내가 그곳에서 죽겠고 내 영광의 소리도 거기에 있으리라. 내가 너를 내 관직에서 쫓아내며 내 쥐에서 낮추리니 그날에 내가 힐기야의 아들 내 종 엘리야김을 불러 내 옷을 그에게 입히며 내 띠를 그에게 띄워 힘있게 하고 내 정권을 그의 손에 맡기리니 그가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의 집에 아버지가 될 것이며. 사람이 어떤 위치에 있을 때 그 사람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사람에게 어떤 완장을 채워봐야 그 사람이 어떤 지를 알게 된다고 하는데, 어떤 중요한 직분에 올라가면 달라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갑자기 목에 힘을 주고 내가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경계해야 됩니다. 우리가 칭찬받을 때, 잘 될 때, 어떤 중요한 자리, 높은 자리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 앞에서 더 겸손하고 낮아져서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높이는 자를 낮추시고 낮은 자를 높이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교만은 결국 자신을 파멸의 길로 이끌어갑니다. 잠언서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동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샘나같이 교만한 자의 모습을 버리고 엘리야김같이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의 백성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그리고 겸손하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자를 복주시고 그들에게 다윗의 열쇠를 주어서 그 권세로 많은 일을 하도록 그에게 능력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권세를 이미 주셨습니다. 예수 믿을 때 그 권세가 우리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예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땅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의 증인으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지상명령이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도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이 권세를 받은 것입니다. 이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구세주 주심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권세를 사용하는 능력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이 기도의 권능으로 위대한 역사를 이루도록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을 들으시고 난 다음 너의 그 신앙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마태복음 16장 18절입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한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에베소 1장 22절 23절은 설명합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의 교회 목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고백한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입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 권세는 바로 기도하는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기도하는 권세를 주셔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놀라운 능력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왜 우리 삶 가운데 문제가 많고 늘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우리가 절망하고 좌절하고 넘어집니까? 기도의 권세를 우리가 활용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능력도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문제 해결의 길은 첫째도 기도, 둘째도 기도, 마지막도 기도인 것입니다. 시편 62편 8절은 말씀합니다. 백성들아 스스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하나님은 주님의 백성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 기도를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굳건히 세워주셔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놀라운 역사를 나타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굳건히 세워주십니다. 이사야 20장 23절에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힌같이 그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가 그의 아버지의 집에 영광의 보좌가 될 것이요. 우리가 천국 열쇠의 권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의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견고히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흔들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떤 문제도 어려움도 우리는 넉넉히 이기는 것입니다.

0: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은 마귀 역사입니다. 염려를 가다주고 근심 걱정을 가다주고 절망을 가다주고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지만은 우리가 기도하고 믿음으로 이겨내면 든든히 세워져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사도 바울이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충성한지 봉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 한 사람뿐 아니라 우리 부부, 자녀, 손자, 자손 만대 놀라운 복이 넘치나게 만들어 주십니다. 이사야 20장 24절입니다. 그의 아버지의 집에 모든 영광이 그 위에 걸리리니 그 후손과 족속이 되는 각 작은 그릇 곧 종지로부터 모든 항아리까지니라. 스가랴 9장 16절입니다.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야훼의 땅에 빛나리로다. 다니엘서 12장 3절입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오른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해처럼 빛나는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때 오신 선교사님들이 그 많은 고난을 헤쳐가며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모든 어려움에서 승리하고 많은 열매를 맺었습니다. 우리 또한 그 어떤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주님 영광에서 헌신하는 주님의 일꾼들, 기도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1: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께서 이사야 22장 22절의 말씀과 마태복음 16장 9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천국 열쇠를 소유한 자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신 은혜와 또 기도 제목, 마음의 감동을 붙들며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이 새벽 시간 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9월 4일 금요일 날씨입니다. 오늘 날씨는 평안도와 황해도는 대체로 맑겠는데요. 함경도에는 가끔씩 구름이 많겠고요. 함경도에서는 곳곳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어제는 한때 평안남도에 가끔씩 비가 내리겠습니다. 최저기온은 여수가 26도, 제주 25도, 부산 24도, 포항과 목포가 23도, 광주가 22도, 서울과 대전, 대구가 21도로 보이고요. 강릉 19도, 평양과 개성, 춘천이 18도, 신의주가 17도, 함흥 16도, 청진 15도, 강계가 10도, 해산이 9도로 전망됩니다. 최고 기온은 광주와 목포가 32도, 여수 30도, 서울과 제주가 29도, 평양과 개성, 대전, 부산이 28도, 신의주와 춘천, 포항, 대구가 27도로 보이고요. 강릉이 26도, 강계가 25도, 함흥 24도, 해산과 청진이 23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북부에 가까운 바다는 하루 동안 비 소식이 이어지겠는데요. 동해북부의 먼 바다는 오전까지 비가 내리다가 오후부터는 그치겠고요. 서해북부는 종일 하늘이 맑겠습니다. 동해북부의 파도는 1에서 최대 2.5m로 일겠는데요. 서해북부는 0.5에서 1.5m 사이로 일겠습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예수님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고향 땅 북한에도 전해드리는 날씨 소식, 해산에서 온 웅이었습니다.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며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복된 금요일 보내시기를 중보하면서요. 극동방송의 복음의 메아리 오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 보장?
0: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2: 극동방송에서는 화재 발생 시 국민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불이 나면 누구든지 당황하고 공포감에 쌓여 판단력이 흐려지기 쉽습니다. 평소에 화재에 대한 대처 방안을 습득해 놓으셔서 안전사고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화재가 발생하면 주변에 신속하게 알려 대피하게 하며 119에 신고해 정확한 주소를 전달합니다. 화재 신고 후에는 전기 스위치를 내리고 화재 종류에 따라 초기 소화에 대한 대응을 합니다. 전기나 기름으로 발생된 화재 시에는 물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대피 시에는 두 방향 이상의 피난로를 설정하고 연기에 질식하지 않도록 담요나 시트에 물을 적셔 틈을 막고 낮은 자세로 바닥에 엎드려 짧게 숨을 쉽니다. 사업장에서는 화재로 인한 참사가 발생되지 않도록 평소 피난 통로의 확보에 노력하고 철저한 피난 유도 훈련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적절한 대처로 화재로 인한 피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0: C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여러분은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의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까? 홀로 드리는 찬양도 아름답지만 공동체가 함께 드리는 찬양이야말로 감동적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가끔은 아무런 감격이 없이 습관적으로 찬양을 드릴 때가 있는 듯합니다. 마음과 영혼으로 드리는 찬양이어야 함에도 입술로만 읊조리는 형식적인 찬양일 때가 많은 것이지요. 이것은 분명 잘못되었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마음 다해 찬양하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성도가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행복한 일이자 기쁨입니다. 성도는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권능의 궁창에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하늘 성소에서 울려나오는 찬양이 얼마나 웅장하고 장엄한지 모르지요.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거문고 타는 자들이 그 거문고를 타는 것 같더라. 계시록 14장 2절 말씀입니다. 참 섬세하면서도 웅장한 찬양이겠지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이자 영광의 장소인 이 땅의 성소에서 드리는 우리의 찬양은 지금 어떤가요?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인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나 찬양의 감격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야말로 영성 회복의 최우선 과제임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첫 찬양입니다. 찬송가 82장, 새 찬송가 95장,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찬양 함께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세계 최고의 복음 가수 레나 마리아는 두 팔이 없고 한쪽 다리가 짧은 중증장애인이어서 노래 한 곡을 부를 때마다 온몸이 땀에 흠뻑 젖었습니다. 그러나 눈빛과 얼굴 표정, 때로는 몸짓으로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노래하지요. 말 그대로 온몸으로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이렇게 찬양하고 계신가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찬양받기 위해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의 영광의 대상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찬양으로 가득 차고 넘쳐서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곡의 찬송 함께 할게요. 찬송가 469장, 새 찬송가 412장,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그 다음 이어지는 곡은요, 레나 마리아의 음성으로 듣겠습니다. 찬송가 102장, 새 찬송가 94장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아침마다 일어날 때면 호흡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성도가 호흡하는 동안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이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지요. 찬양은 감사하고 만족하여 그윽한 영혼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가난해도 답답해도 억울한 일을 당해도 우리는 찬양할 수 있고 그것은 가장 큰 무기이며 축복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늘 찬양하는 우리 모두의 입술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찬송입니다. 찬송가 493장, 새 찬송가 436장,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입니다.

어둠 몸. 이 찬송과 준비한 찬송 함께 나누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한 주간도 찬송찬송과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평안하고 행복한 주말과 주일 보내시기 바랍니다. 월요일에 오겠습니다. 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다음 세대 영혼 구원 사역에 힘쓰고 계시는 진주 함께하는 교회 이우재 목사님입니다.
1: 어릴 적 저희 가정은 늘 다툼과 싸움, 폭력, 그리고 아버지의 잦은 외도, 그리고 도박, 술, 그리고 심지어 보증까지 서면서 가족들을 정말 많이 힘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교회를 가실 때마다 아버지는 그것이 너무나 싫어서 그때는 더 크게 싸우는 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초등학교 4학년 때 부모님께서 이혼하셨고 저희는 외할머니 손에 자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취약된 방황은 중학교 때부터 이어졌고 소년원도 다녀오고 보호감찰도 4년 동안 받아가면서 정말 청소년기에 많이 방황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 제가 이제 밤새도록 술을 마시고 집에 들어와 쓰러져 자고 있는데 저 옆에서 무슨 소리가 계속 들리는 거예요. 보니까 할머니가 저를 이렇게 바라보시며 계속 기도해주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 매일매일 저를 위해서 그 아픈 다리로 무릎 꿇고 계속 기도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새벽에 아마 이렇게 기도하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 우재가 너무 불쌍합니다. 하나님, 우리 우재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부모도 없고 혼자인데 나까지 없어지면 저 아이 어떻게 합니까? 주님, 우재를 꼭 축복해 주시고 주님의 사람으로 사용해 주시고 세워주세요. 그렇게 할머니는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셨습니다. 이 못난 손주를 위해서 하루도 빠지지 않고 새벽마다 기도해 주시는 할머니의 기도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여전히 방황은 했고 또 바로 돌아가지 못했지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저를 점점 주님께로 인도하시고 이끄심을 믿게 되었습니다. 저희 할머니는 지금 천국에 가셨지만 할머니의 기도가 이렇게 이루어졌고 이제 저는 저와 같은 이 다음 세대들에게, 특별히 방황하는 다음 세대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목사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고 전도할 때 주님께서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지금까지 다음 세대 영혼 구원 사역에 힘쓰고 계신 진주 함께하는 교회 이우재 목사님의 고백이었습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전국 대합창제. 하나님의 은혜로 달려온 70년, 이제 온 세상이 기쁨의 찬양으로 물듭니다. 1976년 제1회 대회를 시작으로 누적 관객 30여만 명, 누적 출연자 6만여 명, 대한민국 합창음악의 정수를 보여준 극동방송 전국대합창제가 부산에서 열립니다. 명실상부 대한민국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전국대합창제가 올해로 35회째를 맞습니다. 전국의 대표 성가대가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역사적인 시간.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전국대합창제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박신하 지휘자와 영락, 양산중앙, 사송영락교회 연합성가대, 밴쿠버 시온합창단, 대전 새로남교회, 대구 충성교회, 창원 양곡교회, 포도원교회 성가대, 그리고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까지 마음을 울리는 거룩한 목소리와 뜨거운 은혜의 현장으로 방송가족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전국 대표 성가대가 펼치는 감격의 하모니,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전국 대합창제. 10월 15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부산 콘서트홀. 여러분의 많은 기대 바랍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부산 극동방송입니다. FEBC.
2: 라디오 강단. 라디오 강단 오늘 이 시간은 홍대 가까운 교회 김요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3: 오늘 저희가 오늘 그리고 다음 주에 보시게 될 내용은 한나의 기도. 뭐 사실 기도에 대한 부분은 여러분 한나의 기도 여러 번 들어보셨겠지만 오늘은 그 앞부분 1장에 대한 내용 그 앞부분을 제가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1장 1절부터 11절인데요. 남들에게 있는 어떤 것이 나에게 없을 때 그 슬픔이란 경험해 본 사람만이 알 수 있겠죠. 그렇죠.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말이죠. 그렇죠? 또 그런가 하면 거꾸로 뒤집어서 그런 생각도 해봤으면 좋겠어요. 나에게 있는 그런 것들이 내가 평소에 그것을 그렇게 크게 막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다른 누군가에게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혹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내가 가진 나에게 있는 어떤 것이 그게 건강이든 뭐 물질이든 뭐든 다른 사람에게는 없을 수 있거든요. 그냥 그 사람들을 나는 어떻게 바라보는지 괄시하는지 무시하는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나에겐 그런 경험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본문 말씀 같이 읽을게요. 사무엘상 1장.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수베 현손이더라. 그렇죠? 한 사람에게는 자식이 있어요.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어요.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함에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에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이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네, 오늘은 여기 11절까지만 보실게요. 저희 형수님이 저희 형이랑 같이 지난주에 중국을 무슨 세미나를 인도하기 위해서 중국에 다녀왔거든요. 뭐 3일 정도밖에 안 갔다 왔는데 다녀오자마자 그러니까 공항에 인천공항에 내리자마자 저희 형수님이 저한테 또 저희 아내한테 카톡을 하나 보내줬어요. 아주 짧은 내용입니다. 간단해요. 한국에 오자마자 어떤 느끼는 느낌 같은 게 있잖아요. 평소엔 느끼지 못했던 것 그런 겁니다. 그 중에 하나 뭐 여러 가지를 이렇게 그 카톡에 뭐 몇 가지를 이렇게 적어놨는데 첫 번째 단어가 자유더라고요. 자유.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느끼지 못하는 경험할 수 없는 그런 차원의 자유함을 여기서는 우리나라에서는 공항에 내리자마자 그 순간부터 느낄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평소에 어쩌면은 잊고 그냥 지나치기 쉬운 그런 부분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겠죠. 근데 어쨌든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런 자유가 없어요. 그렇죠? 그런 자유함이 없습니다. 뭐 갇힌 자들에게 예, 그것도 해당될 수도 있겠지만 뭐 여러 형태의 어떤 그런 자유함이 있겠지만 우리가 평소에 누리고 즐기고 만끽하는 그런 것들을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것을 빼앗겼거나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게 뭐 돈이 될 수 있어요, 애인이 될 수 있어요, 집이 될 수 있어요, 자유가 될 수 있어요, 건강이 될 수 있어요,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어요. 지금도 저희가 두 분을 위해서 우리 교회 가족을 위해서 기도했죠. 나에게 없는 어떤 것이 그게 무엇이든 그런 슬픔은 그것을 직접 경험하는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거겠죠. 뭔가 나에게 없는 것, 나에게 없는 것은 뭐 수두룩해요.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건강이 될 수 있어요. 뭐 말이 될 수 있어요.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어떤 장난감이 될 수 있고 그 외에 여러 가지 것들이 될 수 있지만 그것이 남에게 있을 때는 시기로, 질투로, 분노로, 상처로 어떤 여러 가지 형태로 반응들이 나타날 수 있겠죠. 누구나 그런 것들을 한 번쯤은 경험해 보셨을 것 같습니다. 나에게 없는 것이 남에게 있을 때 얼마나 서럽고 짜증나요. 그렇죠? 내가 없는 어떤 것을 가진 사람은 왜 그리 잘나 보이고 있어 보이고 부러워 보이나요? 남들에게 있는 어떤 것이 나에게 없는 슬픔이란 정말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가슴 아픈 일입니다. 겪어본 사람만, 경험해본 사람만 아는 거죠. 더더구나 자식이 없는 한나에게는 자식 있는 분인 나를 가까이에서 보는 것은 이만저만 서럽고 고통스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세 사람 이름이 재밌는 게 이렇게 저희가 기억하기 쉬운 거는 그래도 나자로 끝나요. 우리말로는 나, 그렇죠? 세 사람이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사무엘상 1장 1절부터 11절에 세 사람이 등장인물이죠. 배경에 세 사람이 나옵니다. 한나가 나오죠. 분인나가 나오죠. 엘가나. 다 나자로 끝나는 이름이기 때문에 왜 기억하기 쉬운 것 같아요. 어쨌든 엘가나에게는 남편이죠. 두 아내가 있었어요. 한나, 분인나. 분인나는 첩이죠. 첩. 그중 한 여인인 분인나에게는 자식들이 있었지만 또 다른 여인 한나는 자식을 낳지 못했어요. 이 때문에 두 사람은 늘 어떤 긴장관계, 불화를 겪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죠. 분인나는 얼마나 평소에 잘난 척 하겠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한나를 무시하고 괄시하고 이렇게 하루하루를 서로 가까이에서 바라봐야만 됐습니다. 반대로 한나는 얼마나 자존심 상해요. 그렇죠? 열등감이 얼마나 심했겠어요. 자식이 없었더라. 그 대목을 우리가 읽었거든요. 한나는,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모든 걸 어떻게 보면 이 한 문장이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대목은, 자식이 없었다는 대목은 성경에 여러 번 그 등장하는 또 사용되는 주제이기도 하죠. 창세기에 누가 있죠? 사라 이야기가 있죠. 또 누가복음에 엘리사벳 이야기가 있죠. 자식이 없었더라. 하지만 그 속에서 재밌는 사실은 그 모든 스토리의 배경들을 살펴볼 때 조금 뒤에 우리가 만나게 될 한나의 스토리도 그렇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자식이 없었어요.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지만 불가능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됩니다. 이 구절은 결국 절망과 눈물과 애절한 기도로 점철된 그런 삶의 현장을 우리로 하여금 만나게 합니다. 더 이상 이 이야기가 우리의 삶과 무관한 그런 이야기가 아니죠. 오히려 우리 삶의 일부로 자리 잡기 시작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무언 무엇이 없었더라.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해당될 수 있는, 제가 앞부분에 말씀 설명드린 것처럼 무언 무엇이 없었더라. 우리 나름대로 그 빈칸을 채울 수 있겠죠? 뭐 스펙이 없었더라. 뭐 뭐가 없었더라. 친구가 없었더라. 뭐 애인이 없었더라. 뭐 돈이 없었더라. 뭐 뭐가 없었더라. 자식이 될 수도 있지만 다른 어떤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삶이 그렇듯이 어떤 삶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는 그 길은 고통과 기도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속에서 우리가 실로라고 하는 곳을 만나게 됩니다. 실로는 예배처소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200년 동안 가장 중요하게 여긴 예배처소. 그래서 정기적으로 실로에 가서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그런 곳이 바로 실로죠. 기도와 예배의 장소로 이야기가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이 배경 속에서 바뀌게 됩니다. 엘가나의 고향인 라마에서 32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이 실로입니다. 뭐 32km면은 우리가 오늘날 이렇게 볼 때 차 타고 다니고 뭐 할 때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니지만 그 당시에는 다니기 쉽지 않은 거리였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정도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는, 적어도 엘가나는 매년 그렇게 했습니다. 그곳에 가서 하나님을 찾았고 기도했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물론 예배를 드리러 왔다고 우리에게 없던 어떤 모습이 자동적으로 생기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런 자리에 교회에 왔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러 왔기 때문에 우리에게 없었던 어떤 마음이 갑자기 어느 순간에, 적어도 이 본문을 볼 때
제가 설명을 조금 더 드리겠지만

0: 갑자기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그러면 어떤 모습으로 오는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우리가 오는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찾고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가? 이게 중요한 질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엘가나의 경우 원래 관대했어요. 관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마음이 예배 처소에 오자 그 관대한 마음이 더 넓어진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아이를 낳지 못하는 한나를 비난하거나 멀리하는 대신 그녀의 상심한 마음을 끌어안고 이해하려고 했고 달려주려고 했고 일부러 한나에게는 재물을 어떻게 했어요? 두 배나 갑절을 주었다고 본문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일부러. 그리고 그 일을 반복합니다. 그런데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 온 분인나는 옹졸한 마음과 야비함이 더욱 일어나서 남편의 행동을 빌미로 자신의 라이벌인 한나를 괴롭히고 괴롭히고 자꾸만 못살게 굽니다. 성가시고 잔인하게 한나를 조롱하면서 결국 한나로 하여금 눈물을 흘리게 하죠. 실로. 실로라고 하는 똑같은 예배 처소에 사람들이 다 와 있어요. 제가 끼 반응은 다릅니다. 여기서 제가 그냥 짧게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엘가나, 분인나 똑같은 곳에 예배 처소에 있습니다. 그 예배 처소는 엘가나 안에 있는 관대함을 불러일으켰다면 분인나 안에 있는 비열함을 드러나게 했습니다. 두 번째는 엘가나는 한나를 도와 슬픔에서 벗어나게 해주려고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그러니까 한나에게 우리가 사무엘상 1장 우리가 읽은 8절을 보면은 네 가지 질문을 한나에게 엘가나가 던지고 있어요. 남편이. 그러면서 그를 위로하려고 했고 당신에게 없는 것, 없는 것에 집착하기보다 이 네 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당신에게 있는 것, 주변을 봐라. 당신에게 있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그런 식으로 위로하려고 하고 달래주려고 애쓰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죠. 네 가지 질문은 이런 거였죠. 어째서 울고 있습니까? 어째서 먹지 않고 있습니까? 어째서 마음이 슬픕니까? 내가 그대에게 열 아들보다 마지막 질문이죠. 네 번째, 낫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런 말을 합니다. 자녀가 있든 없든 당신은 그저 지금의 모습 그대로 나에게 소중한 사람이요. 여성을 하나의 도구로 여기던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엘가나입니다. 우리의 예배 처소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관대함을 불러일으키나요? 누군가를 슬픔에서 벗어나게 해주려고 애쓰는 그런 마음이,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또 우리의 예배 처소는 시대의 흐름을 역행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보여주신 모습들이 바로 이런 부분이었거든요. 우리를 위해서 관대함이 무엇인지 보여주셨습니다. 슬픔 가운데, 죄악 가운데 일어나지 못하고 떨고 있는 사람들을 일으켜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구원자로, 위로자로, 우리의 영혼의 친구로 오셨거든요. 그리고 시대의 흐름을 역행하는 삶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 우리를 부르셔서 그런 삶을 살아가라고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시는 줄 믿습니다.
1: 라디오 강단.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교동에 위치한 홍대 가까운 교회 김효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를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070-8255-2599번 홍대 가까운 교회나 부산전화 050-780-2828 부산극동방송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0: 부산극동방송 문화부흥 캠페인 책을 읽읍시다. 9월의 첫 번째 추천 도서는 모키데이터 연구소 지용근 대표 김선일 교수의 통계와 사례가 증명하는 작지만 강한 교회 강소교회 로드맵입니다. 지역 곳곳을 지키는 소형 교회들이 지역을 살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강한 교회로 나아가기 위한 실제적인 길을 소개하며 데이터로 분석하고 진단한 강소교회의 목회 원리를 제시합니다. 두 번째 도서는 이채희 목사의 붕어빵 교회 이야기입니다. 개척교회 현장에서 목사와 사모, 가족들이 함께 걸어온 이야기를 담은 책으로 교회 개척이라는 미지의 길 위에서 두려워하는 사역자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선명하게 보여주는 책입니다. 책으로 열어가는 따뜻한 세상, 책을 읽읍시다. 이 캠페인은 부산극동방송과 세상의 빛들을 전하는 고신대학교가 함께합니다.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3: 적중률 100%?
1: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4: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1: 공익광고 협의회.

0: HT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주님과 이 아침을. 주님이 허락하신 새 아침입니다. 평안하십니까? 공부영입니다. 사람이 동물과 다른 점은 양심이 있다는 거죠. 양심은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양심은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그것에 따라 내가 해야 할 일을 깨닫게 해줍니다. 문제는 내가 하나님이 주신

내신 마음, 내 양심에 얼마나 순종하느냐는 거지요. 참 믿음은 성도로 하여금 선한 양심에 따라 실천을 행하도록 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기 때문이죠. 사도행전 24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네, 오늘 하나님을 거스르지 않는 민감하고 깨끗한 양심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십시오. 오늘도 선한 양심에 따라 살아야 하는 그런 아름다운 그리스도인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오늘 준비된 첫 곡입니다. 선한 능력으로 박신화 콰이어입니다.

0: 라디오 큐티.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라디오 큐티는 나침반 출판사가 발행한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 경건생활 365일 세일을 행하리라와 함께합니다.
1: 감사함으로 구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시편 100편 4절 말씀입니다. 감사함으로 완성된 작품. 오늘의 큐티 제목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예수님 그림은 아마도 그리스도의 얼굴이라는 작품일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도 설령 이 그림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도 막상 그림을 보면 바로

알 정도로 유명한 작품입니다. 실제로 매년 500만 부 이상씩 50년이 넘게 판매돼 세상에서 가장 많이 팔린 예수님의 얼굴 그림입니다. 이 그림을 그린 화가는 미국의 워너 솔맨인데 결혼하고 얼마 되지 않아 결핵에 걸려 시한부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생의 가장 행복한 순간에 최악의 사건이 일어나 절망하고 있었는데 이 모습을 본 아내가 다음과 같이 격려했습니다. 3개월밖에 못 산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3개월이나 시간을 주셨다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보면 어때요? 그 시간을 천국같이 보내봐요. 아내의 말에 힘을 얻은 솔맨은 남은 3개월간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로 예수님을 상상하며 그림을 그렸습니다. 하루하루 감사하는 마음으로 아내와도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3개월 뒤 그리스도의 얼굴을 완성하고 난 뒤 몸이 가벼워졌다고 느낀 솔맨은 다시 검사를 받았는데 결핵이 깨끗하게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우리의 삶은 감사 외에는 드릴 것이 없는 최고로 복된 삶입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하루하루를 감사로 가득 채워 천국 같은 기쁨으로 살아가십시오. 복되고 형통합니다. 아멘. 주님, 모든 일이 주님 안에서 이루어짐을 믿고 하루하루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게 하소서. 주님께서 내 삶에 허락하신 일들이 어떤 일이든 주님께 감사하며 삽시다. 묵상하시면서 각자의 영적 일지를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큐티 낭독의 장대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하는 라디오 큐티는 유튜브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분에게는 전도용으로, 믿음의 가족들에게는 풍성한 하루를 선물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샵 1069, 우물정 1069, 50원의 유료 문자로 큐티라고 보내주시면 라디오 큐티 유튜브 영상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뻐지신 목자 한국 오라토리오 합창단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이어지는 거 구주 예수 의지함이 김민식 씨의 찬양입니다. 이 찬양 함께 부르시면서 오늘 준비한 주님과 이 아침을 순서는 여기서 접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전국 대합창제. 하나님의 은혜로 달려온 70년, 이제 온 세상이 기쁨의 찬양으로 물듭니다. 1976년 제1회 대회를 시작으로 누적

관객 30여만 명, 누적 출연자 6만여 명, 대한민국 합창음악의 정수를 보여준 극동방송 전국대합창제가 부산에서 열립니다. 명실상부 대한민국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전국대합창제가 올해로 35회째를 맞습니다. 전국의 대표 성가대가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역사적인 시간.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전국대합창제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박신하 지휘자와 영락, 양산중앙, 사송영락교회 연합성가대, 밴쿠버 시온합창단, 대전 새로남교회, 대구 충성교회, 창원 양곡교회, 포도원교회 성가대, 그리고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까지 마음을 울리는 거룩한 목소리와 뜨거운 은혜의 현장으로 방송가족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전국 대표 성가대가 펼치는 감격의 하모니,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전국대합창제. 10월 15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부산 콘서트홀. 여러분의 많은 기대 바랍니다.

0: 말씀의 샘터. 말씀의 샘터 오늘 이 시간은 수원중앙침례교회 김장환 원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1: 전도는 성도에게 주신 하나님의 지상명령.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주시는 마지막 명령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실 것 같으면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저에게 만나게 하는 사람들 중에서 예수를 모르고 복음을 모르면은 나에게 전파해야 할 사명을 하나님께서 주신 줄 믿고 되도록이면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믿고 안 믿는 것은 본인에게 달리고 하나님에게 달렸지만은 전하는 것은 내 사명이고 전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명령이기 때문에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나 하나님의 작품이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작품이요. 왜 하나님이 날 이렇게 만들으셨을까? 좀 키도 크고 멋지게 만들지 않고 그러나 이 세상에 나하고 똑같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 나 하나. 하나님의 작품이요. 자부심을 가지고 나하고 똑같이 생긴 사람 하나도 없어. 여러분하고 똑같이 생긴 사람도 하나도 없어. 오장로님 감사하게 생각하세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삶을 주신 것은 이 땅에서 풍성하게 살라고 주셨어. 행복하게 살라고 주셨어. 그런데 행복보다는 질병과 고통, 전쟁과 우환, 시기와 질투, 역경과 고난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인간의 대부분이 전락되고 말았지. 미국 국민보건연구소에서 보고한 것을 보면은 결혼 생각하고 있는 부부들 중에서 미국이에요. 행복한 사람은 17%만 행복하다 그래. 그러면 독신으로 살면은 행복할까? 알아보니까 그들도 고독과 소외감, 절망감이 더 심하다는 것이 보고의 내용이었습니다. 절망이란 네 종류의 원인에서 발생된다요. 절망. 첫째, 육체의 질병 때문에 절망하는 사람이었어. 맨날 약 먹고 살아야 되고 맨날 병원에 왔다 갔다 해야 돼. 두 번째로 정서의 불안. 세 번째로 사회적 소외. 마지막으로 영적 굶주림에서 절망이란 네 종류의 원인이 발생된다고 합니다. 위에 세 가지, 육체적 질병, 정서적 불안, 사회적 소외. 이거는 고쳐보려고 우리가 무척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영적 굶주림에 대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라고 했는데 사람은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했습니다. 가난해도 부자라고 믿기만 하면, 늙어도 젊다고 믿기만 하면, 못생겨도 잘생겼다고 믿기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이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해요. 내가 아는 조카들도 나보다 먼저 간 애들이 많어. 그런데 하나님이 왜 나는 92살까지 남겨두시고, 뭐 왜 남겨두셨을까?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전도해라. 아직 전도 받을 사람이 있다. 아마 그래서 남겨두시는 것 같은데, 주님의 지상 명령, 즉 땅끝까지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지상 명령이에요. 가정에서도 아버지 엄마 말 안 들으면 불효자식이요. 어른 말 들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흑인의 어머니라고 메리 슬레서라고 하는 여자가 있었는데 그 아버지는 술고래요. 그렇기 때문에 가난의 살림살이로 인하여 불우한 어린 시절을 그 여자는 보냈고 11살 때부터 하루에 12시간씩 중노동을 해야 살 수 있는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환경 속에서도 성경과 각종 서적들을 다 탐독을 합니다. 존 밀튼, 토마스 카일리들의 책을 다 정독할 수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정도 생활의 안정을 되찾은 후에 인근 주일학교에 가서 교수도 하고 저녁에는 야학에서 봉사를 열심히 했습니다. 빈민 지역의 청소년 선도에 남다른 성의를 보여왔습니다. 그의 삶은 1876년 8월 28살의 나이로 영국을 떠나 아프리카의 나이지리아의 땅에 흑인 원주민들을 위한 선교와 봉사활동을 하는데 큰 성과를 거뒀다고 합니다. 메리 슬레서는 오랜 고민 끝에 결혼을 포기했습니다. 결혼보다 더 예수님을 위한 선교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파혼을 했습니다. 39년간 질병과 온갖 위험과 난관을 찾아봤지만은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여자의 열정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원주민들은 그를 마라고 불렀습니다. 백인으로서 흑인들의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4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 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미국에서 관광객들이 한 버스로 한국에 왔는데 그 관광객을 인도하는 대표가 한국에 나병 환자가 있다는데

그 수용소를 방문할 수가 없느냐. 그때는 용인도 나병 환자, 문둥 환자들이 있었고 대구에는 말할 것도 없고 소록도에는 아예 정부에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집도 지어주고 교회도 지어주고 한 나병 환자 수용소가 있었어요. 막 버스에서 내린 미국의 관광객들은 사업하는 사람도 있고 목사도 있고 집사도 있고 장로도 있어. 딱 풀어놓으니까 카메라를 찍느라고 찰칵찰칵 소리가 귀에 듭니다. 어떤 사업가가 금발머리에 미국 처녀 선교사가 밤새도록 흘렀던 고름을 닦아주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 혼자 말로 나는 누가 돈을 100만 불을 준다 해도 그 짓은 안 하겠다. I won't do it for $1 million. 그 얘기를 들은 간호사가 얼굴을 들고 쳐다보니까 미국의 멀쩡한 신사가 그 얘기를 해서 그 간호사 선교사가 선생님 저도 누가 100만 불을 주어도 이 짓은 안 합니다. 그러면 왜 그 짓을 하느냐 물어봅니다. Why? 왜? 그때 간호사 선교사가 하는 얘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저를 강권적 때문에 한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 얘기를 들은 사업가 신사는 사진도 안 찍고 다시 버스에 올라가서 생각에 잠겼습니다. 저렇게 젊은 처녀 선교사가 자기 가족도 아니고 자기 동족도 아닌 이국 나라에 와서 그 흘러내린 고름을 씻어주는 것을 보면서 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강권적이길래 친구, 부모, 자기 땅 다 버리고 한국 땅에 와서 나병 환자들의 흘러내리는 고름을 닦아줄 수가 있을까? 버스에 앉아서 그 사람은 180도로 변화를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간호사 선교사를 강권적으로 한국에 보내서 다른 데 아닌 나병 환자 수용소에서 저렇게 사람의 고름을 닦아주고 있는 생활을 같이 하면서 선교 사역을 하는 그리스도의 사랑 강권적으로 그 간호사 선교사를 한국에 보낸 줄 믿고 자기도 돌아가서 많이 어려운 사람들을 봉사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4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한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왜 우리가 복음을 전파해야 되나? 필요성 때문에 온 천하 땅끝까지 이 세상 어느 곳에 가서 마가복음 6장 16장 15절입니다. 또 가라사대 누가 하나님이 너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온 세계에 다닐 필요도 없어요. 그건 너 집에 가서 전도해야 돼요. 친구한테 전도해야 돼요. 믿지 않는 동기관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하나님이 주신 지상명령이에요. 1년이 지나가도 한 사람도 전도 안 하고 전도할 생각도 안 하는 그 사람들이 나는 오늘 과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가 구원받은 사람인가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들에게 하늘나라로 올라가면서 호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내보내는 우리 성도들의 생각 왜 하나님이 온 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나? 죄 때문에 Sin for world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이 씨, 박 씨, 김 씨, 조 씨 우리 다 죄인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생각지도 않는 우리의 태도. 이 세상은 마귀 사탄의 유치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세계의 점차 부익부 빈익빈이 치닫고 있죠.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닐 겁니다. 개발도상 국가에서는 여전히

10만 명당 1,000명 여성이 출산 중에 목숨을 잃는다고 그랬죠. 아직도 세계 인구 82억 중에서 35억이 하루 2달러를 가지고 생활을 하고, 그중에 12억은 하루 1달러를 가지고 생활을 연명한다고 합니다. UN 집계에 보면은 에이즈 환자는 2000년 말에 3,610만 명이 있고 사망자가 300만 명이 해마다 죽는다고 그러죠. 우리 수원 인구가 100만 조금 넘습니다. 우리 수원 인구 3배가 해마다 에이스로 죽어간다고 그러죠. 개발도상국의 1억 1천만 명이 어린이가 학교를 못 가고 있으며, 그중 60%, 6,600만 명은 여자예요. 개발도상국가에서 4분의 1의 어른들은, 그게 8억 8천인데 글을 읽을 줄 모른답니다. 그 가운데 여성이 64%. 한국 여성 여러분들은 행복한 줄 아세요? 우리나라 여성의 교육열이 남자보다 훨씬 나아.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느냐? 향락과 패션 때문에. 그러니까 인간은 향락과 패션에 눈이 멀었죠. 요한 1서 2장 16절입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오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고 그랬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가 우리 젊은 사람들을 혼돈시키고 있습니다. 나는 믿질 않지만 1965년도 독일의 신학자 퍼 텔릭이라고 하는 사람이 죽으면서 미국 사회에 대한 네 가지 경고를 했습니다. 앞으로 미국은 로마같이 멸망할 것이다. 왜 그런가 하면 사람들의 생각 모두 변해져서 미국이 세계를 주도할 만큼 군사력 가지고 있고 물질도 온 세상이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가 미국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미국 사회가 망할 거냐? 그 사람이 네 가지로 요약을 해놨어요. 믿든지 안 믿든지. 이건 퍼 텔릭이 한 얘기요. 첫째, 이기주의. 내만 잘 살고 나만 잘 되고 우리 애들만 좋은 학교에 가면 되지 남이야 잘 되든 말든. 이기주의. 두 번째로 물질주의. 돈이면 다. 그래서 내가 1,000달러를 줄 테니까 저 사람 죽여라 하면 그 1,000달러 때문에 쏴 죽인다. 물질주의. 참 하나님께서 우리나라가 그렇게 되지 않기를 기도를 해야 되겠는데. 세 번째로 뭐냐? 휴머니즘, 인본주의. 우리는 신본주의를 추구하고 살죠. 하나님 제일이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더해지리라. 미국 대학의 99.8%가 인본주의라고 그래요. 휴머니즘. 하나님 생각하지 않고 인간이 좋다 하면 뭐든지 하려 지나친 휴머니즘, 인본주의 사상. 미국 사회에 병들어가고 있는데 행여나 우리 한국 사회가 그 전초를 밟고 있지나 않은가. 네 번째로 향락주의. 참 즐거운 대로 마음대로 생활하고 놀자. 사회가 얼마 가겠나. 로마와 같이 망한다. 잠언 3장 7절에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나라. 중국의 수양서의 홍자성이라고 한 사람이 향락은 손님과 벗들이 구름같이 모여와 기꺼이 마시고 질탕이 노는 것은 즐거운 일이로되 얼마 안 되어서 시간이 다가고 즐거움이 도리어 흐느낌을 자아내는 사람을 적막하게 만든다. 아, 천하의 일이 모두 이같이 진저 어쩌다가 빨리 머리를 돌리지 않느냐 하고 한탄을 했다고 합니다.

두 번째 대목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이 모든 것을 복음을 전하면 공급해 주신다고 그랬어. Provide by God.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 너희는 온 천하를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며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하나님이 저주를 한다는. 복음을 땅 끝까지 전파하라. 물과 공기에 성분이 있는 것처럼 복음에도 성분이 있다고 그러죠. 무슨 성분이냐? 첫째, 그 복음에는 성육신, incarnation, 사람이, 하나님이 사람으로 변해서 이 땅, 베들레헴 땅에 오신 그분이 하나님인데 성육신을 해서 인간의 몸을 가지고 예수라고 하는 분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 이름 이마뉴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뜻이 이마뉴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은 쓰임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가정은 축복을 받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국가는 1등 국민이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는 부흥과 기적이 일어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의 보혈로 값을 치렀습니다. 이게 뭐냐? 속죄요. Atonement. 하나님께서 우리를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 1차씩 대대로 속죄할지니 이 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세 번째, 성령으로 거듭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거죠. Regeneration of a Spirit of God.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New creature. 새로운. 그거를 누가 해주느냐? 복음 하나님이 해주시는데 누구에게? 전도하는 사람에게. 네 번째로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했습니다. Righteousness by faith.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는 사람들은 다 의롭게 보시는 거예요. 참 의롭다. Righteousness. 뭐로? 믿음으로. 야고보서 2장 23절에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의로운 사람이 돼. 구원받으면 의로운 사람이 되는 거죠. 다섯 번째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것이 말씀으로 성별되는 거죠. Becoming holy by the word.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는 성별됐어. Separated from the world. 세상하고 성별된. 불신자들하고 성별된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하라. Be holy. 내가 홀리하기 때문에 너희들도 홀리하라.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을 믿고 속죄함을 받은 사람은 다 거룩한 삶을 살으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 여섯 번째로 부활의 능력이 복음 안에 있습니다. Power of Resurrection. 하나님이 그걸 우리들에게 보급해 주시는데 바울 사도가 빌립보서 3장 10절에 내가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함이니라. 그리스도의 부활. 야, 죽었던 사람이 사흘 만에 부활해서 하늘로 승천에 올라가는 그 부활, 그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줄 믿으세요. 제자들은 순교를 하면서까지 예수님의 부활을 전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믿으세요. 누가 김정한 목사 죽었다고 부고가 나가면 믿지 마세요. 나는 이사 갔어요. 여기서 살다가 하늘

나라로 이사가 죽지 않았어. 나는 영원히 살러 내 몸은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지만은 내 영혼은 예수를 통해서 예수 믿고 구원 받았기에 하늘나라로 이사갔어. 마지막으로 명령, 커미션, 땅끝까지 가라고 그랬어. 주님의 마지막 명령입니다. 실천하세요.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했다 그래. 단순하고 뚜렷하고 간단합니다. 마가복음 15장 16장 15절이에요.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나에게 준 거야. 그 지상명령 나에게 주신 거. 뭐 하라고? 가라 그랬어. 고! 가서 복음을 전하라. 요한복음 17장 18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낸다. 예수님이 한 말씀.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성육신 시켜서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탄생하게 하신 것처럼 나도 저 제자들을 세상에 보낸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어디로? 땅끝까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명령. 나에게만 준 게 아니라 김 권사한테도 주었어. 의사하면서 환자들에게 복음 전하기가 제일 좋을 거예요. 갈 수 없는 자는 선교사를 보내라 그랬어. 시편 126편 5절 6절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기독교는 피로 세운 교회고 피로 지키고 피로 전하는 피의 종교입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오히려 말했다 그랬죠. 아벨의 순교에 피를 흘린 후에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구원의 종교를 확립하셨고 집사 스데반이 순교하고 야고보가 헤롯의 칼날에 피를 흘렸고 기독교는 피의 종교요 피의 교회라고 하겠습니다. 한국에서는 홍선대원군 박해의 로버트 토마스라고 하는 목사가 피 흘리기 시작하여 대동강을 물들였습니다. 일제 36년간 흘린 피와 공산당에게 흘린 피로 삼천리 강산을 붉게 수놓으면서 교회가 성장해 왔습니다. 6.25 때 황해도의 장년 서부교회 박경구 목사님, 장신대 박창원 총장님의 아버지였습니다. 쇠사슬로 두 손을 묶고 두 발을 묶고 열 손가락과 열 발가락이 다 잘린 시체로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열 손가락을 자를 때마다 그래도 예수를 묻겠느냐 물어보면 박 목사님은 예수 믿겠다. 열 발가락을 하나씩 자를 때마다 예수를 버리면은 살려준다고 했을 때 나는 이 몸이 찢어져도 예수를 버리지 못한다. 열 손가락, 열 발가락 하나씩 잘리는 아픔 어떻겠나. 그러나 박 목사님은 열 손가락, 열 발가락에서 흘리는 피로 예수를 증거하며 숨을 거뒀다고 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골고다에서 우리의 순교자들이 죽으면서 기도하신 곳 겟세마네의 순교자 피 흘린 곳에서 복음에 증거한 이 강산이 곧 골고다가 아니겠나. 요한복음 12장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을 얻도록 존귀하게 되리라. 여러분, 선택의 자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민에게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오늘 아직도 내가 하늘나라 갈 건지 못 갈 건지 궁금한 사람들이 더러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오늘 하나님 앞에 결심하면 돼요. 내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믿습니다. 뭐 나 성경 몰라. 그 누나가 무슨 성경을 알겠어. 그저께 교회 처음 나왔는데. 그러나 믿음 하나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고 구원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그건 내가 결심해야 돼요. 뭐로? 믿음으로. 하나님, 나 죄인입니다. 나 아무것도 모릅니다. 오늘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세주로 믿음으로 영접하겠습니다. 제 마음에 들어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당신의 자녀로 만들어 주세요. 나는 믿음으로 결심하겠습니다. 그 결심 하나가 구원 받느냐 못 받느냐 좌우하는 거예요.

말씀의 센터 지금까지 경기도 수원시 매산로에 위치한 수원중앙침례교회 김장환 원로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수원중앙침례교회 031-229-9000번으로 전화하시거나 부산극동방송 051-759-6000번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0: C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울산 헤리티지 교회 노민석 목사님입니다.
1: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교회들이 복음의 등대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성도들이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세상을 품고 섬길 수 있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기어 주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맡겨진 소임을 감당케 하시고 미래를 준비하는 정치와 정책을 펼칠 수 있게 하옵소서. 평화 통일을 위해 부르짖는 우리의 기도를 외면치 마시고 하루속히 평화 통일을 허락해 주옵소서.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함을 믿습니다. 주여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주 특별한 아침, 오늘의 말씀.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마태복음 23장 12절 말씀. 아멘.

아주 특별한 아침 하나님의 복음지기 겸비 김겸 PD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특별한 하루, 특별한 아침입니다. 오늘의 말씀 마태복음 23장 12절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힘차게 선포합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우리는 자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마음 안을 들여다보면요, 이런 질문도 생겨요.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은 걸까? 아니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나 자신이 높아지고 싶은 걸까? 라는 질문이요. 진짜 영광은 내가 높아지는 데 있지 않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내가 기꺼이 낮아질 수 있는가? 그것이 진짜 분별의 자리죠. 이 땅과 하늘의 왕이신 예수님도 가장 낮은 자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진짜 영광이 무엇인지 보여주셨죠. 하나님의 영광은 높은 자리가 아닌 가장 낮은 자리에서 사랑으로 섬길 때 드러남을 묵상하면서 아주 특별한 아침, 아주 특별한 오늘 힘차게 시작합니다.

네, 남미워십의 할렐루야 호산나 찬양 함께 나누면서 힘차게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주 특별한 아침 하나님의 복음지기 겸디 김겸 PD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내가 높아지는 데 있지 않고 기꺼이 낮아짐에서 시작됨을 하나님은 말씀하셨고요. 예수님은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 곁에서 3년이나 함께한 제자들도 누가 더 큰가,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아있는가에 대해 이야기했잖아요. 이 질문에 예수님은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낮아져라, 낮은 자리에서 섬겨라 라고요. 하지만 제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그런 모습에 예수님은 포기할 법도 한데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끝까지 제자로 삼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명으로 진정한 영광, 진정한 사랑을 보여주셨죠. 오늘 그 예수님의 품으심, 예수님의 사랑을 묵상하면서 나의 삶은 과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인지, 나는 지금 어느 위치를 꿈꾸고 있는지 한번 묵상해보고 결단해보는 이 아침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기 위해 가장 낮은 자리에서 묵상하고 실천하는 오늘, 저부터가 결단합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서 기도해야 할 여러 가지 이유 또 일들이 있죠. 중국 티벳 지역과 네팔 지역에 지금 발생하고 있는 홍수 산사태로 인한 여전한 실종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방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고 또 부산 앞바다에서도 정말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죠. 부산 예인선 침몰 사고가 지금 이틀째 수색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6명의 실종자가 있는데요. 속히 구조될 수 있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마음으로 함께하길 원하시는 분들 샵0933 우물정 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오늘은 기도라고 보내주세요. 기도라고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오늘의 말씀 그리고 한 줄 결단 기도문 보내드립니다. 샵0933 우물정 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오늘 기도라고 보내시면서 이 아침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현재 시각 아침 7시 10분 35초 지나가고 있어요. 이 아침 우리 방송 가족 여러분들의 이야기 또 마음 또 기도 제목들도 함께 나눠주시면 이 아침 풍성히 나누면서 더욱더 은혜의 시간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샷0933 우물정 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 열어 듣고 있고요.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은 로그인하시면 실시간 메시지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이 아침 함께 여러분들의 이야기 나눠주시면서 풍성하게 꾸려가요. 찬양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들의 문자 기다립니다. 강중현의 주가 일하시네 그리고 크록스의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두 곡의 찬양 함께 하실까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아주 특별한 당신. 지금 여러분께서는 부산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생방송 아주 특별한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오늘도 하나님 사랑 안에서 행복하세요.

0: 찬양으로 떠나는 시간 찬양 노래방
1: 바이블랜 라이브.
0: 네, 이 아침 찬양으로 은혜를 누리는 시간입니다. 오늘 바이블랜드 라이브에 함께하는 짝꿍을 소개해요. 바울교회 황희수 목사님과 함께합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1: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용두에 있는 바울교회 황희수 목사입니다.
0: 네, 목사님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1: 그렇네요. 그 네. 한두 달 됐나요?
0: 한두 달이었어요.
1: 그렇네요.
0: 네, 서머 스페셜 동안 저 이렇게 두 달 만에 다시 이렇게 찾아뵙는데 목사님 여름 어떻게 보내셨는지요?
1: 여전히 선교하고 지난주에도 선교지 갔다 오고
0: 어디 다녀오셨어요?
1: 주로 필리핀 다녀오죠. 필리핀하고 베트남.
0: 필리핀 베트남.
1: 예예. 다녀오고 지난주는 필리핀 또 오는 주일도 필리핀.
0: 네. 네. 혹시 이 여름 기간 동안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다면 목사님께는 어떤 순간이 기억에 남을까요?
1: 아, 여러 순간들이 많이 있죠, 그죠? 그 중에서 하늘에서 본 최근에 봤는데 구름이 너무 예쁜 거예요.
0: 하늘에서 본 구름.
1: 예. 오. 그러니까 땅에서 보면 이렇게 좀 부연 먼지 가운데 보이는 네. 저런 회색빛 비슷하게 보이는데 하늘 위에서 보면 태양이 하얀 진짜 솜사탕 같은
0: 맞아요.
1: 구름을 막 비추고 그리고 이렇게 비행기 높이가 이제 부산에 도착할 때 정도 되면 구름을 통과하잖아요. 그 통과하기 직전에 보면요 그 형상들이 막 천사와 같기도 하고 야, 그 생각하는 대로
0: 맞아요.
1: 그대로 그림들이 막 있어요. 정말 멋집니다.
0: 맞아요. 저는 비행기를 이제 타면은 어느 지점에서 구름을 이제 뚫고 올라가면
1: 네.
0: 약간 그 위에 또 다른 땅이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잖아요.
1: 네, 제가

0: 이제 20살 때 처음으로 비행기 네. 성결을 할 때 네. 비행기를 탔는데 그런 생각을 해봐. 야, 저기 뛰어다니는 집. 트램폴린 타듯이.
1: 그렇죠. 약간 퐁신퐁신해서.
0: 어, 그렇죠.
1: 맞아요. 야, 저는 전혀 예상치 못한 목사님의 답변에 저 순간 동심으로 돌아간 기분이었습니다.
0: 그래, 한 가지 있었는데 저것이라서 그런데 구름이 그러니까 지구 전체를
1: 감싸고 있죠.
0: 마음껏 다니다가 좀 예쁘면 내리잖아요.
1: 야, 또 그런 의미도 네, 좋습니다. 오늘 이렇게 또 열심히 또 여전히 열방 세계 열방을 품고 선교하시는 우리 바울교회 황희성 목사님과 이 아침 함께합니다. 많은 분들이 목사님 기다렸어요.
0: 저도 기다렸어요.
1: 네, 저희 그 애청자분들이 저를 만났을 때 황희성 목사님 직접 만나보고 싶다고.
0: 그러니까 어떨 때는 이런 게 안 만나는 게 더 냅니다. 한 번은 방송하고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갔는데 네. 한 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어? 이분이 뭐라
1: 라디오의 약간 강점이자 장점인 것 같기도 그렇지. 해요.
0: 그리고 한 가지는 젊으셨는데 목소리가 항상 허스키하게 있으니까.
1: 그렇죠. 네. 맞아요. 그래서 오늘 유쾌하신 우리 황희성 선생님 방송가족분들이 많이 기다렸습니다. 오늘 이 시간 또 저희가 즐겁게 기쁨으로 주님 안에서 주시는 참된 기쁨 누리는 귀한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 찬양 노래방이라고 소개를 했는데 간단하죠. 목사님께서 준비해 오신 찬송가 한음 퀴즈
0: 그렇죠.
1: 통해서
0: 한음을 딱 듣고 아, 오늘은 어떤 찬양이 네. 찬송가입니다.
1: 맞아요.
0: 네, 찬송가.
1: 그래서 찬송가를 맞춰주시고
0: 그 모르시면은 두 음을 드리고
1: 네.
0: 세음까지 드리는데
1: 맞습니다.
0: 일단 제일 먼저 맞추신 분에게는 진주귀고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네. 그래서 하는 퀴즈 준비하고 있고요. 또 이어서 그 찬송가 나도 불러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찬송 노래방까지 오늘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저희가 문자를 참여하기 때문에 몸풀기 퀴즈를 한번 드려보면 좋겠어요. 가볍게 풀 수 있는 약간 성경 넌센스 퀴즈입니다.
0: 네네.
1: 네, 목사님께서 한번 퀴즈 내주실까요?
0: 예, 성경 속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인사는 그 이 말은 뭐냐면 이 땅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한국이든 뭐 이스라엘이든 필리핀이든 네. 미국이든 만나면 이렇게 두 글자로
1: 맞아요.
0: 어떨 때는 뭐 손가락 하나 이래가지고 흔들면서
1: 맞아요.
0: 막 하고 그러죠.
1: 그 인사는 무엇일지 지금 바로 샵0933 우물정 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정답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두 글자예요. 두 글자 인사입니다.
0: 그 뜻은 평안 평화.
1: 맞아요.
0: 예, 안녕 뭐 이런 뜻 되겠죠. 그죠? 네.
1: 이게 지금 정답이 지금 나올 것 같아서 입에서 자꾸 이제 근질근질한데 참 이 인사로 시작하는 찬양도 좋아하세요. 많은 분들이.
0: 아, 그렇죠.
1: 예. 이 찬양도 있습니다.
0: 그럼 한국 뜻으로 하면 또 이런 뜻이 있습니다. 살 사람.
1: 살 사람. 오.
0: 그 살아날.
1: 살아날 사람, 사람 살 사람.
0: 살 사람.
1: 오.
0: 두 글자. 무슨 말 알겠죠?
1: 네. 네. 그렇네요. 자, 이 인사. 저희가 조금 더 어렵게 하는 거 아닌지 생각이 드는데 정답 아시는 분들 샵0933 우물정 0933
0: 이번에 문자 들어오잖아요.
1: 그러니까 들어오네요. 네.
0: 살 사람.
1: 네, 저희가 이번 주 정규 생방송으로 처음 돌아왔잖아요. 첫 주라서
0: 예.
1: 저도 적응을 하고 있어요.
0: 그렇죠.
1: 그래서 우리 방송가족분들 지금 바로 정답 함께 보내주시면서 우리 오래간만에 함께하고 있는 황희수 목사님을 향한 축복의 메시지도 이 아침 함께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이거 퀴즈도 맞추신 분들 중 추첨 통해서 선물 드리죠.
0: 오늘 뭐 그냥 공정하게 369 네. 한번 가시죠.
1: 오, 369.
0: 네. 30번째, 30번째 60번째 90번째
1: 좋습니다.
0: 네, 문자 오시는 분에게도 진주귀걸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좋습니다. 자, 아직 30번이 갓 넘었고
0: 네네.
1: 자, 그러면 60번, 60번을 한번 도전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스도인들, 성경 속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인사는 과연 무엇일까요? 살 사람, 평안, 평화를 의미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두 글자예요. 정답 지금 바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성도여다 함께 온기장의 찬양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들의 정답 기다릴게요.

0: 네, 여러분께서는 지금 부산극동 방송 아주 특별한 아침 바이블랜드 라이브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바울교회 황희수 목사님과 기쁨의 시간 함께 꾸려가고 있어요. 자, 오늘 저희 몸풀기 퀴즈 드렸어요. 성령서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인사는 과연 무엇일까요? 두 글자 단어 맞춰주시는 거였는데 목사님 정답 발표하고 문자를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퀴즈의 정답은요?
1: 인사하듯이 샬롬.

0: 칼럼이었어요. 자, 한국어 뜻으로, 한글 뜻으로 살 사람, 살아날 사람.
1: 그렇죠. 그것도 네. 좀 의미가 있죠. 그죠? 네네. 예수 믿으면 당신은 삽니다.
0: 아멘. 네. 그래서 우리가 샬롬 이렇게 인사하죠. 저는 이 문자 되게 반가웠어요. 우리 9509번님께서 주일 광고 때마다 저도 매번 하는 인사랍니다. 하면서 앞에서 샬롬 네. 이렇게 인사했던 게 생각이 나요.
1: 저도 어디 가면 뻘쭘할 때 하는. 네.
0: 그렇죠.
1: 뻘쭘할 때.
0: 교회에서 네. 앞에서 뭐 이야기할 때 할렐루야.
1: 예. 그래도 샬롬.
0: 이렇게 했어요. 많은 분들이 정답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6710번님, 6887번님, 5799번님 정답 보내주셨고, 우리 0079번님, 0083번님은 오늘 처음 문자 보내주셨는데
1: 오늘
0: 네, 네 이렇게 문자 보내주셨어요. 자 그리고 5798번님은 이렇게 문자 보내주셨네요. 목사님 한번 읽어주세요.
1: 샬롬입니다. 유쾌한 목사님 음성을 들으니 저절로 마음이 환해집니다. 감사합니다.
0: 네 우리 목사님의 음성 기다리시는 분들 참 많았어요. 자 이렇게 문자 보내주셨고 7920번님도 오늘 처음 문자 보내주셨네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오늘 목사님께서 369 제시하셨어요. 30번째
1: 60번째, 90번째. 또 100점 또 있습니다, 100점.
0: 100번째. 네. 자, 아직 60번째는 들어오지 않았고요. 30번째, 30번째는 들어왔습니다. 자, 그런데 자주 문자 보내주신 분이 당첨이 되셨어요.
1: 네, 그렇네요.
0: 네, 한번 발표해 주실까요?
1: 네, 3874님. 두드리면 열립니다.
0: 네, 3874번님께서 매번 생방송 때마다 문자를 많이 보내주세요.
1: 그러니까 7시 방송인데 7시 1분 되면 막 문자가 네. 들어오기 시작하죠.
0: 이렇게 네. 하시면 선물 당첨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계속해서 샬롬 인사 함께 나누면서 이 시간 함께 하시면 좋겠고요. 자 이제 본격적인 하는 퀴즈 이제 여러분들께 드릴 건데 지금 몸풀기 퀴즈에서 선물 놓치신 분들 실망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1: 네. 정답 또 오답 이렇게 보내다 보면 또 인사 말 생각나시는 말씀 좋은 말씀들 하시다 보면은 369에 걸리기도
0: 네,
1: 있습니다.
0: 어떤 문자든지 60번째, 90번째면 선물을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 놓치지 마시고 함께 하시면서 순간순간 드는 생각들, 드는 기분들 이 아침 함께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목사님 그럼 저희 오늘 한음 퀴즈 한번 드리면서 네. 출발해볼까요?
1: 예, 첫 음부터 들어갈까요?
0: 네, 자 오늘 목사님께서 준비하신 찬송가 과연 어떤 찬송가일지 오늘의 한음 퀴즈로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사님께서 오늘의 첫음 들려드릴게요.
1: 예.
0: 네. 자, 한 번 더, 한 번 더 들려드릴까요?
1: 다시입니다. 네. 잘 들어보십시오.
0: 네.
1: 음이 좀 높습니다, 오늘.
0: 오. 높네요.
1: 예. 딴, 이랬습니다.
0: 자. 예. 과연 이 찬송가는 어떤 찬송가일지 자 찬송가예요. 찬송가 안에서 한번 정답을 맞춰보시면 되겠습니다. 샵0933 우물정 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지금 바로 찬송가 보내주시면 제일 먼저 정답을 맞추신 분들에게
1: 주죠.
0: 네, 선물을 드려요. 네,
1: 그리고 369는 계속됩니다.
0: 맞습니다. 자 한 번 더 들려드릴까요? 하는 자 다시 자, 이 음으로 시작하는 찬송가는 과연 어떤 찬송가일까요?
1: 도레미파 솔라시 도가 있잖아요.
0: 네네네.
1: 그 상당히 높아요. 시입니다, 시. 시. 도레미파 솔라시.
0: 오. 예.
1: 숫자로 따지면 시. 1, 2, 3, 4, 5, 6, 7, 8, 9, 10인데 네. 9 정도 9. 되는.
0: 네.
1: 그 첫 글자라 그러는 거죠. 네,
0: 야, 자, 잘 들으세요. 지금 방금 어마어마한 힌트가 지나갔습니다. 자, 지금 정답이 하나 둘씩 들어오고 있는데 자, 5975번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1: 아니다, 있죠.
0: 네, 또 네. 0082번님 슬픈 마음 있는 사람
1: 슬픕니다.
0: 네. 자, 0799번님 내 평생에 가는 길
1: 예.
0: 자, 우리 9509번님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1: 찬양은 야, 너무 좋은데.
0: 맞아요.
1: 자, 지금 주 하나님 이래 들어가잖아요.
0: 그래서 좀 낮죠.
1: 땡 이래 들어가.
0: 맞아요.
1: 땡. 땡. 네, 땡.
0: 자, 과연 어떤 찬송가일지. 자, 지금 첫음에서 지금 정답이 안 들어오고 있네요. 오. 네. 자, 계속해서 한번 들어온 찬송가 한번 소개해 볼게요. 자, 우리 1419번님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9714번님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1: 예.
0: 3333번님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1: 아, 아, 처음은 비슷

0: 됐어요.
1: 맞아요.
0: 처음.
1: 자, 그러는 순간 지금 정답이 들어왔습니다.
0: 네, 야.
1: 자, 오늘 처음 문자 보내주신 7920번님께서 오늘 처음 정답 맞추셨어요.
0: 네, 그래도 뭐 저희도 정답 계속 받으니까.
1: 네, 맞아요. 네. 자, 일단 첫 음에서 정답이 들어왔고요. 자, 저희 그러면 두 번째 음까지 한번 들려드릴까요?
0: 여기까지입니다.
1: 네, 한 번 더. 어렵네요.
0: 그렇죠.
1: 자, 두 번째 음까지 들려드렸습니다. 자, 두 번째 음까지 들었을 때 과연 이 찬송가는 어떤 찬송가일지 계속해서 샵0933 우물정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정답 보내주시길 악기 바랍니다.
0: 악기 소리로 들으면 모를 수도 있는데 또 목소리를 들으면 다 알 수도 있거든요.
1: 어, 그럼 목소리로 한번 두 번째 음까지 한번
0: 발음 좀 비슷해. 저는 발음 좀 비슷해.
1: 모음은 같았어요.
0: 네네. 이렇게 들어가죠.
1: 네, 두 번째 음까지 이렇게 들어가는 찬송가는 과연 무엇일까요?
0: 어르신들이 그 신앙생활 할 때 박수 치면서 부흥회 때마다 잘 부르던 찬송이었거든요.
1: 맞아요. 네. 자, 과연 이 찬송가는 무엇일지 지금 계속해서 오늘 찬송가 제목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3874번님 재도전 태산을 넘어 헌곡에 가도
0: 아직 태산이 많습니다. 아직.
1: 네. 네, 그리고
0: 3765님 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찬송가가 아니고 가슴이 그렇죠. 네.
1: 자, 두 번째 정답도 들어왔어요. 자, 우리 4845번님께서 두 번째 정답 보내주셨고
0: 그렇네요.
1: 오늘 처음 문자 보내주신 분들이 지금 정답률이 높습니다. 우리 7097번님도 정답 지금 보내주셨어요. 자, 우리 5763번님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네. 네, 그리고 이
0: 네 줄을 가까이 네. 2857님 네, 아직 아닙니다.
1: 자, 그리고 지금 60번째도 지금 문자가 들어왔어요. 들어오셨어요. 우리 1419번님 선물 받아 가십니다.
0: 90분이 남아 있습니다.
1: 맞아요.
0: 369.
1: 369. 네. 자, 저희 그러면 세 번째 음까지 한번 들려드릴까요?
0: 어, 그렇게 할까요?
1: 네, 지금 전당이 조금 낮아요. 네, 세 번째 음까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0: 아, 이제 좀 느낌이 옵니다.
1: 네. 지금부터는 이제 정답 선착순일 것 같습니다.
0: 그렇죠.
1: 네.
0: 좀 편합니다. 음이.
1: 네, 그쵸.
0: 예, 음표.
1: 자, 과연 이 찬송가.
0: 야, 여기까지.
1: 네. 네, 저희 한 번 더 들려드리고 찬양 들으면서 저희 정답 한번 기다려볼게요. 이 찬송가는 과연 무엇일까요? 샵0933 우물정 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정답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 세 번째 문까지 들려드렸는데 네. 목사님께서 이 찬송가를 선정하신 이유를 설명해 주시면 조금 정답률이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0: 후렴 부분에 가면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가 많도다. 증거가 많도다.
1: 네.
0: 예, 이런 가사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묵상을 해봤어요. 어떤 증거가 있을까? 예수 믿었는데 어떤 증거가 있을까? 일단 제3 구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증거. 막 이런 것들이 너무 귀하더라고. 그래서 이 찬송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1: 좋습니다. 자, 소려움에 증거가 많대요. 증거가 많다라는 가사 한번 곱씹어보시면서 찬송가 제목 지금 한번 보내보시면 되겠습니다. 샵0933 우물정 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지금 바로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는 메들리 찬양 준비했어요. 아름다운 이야기 예수의 이름으로 내게 강같은 평화 7080 골든 가스펠 앨범에서 준비했습니다. 힘차게 찬양하시면서 정답 보내보실까요?

0: 네, 여러분께서는 지금 부산교통 방송 아주 특별한 아침 오늘 파이브랜드 라이브 함께하고 계십니다. 바울교회 황인수 목사님과 즐거운 시간 함께 꾸려가고 있어요. 현재 시각 아침 7시 46분 23초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음까지 들려드렸고요. 본격적으로 힌트도 드렸어요. 목사님께서 이 찬송가를 선정하신 이유 함께 올려드리면서 정답 받아봤는데 많은 분들이 정답 보내주셨습니다. 자, 정답 바로 발표해볼까요, 목사님?
1: 네. 후렴이에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0: 네. 네,
1: 증거 중에 또 하나가 나도 모르게 나오는 증거가 있어요. 성령의 아홉 가지.
0: 그쵸.
1: 저도 잘 몰랐는데 저는 좀 못됐게 살았거든요. 친구들이 야, 니 와그라노 이러면서 네. 평소 니 안 갔다 이럴 때가 있어요. 착해졌단 말이지.
0: 네.
1: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가 예수 믿으면

0: 막 나오기 시작합니다. 네, 사랑, 희락, 화평,
1: 오래 참음,
0: 네,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절제 뭐 이래가지고 그것이 나도 모르게 막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찬송을 작사하신 분도 그 남편분이 바닷가 가서 죽어가는 소년을 건지다가 같이 죽거든요. 그 5살짜리 어린애 갖고 어떻게 살까 생각하다가 결국 나중에 아프리카 선교사로 가면서 이 고백을 했는데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이들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 아주 없도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사사.
1: 아멘.
0: 그 믿음 없이도 살아갈 수 없잖아요. 네. 있어서 살아갈 때.
1: 맞습니다.
0: 그래서 오늘 특별히 많은 분들이 정답을 보내주셨어요.
1: 맞아요.
0: 이걸 보고 정답이 쏟아진다라고 보는데 정답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1: 네. 그래서 오늘 찬송가는 구주 예수 의지함이었습니다. 자, 저희 선물 받으실 분들 한번 발표 먼저 해볼게요.
0: 네. 369 하고 또 100분 또 오셨어요.
1: 그죠? 맞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 정답을 맞추신 분이
0: 7920님도 드립니다. 네. 369는 아닌데.
1: 맞아요. 제일 먼저 오늘 퀴즈 정답 맞춰주셨고, 자, 그 다음에 60번째로 들어오신 14199님.
0: 네, 이분도 평소에도 문자 많이 보내주셨거든요. 네.
1: 그리고 90번째.
0: 0083님 네,
1: 축하드려요. 그리고 100번째도 들어오셨죠?
0: 네. 100번째는 문자가 은혜가 되더라고요.
1: 네.
0: 받은 증거 말씀이 은혜가 되고요. 승리하는 하루 되길 바랍니다. 7097님 축하드립니다.
1: 네. 이렇게 들어오셨습니다. 자, 계속해서 문자 보내주시면 또 이 해당 숫자에 맞춰서 선물을 드릴 거니까요.
0: 또 130분도 있죠.
1: 그렇죠.
0: 369니까.
1: 맞습니다. 놓치지 마시고 들어오시면 되겠어요. 자, 오늘 이렇게 지금 찬송가 하는 퀴즈 함께하고 있는데 시간이 오늘 조금 애매한 것 같아요.
0: 아, 그러니까 전화 연결. 네,
1: 전화 연결하기에는 조금 애매해서 저희가 다음번에 전화 연결 한번 도전해보고, 오늘 목사님께서 함께 나눠주신 말씀, 이 찬송가를 고르신 이유, 우리가 함께 고백하면서 예수님을 믿게 됐을 때 나오게 되는 증거들, 우리가 그 증거가 지금 내 삶 속에 있는지 이 아침 함께 묵상해보면서 거하신 그 자리에서 오늘 한번 고백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구주 예수 의지함이 목사님께서 함께 찬양해주시면서
0: 네.
1: 이제 고백할 텐데
0: 지금 성교가 떠와가지고 그 목소리가 거시기 하시면 그래도 찬양이니까
1: 더욱더 은혜의 소리가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황희수 목사님께서 라이브 찬양으로 구주 예수 의지함이 기타 반주로 함께 찬양하실 텐데요. 우리 방송 가족 여러분들도 거하신 그 자리에서 힘차게 찬양하시면서 이 아침 제가 예수님을 믿는 증거를 다시 한번 구합니다 라고 외쳐보는 이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 힘차게 찬양 고백해볼까요?

0: 아멘. 오늘 구주 예수 의지함이 찬양 힘차게 고백했습니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오늘 우리 삶의 자리에서 이 찬양의 고백이 절로 넘치면 좋겠고요. 무엇보다 삶으로 풀어지는 은혜가 가득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아주 특별한 아침 오늘 바이블랜드 함께 했는데 벌써 마칠 시간이 됐어요. 목사님 오늘 오래간만에 함께 하셨는데 어떠셨어요?
1: 오래간만에 또 문자도 많이 오고 오늘 색사학분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너무 좋고요. 이렇게 금요일마다 찬송을 통해서 우리는 딱 세 음이면 충분합니다. 세 음 하나 둘 셋 하면 정답이 막 나오듯이 삼일째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
0: 아멘.
1: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의 승리가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0: 아멘. 삼일째 하나님과 함께하는 특별한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오늘 날씨가 살짝 우중충해요. 그래서 우리의 기분도 살짝 떨어질 수도 있지만 우리가 그 기분에 휩쓸려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선포하고 선택해서 우리도 힘차게 살아가는
1: 우리 항상 긍정적인 삶을 살아가잖아요. 그죠?
0: 네.
1: 오늘 바람이 많이 불더라고. 이 성령의 바람.
0: 아멘.
1: 비가 내리면
0: 성령의
1: 담비.
0: 아멘.
1: 담비. 뭐 이렇게 해서 주님과 동행하면 되죠.
0: 네.
1: 그 독수리가 하늘 날면서요. 바람 불면 더 좋아합니다. 바람을 타고 다니는데.
0: 그렇죠. 맞아요.
1: 우리 인생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방금 불렀던 찬양처럼 예수 믿는 증거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 때문에 쫄지 말고.
0: 아멘. 네.
1: 쫄지 말고 약하지 말고 주를 의지하며 승리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0: 아멘. 네, 오늘 저희는 이 마음 전하면서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계속해서 8시까지 기도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오늘의 말씀과 한 주 결단 기도문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놓치지 마시고 계속해서 기도라고 남기시고 문자 받아가시고 또 130번째가 되면은 선물 받으실 수 있으니까
1: 네, 아직 남아 있습니다.
0: 네, 계속해서 문자도 도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샵0933 우물정 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유료 문자 열어두고 있어요. 자,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저는 하나님의 복음지기 겸비의 김겸 PD였고요.
1: 저는 영도 바울교회 황희수 목사였습니다.
0: 네, 제가 우리는 지금 하면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외치면서 마치도록 할게요. 우리는 지금
1: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교육 캠페인 행복한 교실 만들기 사랑이 정답입니다. 다시 마주보는 우리 회복의 시작.
1: 사실 그때 미안했다고 말하고 싶었는데 타이밍을 놓쳤어. 너랑 다시 예전처럼 편하게 지내고 싶은데 네 얼굴을 보기가 조금 서먹해.
0: 사소한 오해로 멀어진 거리, 미안하다는 한마디를 삼키며 보낸 시간들, 갈등을 해결하는 가장 빠른 길은 비난이 아니라 내 마음을 먼저 솔직하게 전하는 용기입니다.
2: 나도 기다렸어. 먼저 말해줘서 고마워. 우리 이제 다시 잘 지내보자.
3: 얘들아, 누구나 실수할 수 있단다. 중요한 건 그 실수를 바로잡으려는 따뜻한 마음이야. 사과와 용서가 오가는 교실, 그곳이 바로 우리가 꿈꾸는 행복한 학교란다.
0: 마주잡은 손끝에서 다시 시작되는 우정, 상처를 넘어 회복으로 나아갈 때 사랑은 반드시 이깁니다.
4: 행복한 교실 만들기, 사랑이 정답입니다.
0: 이 캠페인은 부산광역시 교육청과 부산극동방송이 함께합니다.

0: JT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세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아침을 여는 말씀. 아침을 여는 말씀, 오늘의 시간은 장전교회 이우식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할렐루야, 복된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오는 모든 극동방송 가족 여러분,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33절의 말씀을 가지고 기성세대 27번째 피차 복종 부부에 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 충만은 서로 화답하는 모습과 마음으로 찬송을 올려드리는 것, 예수 이름으로 항상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복종하는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피차 복종에 관한 부분 가운데 세 가지의 예를 사도 바울이 들고 있는데, 오늘은 그 첫 번째 부부 사이에 의한 피차 복종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부 사이에서의 성령 충만은 먼저 아내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22절,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하나님께서 아내에게 먼저 피차 복종의 메시지를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금은 아니지만 그 당시 여성 아내는 남편에 비해 너무나 낮은 약자였습니다. 약자와 강자 사이에 문제가 생기면 누가 문제를 풀 수 있을까요? 아이러니하게도 약자입니다. 약자는 강자의 마음을 풀 수 있는데 강자는 약자의 마음을 풀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내는 남편의 마음을 풀 수 있는데 남편은 아내의 마음을 풀 수 없는 것이지요. 이러한 성경적인 원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부부 사이에서 여성인 아내가 남성인 남편보다 먼저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그래야 남편도 성령 충만으로 피차 복종의 상태를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부 관계가 아니라 하더라도 성경적인 원리는 약자가 성령 충만하여 복종으로 시작해야 강자인 사람도 성령 충만할 수 있습니다. 약자가 먼저 강자보다 성령 충만해야 하는 성경적인 원리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성령 충만의 피차 복종은 누가 누구를 무서워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심령 안에 가득 차면 스스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피차 복종하려고 애쓰되 아내가 먼저 성령 충만하여 복종의 자리로 나가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영향력이 미쳐져서 서로 복종하는 순서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부관계에서 피차 복종은 부부 사이에서 지켜야 될 도리나 잘 살아가는 원칙의 방법으로 성경은 소개하지 않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피차 복종하는 근거와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몸된 교회의 관계에 기인합니다. 본문 24절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25절,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말씀하십니다. 아내가 먼저 남편에게 복종할 때 깊이 묵상해야 될 것은 주님의 피값 주고 사신 교회가 예수님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내가 왜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나, 남편이 저렇게 나오는데 내가 왜 먼저 해야 되나 하는 말은 성경과 거리가 있습니다. 왜 이런 말을 하는가 하면 성령의 충만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신 안에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님의 음성에 따라 예수님께 순종하는 교회를 묵상함으로 남편에게 복종하게 되어집니다. 마찬가지로 남편은 아내를 피차 복종함으로 사랑할 때 교회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며 아내를 사랑으로 복종해야 합니다. 왜 아내는 교회를 묵상함으로 복종하고 남편은 그리스도를 묵상함으로 사랑으로 복종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생각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7절입니다.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내를 영광스러운 교회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티나 주름이나 흠이 없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으십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은 아예 대놓고 이스라엘의 남편으로 소개합니다. 이사야 54장 5절,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너의 남편이시라. 예레미야 3장 14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임이라. 신약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에서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21장 2절,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계시록 21장 9절,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너에게 보이리라 하고. 그러므로 교회에서 제일 먼저 성령 충만 피차 복종의 시작은 가정 안에서, 그것도 부부로부터 시작해야 하는 것은 가장 작은 믿음 공동체인과 동시에 이 세상의 시작 공동체이자 동시에 하나님이 핏값 주고 사신 교회가 아내 역할이고 교회를 사시기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신랑이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부부 공동체는 인간의 만남이 아니라 교회와 그리스도의 연합을 표시하는 모형 공동체입니다. 따라서 아내와 남편이 피차 복종하는 것은 곧 교회가 그리스도의 말씀에 복종하는 것과 예수님이 교회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복종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가정의 작은 울타리에서부터 성령 충만하는 복된 가정이 되길 축복합니다. 누가 누구에게 명령하거나 지시해서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묵상하고 그리스도를 묵상함으로 서로 피차 복종함으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 땅에서 우리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부부 사이에서의 피차 복종의 내용은 뒤에 나오는 부모와 자녀, 상전과 종과의 관계보다 그 분량에서 확실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부부 사이의 성령 충만한 복종은 총 12절을 기록하고 부모와 자녀 가운데 피차 복종은 4절, 상전과 종에 관한 부분은 5절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부부 사이에서의 피차 복종의 내용은 뒤에 나오는 관계보다 더 심중한 의미를 갖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오늘 본문은 한 걸음 더 전진합니다. 28절, 남편들도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28절은 아내를 자기를 사랑하듯 사랑하는 것이 곧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구절을 의역하면 남편이 자기 아내에게 복종하는 것은 곧 자기에게 복종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바로 아내가 남편 자신이며 또한 남편이 아내라는 의미입니다. 성경 기자가 부부의 피차 복종을 설명하기 위하여 아내는 교회 역할, 남편은 그리스도의 역할을 먼저 설명하였지만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말은 다음 구절입니다. 31절, 32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0: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것은 하나님의 비밀인데 부부가 서로 복종하고 사랑하는 관계는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부부의 성령 충만 중 피차 복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 속에는 그리스도와 교회가 하나임을, 그래서 부부가 피차 복종하는 상태가 하나임을 말씀합니다. 교회 머리는 그리스도이시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지체 몸입니다. 머리와 몸이 하나이듯 교회와 그리스도는 하나입니다. 이에 교회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고 그리스도는 몸된 교회를 위하여 죽기까지 사랑하는 관계입니다. 마찬가지로 아내의 머리는 남편이고 아내는 남편의 몸입니다. 따라서 아내와 남편은 하나입니다. 이에 아내는 머리 되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몸된 아내를 위하여 죽기까지 사랑하는 한몸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부부 사이의 복종과 사랑은 인간적인 측면으로 접근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비밀이고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부의 연을 맺어주신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부모는 둘이 아니요 하나요 한 몸입니다. 아내는 교회를 묵상함으로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그리스도를 묵상함으로 아내에게 사랑으로 복종해야 합니다. 이런 상태를 성경은 성령 충만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아 서로 복종하고 서로 사랑하는 부부 사이를 하나님은 원하시며 계획하시며 기대하고 계십니다. 성령 충만의 피차 복종은 약자부터 시작하여 강자로 진행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내와 약자는 교회의 역할을, 남편과 강자는 그리스도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아내와 남편은 교회와 그리스도가 한 몸이듯 둘이 아니요 한 몸임을 기억함으로 서로 복종하고 서로 사랑하는 성령 충만한 부부 관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토록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됨을 바라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된 하나님의 존재 방식으로 초청하는 분이심을 기억함으로, 둘이 아니요 하나됨으로 피차 복종함으로 성령 충만한 복된 부부, 복된 가정이 되어지는 모든 극동방송 가정 여러분, 성도 여러분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1: 아침을 여는 말씀. 지금까지 부산시 금정구 금생로에 위치한 장전교회 이우식 목사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를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부산전화 051-517-0990 장전교회로 연락주시거나 051-780-2828 부산극동방송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아침을 여는 말씀 오늘 이 시간을 마칩니다.
2: 부산극동방송입니다. FEBC
1: FEBC 게시판입니다. 덕천교회가 9월 20일 주일부터 9월 22일 화요일까지 덕천교회 3층 대예배실에서 축의 부흥사경회를 진행합니다. 일산 든든한 교회 원로 목사 장향희 목사가 강사로 나섭니다. 자세한 문의는 051-338-9100번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파주 그레이스 연수원에서 10월 26일 월요일부터 10월 28일 수요일까지 제7회 전국 목회자 사모 세미나가 진행됩니다. 회비는 무료이며 선착순 100명입니다. 문의 전화는 031-977-8383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개금교회가 9월 4일 금요일과 9월 11일 금요일 저녁 8시 개금교회 본당 2층에서 가을맞이 금요일 부흥회를 진행합니다. 전도간증집회강사 홍공숙 장로와 예심전도사관학교 이희련 목사가 강사로 나섭니다. 문의전화는 051-893-0191번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재단법인 기독교마약중독연구소가 9월 9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 수영로교회에서 기독교마약중독연구소 9월 기도회를 진행합니다. 선생 박주정과 707명의 아이들의 저자 박주정 교수가 강사로 나섭니다.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은 010-6616-3610번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국시연합회가 9월 5일 토요일 오후 4시 30분 사상교회 본당에서 소금소금 콘서트를 주최합니다. 찬양

타격자 제로와 호림 그리고 팀룩 워십이 함께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010-5257-6877번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행사일보다 열흘 전에 행사 내용과 연락처를 적어 부산 극동방송 팩스 051-744-7466번으로 보내주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부산 극동방송을 검색하고 들어오셔서 페이지 하단 시청자 센터 내에 무료 광고 신청 페이지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샵 0933 단문 50원 유료 문자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면 게시판 신청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이후 방송 가능 여부와 내용을 선별해 방송해드리겠습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전국 대합창제. 하나님의 은혜로 달려온 70년, 이제 온 세상이 기쁨의 찬양으로 물듭니다. 1976년 제1회 대회를 시작으로 누적 관객 30여만 명, 누적 출연자 6만여 명, 대한민국 합창음악의 정수를 보여준 극동방송 전국대합창제가 부산에서 열립니다. 명실상부 대한민국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전국대합창제가 올해로 35회째를 맞습니다. 전국의 대표 성가대가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역사적인 시간.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전국대합창제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박신하 지휘자와 영락, 양산중앙, 사송영락교회 연합성가대, 밴쿠버 시온합창단, 대전 새로남교회, 대구 충성교회, 창원 양곡교회, 포도원교회 성가대, 그리고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까지 마음을 울리는 거룩한 목소리와 뜨거운 은혜의 현장으로 방송가족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전국 대표 성가대가 펼치는 감격의 하모니,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전국 대합창제. 10월 15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부산 콘서트 홀. 여러분의 많은 기대 바랍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그 부산 극동방송입니다. FABC
1: 은혜의 강가로 은혜의 강가로 오늘 이 시간은 거성교회 김태준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20년 전 이야기입니다. 제가 부목사 시절에 담당했던 교구에 한 여집사님이 계셨습니다. 남편 집사님이 부도가 나서 빚더미에 앉게 되었고 또 이분은 상가에서 작은 옷가게를 열어 옷과 소품들을 판매하셨습니다. 특별히 성격이 밝고 긍정적이셔서 또 어려운 중에도 늘 웃음을 잃지 않았던 또 귀한 집사님이셨습니다. 빚을 위해 일숫돈도 빌렸습니다. 일숫돈 여러분 잘 아시죠? 하루하루 수고하는 사람한테 돈을 그날그날 벌면 또 갚아야 하는 그러한 생활이었는데 하루 종일 땀 흘려서 옷 판매하고 뭐 이것저것 판매하고 또 수입이 나면 또 그날 저녁이면 어김없이 일수돈을 찾는 사람이 와서 또 빚을 갚아 나가야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상가가 재개발되면서 그곳을 정리하고 인근에 작은 점포를 얻어서 커피점을 시작했습니다. 오픈하기 전에 제가 신방을 갔습니다. 신방 갔을 때 함께 나눈 말씀이 시편 20편 4절 5절 말씀이었습니다.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기 보면 중요한 세 단어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 내 마음의 소원, 너의 모든 계획, 그리고 너의 모든 기도. 하나님께서 마음의 소원을 주시고 계획하는 바를 하나하나 이루어 주시고 또한 너의 간절한 간구들 하나하나 다 들어주시기를 원하노라. 사실은 요 단어가 다 동일합니다. 소원, 소원하면 우리는 기도하지요. 기도만 하고 있지 않고 그 기도가 무엇을 할지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또 계획하는 모든 것들 하나하나 성취해 주시고 또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 주께서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고 축복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이사야에서 강조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말할 때 계획이라는 말을 씁니다. 혹은 도모로도 번역이 되는데 히브리어로 예차 혹은 야차라는 말입니다. 영어로는 계획, 뭐죠? 플랜, 네, 플랜이에요. 제가

대학원 때 같이 또 수강했던 이사야서를 수강한 적이 있는데요. 강사 교수님은 숭실대 기독교학과 교수님이신 김회권 교수님이었습니다. 지금도 청년들에게 또 메시지를 많이 전하시고 강사로도 말씀을 전하시는 분인데 워낙 똑똑하신 분이에요. 공부도 많이 하시고 책도 어마어마하게 읽으시는 분인데 서울대를 나오고 장신대에서 신대원 대학원을 하고 또 미국에 가서 프린스턴 신학대학에서 구약학으로 박사를 한 아주 뛰어나신 분입니다. 그분이 이사야서를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받으셨는데 이분의 논문 주제가 이사야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사야서를 볼 때면 이 계획, 도모라는 말이 나오면 눈에 번쩍 띄어가지고 동그라미를 치든지 밑줄을 긋습니다. 시편 20편 4절 말씀을 영어로 보면 오늘은 우리 청소년들과 또 청년들도 있기 때문에 영어를 좀 많이 인용하고자 합니다. May he grant you your heart's desire. May he grant. Grant는 기부라는 동사죠. 주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 하나님께서 너에게 your heart's desire, 너의 마음의 소원, 갈망을 주시기를. 그리고 and fulfill all your plans. 너의 모든 계획들을 fulfill, 성취해 주시기를, 완성해 주시기를, 이루어 주시기를. 이 귀한 말씀을 제가 그 집사님하고 나눌 때 영어 단어를 썼어요. 계획이 plan입니다. 집사님이 이제 커피점을 여시면서 계획하는 모든 것들, 그 플랜을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분이 아멘 하셨어요. 아멘. 큰 힘이 되었나 봅니다. 커피점 오픈하기 전에 제가 갔더니 커피점 이름을 플랜 커피라고 하셨어요. 네. 플랜 커피에서 예쁘장에게 로고도 만들고 해서 아주 작은 가게였지만 그러나 플랜 커피점을 여셨습니다. 여러분, 플랜 커피가 잘 됐을까요? 못 됐을까요? 네, 잘 됐습니다. 네. 그분이 워낙 열심히 또 환한 모습으로 손님들을 잘 대해주신 것도 있었고 커피 맛도 뭐 최고는 아니지만 그래도 아주 맛있었고요. 그리고 그 주변에 또 많은 그 상사들이 있어서 많은 손님들이 점심시간 이후에 많이들 찾았습니다. 집사님은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셨기 때문에 곧 권사님이 되셨고 커피 장사를 통해서 이자부터 시작해서 빚도 조금씩 조금씩 잘 갚아 나갔습니다. 제가 독일에서 목회할 때 일부러 한국 왔을 때 한번 찾아간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커피하고 여름철이기 때문에 팥빙수까지 맛있게 만드셔서 공짜로 제가 얻어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최근에 그 권사님 소식을 들었어요. 그 지역이 크게 재개발되어 그 작은 아주 정말 작은 테이블 두 개 나오는 그러한 가게였는데 그것도 넘기면서 잘 보상받아서 재정적인 어려움 다 깨끗하게 잘 해결했노라라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권사님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고 그의 인생의 계획함들 하나하나 다 들으시고 이루어 주셨습니다. 동일한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계획, 플랜들을 하나하나 아름답게 다 성취해 주시고 fulfill your plans. 여러분들의 모든 계획들을 다 이루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학생들 또 이제 수험생 이제 100일도 안 남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목표한 바 준비하는 것들 하나하나 진학의 길을 계획들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청년들 연애해야 되는 것, 결혼해야 되는 것, 그리고 취업해야 되는 그 모든 문제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어르신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건강이나 치료의 과정들 또 경제적인 부분들 자녀를 위한 그 모든 계획들, 바람들, 기도들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에 소원이 있다면 우리는 무조건 그건 기도가 돼요. 그렇죠? 그리고 기도를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기도만 하게 하지 않으세요.

돼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생각을 주세요. 너 한번 이거 시도해 보면 어떻겠니? 이거 좀 해보지 않을래? 그래서 기도가 계획이 되고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도전하고 실천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좋은 계획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나쁜 계획도 있습니다. 악한 계획도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 32장에서는 사람들 속에 다양한 계획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제가 지난주 큐티할 때 주일이었어요. 큐티 본문이 이 구절이었는데 7절, 특별히 8절 보면서 이야, 이런 말씀이 있네? 이 말씀 다음 주에 꼭 전해야 되겠다 하고 제가 큐티하면서 이 본문을 정했습니다. 32장의 시작은 이러합니다.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오. 방백들, 지도자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한 공의로운 왕, 공의로 통치하는 왕이 누군가? 이사야서의 배경은 아시리아 제국이 점점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남유다로 쳐들어와서 위협을 가하던 시기였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공의로 하나님을 붙잡고 통치할 왕을 한 명 세워주십니다. 여기서 말한 공의로운 왕, 첫 번째 1차적인 의미는 히스기야 왕을 뜻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아는 대로 18만 5천 명의 아시리아 군인들을 물리쳐주시고 떠나가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온전한 왕으로서 공의와 정의를 다 이루지는 못합니다. 그도 말년에는 우리가 이번 주에도 보겠지만 좀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공의로, 정의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실 왕. 신약성경으로 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사야 32장의 말씀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으로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 나라의 성취로 이어지게 됩니다. 자, 이 가운데 사람들의 반응이 둘로 나뉩니다. 첫 번째, 악한 사람들입니다. 때로는 6절에는 어리석은 자로 표현되기도 하지만 이 악한 사람들은 악한 일을 도모하고 계획합니다. 7절에 보시면 악한 자는 그 그릇이 악하여 악한 계획을 세워 거짓말로 가련한 자를 멸하며 가난한 자가 말을 바르게 할지라도 그리함이거니와. 여기서 보면 악한 계획이란 뭔가 가련한 자, 가난한 자를 없애하고 그들을 괴롭히는 겁니다. 자신의 욕심만을 채우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기적인 사람을 뭐라고 말씀하세요? 악한 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의 수단이 되는 게 무엇인가?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은 악하다 하시고 특별히 거짓말을 통해서 사람들에게서 자신의 욕심을 뜯어내고 탈취합니다. He plans to. 그가 계획을 한대요. 뭘? Destroy the poor. 더 플러스 형용사는 복수명사. 그렇죠? 가난한 사람들을 destroy, 파괴하고자 계획한대요. 무엇을 통해서? With lying words. 거짓말하는 말들을 통해서 그들을 깎아내리고 무너뜨리고 파괴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악한 계획은 거짓말이 수단이 됩니다. 나는 아니야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서 혹 내가 거짓말을 통해서 사실이 아닌 말을 통해서 누군가를 허물고 욕하고 관계를 깨는 일은 없는지 우리 스스로도 돌아보아야 합니다. 순간적인 체면을 위해서 말을 둘러대느라 거짓말하지 않는지 진실되지 못한 모습은 없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둘째, 악한 사람과 대조되는 인생이 있는데요. 악한 사람의 반대말은 뭘까요? 착한 사람. 근데 성경은 착한 사람이라고 하지 않고 다른 말을 써요. 존귀한 사람이래요. 존귀한 사람. 자, 우리 8절 말씀. 우리 아동부만 읽겠습니다. 우리 아동 1부, 아동 2부만. 우리 8절 말씀. 착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한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존귀한 자

존귀한 일, 존귀한 일. 악한 사람의 반대는 존귀한 사람이래요. 특별히 그가 계획하는 일도 존귀합니다. 왜? 사람이 존귀하니까 하는 일도 존귀한 거예요. 더 노블, 이것도 마찬가지. 더 플러스 형용사니까 노블, 고상한 사람들, 존귀한 사람들은 플랜, 이게 동사지요. 복수니까 노블 things, 아주 존귀한 일들을 계획한대. 여기도 계획이 나오죠. 그리고 by noble things, 아주 존귀한 일들로 인해 they stand, 그들은 서리라 말씀합니다. 자, 그렇다면 존귀하다는 말 우리 말 그대로 보면 높다, 고상하다, 귀하다라는 뜻이죠. 히브리 말로 형용사형인 나디브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쓰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동사형은 나다브입니다. 얼핏 들어본 것 같지 않으세요? 1년 전에 제가 이 나다브 동사를 설교를 했는데 기억은 못하시더라도 어렴풋이 뭔가 들어봤다 생각이 되실 겁니다. 제가 작년 가을부터 지난 봄까지 극동방송에서 성경의 인물 소개하는 시간들이 있어서 또 여러 인물들을 소개했는데 첫 번째로 소개한 인물이 역대하 17장 16절에 나오는 아마시아였습니다. 네. 아마시아는 여호사밧 왕의 세 번째 넘버 3 군대 장관이었어요. 20만 명을 다스리는, 주관하는 군사령관이었습니다. 그 구절이 이렇게 소개가 됩니다. 그 다음은 시그리의 아들 아마시안이 딱 한 번 나와요. 이 사람은 이 구절에서 그는 자기를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자라 큰 용사 20만 명을 거느렸고, 여기서 자기를 여호와께 즐거이 드렸다, 이 동사가 한 단어예요. 나다부. 요 나다부, 즐거이 드리다의 형용사형이 나디브인데 번역하면 존귀한으로 번역이 됩니다. 다시 말해요, 여러분. 존귀한 사람은 어떤 사람? 자신을 즐거이 드린 사람. 한글 성경으로는 네, 존귀한으로 번역이 됩니다. 그러면 성경 속에서 즐거이 드린 사람들을 통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나답의 인생을 통해서 제가 네 가지를 말씀드리는데요. 이것도 사실 1년 전에 했던 거 제가 반복하는 거예요. 첫 번째, 성막 지을 때 사람들이 즐거이 드렸습니다. 출애굽기 35장 29절 말씀인데요. 마음에 원하는 이스라엘 자손의 남녀마다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빙자하여 명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즐거이 드림, 나다부가 이러하였더라. 그래서 성막 만들 때는 부족함이 없었어요. 나중에는 모세가 뭐라고 명령해요? 그만들 가져오십시오. 재료가 쓰기에 넘쳐납니다고. 그만 가져오라고 했어요. 두 번째, 사사기 4장 5장에 보면 드보라와 바락이 주도하여 가나안 왕 야빈이 침공했을 때 싸웁니다. 싸우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군대가 있어야 돼요. 그 당시 군대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냥 백성들이 나와야 돼요. 일하다 말고, 농사 짓다 말고, 목축업 하다 말고 나와서 싸워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요. 승리의 원동력은 하나님 앞에 백성들이 즐거이 헌신함에 있었습니다. 사사기 5장 2절 말씀인데요. 이스라엘 두령이 그를 영솔하였고 이끌었는데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백성들이 즐거이 아낌없이 자신의 생명을 바치고자 나와서 싸웠습니다. 나다부입니다. 세 번째, 역대상 29장에 보면 다윗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루고자 하는 꿈이 있었어요. 다윗의 꿈이 있었어요. 뭐죠? 성전 건축.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성전 짓도록 허락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네,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왜? 너는 전쟁 속에서 피를 너무 많이 흘렸어. 피 흘리지 않은 내 아들 때에서 성전을 세웠으면 좋겠다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대신에 죽기 전에 성전에 필요한 모든 재료를 다 구비해 놓았습니다. 그 장면이 5절부터 소개가 됩니다. 오늘날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나다부지요. 즐거이 손에 채워 드리겠느냐? 이에 모든 족장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 어른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의 사무감독이 다 즐거이 드리되 나다부. 백성이 자기의 즐거이 드린, 백성까지도 즐거이 나다부. 기뻐하여

하였으니 곧 저희가 성심으로 여호와께 즐거이 드림이며 다윗 왕도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니라. 성전도 즐거이 드리는 나답의 헌신을 통해서 세워집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하면서 무너진 성전을 스룹바벨을 통해서 다시금 재건합니다. 또 무너진 성벽들을 느헤미야, 에스라를 통해서 다시금 보완하고 성문을 깎아 만듭니다. 이때도 나답의 즐거이 드리는 예물을 통해서 무너진 성벽들을 세워갔습니다. 자, 마지막 이 나다부가 어디 나오는가? 우리 교회 올해 주제 성구에 등장합니다. 시편 110편 3절인데요. 주어가 누구예요? 청년들이 아니에요. 청년들은 결과예요. 자, 우리 어르신들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 도다. 아멘. 주의 백성들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나답으 주님 앞에 헌신하니 그 결과로 주의 청년들이 주님 앞에 나오기 시작합니다. 우리 거성교회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1세대 혹은 2세대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헌신함을 통하여 우리 청년들이 주께 즐거이 나오는 귀한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올해 리모델링 이제 1층과 지하층 시작하는데요. 거기 이제 청년들 어르신 공간도 되지만 청년들 공간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청년들을 위해서 밑거름을 마련해 주면 또 그 청년들이 그 안에서 함께 신앙의 기쁨을 나누고 또 주님 앞에 헌신하게 될 줄 믿습니다. 존귀한 사람이란 결국 자신을 즐거이 드리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소중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나의 시간, 물질, 손과 발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존귀한 일들을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 거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존귀한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학교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존귀한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사야 32장에 이어서 33장에서는 이 존귀하다라는 것을 하나님을 향해서 또 써요. 하나님이 존귀하다라고 등장하는데요. 33장 5절 말씀해 보면 여호와께서는 지극히 존귀하시니, 네, 정말 하나님이 존귀하시잖아요. 지극히 존귀하시니 그는 높은 곳에 거하시며 정의와 공의를 시온에 충만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같은 단어가 아닙니다. 사람에게는 나디브, 즐거이 헌신함을 통해서 존귀하다라는 표현이 나오지만 하나님을 향해서는 샤카브라고 하는 또 다른 단어가 쓰여서 이건 하나님에 대해서만 존귀하신 분으로 쓰여집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샤카브 존귀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당신 스스로 공평과 정의를 이 땅 가득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존귀한 사람은 존귀한 일을 계획합니다. 그리고 존귀한 일에 섭니다. 8절 마지막, 존귀한 일에 서리라. 선다는 것 여러분, 히브리어 단어를 여러분들은 아십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어린 여자아이를 살리실 때 뭐라고 하시죠? 달리다 쿰 하십니다. 아람어도 그렇고 히브리어도 그렇고 쿰 하면 뭐예요? 일어선다는 거예요. 스탠드, 업, 쿰. 그런데 여기도 그 단어가 쓰였습니다. 너희들 존귀한 인생이냐? 존귀한 일을 계획하고 있느냐? 너희들은 존귀한 일에 설 것이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 속에 쿰 세워지는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한 가지 일을 소개합니다. 한국교회 다음 세대 트렌드 2026이라는 책이 나왔는데요. 한국교회 다음 세대가 지니는 10가지 트렌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AI 네이티브 딸깍 세대다. 네. 모르면 무조건 AI 확인해서 바로바로 알 수 있고 뚝딱 할 수 있는 세대입니다. 두 번째, 교회에서 배우는 성경적 세계관과 사회나 학교에서

마주하는 그 세상적인 가치관이 너무도 이질적이어서 충돌하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 심지어는 학교나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나 교회 다녀 말하기가 쑥스럽습니다. 이상하게 여겨요. 여러 가지가 충돌합니다.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세 번째, 과거에는 교회 공동체에서 신앙이 자랐겠지만 지금은 유튜브, 틱톡, 인스타그램 등 다양한 플랫폼에서 신앙의 언어를 배운다. 그래서 잘 못 알아듣는 용어도 많아요. 그런데 이렇게 좀 뭐 긍정적이건 부정적인 게 있지만 긍정적인 거 한 가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아홉 번째 등장하는데요. 스쿨 처치. 스쿨버스가 아니라 스쿨처치, 학교, 교회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회 교육이 너무도 제한적이어서 힘이 없지만 오히려 학교 현장에서 신앙을 고백하는 우리 학생들이 점점 더 확산되고 있습니다. 벌써 고개를 끄덕이는 청소년이 있어요. 아, 그게 뭔지 아는 거죠. 여러분, 교회에서 아이들이 일주일에 1시간, 2시간 있어요. 집보다도 더 많이 머무는 시간이 어디예요? 학교예요. 12시간 기본입니다. 그 가운데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찬양하고 기도하는 모임들이 하나 둘씩 세워지고 있습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설교한 적이 있는데 한 반 30명이면 그 가운데 교회 다니는 아이들 한 명, 두 명뿐이 없어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학교 기도 불시 운동입니다. 지역별 집회에 모인 학생들의 수는 2025년 작년 기준 3만 명을 넘어섰고요. 기도 모임 역시 전국 5,679개의 중고등학교 가운데 1,299개의 학교에서 23%의 학교에서 기도 모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학교 기도 불시 운동의 확산 속도는 최근 3년 동안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학교 기도 불시 운동이 어느 도시에서 시작되었을까요? 어디에서? 부산. 부산에서 시작됐어요. 2016년, 지금부터 10년 전 부산 지역교회 연합으로 시작된 이 운동은 2023년까지 부산, 양산, 창원, 서울 지역으로 확산되었고 2024년 기점으로 전국적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2025년과 2026년 수도권, 충청, 호남, 영남, 강원, 제주에 이르기까지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책에 263쪽을 읽어드립니다. 267쪽인데요. 학교 기도 불시 운동은 학교에서도 당당한 그리스도인으로 라는 슬로건, 학교 안 학생을 지역교회로, 다음 세대에서 신앙의 광장을 이라는 슬로건 아래 각 지역에 학생들의 신앙의 광장을 세우고 학생들이 학교로 돌아가 학교 기도 모임을 시작하도록 돕는 연합 기도 운동입니다. 특정 단체가 주도하는 조직이 아니라 지역의 주체적인 연합사역으로 이루어지는 운동입니다. 이를 위해 별도의 대표나 리더십을 두지 않고 각 지역이 자율적으로 협력하는 연합체 형태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학교 기도 불시 운동은 여러 학교 기도 모임 사역 가운데 하나지만 2025년과 2026년 현황은 학교 기도 모임 확산의 흐름을 보여준다. 서산, 태안 지역은 2025년 작년 8월 첫 집회에서 800명의 학생들이 모여서 기도했고 이후 38개 중고등학교 가운데 18개에서 기도 모임이 세워졌다. 춘천 지역은 2025년 6월 첫 집회에 800명이 모였고 34개 중고등학교 가운데 19개 학교에 기도 모임이 시작되었으며 반 이상의 학교들에서 기도 모임이 시작되었어요. 2026년 4월 24개 학교로 늘어났다. 청주 지역은 올해 3월 첫 집회에서 1,700명의 학생들이 참여했고 한 달 사이에 36개 학교에서 기도 모임이 시작되었다. 특히 이 사역이 시작된 부산은 2025년까지 319개 중고등학교 가운데 171개 학교에서 기도 모임이 진행되고 있다. 2026년 3월 집회에선 4,000명이 넘는 학생들이 참여해 지속적으로 학교 기도 모임을 시작하기로 결단하였다. 학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1년에 몇 번은 포기할 수 있어야지요. 찬양을 위해서 예배를

0: 위해서, 수련회를 위해서 기꺼이 포기하면서 주님 앞에 결단하며 함께 찬양하는 기도의 사람들,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들여서 존귀한 인생으로 살아가는 우리 거성교회 교회학교 친구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1: 은혜의 강가로 지금까지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대로에 위치한 거성교회 김태준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부산전화 01-862-1333번 거성교회로 연락주시거나 부산전화 01-780-2828 부산극동방송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0: H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샬롬의 차윤입니다. 지난 월요일 룻기를 시작으로 화요일 수요일 3월 상하 그리고 어제 열왕기상까지 썸머 스페셜 이후에 우리는 숨가쁘게 구약성경의 거대한 역사서들을 하루 한 권씩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그분의 백성들이 걸어간 발자취를 따라가면서 깊은 은혜의 시간 나누고 있는데요. 뭐지? 금요일엔 성경 공부가 없나요? 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월, 화, 수, 목 매일 한 권씩 성경 공부하고요. 썸머 스페셜 이후에 매주 금요일은 여러분들과 함께 새로운 코너로 찾아뵈려고 합니다. 9월의 초입에서 가을을 기대하며 좋은 사람, 좋은 만남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9월부터 매주 금요일은 다양한 각계각층의 인사들을 만나보는 샬롬 사랑방 시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명사, 때로는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소소한 우리의 이웃들의 이야기들을 나누고 듣는 시간으로 샬롬 사랑방 꾸며갈 텐데요. 이번 한 주간의 성경 공부도 한번 되돌아보고 복습도 하고요. 그리고 오늘 만나서 나눌 이야기의 주인공들. 이 성경을 우리가 매일 공부하지만 또 성경 속의 인물과 같이 오늘을 살아가는 그러한 인물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 가까이 느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소중한 사람들과 따뜻한 이야기, 오늘 금요일 첫 문을 여는 샬롬 사랑방, 기쁜 마음으로 기대해 주시면 좋겠네요. 오늘은요, 여러분들과 함께 까바 이야기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까바, 뭘까요?